의사가 그냥 임종 다 됐으니까 와서 저거 임종 보라고 가족들 불러다 놓고 했는데 내가 염불 하면은 응? 부처님에게 맡기고 염불 하라고 그랬더니 이어른이 다시 회복돼가지고 절에도 쭉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라. 그래서 우리가 남아미타불을 평소에 하게 되면 임종 때도 혹시나 못 듣게 되면은 녹음기라도 틀어놓고. 그래서 사리불이여 나는 이와 같은 이익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중생이든지 이 말을 들으면 마땅히 저 국토에 가서 나기를 바라며 극락세계는 가고 싶은 사람이 가지 가기 싫은 사람 데려가지 않아요. 지옥에는 가기 싫은 사람 다 데려가. 극락은 가고 싶은 사람만 데려가.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일심불란하게 염불하는 마음을 갖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어,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3: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조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 선원과 삼랑진 여여 정사. 도심 속

0: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벅단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한여름. 숨이 턱턱 막힐 듯한 폭염 속에서 거침없이 산을 오르는 스님이 있는데요.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7g에 사는 예진이라고 합니다. 온 지는 2008년도에 왔으니까 지금 18년 되었습니다.
0: 해발 400m에 위치한 예진 스님의 도량 경주 7g. 이곳에 가려면 1시간은 좋게 산을 올라야 한다는데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저희 오늘 7g에서 같이 네. 지내려고 네네. 찾아왔는데 네. 짐이 있다고
1: 네네. 짐 있죠. 우리 항상 짐이 있죠. 우리가 올라가는 짐, 내려온 짐. 올라가는 짐에는 먹거리, 지금 물이 없으니까 물을 들고 가야 되고 내려온 짐에는 이제 쓰레기나 뭐 이런 양초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 이거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또 이거 우리가 치우고 그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3: 동쪽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0: 제작진도 함께 짐을 들고 산을 오르기로 합니다.
1: 오늘은 저기 같이 가야 될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청소년들이 방학을 해서 우리 함께 저기 가서 지낼 거예요. 안녕하세요. 역전의 용사들. 오늘 폭염에 들고 가야 합니다. 7g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자, 그러면 자, 스님은 어쨌거나 이거 하나 더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거. 여러분 이거 들실 수 있겠어요? 자.
0: 가방 안에는 7g에서 쓸 생활용품과 생수, 그리고 부처님께 올릴 공양물들까지 가득 들어있는데요. 평소라면 부모님이 짐을 들어줬겠지만 7g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내 짐은 물론

0: 함께 쓸 짐까지 직접 날라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무거운 배낭이지만 아이들은 힘든 내색 없이 몫을 짊어집니다. 제작진은 조금이라도 편하게 짐을 옮겨보겠다며 지게라는 묘안을 꺼내드는데요. 그런데 막상 지게를 메워보니 만만치가 않나 봅니다. 결국 지게를 내려놓고 다시 배낭을 메는 제작진. 역시 인생엔 편한 길이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닫습니다. 자동차도 닿지 않고 기계의 힘도 빌릴 수 없는 칠부람. 모두 어깨에 짐을 나누어 메고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평소 같았다면 오가는 등산객의 도움을 받거나 스님 혼자 이 짐들을 옮겼을 거랍니다.
1: 지금은 사람이 또 많아졌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꼭 필요한 물품이 있잖아요. 그럼 갔다 오죠. 사러 갔다 오죠. 그래서 그렇게 갔다가 오면은 한나절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밤에 올라온 적도 있었어요.
0: 오늘은 함께 짐을 나눠들어주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어 발걸음이 가볍다는 스님.
1: 도르래가 없잖아요. 기계 도르래가.
2: 그래서 다 들고 올라가셔야 돼요.
1: 그러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노레일은 인간 모노레일이다. 이 인간 모노레일은 느리지만 숨소리, 땀소리 이렇게 들고 가는 아주 오염이 안 된 그런

0: 제가 한때 그랬었어요.
1: 스님은 이 시간이 짐을 나누어 드는 것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답니다.
2: 올라와 보니까 어때요, 지금?
3: 재밌긴 한데 살아있는 게 뭔가 신기해요.
2: 뭔가 좀 깨달음을 받았구나.
3: 제 무릎이 좀 강한 줄 알았는데 이제 확실히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4: 딱 밖에 풍경 보니까 올라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모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오르던 그때,
0: 지금부터 숲속 명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도 다 내려놓고, 몸도 내려놓고, 마음도 내려놓고, 이제 고요하게 들리는 벌레 소리, 숲속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 작은 귀에서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1: 자연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선물하는 스님. 눈을 지그시 감고 숲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평소라면 무심코 흘려보냈을 자연의 소리들, 오늘은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무더위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칠보람을 향해 산을 오르는데요. 힘겹게 오르던 산길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나이들. 뒤따르던 제작진에게 물도 건네고 먼저 경력까지 건네는 여유를 보입니다. 서로 걸음을 맞추며 오르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랐는데요. 숨이 턱 막힐 만큼 가파르게 이어지는 고개를 지나자 그토록 기다리던 칠부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0: 칠부람은 원래 그 암자는 그 한 100년 정도 된 그런 한 조그만 옛날에 무너진 집이 있었어요. 무너진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2009년도에 다시 우리가 증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0: 암자가 있냐면 우리 보시다시피 실불암 국보 부처님이 계세요. 그 남산에 많은 그 폐사지와 탑과 불상이 있는데 이 칠불암의 유일한 국보 부처님이세요. 그 가장 1300년 됐지만 남산에서 가장 훼손이 안 된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암자가 지어진 것 같아요.
1: 삼배 올립니다. 자, 이렇습니다.
2: 무사히 올라온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나란히 삼배를 올립니다.
1: 지금 벌써 달이 떴습니다. 우리가 햇빛 쨍쨍할 때 올라왔는데 달이 돋아났어요. 우리 가서 저기 산신님한테도 가서 산신 할아버지한테도 인사하러 갑시다.
2: 이 산자락을 오래도록 지켜온 또 다른 곳을 찾아가는데요. 모두 정성껏 예를 갖춥니다. 쉽지 않은 산길을 올라야만 만날 수 있는 곳, 칠불암.
1: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매일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이 걷는 길이 이미 수행이에요. 생각의 지우개, 무념무상, 오직 걸을 뿐, 오직 오를 뿐.
0: 꽃보다 출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주 칠불암 중은사 예진입니다. BTN 불교 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의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ARS를 통해 BTN 불교 TV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제 각자의 짐을 내려놓고 하룻밤 머물 준비를 하는데요.
1: 그것도 다 풀어서.
2: 힘겹게 메고 올라온 배낭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이들이 따로 챙겨온 피자빵. 하지만 이 빵은 간식이 아니랍니다. 부처님께 올리기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공약물이라는데요.
1: 형님 이제 하나 니 해서 조금 이따 절하기 전에 불 밝히고 올립시다. 향 하나 불 밝힙시다.
2: 그뿐만이 아닙니다. 배낭 속엔 부처님께 올릴 과자와 무거운 쌀까지 가득 담겨 있는데요. 힘든 산길에 몇 번이고 내려놓고 싶었을 배낭. 먹고 싶은 유혹도 참아가며 부처님께 올릴 공약물을 끝까지 품고 온 아이들. 스님은 그 마음이 참 기특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공약물을 모두 올리고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는 아이들. 불공을 올리느라 고단함도 잊은 듯한데요. 과연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가족의 건강도 빌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마음속에 그려보기도 했을 텐데요. 소원은 저마다 다르지만 부처님 앞에 선 아이들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간절해 보입니다. 불공을 마치고 이번에는 참선 시간. 아무 소리도 없는 고요한 이곳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데요. 아이들은 스님을 따라 이 느리고 고요한 칠불함에서 잠시 멈추고 쉬어가는 법을 배웁니다. 복잡했던 머릿속을 하나둘 비워내는 시간. 눈을 감으니 비로소 마음속 밝은 달이 떠오릅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다던 옛 선사의 가르침처럼 작은 손을 모은 아이들은 어느새 차오르는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참선을 마친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시간이

0: 주어졌는데요. 산을 함께 오르며 서로를 기다리고 도와주었던 순간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두 손 모아 마음을 전했던 시간까지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씩 떠올리며 일기장에 담아봅니다. 스님도 그 곁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조용히 글을 써내려갑니다. 아이들은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과 자신에게 전하고 싶은 다짐까지 글로 적어 부처님 앞에 놓으며 간절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1: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그냥 말했어요.
2: 10년 뒤엔 뭐 어떻게 돼 있을지 수 없어요. 처음에 올라올 때 너무 더워가지고 올라오기가 힘들었는데, 또 올라와서 풍경 보고 노을 보니까 올라오기를 잘한 것 같다 생각했어요.
3: 선생님, 지금은 네. 이제 나와도 계신 건가요?
4: 오늘 하루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 청소년 또 초등학교 고학년 지환이의 좀 소감문을 적으라고 했는데, 이 소감문을 읽어보니까 참 재밌네요. 그리고 우리 또 하기 스님도 같이 올라왔는데 또 소감문을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읽고 있어요. 근데 아주 너무 너무 좀 감동이네요.
0: 아이들이 꾹꾹 눌러 담은 오늘 하루의 기록,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던 스님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데요.
4: 7g의 스테이를 하러 왔습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 힘들었지만 오다 보니 점점 재밌어졌습니다. 제가 뱃속에서부터 7g을 오니 이제 7g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처님 덕분에 설거지 내기와 쓰레기 버리기 내기를 이겨서 저는 상만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7g이 잘 있다가 집에 잘 가겠습니다. 부처님 안녕히 계세요.
0: 어느새 7g에도 어둠이 내려앉고 아이들은 스님을 따라 하룻밤 머물 처소로 향하는데요.
5: 조심해, 여기 왼쪽에 남떨어져.
0: 모든 것이 낯선 산사의 밤.
5: 신발 벗고 가요.
0: 아이들에게는 순간순간이 새로운 경험입니다.
6: 부처님 세계다.
0: 잠들기 전 간단히 씻으러 이동하는데요.
5: 세면도구 들고 나와서 저기서 씻으러 간다 이제. 방은 여기 불을 켜놓으면 돼. 벌레는 문 불을 꺼야 벌레가 안 들어. 여기서 이제 씻는 거야. 여기 우리 씻는 장소야. 아유, 물이 진짜 없네. 잠깐만, 물이 없다. 아예 물 없다. 물이 없어서.
0: 현재 길어지는 가뭄에 하늘길마저 바짝 마르면서 거대한 자연의 정수기마저 동작을 멈췄다는데요.
3: 선생님, 그럼 지금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네. 종종 있는 거예요? 아니면?
5: 거의 물이 없죠. 물 나오는 데가 귀한 데죠.
3: 그래서 저희가 올라올 때 그 네. 페트병을 다 챙겼다는구나. 이게 먹는 물도 네. 되지만 네. 내가 씻고 다 사용하는
5: 그렇죠. 그렇죠. 다 이걸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3: 아껴 써야겠네요.
5: 엄청 아껴 써야 되죠. 네. 알았죠? 그렇게 많이 쓰면 아깝지 않나?
0: 물이 귀한 이곳에서 아이들은 평소 당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봅니다.
5: 그냥 물을 아껴 쓰는 게 일상이고, 그냥 여기 살면 좀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제 절집안에서 복을 감한다, 복을 짓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복을 좀 아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함부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물, 전기 이런 걸 굉장히 좀 아껴 쓰게 돼요.
0: 아이들도 잠자리에 들고 제작진도 쉬기 위해 처소로 향하는데요.

0: 여기서 이제 예, 아까 보셨죠? 예불 할 때 이렇게 예불 하고 참선할 때 이렇게 참선하고 그다음 밥 먹을 때는 또 이렇게 먹고 그리고 차 마실 때는 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또 다 차를 마셔요. 그래도 여기가 부처님 옆에서 바로 잘 수 있으니까 여기가 거의 가장 기운이 좋은 방이에요. 그래서 좀 뭐 하루 불편하지만
1: 아 전혀 안 불편.
0: 네, 행복한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세영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0: 고생하셨어요. 네, 편히 쉬세요.
2: 네.
3: 불편함도 낯섦도 잠시 잊고 산사의 밤은 그렇게 깊어갑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가파른 길을 올라 도착한 곳은 바로 신선암인데요. 천년의 세월을 품은 마해보살 반가상이 자리한 이곳. 아이들과 스님은 이곳에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아봅니다.
4: 하루지만 하루 그냥 함께 어린 스님들하고 또 이렇게 우리 불법이 이렇게 청소년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또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주 너무 너무 좋습니다.
3: 다음 시간
5: 가뭄이 해소되도록 잘 도와주세요. 합장 반배 1배
6: 이렇게 봐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긷는 거야.
3: 천년의 세월을 품은 칠부람에서 물 한 바가지의 소중함과 밥 한 끼의 감사함을 배우고 산을 내려온 뒤에는 함께 노래하며 마음을 나누고 몸과 마음을 깨우는 요가 시간도 가져보는데요. 예진 스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산사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0: 나상도 지혁진의 근황 열전.
1: 처음이어서 좀 설레기도 하고요.
2: 네.
1: 형님의 좀 리드에 따라서 좀 한번 열심히 눈치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저는 걱정됩니다. 사실.
1: 왜요, 왜요?
2: 지인 씨가 이렇게 방송 녹화를 처음 하는데, 네. 예, 제 역할이 좀 줄어들까봐.
1: 왜요, 왜요?
2: 워낙에 또 말을 잘하니까.

0: 굉장히 떨린 마음을 안고 그래도 오늘 이 두 분을 믿고 한번 제 몸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이준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1: 이거 진짜 레전드. 이 노래를 딱 부르고 내가 마이진이다. 이걸 알려준 것 같아요. 진짜.
2: 피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3: 안녕하세요.
2: 가장 떨렸던 노래는 어떤 것일까요? 또한 응원의 소리에 가장 힘을 많이 받으시나요?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 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 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 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0: 공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 대불.
2: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종정리하 성파대종사가 병원연 하한거 해제를 앞두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성파대종사는 걸음걸음이 중생을 평안히 하는 무진법문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념스님이 후보직을 내려놨습니다. 정념스님은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했다며 경호스님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봉은사 선불당에 마련된 명진스님 빈소에 추모의 물결이 흘렀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진우스님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각계 대표들이 조문했습니다. 진각종이 전국의 회당 장학생들을 진각문화전승원으로 초청해 특별한 힐링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마음의 때를 벗기려면 육자진언을 염송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문종 보문사가 성북천 바람마당교 일대에서 제4회 7월 7석 별별잔치를 개최했습니다. 불자와 시민들은 낙화놀이로 7석 밤하늘에 별을 띄우고 마음엔 각자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종정리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오는 27일 병원연 하한거 해제를 앞두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중봉성파 대종사는 수행을 마친 안거 대중에게 종문의 수행자들이 정법안을 갖췄으니 온 국토에 경사요 만중생의 복전이 원만함이로다라며 안거를 성만한 대중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그러면서 걸음걸음이 중생을 평안히 하는 무진법문을 전할 수 있어야만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시주의 정성에 보답하는 수행자라 하리라며 안거를 성만한 대중이 중생을 교화하는 주인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언 수자회에서 전국선언의 정진 대중 현황을 정리한 병원연 하한거 선사 방함록에 따르면 전국 95개 선언에서 총 1,738명의 대중이 용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했던 기호 2번 정념스님이 후보직을 내려놨습니다.

0: 정념 스님은 어제 단일화를 둘러싼 지지부진한 논의가 종단 개혁의 문제의식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절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후보 사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호 1번 경우 스님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념 스님은 비록 사퇴의 길을 택하지만 산문을 나서며 품었던 청정 승가 회복과 불교 중흥의 원력은 결코 내려놓지 않겠다며 나아가는 길의 형태만 바뀔 뿐 사부대중의 열망을 받들고 한국 불교의 희망을 만드는 노력에 쉼없이 정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갑작스럽게 입적한 가운데 서울 봉은사에 마련된 분향소엔 종단 안팎과 정관계,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를 비롯해 각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아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는데요.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전합니다.
1: 제주에서 이혼해온 명진 스님의 법구가 서울 봉은사 선불당에 들어섭니다. 갑작스러운 입적 소식에 봉은사에 마련된 분향소엔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명진 스님의 출가 본사인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은 직접 상주를 맡아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도 일찌감치 분향소를 찾아 예를 올렸습니다. 총무원장 권한대행 정문 스님과 기획실장 묘장 스님 등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은 민주화 운동과 종단 개혁 등 종단 안팎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선배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2: 항상 호탕하시고 어떤 뭐 경계에 잘 끄달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 분별이 별로 없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훌륭하신 수행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정부와 정관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회 현장을 수행처로 여긴 명진 스님의 자비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평소 스님과 인연이 깊어 자신의 블로그에 추도의 글을 올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조문을 마친 뒤에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 정말 불꽃처럼 살다 가셨는데 명진 스님의 정신을 잘 특히 지도층이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김민석 당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분향소를 찾아 늘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섰던 스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김 대표는 방명록에 사람들에게 늘 따뜻하셨던 명진 스님의 미소와 덕을 기억하겠다고 적었습니다.
4: 불교계의 큰 스님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역할을 많이 해주셨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젊은 학생들이나 제아 인사들한테 늘 큰 품을 갖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덕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1: 총무원장 선거운동 중인 진우 스님도 바쁜 일정을 쪼개 분향소를 찾아 명진 스님 영전에 예를 올리고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스님은 선배 수행자의 갑작스러운 입적을 안타까워하며 명진 스님이 남긴 자비와 실천의 정신을 기억했습니다.
5: 불교와 사회에 스님의 뜻이 화합으로 이렇게 회향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그렇게 마음 담아서 회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시대의 아픔이 있는 곳마다 주저없이 달려가 위로를 건네며 현장형 수행자로 살다간 명진 스님. 스님이 남긴 화합과 자비의 울림은 사부대중의 가슴 속에 깊은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진각종이 전국의 회당 장학생들을 진각 문화 전승원으로 초청해 이틀간의 특별한 힐링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한 장학 수여를 넘어 청년들이 종단의 든든한 품 안에서 내면을 성찰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자리였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6: 서울 성북구에 있는 진강문화전승원 대강당.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하는 금강직원의 자세를 취한 청년들의 육자진원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진각종의 창종정신을 이어받은 제자들인 회당 장학생들이 종단의 든든한 품 안에서 내면의 성장을 마주하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진각종이 어제부터 이틀간 전국의 회당 장학생 48명을 초청해 2026년 회당 장학생 연수를 열었습니다.
7: 우리 마음속에 끄지지 않는 영원한 도파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성찰하여서 내 내면

0: 내년을 성숙을 시키고 성장을 시키는 그런 좀 계기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 이번 연수는 단순 장학금 수여를 넘어 청년들이 종단의 따뜻한 지지를 받는 핵심 인재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특히 기존 정적인 템플 스테이에 역동적 소통과 현대적 감성을 결합한 진각 스테이 형식으로 진행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2: 우리 해당장 학생 모두는 지원 행자로서의 본분인 희사와 영성으로 스스로의 지혜를 밝히는 데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1: 연수 주제는 다 때가 있다. 시절 인연의 의미와 함께 마음속 쌓인 번뇌의 때를 벗겨내자는 메시지입니다. 장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직접 칠판 앞에 나가 특강을 진행한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번뇌를 없애는 방법으로 참회를 꼽으며 삼밀 관행법인 온마니 반매훔, 육자진원 염송을 강조했습니다. 능원 정사는 나쁜 세포를 물리치는 것이 아닌 나쁜 세포까지도 좋은 에너지로 바꿔나가는 불교적 가르침을 전하며 마음의 때를 없애는 제일 좋은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종조 해당 대종사의 정신과 종단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장학생들이 진각종의 뿌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진각행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0: 때가 묻었을까 안 묻었을까? 묻었지. 번뇌망상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 참회를 통해서 발라진 마음을 시민이라 이렇게. 그래서 시민불교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1: 진각종은 해당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면서 청년들의 마음에 자부심과 애종심을 심었습니다. 이후 진각스테이 프로그램에 돌입한 장학생들은 번뇌를 없애는 필터링 명상, 걷기 명상, 소리 명상 등 마음결을 찾는 명상을 배우고 퀴즈 대회 등을 통해 진각종의 정체성과 가치를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밀교의 핵심 생활 규범인 육행과 삼밀 수행을 현대적 감각으로 녹여낸 이번 진각스테이는 청년들에게 불교가 삶의 태도를 바꾸는 세련된 힐링 문화로 다가서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인입니다.
3: 밤하늘에서 별처럼 쏟아지는 불꽃을 바라보며 재앙은 소멸하고 행복이 깃들길 기원하는 한국 불교의 전통 낙화놀이가 서울 도심에서 펼쳐졌습니다. 한국 유일 비구니 종단 보문종 보문사가 7월 7석을 맞아 올해로 4회째 별별잔치를 개최했는데요. 신나는 잔치 한마당을 비롯해 성북천을 밝힌 낙화의 의미까지 배수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어둠이 내려앉은 성북천 위로 수백 갈래의 붉은 불꽃이 빗방울처럼 쏟아집니다. 천천히 타들어가는 낙화봉에서 피어난 불씨가 바람을 타고 흩어지며 도심의 밤을 환하게 밝힙니다. 천년고찰 탑골승방 보문종 보문사가 지난 23일 성북천 바람마당교 일대에서 마련한 제4회 7월 7석 별별잔치. 7석 밤하늘에 별을 띄우고 마음에는 각자의 소원을 담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에는 불자를 넘어 지역 주민들도 함께했습니다.
5: 너무 새롭고 또 좋은 의미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좀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는 그런 소원 빌었습니다.
4: 한지에 숯가루와 쑥등을 담아 만든 보문사의 낙화봉이 100m가량 성북천 일대를 장엄했습니다. 원재료인 뽕나무를 벌목할 때 불설 단목경을 외고, 숯을 만들 때 화취진원을 외는 등 낙화봉 제작 과정마다 재앙 소멸과 만복을 기원하는 스님과 신도들의 발언이 담겼습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사찰 내 명맥이 끊겼지만 노스님들의 기업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4년 전부터 보문사만의 낙화법을 복원하고 전승을 시작했습니다. 보문사 주지 인태스님은 정성을 다해 만든 낙화봉 하나하나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다르지 않다며 구민들의 마음이 환희로 가득하길 축원했습니다.
6: 또 기쁨이 생기고 환희심이 생기는 거죠.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죠.
4: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등 오랜 시간 보문사의 행보를 응원해온 전계이사들도 참석해 행사가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7: 모든 희망,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여기서 모두 다 성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8: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음으로 나라와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함께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4: 한편 BTN 라디오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의 진행자 가수 신승태 씨를 비롯한 트로트 가수들의 신나는 축하 무대로 무더위로 지친 성북 구민들의 흥을 돋웠습니다. 보문종 보문사에 세대를 아우른 7월 7석 별별잔치는

0: 한때 명맥이 끊겼던 불교 낙화놀이의 전통과 그 안에 담긴 발언의 의미를 도심 한복판에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1: 기후위기로 대형 산불과 폭우 같은 자연재난이 잇따르는

0: 대부분 목조 건축물로 이뤄진 전통 사찰은 산림 속에 자리한 경우가 많아 대형 산불 등 재난에 특히 취약합니다. 기후 위기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 재난이 잇따르면서 문화유산을 사전에 보호하고 피해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올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365일 빈틈없는 국가유산 안전망 구축을 내세우고 사전 예방과 초동 대처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섭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산불용 대형 차단용 스프링클러 시범 설치 사업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안동 봉정사, 여수 흥국사, 고성 옥천사, 영천 은혜사 백흥암, 함양 용추사 등 5개 주요 사찰과 암자에 설치합니다. 산불 발생 이력과 문화유산 밀집도, 소방차 진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 곳들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유산 주변에 미리 물을 뿌려 산불 위험을 낮추고 실제 산불이 발생하면 직접 살수해 초기 진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유산청은 또 국가유산 주변의 가연물을 정리하고 내화수림대를 조성해 산불이 문화유산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완충지대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1: 대형 산불 상황에서 국가유산 자체의 방화 능력을 높이고 또 초기 단계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이중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오는 9월부터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감시체계 고도화도 추진합니다. 국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을 비롯해 주요 문화유산 180건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감지체계가 도입됩니다. 24시간 관제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능형 CCTV와 열 감지 센서가 화재나 침입 등 이상 징후를 실시간 탐지하고 감지 화면을 선별해 모니터링 효율을 끌어올립니다.
1: 무엇보다 화재나 침입 같은 위험을 미리 감지해서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제도를 통해서 가장 큰 변화이자 기대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재난 이후 복구 지원도 한층 빨라집니다. 특별 재난 지역에서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2천만 원을 즉시 지원하는 긴급보호조치 제도를 새롭게 운영합니다. 기존에는 지자체와 합동조사를 거쳐 복구 계획을 확정하고 복구비를 지원하기까지 통상 한 달 반 정도 걸렸지만 긴급보호조치는 이 같은 시간적 공백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1: 재해가 발생한 직후 현장 정리나 부재 수습 등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응급조치를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바로 시행을 하고 이때 들어간 비용은 추후 정산해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0: 사후 복구에 머물렀던 국가유산 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과 초동 대처 중심으로 전환하는 국가유산청의 안전망 구축이 전통 산사와 불교 문화유산을 지키는 새로운 방패가 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공주 신원사가 백중 육제를 맞아 인공지능과 부처님 가르침이 어우러진 특별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신원사는 지난 22일 경내 벽수선원 앞마당에서 주지 성관스님을 비롯해 한국불자가수협회 이창환 회장과 회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백중맞이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성관스님이 직접 작사한 노랫말에 인공지능 기술을 입혀 완성한 34곡의 불교 음악 중 대표곡을 선보였습니다. 성관스님은 지친 현대인이 부처님의 지혜와 위로의 말씀을 친근하게 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음악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작은 음악회는 성관스님이 작사한 노래 중 10곡을 선곡해 한국불자가수협회 가수 신나라, 최강미, 진혜심, 화영 등이 출연해 2년 따라왔다가 천수천안 관세음 등을 선보이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관교 근린공원 조성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인천 수미정사가 공원 속 사찰로 도량을 존치해 줄 것을 인천시에 촉구했습니다. 수미정사 존치 및 동국명상원 보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수미정사에서 주지 금선스님과 신도, 온세상 나눔재단 후원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원법회를 열고 공원과 사찰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 계획 변경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금선스님은 수십 년 동안 불자들의 기도와 수행이 이어진 수미정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지역 공동체의 삶이 축적된 신앙 공간이라며 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과 공원이 상생할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9월 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동국 명상원 나한상에 대해서도 종교적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 보상을 요구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반열방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0: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 대불.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삼보대승야 종진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법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한무종약 신단인월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소

인등사팔 연등기도 성지 참배동 참리자 능각기 다급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 소멸불법 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보기 설명향의에 청종옹의에 수제제체 수미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해양삼처시론 만지신봉축 유아대한민국 국운용창 남북평화통일속성치

세계 차사 천하 남선 노조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 불공 예배 동참 인연 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심 영불 태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출이 왕환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 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나상도 지혁진의 그럼 열정!
4: 처음이어서 좀 설레기도 하고요.
3: 네.
4: 형님의 좀 리드에 따라서 좀 한번 열심히 눈치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아, 저는 걱정됩니다, 사실.
4: 왜요, 왜요?
3: 진 씨가 이렇게 방송 녹화를 처음 하는데. 네. 예, 제 역할이 좀 줄어들까 봐.
4: 왜요, 왜요?
3: 워낙에 또 말을 잘하니까.
4: 아유, 아닙니다.
5: 굉장히 떨린 마음을 안고 그래도 오늘 이 두 분을 믿고 한번 제 몸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이준입니다.
3: 와!
5: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3: 이거 진짜 레전드. 이 노래를 딱 부르고 내가 마이진이다. 이걸 알려준 것 같아요. 진짜.
6: 피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3: 안녕하세요.
6: 가장 떨렸던 노래는 어떤 것일까요? 또한 응원의 소리에 가장 힘을 많이 받으시나요?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2: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방일제제대성본화언전반요한해인삼매세력고 보여.

산신정주림신주야 신정주가신

엔바시라선 무상성 아자비신바수밀비실지라그사엔원자제존여정세장 대천안조조제세엔마삼바연주야시엔 보덕정광주야시엔 회목관

차부패운 집내 상수비로 잔하부을 흐련화장세계

보아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음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그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하하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 끊고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BTN 붓다웨이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마미라흠 가자라. 오 마미라흠 가자라. 오 마미라흠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진안. 옴 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옴 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옴 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예원성치진안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능력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동 장기절을 올리고 지극지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 수능시험 백일 동장기도 바른 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차 백거이 지시 하군, 백거이의 시 학에 차운하다. 운수 일생호, 구름과 물같이 흘러가는 일생을 좋아하고, 천하 일숙의, 천하는 하룻밤 머무는 것으로 마땅하지. 수탐 몽 봉무, 누가 봉황의 춤을 꿈꾸며 탐닉하는가. 즉금 상낙시, 지금 당장 항상 즐거운 때이라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에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주최하는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문화축제 함께 숨쉬다 예수지. 네, 토크토크 특설 무대에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ESG는 ESG의 발음을 활용한 표현인데요. 그래야지, 당연하지 이런 의미를 담아서 환경 보호와 또 지속 가능한 삶을 자연스러운 일상 실천으로 이어가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생명과 환경, 불교적인 관점에서 논하다라는 주제로 인류와 자연의 상생과 공존의 가치, 그리고 불교가 제시할 수 있는 생명 존중의 해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천도 스님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BTN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여름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연구원님.
2: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다양성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우리 마리엘님.
3: 네. 안녕하세요. 환경 그레이타이자 환경활동가 마리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요즘 우리가 매일 전해지는 뉴스 속에서 지구가 보내는 경고음을 정확하게 그리고 크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정말 무색할 만큼 정말 날씨가 많이 변하고 있고 이상기후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요.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산불, 대형 산불이죠. 산불이 났다고 하면. 그리고 또 사라져가는 수많은 동식물들, 또한 그들의 서식지까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미래의 경고가 아닌 바로 오늘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이 세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민규 연구원께서 기후위기의 오늘을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 기후 위기의 오늘이라고 진명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두 단어에 다 뜻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후 위기는 시한폭탄처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아닌 비인간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어제자로 최고 기록 온도가 40도가 찍혔죠. 서울에서 40도가 찍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기후위기라는 것을 가장 늦게 체감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그냥 실내에 들어오면 이렇게 에어컨 시원하게, 저도 에어컨 시원한 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죄송스러운데요. 사실 에어컨 없는, 그리고 냉방시설이나 물 딱 텀블러 들이대면 시원한 물이 콸콸콸 나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인간 생명들은 또 어떨까요? 숲에 에어컨 없습니다. 숲에 정수기 없습니다. 많은 비인간 생명들과 그리고 이런 냉방시설을 갖출 수 없는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희생당하고 그리고 지금도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타는 세상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너지는 세상에서 한 생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해서 바로 오늘부터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우리 연구원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바로 기후위기라는 것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후손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바로 여기 우리들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중심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열심히 해오고 계신 우리 천도 스님이신데요. 현장에서 기후위기를 어떻게 체감을 하고 계신지 좀 정말 가감 없이 리얼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네. 저는 오늘 서울이 지금 40도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양산이 42.5도를 찍었죠. 대한민국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높은 최고온이 42.5도, 그 옆 동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양산은 그 지금 논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농사나 밭농사는 지금 포기한 상태죠.
0: 정말 우리가 도심에서 체감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울산 현장에서는 우리 천도스님은 정말 리얼하게 느끼고 계신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민규 연구원께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이 생태 위기, 생태계의 위기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 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제가 아까 말 못하는 비인간 생명들은 우리 시원하게 에어컨 나오고 물 틀면 정수기에서 물 나오는 도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제 기후 위기를 직격타로 느끼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사실 야생 동물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했던 박새, 곤줄박이, 직박구리 이런 산새들이 너무나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식기 때 이른 봄에 새끼들에게 우리 인간도 엄마가 아이한테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분유 중에서도 최고의 브랜드 분유를 먹입니다. 새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근데 새들이 더 이상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를 못합니다. 왜? 그 새 아기 새들에게 가장 영양분이 좋은 거는 바로 나방류의 애벌레들인데 그 애벌레들이 너무 일찍 깼다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0: 그렇지.
2: 그래서 결국 메뚜기나 거미 이런 거를 먹이는데 그것이 사실 새끼에게 좋지 않은 영양이 불균형한 식품입니다.
0: 네.
2: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아픔을 동물들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바로 곁에 있는 생명들이 고통받고 네. 있습니다. 저는
0: 그렇지요. 네. 네. 우리가 멀리 있는 북극곰, 펭귄 이런 거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벌이 없어서 꽃에 수분을 못 하잖아요. 그럼 열매가 안 맺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 식탁의 문화에도 걱정을,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에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유럽의 숲의 나라죠. 유럽의 숲의 나라 에스토니아에서 오신 우리 마리엘님께서 유럽에서도 기후위기가 체감되고 있는지, 또한 한국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3: 네. 당연히 네. 유럽도 특히 남부 쪽이나 중부 유럽은 특히 이번 여름이 폭염이 아주 심하죠.
0: 네.
3: 그런데 사실 북유럽은 예외적으로 여름이 추워요, 이번에. 그래서 뭐 근데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원래 뚜렷했던 사계절이 이제 예측이 안 돼요. 네,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겨울도 북유럽인데 겨울이 점점 따뜻해지고 눈도 줄어들고 항상 사람들이 저보고 에스토니아에 언제 놀러가면 좋은지 많이들 물어보는데 이제 보통 저 여름에 가면 가장 좋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국과 좀 차이점은 네. 일단 한국은 또 요즘 산불이
0: 네.
3: 크게 문제가 산불. 나고 있죠.
0: 그렇죠.
3: 네. 네, 또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좀 날씨가 네. 습하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직은 큰 산불이 난 적이 없지만 또 네. 그런 위험도 점점 이제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사실입니다.
0: 그렇죠.
3: 네. 네.
0: 우리 마리엘님 한국말 너무 잘하죠? 네. 네. 정말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몇 년 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국말을 구사를 잘하시면서 한국의 산을 소개하고 있고 한국의 등산 문화를 소개하는데 문제점과 좋은 점 이런 점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 계시면서 한국 문화를 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아, 감사합니다.
0: 네, 환경운동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3: 네.
0: 네. 이 기후 위기는 우리 수행자들의 삶에도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연기의 가르침은 기후 위기를 이해하는 데 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구 생명 공동체의 위기에 대한 불교적 해법으로 연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천도스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행자로서 살면서 연기적인 삶을 우리가 환경과 또 우리 대중들과 어떻게 실천해 가면 좋을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제가 늘 하는 말이 스님이니까 환경운동하기 제일 좋다. 왜 그러냐면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연기법이 있고 인과법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법만 딱 믿고 있어도 절대 함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깨 심은 데 깨 나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뿌려놓은 먹고 쓰고 함부로 버려놓은

0: 됐는데 사실 지구가 지금 이 기후 위기가 오고 재난이 오고 이 자연이 그냥 막 지멋대로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된 데는 그 원인을 제공한 거는 인간이지 뭐 산속에 있는 다람쥐나 토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욕심을 내고 탐욕심을 가지고 하나 더 가지려는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근본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으나 정말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TV에 선전이 나가면 광고가 나가면 모든 걸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경운동은 지금 자연을 보호하는 것 그 이전에 내 마음을 보호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탐진치심을 버리는 것, 어리석은 마음 우리가 언제까지 지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유한한 자원을 무한한 것처럼 쓰고 있고 욕심내고 있는 데서 이게 비롯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생각의 전환과 인식의 전환, 의식의 전환을 스님들께서 이렇게 사부대중에게 일깨워 주시는 게 환경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연기법 진짜 좋아요.
1: 네, 맞습니다. 정말 인식의 전환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님들께서는 홀로의 삶이 아닙니다. 대중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작은 가정을 떠나오니까 이 지구촌의 큰 가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가족들을 살피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 천도스님 말씀처럼 연기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인식의 전환을 잘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스님, 불교에서는 그 욕심을 줄이면 행복이 커진다 이런 말, 이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기후위기의 해법도 욕망을 줄이는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0: 당연하죠. 시작이 출발점이 바로 산업화 시대 이후잖아요.
1: 네.
0: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가 농사짓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내 먹을 것만 지어서 먹고 잡아먹고 이러다가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생겼죠.
1: 네.
0: 물건들이 생기고 정말 다양한 이제 생활, 탄소를 배출하는 다양한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그런데 오유지족, 난 오직 만족한다. 또 소욕지족,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 삶들, 무소유의 삶, 이런 것들이 우리 위에 선배 스님들께서 많이 보여주신 건데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라도 욕심을 줄이고 하나라도 덜 쓰고 꼭 필요한 것, 꼭 내가 먹고 지금 살아야 되는 거, 그 정도만 가지고 살아야지 이 지금 기후위기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 특설 무대에서 토크토크로 우리 지대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고마운 것은 우리 수석 부회장 스님의 사찰 휴유정사에서 손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3대가 다 오셨대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어린 손주가 함께 이 토크를 듣고 우리가 온 가족이 실천하는데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유정사 불자님들 약속하고 가셔요. 네, 환경운동 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이 지대방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성민규 연구원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기후위기, 특히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지점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2: 저는 서식지의 파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2: 사실 생태학자들이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슬픈 과학자라고 해요. 왜 슬픈 과학자라고 하냐면요. 물리학자들은 자기가 연구하는 물리법칙이 세상에서 없어질까 봐 걱정 안 해도 돼요. 화학자들은 자기가 연구하는 화학물질이 이 세상에서 어느 순간 사라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생태학자들이 늘 하는 걱정이 있어요. 내가 연구하는 생명이 갑자기 사라져요. 네. 그리고 그거를 매번 현장에서 목격합니다. 정말 매번이에요. 그 제가 뭐 수달이나 아니면 담비나 이런 멋진 동물들이 사는 서식지에 가면 항상 드는 걱정이 여기는 또 언제 사라질까? 이런 걱정입니다. 정말 전국 방방곳곳에 모든 곳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자연을 즐기러 가는 곳이 산이나 하천이잖아요. 근데 하천이나 산 가보면 어떤가요? 온종일 공사를 하고 있어요. 매일 어디선가는 늘 공사를 하고 있고 윙하는 예초.

0: 물고기 소리나 아니면 포크레인 소리나 뭔가를 공사하는 소리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앞에서 빠르게 사라지는 생명들. 또 서식지 파괴 얘기를 하면 아마존이나 우리한테서 제일 멀리 있는 그런 자연들을 이야기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이 벌목으로 인해서 뭐 오랑우탄이 죽는다.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서식지는 끊임없이 밀리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도시 아파트 그리고 도시 다 누군가의 서식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물거나 멧돼지 같은 큰 동물이 출현하면 언제든지 항상 엔딩이 그 야생동물을 네. 포획했다라는 뉴스가
1: 아 그렇군요.
0: 나옵니다. 네.
1: 그렇다면 이 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중요한 이 문제가 될까요? 되겠지요? 네.
0: 생물 다양성 자체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들 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도시가 그 많은 연결들을 가립니다. 천도수님께서 연기법과 그리고 인과법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도시는 그 연기와 인과를 전혀 인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들이 어느 곳에 파괴랑 연결되었는지 우리가 쓰는 자원들이 얼마나 고갈되고 있는지 눈앞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너무나 쉽게 소비하고 너무나 쉽게 버려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야지만 네. 우리가 기후위기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1: 그렇지요.
0: 라는 네. 생각을 종종
1: 그러면 그 이제 기후위기는 우리도 쉽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의 이 기후위기는 또 환경문제는 인간들이 만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우리 천도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제가 답을 다 해버렸네요. 네, 천도스님께서 그 연기와 그리고 인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삼독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무한 소비 그리고 무한 자원의 사용을 부추깁니다. 사실 TV 틀면 광고들 나오잖아요. 그것이 시청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비해라 소비해라 끝없이 소비해라.
1: 그렇죠.
0: 근데 반면에 우리 스님들께서는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할 것을 항상 가르치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정신이 정말 네. 우리가 다시 그런 연결을 회복하는데 너무나 네. 필요한 자세라고 네. 생각합니다.
2: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소비를 부추기는 그 광고들 보면 먹어라, 입어라, 바꿔라, 발라라. 계속 그러잖아. 네. 보살님들 들어봤죠?
1: 맞습니다.
2: 발라야 된다, 바꿔야 된다, 입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계속 거기에서 지갑을 쫙쫙 열게 만드는 게 네. 지금 이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귀를 열거나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꽉 닫고 꼭 필요한 건가
1: 네.
2: 절대 안 봐야 돼요.
1: 네.
2: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1: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환경 교육을 또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3: 아,
1: 어린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이 환경 활동은 어떤 것을 네. 가르치는지 무엇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3: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뭐 환경 교육이라는 과목은 따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1: 네.
3: 돌이켜보면 초등학생 때도 어렸을 때도 생각보다 자연 보호를 목적으로 한 그런 수학 여행이나 다른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이 생각보다 네. 많았어요.
1: 그렇군요.
3: 예를 들면 같은 반이랑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뭐 나무를 심으러 가거나 아니면은 또 에스토니아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클린업 데이라고 매년에 네. 매년 함께하는 쓰레기 줍기 활동이 네. 있었어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에스토니아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1: 네.
3: 네, 그것도 그냥 도심에서 쓰레기 줍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자연, 특히 우리 동네에 있는 산으로 가서 선생님이랑 같이 네. 다 같이 쓰레기를 주웠어요.
1: 네.
3: 그래서 이렇게 수업에서 과목으로만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과의 관계가 네.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1: 그랬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리엘님이 어느새 한국 생활 8년 차세요.
3: 네, 지금 8년 차입니다.
1: 네, 그런데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체감한 이 기후 변화는 어떤 것이 가장 심하게 느껴집니까?
3: 네, 아무래도

0: 에스토니아와 비슷하게 이 사계절이 이제 뚜렷하지 않아요. 네. 봄이 생각보다 일찍 오고.
1: 그렇죠.
0: 또 사실 저는 이 8년, 7년 한국에 살면서 이렇게 더운 여름은 저는 올해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이에요.
1: 네.
0: 그래서 좀 더 극단적인 날씨를 네. 한국에서도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몇 년 전에 인왕산에서 불이 났잖아요.
1: 네.
0: 전 그때 거기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장문으로 그 불이 비어 오르는 거를 그 연기 비어 오르는 걸 네. 봤어요.
1: 그랬군요.
0: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그 자연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제가 네.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아마도 기온의 변화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울산불교환경연대 우리 천도스님 그리고 생명다양성재단 성민규 연구원님 환경 유튜버 마리엘님 모시고 생명과 환경 불교적인 관점에서 논하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지금 ARS 한 통화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님들 많이 계신데 뭐 하십니까? 빨리 핸드폰 꺼내서 ARS 한 통화씩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회장 성우 큰 스님을 비롯해서 또 구본일 사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정말 미디어 포교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교를 쉽고 또 품격 있게 전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님, 이제 모든 것은 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것은 인연의 소치예요. 그죠?
2: 네.
1: 그래서 우리 스님도 뭐 불연이겠지만요. 환경운동에 매진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 네, 뭐 간단한 늘 받는 질문인데 저희는 늘 절집 안에서 우린 최대한 잘 살고 있다. 뭐 쓰기를 하나 감기를 하나 뭐 비누를 쓰나 아무것도 안 쓰고 또 떨어지면 꿰매서 신고 꿰매서 입고 또 빙그릇 운동하면서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불교환경연대의 스님께서 울산에 집으로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1: 네.
2: 이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그냥 예, 괜찮겠네요라고 해서 시작된 게 이제 울산 집인데요.
1: 네.
2: 하고 보니까 발을 들여놓고 보니까 야, 이 환경운동대가 너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네.
2: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출가해서 이제 정통 강원 4년을 공부하고 또 20년 이상 이렇게 선방회를 다녔잖아요. 선방에서는 뭐 가져다주는 좋은 것들만 수용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지소임을 살고 환경운동을 하면서 이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와,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셨나?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계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선방에만 계속 있었더라면 미안한 줄도 모르고 그분들의 어려움 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괴로움, 고통을 그냥 외면하고 살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네.
2: 이 환경운동을 통해서 정말 제가 만나기 어려웠던 네. 낮은 곳에 있는 그분들 그분들과 함께 또 손잡고 같이 밥 먹고
1: 네.
2: 같이 울어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1: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성민규 연구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생명다양성재단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다양성연구재단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3: 네. 저희 생명다양성재단은 야생동식물 보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비영리 재단입니다.
1: 네.
3: 근데 저희가 사실 학계에서는 생태학계에서는 생물다양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1: 네.
3: 근데 저희는 그 물자를 명으로 바꿨어요. 이게 사실 동양권에서만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한자 유희인데 물을 명으로 바꾸니까 그 느낌이 확 살지 않나요?
1: 그렇죠.
3: 이게 생물을 어떤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1: 네.
3: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비인간 이웃으로 바라보고 그 목숨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이
1: 네.
3: 그 한자만 살짝 바꿨더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연구 활동 그리고 캠페인 활동 네, 그리고

0: 이것도 청소년 활동가들 양성하는 네. 활동 그리고 연구를 지원하는 활동 이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 생명 다양성 재단에서 활동을 하게 된 어떤 계기 있으셨어요?
0: 저는 사실 제가 왜 환경운동에 입문했는지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환경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도 뭐 종이컵 막 쓰고 고기도 막 먹고 친구들이랑 뭐 햄버거 치킨 피자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런 도시의 어린 아이였는데요. 저는 생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네. 어렸을 때 맨날 TV에서 틀어주는 게 애들한테 틀어주는 게 동물의 왕국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사자랑 코끼리랑 그런 막 세계가 어딘가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문을 딱 나서면 그 세계는 없어.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회색으로 개발된 도시에서 저는 살았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항상 그 결핍이 있었어요. 이 세계가 어딘가에 존재할까.
1: 네.
0: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이제 독서실에 맨날 있었더니 이게 확 네, 확 그
1: 눈 떠졌어요.
0: 네, 네. 그 반항심이 들어가지고 네. 독서실을 탈출을 해가지고요. 아. 학교 담을 넘어서 탈출을 해가지고 버스 종점에 갔어요. 그게 네이버 지도로 이렇게 켜보면 초록색으로 칠해진 공간이었어요.
1: 네.
0: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네이버 지도에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으면 군사구역일 수도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다행히 군사구역이 아니었고 엄청난 자연이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이 예전에 인천공항 없었잖아요. 그래서 국제공항이 활주로 하나 더 늘리려고 그 활주로 길이만큼 땅을 미리 사놓은 거예요. 근데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그 땅이 이제 활주로로 쓸 필요가 없어지니까
1: 네.
0: 원래 논밭이었던 데가 30년 만에 자연이 무성하게 돌아와서 멸종위기종 포함한 법적 보호종이 40종.
1: 와.
0: 아니 한 종만 나와도 뭐 공사 이런 거 안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맨날 가서 부엉이 날아다니는 거 보고 두루미 울음소리 듣고
1: 네.
0: 개구리 울음소리 듣고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1: 그랬군요.
0: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졸업하고 성인이 되는데
1: 네.
0: 거기가 골프장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1: 거기가.
0: 그래서 그 습지가 33만 평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면적의 땅이 제가 너구리도 처음 보고 고라니가 뛰는 것도 처음 보고 부엉이가 날아가는 것도 처음 봤던 그 습지가 정말 초록색이 포크레인들이 막 들어와서 황토색으로 마치 게임처럼 아니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초록색이 황토색으로 변하는 걸 제가 실시간으로 봤어요.
1: 네. 그래서 어떻게... 또 딱 또 머리에 떠올랐어요?
0: 아니 어떻게 환경운동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1: 그렇죠.
0: 그 생명들이 다 사라지는 걸 봤는데
1: 이런 젊은 청년 활동가가 이렇게 나서서 생명 다양성 재단에서 일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을 우리가 맡겨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즘 그 재단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활동 있으실까요? 네.
0: 저희는 사라졌던 자연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네.
0: 국제적으로는 리와일딩 운동이라고 하고 한국어로 번역하면 재야생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의 환경운동이 항상 어디를 지키려고 했어요.
1: 네.
0: 골프장 개발에 맞서서 그리고 군사기지 개발에 맞서서 이 소중한 자연을 지켜야 된다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죠. 있는 자연을 지키는 것이.
1: 그렇죠.
0: 근데 이 재야생화 움직임은 무엇이냐면 이미 개발된 땅을 방치했더니
1: 네.
0: 자연이 스스로 풍성해지는 힘이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대단해서 놀랍도록 빨리 자연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1: 네. 그 회복력이 네. 대단한 거죠?
0: 네.
1: 네.
2: 그래서 자연 회복력.
0: 네, 자연의 네. 놀라운.
2: 그러니까 우리 지난 작년에 고은사
1: 네.
2: 의성에 불났을
1: 화재.
2: 때
1: 화재 많이 났잖아요.
2: 고은사만 그렇죠? 유일하게 자연 복원력을 믿고 우리는 자연 복원을 기다리겠다라고
1: 네.
2: 했잖아요. 불교환경연대에서 그거를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가장 빨리 숲이 회복되었어요. 멸종위기종 또 국가보호종 이런 친구들도 빨리 오고 나무들도 그냥 자연이 두니까 그 타다가 뿌리까지는 타지 않았던 나무에서 맹하고 올라와가지고
1: 네.
2: 떡갈나무 같은 경우는 1년이면 뭐 3, 4미터까지 크거든요.
1: 네. 네.
2: 가장 초록색이 빨리 올라온 것이 고은사 주변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연 복원력이 가장 힘이 세다.
1: 네.
2: 네.
1: 그럼 우리 연구원님께서 재단에서 활동하는 이 심혈을 기울이는 거 어떤 활동인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사실 이 재야생화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소개해 주셔서 불교환경연대

0: 와, 그 고은사 리월딩 시, 아, 그 재야생화 실험을 같이 하고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저희 생명다양성재단은 그 고은사 불탄 고은사 사찰림에 돌아오는 곤충을 보고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땅을 매입해서 보존하는 신탁 운동도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파주에서는 원래 불법 건축물들이 자리했던 그 산림이 있어요. 거기가 파주 삼릉이라고 조선시대 때부터 유구하게 보존되었던 산 자락인데 거기 산을 이제 조금 조금씩 먹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1: 네.
0: 개발이.
1: 네.
0: 그래서 그 개발된 곳을 사가지고 거기 있는 불법 콘크리트 건축물들을 싹 다 걷어내고
1: 네.
0: 거기를 자연에게 방치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방치하면 되게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마 불교적인 시선으로는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1: 네.
0: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는 네. 스스로 그러한 존재들이니까.
1: 네.
0: 그래서 놀랍게도 그 황폐했던 땅이 1, 2년밖에 안 됐어요.
1: 네.
0: 근데 벌써 멸종위기종 돌아오고 뒤쪽에서는 소쩍새가 울고
1: 네.
0: 그리고 고라니, 오소리, 멧돼지들이 막 돌아와서 땅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 땅을 포슬포슬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식생들이 막 돌아오는 그런 장면들을 네. 네. 저희가 또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동물들이 요즘 우리 사찰로도 많이 내려오거든요. 이 고라니 때문에 고라니의 점만 찍으면 딱 사슴이에요. 이 고라니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산 근처에 있는 사찰들 채마밭이 살아남지 않는다. 채마밭을 완전히 다 뜯어먹고 다니잖아요. 맨날 고라니 똥 치워야 돼요, 우리가. 네, 그래도 참 그 고라니가 내려와서 마당에서 노는 게 참 보기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마리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2: 네.
1: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2: 아, 한국이요?
1: 네. 다른 나라도 많잖아요. 예, 동남아시아. 네.
2: 그렇죠. 네. 어쩌면 우연으로 시작이 됐지만
1: 네.
2: 또 어쩌다가 이렇게 운명처럼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것 같아요. 제가 15살이었어요.
1: 네.
2: 네. 우연히 한국 음악, 영화, 드라마 이런 걸 접하게 됐죠.
1: 네.
2: 접하면서 이제 원래 저 언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1: 네.
2: 언어 배우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1: 네.
2: 이렇게 한국 문화를 즐기면서 이 한국어라는 언어에 빠져서 독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1: 그랬군요. 네,
2: 독학이라는 취미가 생겨서
1: 네.
2: 한국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이어서 이제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
1: 네.
2: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1: 용기를 가지고 한국으로 왔네요. 역시 우리 에스토니아에서 16살 소녀에게 한국을 관심 갖게 한 건 K-컬처, K-팝, K-드라마. 네, 대단합니다. 그 위력이. 그래서 앞으로는 K-부디즘까지 우리가 좀 전파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신통한 일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튜버들의 콘텐츠가 네. 정말 다양해요.
2: 그렇죠.
1: 뭐 음식도 있고 네. 뭐 다른 여행하는 유튜버도 많고 네. 그런데 어떻게 산에 관한 유튜버 콘텐츠를 영상을 찍게 되었는지 특별히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 한국 산에 대한 매력을 갖고 있었을까? 왜 그럴까 궁금했습니다.
2: 네. 일단 저는 산을 등산이라는 취미가 생긴 것도 한국에 살면서 자연에서 좀 멀어진 것 같아요. 네, 멀어지면서 그 이제 산이라는 것이 저한테 그 뭔가 이 자연과의 관계의 회복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산을 네. 타면서 또 자연에서 시간을 또 많이 보내게 되면서 이렇게 더 영상을 어쩌다가 자연스럽게 찍기 시작한 것 같아요.
1: 네.
2: 그리고 또 산이라는 거는 매력이 있는 이유가
1: 네.
2: 산은 어느 산도 똑같지 않은 것 같아요.
1: 네.
2: 그리고 또 약간 에스토니아와 좀 비슷한 면도 있어요.
1: 네.
2: 사실 지형이 완전 다르지만 또 서식하는 식물 아니면 동물을 네.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한 것도 많아요.
1: 그렇죠.
2: 나무도 그렇고
1: 네.
2: 뭐 참나무, 소나무도 많이 있고
1: 네.
2: 그래서 어쩔 때는 그 한국 산에 있는데 에스토니아의 숲이
1: 네.
2: 떠오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친밀감을 느끼기도 했죠. 한국 선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0: 사는 뭐 흑산도 있고 덜산도 네. 있고 갈 때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또 거기 한 산의 생태계가 다 다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산을 가면은 그냥 숲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산이라는 생명체를 네. 담험하면서 친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네, 하나의 생명체인 것 같아요. 산이.
1: 네.
0: 저한테.
1: 네.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이제 컨텐츠를 올리잖아요.
0: 네.
1: 가장 그 많은 공감을 얻었던 이야기가 있을까요?
0: 네. 이제 네. 사실 처음에는 그냥 등산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는데
1: 네.
0: 또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물론 환경에 항상 저는 자연을 항상 좋아했고 자연 동물
1: 네.
0: 그런데 이제 그 자연과 멀어진 거를 느꼈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어느 순간 산 속에서도 그 보이면 안 되는 것들 눈에 들어오기 네. 시작한 것 같아요.
1: 예. 네.
0: 이렇게 자연 파괴
1: 네.
0: 오염 환경 오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1: 네.
0: 제가 아끼는 이 자연을
1: 네.
0: 소중하게 보존하고 싶다 그런 네. 마음으로 산에서도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1: 네, 그랬군요.
0: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그런
1: 올렸더니?
0: 영상으로도 그 자연 쓰레기 줍는 것을 담기 시작했고
1: 네.
0: 그런 영상들이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긍정적이었어요.
1: 네. 네,
0: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고 사실 하나의 영상 자체보다는
1: 네.
0: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나도 다음에 산에 갔을 때 그런 마음으로
1: 네.
0: 뭐 쓰레기봉투 하나 챙기고 가야겠다
1: 네.
0: 아니면 나도 다음에 자연을 또 소중히 그런 네. 아껴야겠다
1: 네.
0: 이런 댓글들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1: 네.
0: 그래서
1: 그랬군요.
0: 이어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여러분들 산행할 때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우리 마리엘님 카메라에 찍혀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어느새 1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끝으로 우리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또 기후위기 앞에서 절망하기 쉬운 우리 대중들에게 한 문장으로 네. 당부의 메시지도 좋고 희망의 메시지도 좋고 한 문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도수님. 네.
2: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나 하나의 힘이 결코 작지 않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백 걸음을 가는 것보다 백 사람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훨씬 더 희망적이다. 그래서 다 함께 해야 된다. 연대하는 힘을 믿고 싶습니다.
1: 네, 네. 세 문장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연구원님 한 문장으로.
3: 한 문장으로 어려운데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희망은 그냥 막연히 바라는 생각이 아니다. 희망은 실천하는 것이다. 함께 실천합시다. 네.
1: 와우. 함께 실천합시다. 우리 마리엘님. 네.
0: 진짜 한 문장으로 하기 너무 어려웠네요. 네, 여러분 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길을 그냥 좀 둘러보면서 다녀보세요.
1: 네.
0: 분명히 있었는데 보지 못했던 생명들,
1: 네.
0: 또 다른 세계들이 펼쳐질 네. 겁니다. 네.
1: 네.
0: 주변에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1: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말을 배워서 한 문장으로 네, 하시라고 하니까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길을 걷다가 그냥 걷지 말고 좀 돌아보시라고 하잖아요. 이쁜 꽃도 보이지만 또 내 손길이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 분 시간 내어주셔서 이렇게 지대방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후 위기는 자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미래 그리고 다음 세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살리는 일은 곧 우리 자신을 살리는 일이고 또 작은 실천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거대한 담론을 넘어서 위기의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이 시간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축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우리 남태희 불자님, 오나경 불자님, 그리고 정명숙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붓다회 모든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세 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린 붓다가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 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 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4: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로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로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나를 잘 조복한 사람만이 참된 주인이 될 수 있다.

0: 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 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수원 봉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봉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봉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신부, 그리고 멋진 턱시도를 걸친 신랑과 반짝이는 조명, 버진로드, 그리고 감동적인 축가까지.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런 결혼식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저 완벽해 보이는 이 아름다운 결혼식 이면에 우리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꽤 불편한 진실들이 많이 감춰져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는 환경운동가 이소연 작가님 모시고 이 결혼식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이라는 책을 쓴 저자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작가님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작가님 자랑을 좀 먼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작가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먼저 제가 알기로 해양환경단체에서 시 셰퍼드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BBC 2025 올해 여성 백인 팀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작가님이 궁금해서 BBC에서 찾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제65회 한국문화출판상에서 올해 교양서로 선정된 책의 저자 이시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한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 영상의 누적 조회수가 120만 뷰라고 들었거든요. 그야말로 인기가 많은 거잖아요, 작가님. 인기 비결이 뭘까요?
1: 제 생각에는 너무 공감되는 얘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맞는 말을 계속 했으면 네. 조금 듣기 싫으실 수도 있는데 네. 뭐 옷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패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이기도 하고 또 좋아하시는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좀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올해 이제 3월에 책을 또 새로 출간을 하셨고 지금 이제 또 옷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뒤에서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요. 먼저 저는 해양 환경 단체 시 셰퍼드 활동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시 셰퍼드가 뭔지 아직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1: 시 셰퍼드 코리아는 일단 바다 생태계, 해양 생태계를 좀 보호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봉사활동처럼 모여서 활동하는 단체고요. 우리가 사실 길 위에 떨어진 쓰레기들은 눈에 보이지만 네. 바다에 있는 쓰레기는 절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직접 이제 다이빙을 해서 걷어 올리거나 아니면 애초에 바다로 쓰레기가 가지 못하도록 그런 운동을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캠페인도 하는 그런 활동 단체입니다.
0: 그렇군요. 이 땅에서 하는 이제 쓰레기를 주우면서 걷는 플로깅 같은 게 있다면
1: 맞아요.
0: 바다에서는 직접 뛰어들어서 또 그 안을 청정하게 해주시는 거네요.
1: 맞아요.
0: 작가님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1: 네, 저도 이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글을 쓰고 관련 자료를 만들다가 나도 좀 다이빙을 해보고 싶다 해서 팀에서 배워서 동해 정말 30m, 40m 바다로 입수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쓰레기들을 건져 올리고 그리고 이제 뭐 구청과 좀 긴밀하게 소통해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뭐 사실 작가님은 제로웨스트를 실천하는 이 한 여성으로 또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관심이 해양 환경까지 가게 된 건가요?
1: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가 너무 많다라고만 네. 생각했는데 이 쓰레기들이 결국에는 분해가 돼서 그리고 또 제대로 분류되지 않아서 향하게 되는 곳은 결국엔 바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바다를 생각하면 되게 아름답고
0: 맞아요. 네.
1: 평화로운 그런 느낌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정말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다 생태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좀 알게 돼서 조금이라도 그런 영향을 좀 줄여보고 싶어서 네. 저도 이제 처음으로 한번 이런 활동을 해봤습니다.
0: 사실 진실을 알고 있지만 실천.

0: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멋지십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옷에 대한 이야기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작가님 이제 3월에 새로 나온 책보다도 그에 앞서서 작가님은 사실 이 책으로 더 많이 알려지셨잖아요.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1: 네.
0: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제목만으로도 굉장히 뭔가 쿵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 3월에는 또 완전 다른 주제로 책을 내셨어요. 바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죠.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 왜 결혼에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혹시 실제 결혼을 준비하신 건가요?
2: 네, 맞아요. 네. 이 책을 쓰는 과정이 사실 제가 예비 신부로서
0: 그러셨구나. 네.
2: 직접 결혼을 준비하면서 쓴 책이기도 한데 저의 이제 자연스러운 관심사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게 20대 때는 패션, 뭐 네. 화장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좋아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산업의 이면에 대해서 책을 썼다면 30대에 접어들면서 결혼하는 친구도 많아지고 네. 이제 저도 좀 결혼을 할까 하고 식을 준비하려다 보니 시간에 정말 많은 것들이 얽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헤치면서 쓴 책입니다.
0: 사실 결혼이라는 게 참 아름다운 준비 과정이지만 시작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소비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2: 맞아요.
0: 그 진실을 보고 사실은 같은 여성이다 보니 남성도 물론 그렇겠지만 결혼에 대한 로망은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정확히 결혼식에 대한 로망. 아무리 내가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또한 여성으로서 결혼식만큼은 좀 흐린 눈, 그야말로 못 본 척을 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은 안 드셨어요?
2: 아니, 들었죠.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고요. 네. 예쁜 티아라, 막 화려한 비즈 드레스 네. 이런 것들에 저도 되게 현혹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어떤 결혼식을 하고 나아가서 결혼 이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가를 생각해보면 그런 요소들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아니야. 좀 이렇게 좀 걸러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물론 그 과정이 너무너무 쉽지 않았어서 그래서 좀 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책을 썼던 것 같아요.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결혼을 준비하는 가족을 네. 분들에게 모두 좀 도움이 될 만한 책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들더라고요.
0: 이런 큰 일은 나뿐 아니라 또 가족,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다 보면 용기 내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강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2: 네, 그럼요.
0: 강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이라는 책을 쓴 저자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결혼식이 어쩌다 이렇게 피곤해졌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아마 결혼식 가실 일 주말마다 많으실 거예요. 본인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결혼을 할 가족들을 축하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은 비단 그 두 부부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친구들, 가족들 모두가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새 결혼식을 가면 피곤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의 예시를 생각해 보면요. 결혼식에 가야 할 일에 아침에 옷을 뭐 입을지부터 고민합니다. 아, 이 옷이 좀 너무 초라해 보이진 않을까 해서 옷을 입고요. 가방을 드는데 명품백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샀던 그 가방을 하나 메고 갑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가면 더 예뻐 보이는 옷, 또 더 비싸 보이는 가방들을 보면서 그 앞에서 조금 주눅이 들기도 하고요. 결혼을 하는 그런 준비하는 예비 신부의 경우에는 그 결혼식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 이 식장은 어떻게 준비를 했구나, 어떤 정도의 돈을 결제를 했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서 그 피곤함이 서로서로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쓸때 제가 직접 결혼을 준비한 예비 신부이기도 했는데요. 예비 신부로서 사실 책을 쓸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저 저의 취향과 로망을 실현시킬 결혼식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원래 뭐 패션 쓰레기에도 조금 관심이 있고 환경 문제, 나아가 기후위기 문제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화려한 드레스, 꽃장식, 화려한 웨딩홀, 이런 것들이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레스는 한번 입힌 후에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 이 화려한 꽃들은 한번 쓰이면 설마 다 버려지는 걸까? 우리가 먹다 남은 이 뷔페 음식들은 과연 어디로 어떻게 버려지는 걸까? 라는 질문들이 계속 쌓였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부였기 때문에 플래너 혹은 홀 관계자분들께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자분들이 저에게 직접적인 답변을 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신부님,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더 예쁘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식으로 제가 알아야 할 정보를 좀 숨기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예비 신부, 그리고 예비 부부에게 주어지는 정보들이 이런 기후 위기 또 저출산 시대에도 폐기물 그리고 비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연출할 수 있을지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 여러 분야의 관계자들을 취재하게 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러한 정보들을 낱낱이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결혼식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올리세요? 일단 화려한 예식 홀이 떠올릴 거고요. 단아하고 아름답게 서 있는 신부, 그리고 듬직한 신랑, 그리고 주변을 메꾸고 있는 화기애애한 하객들과 가족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기보다는 철저하게 연출된 모습에 가까운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하객 서비스에 대한 소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객 알바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저도 언뜻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예비 부부들이 자신의 몸매, 그리고 뭐 다이어트만 관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객의 수, 그리고 친절함까지도 소비할 수 있었는데요. 예컨대 신랑과 신부의 하객 수가 너무 차이가 난다면 한쪽에서 하객 알바를 고용하는 건데요. 하객 알바를 고용할 때는 친절함의 정도에 따라서 단가표가 차이가 납니다. 그냥 오기만 하면 뭐 5만 원. 그런데 대기실에 들어와서 친한 척을 하면 만 원, 2만 원이 더 추가되는 형식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 결혼식의 풍경을 연출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와 산업은 아주 깊숙이까지 침투해 있었고 예비 부부들은 이런 것들을 기꺼이 소비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식을 준비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아름 물어서 결혼식을 준비하곤 했는데요. 최근에는 모든 것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결혼식을 하든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하게 됩니다. 먼저 결혼을 결심한 부부는 웨딩 박람회에 갑니다. 이 박람회에 갔을 때는 뭐 드레스를 본다거나 주얼리를 만져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거의 없고요. 플래너분들만 쭉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와 플래너의 만남이 처음에 아주 랜덤하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플래너는 부부가 해야 되는 여러 계약 사항들과 일정, 그리고 단가표를 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스드메라고 하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렇게 가장 유명한 3대장 계약건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테스트 메이크업, 그리고 청첩장, 선물, 신혼여행까지 전부 패키지로 이 플래너와 계약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1년 정도 결혼식까지 시간이 남은 동안 예비 부부는 다음과 같은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청첩장 모임을 진행하죠. 사실 이 청첩장 모임이란 건 청첩장을 돌릴 때 그냥 주기가 뭐하니까 밥을 대접하거나
선물을 하는 문화인데요. 이것은 사실

자리 잡은 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마치 하지 않으면 내가 예의가 없는 것처럼 문화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하게 됐죠. 그리고 드레스를 고르기 위한 드레스 투어를 가고요. 드레스 투어를 하기 위한 드레스 샵 투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좋은 양질의 서비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예컨대 드레스 투어 같은 경우에는 신부들이 사진을 직접 보고 드레스 투어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드레스를 입어보고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업체들은 계속해서 사진 촬영을 막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침해된다거나 아니면 외부 유출을 막겠다는 의미로 사진 촬영을 못하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부부들은 어떤 선택까지 하게 되냐면 대생을 하는 미대생을 고용해서 이 드레스 투어를 함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부담으로 부당한 선택을 더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드레스 투어 역시 한 가지 샵 혹은 두세 가지 샵만 보고 결정할 수 있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다섯 가지 선택지를 모두 가게끔 강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정당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작 결혼식은 20분에서 30분 정도 굉장히 간략하게 진행이 되고 끝납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떠나서 올 인클루시브, 모든 게 포함된 그런 호화로운 식사와 여행을 즐기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포인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임에도 마치 결혼식이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내 삶의 유일한 의미 있는 순간인 것처럼 그날만을 위해서 소비하고 우리 자신은 소진되고 만다는 것이 씁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플래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처음엔 단순하게 선택이 어려운 신랑 신부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 중개업체라는 개념은 사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개념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웨딩홀을 계약하면 모든 서비스가 함께 계약이 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강매를 하는 것 같다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에서 이걸 분리했습니다. 그러자 신랑 신부들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정보가 많고 방대해라고 얘기해서 플래너가 그 중간에 중개업체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이 플래너가 건강한 역할을 했더라면 복잡한 시장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그 통로가 되어 주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플래너는 이 역할을 잘 해주지 못했습니다. 중개업체는 이 다양한 웨딩 업체로부터 돈을 조금씩 받아가기 시작했고, 또 신랑 신부들에게서도 기본금 외에도 추가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웨딩 전체의 시장의 금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동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를 웨딩과 물가가 오른다라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웨딩플레이션이라는 단어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더 심해졌는데요. 코로나19 때 많은 웨딩 업체들, 특히 예식장 홀이 많이 망하게 되면서 소수의 자본을 많이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업들은 소비자들을 등에 업고 가격을 많이 올리게 됐고요. 그 이후에 나타난 신생 기업들도 더 많은 가격을 소비자에게 요구하게 된 거죠. 오늘날 서울에서는 한 예식장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1년 반 전에 전화를 해도 이미 늦었다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예비 신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A홀, B홀, C홀까지 모두 예약금을 걸어두고 결혼이 다 와가서 취소하고 취소 위약금을 내게 되는 형태로 소비를 하고 있죠. 이러한 웨딩플레이션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는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건강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점에서 더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있는 많은 요소들은 경제적 자본으로 이루어진 요소들일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서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가 이야기한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상징 자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혼식에는 절대적으로 비싼 가격의 물건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맥락에서 명예와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취향과 감도가 좋은 음악과 꽃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상징 자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냥 축하의 화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화환에 어떤 회사,
어떤 사장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서

이 부부가 잘 살아왔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도 그 화환이 바로 상징 자본이 된 것이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하객들이 손에 들고 오는 명품 가방 혹은 명품 액세서리, 명품 차량 같은 것도 그것을 신경 쓰게 되는 이유가 결혼식이라는 자리가 이 상징 자본이 극대화돼서 그 역할을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하는 하객마저도 아, 나도 이런 자본력에 하나의 상징으로서 자리하게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피로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사실 부부는 이 결혼식에서 미래를 약속하고 잘 살아갈 것을 다짐만 하면 그만이지만 부부 그 자신마저도 스스로 하나의 상징 자본이 되어서 아무데도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게 되는 신부의 모습처럼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징 자본은 사실 그 의미에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절대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사회초년생인 신혼부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데요. 2025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예비 부부의 모의 견적서를 내보았을 때 예상 비용은 7,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념해 봐야 할 것은 예비 부부의 나이입니다. 보통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나이대가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이 되는데요. 이 나이대의 평균 연봉이 3,000대 혹은 4,000대로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오로지 단 하루를 위해서 아주 큰 지출을 하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에 신혼집이 또 빠질 수 없죠. 신혼집까지 포함한 비용은 약 3억 원대로 기록되는데요. 이 3억 원은 사실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부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인데요. 여기서 부모님이 두 부부의 의사결정,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상징 자본으로서 드러나는 곳이 많은 곳이 결혼식이기 때문에 두 부부의 기준, 가치관대로 식이 진행되기보다는 부모님이 이 자리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리로 대신 자리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 의미가 퇴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들 중에 과연 우리가 꼭 지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반대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결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 바로 결혼 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여기 결혼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결혼 반지는 결혼할 때 맞춘 건 아니고요. 학생 때 커플링으로 맞춰뒀던 반지를 결혼 반지로 쭉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의미를 보자면 조금 훼손되고 사용감이 있더라도 이 반지가 결혼 반지로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결혼 반지는 정말 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혼자 중에 86.8%,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에서 9명꼴이 결혼 반지를 사거나 맞췄다고 답했고요. 그에 대한 평균 비용은 3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실 더 유명한 브랜드에서 맞춘다면 수천만 원도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 바로 결혼 반지였는데요. 결혼 반지 중에서도 반지 상단에 올라가는 큐빅, 반지의 다이아몬드가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결혼식에 대한 로망을 떠올리면 큐빅이 크게 달린 반지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당연한 문화적인 것으로 이해했었는데요. 제가 책을 쓰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이게 결코 어떤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산업이 철저히 계획하에 만들어낸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캠페인 사진을 보시면요. 영국의 드비어스라는 회사에서 진행한 다이아몬드 반지 광고 캠페인입니다. 상단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두 달치 월급으로 영원하게 하려면 넌 어떤 걸 할 수 있겠어? 두 달치 월급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많은 거야?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노골적이죠.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의 반지를 두 달치 혹은 세 달치 월급으로 상정해두고 네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이 정도의 금액은 마땅히 지출해야 해 라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집행했던 거죠. 그런데 이 광고가 완전 대박이 납니다. 영국에서만 대박이 난 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필수품인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아, 다이아몬드 반지는 굉장히 낭만적인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현실이 있었냐 하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광산이 발견되는데요. 아주 막대한 양의 다이아몬드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 철저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에 전쟁과 대공황이 겹치면서 드비어스라는 그 다이아몬드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판매를 많이 올릴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나온 전략이 바로 이 반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지 못해서 사랑을 확인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려 100여 년 전에 아주 성공적인 마케팅 캠페인의 사례의 효과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낭만성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그런 프로포즈, 선물, 주얼리, 가방 같은 것들이 철저히 모두 마케팅 전략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감정을 혼동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양 문화에서 온 다이아몬드 반지와 달리 또 우리나라 전통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예물예단입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정말 많은 신랑 신부들을 만나봤는데요. 요즘 친구들이 예물예단의 뜻을 정확히 모르면서도 그래도 어르신들이 좋아하니까 집안 어른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선물을 많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신혼부부의 이 지출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혼수와 예식홀 다음으로 1,300여만 원을 예단 예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단 예물 과연 전통적인 것인지 저희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북사라는 역사책에 고구려 전 일부에 남아있는 혼례 전통에 대한 기록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집가고 장가들 때에 남녀가 서로 좋아하면 그곳으로서 혼인을 성사시킨다. 예물 같은 복잡한 절차가 없고 남자 집에서 단지 잔치에 쓸 돼지고기와 술만 보낼 뿐이었다.
만약 다른 재물을 받는다면 그것은 탐욕스럽고 부끄러운 일로 여겨져 사람들이 비웃었다 라고 적혀 있죠. 전 사실 이 대목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고가의 예물 예단이 사실 우리의 전통이 아니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 이후에 고려에 관련한 그런 역사책에서도 혼인잔치에서는 그저 사용할 음식만을 준비하면 될 뿐이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유교 사상이 자리 잡으면서 혼수가 없는 혼인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록도 나오지만 동시에 이런 것들을 너무 중시한다면 혼례의 원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한다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전통과 문화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잘 팔리는 소비, 자본의 대상만이 살아남은 것이었죠. 예컨대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이 많습니다. 청첩장을 뿌리지 않아도 지역 주민,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나 우리 결혼식장에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문화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겹치면서 이 청첩장을 주고받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고 마치 그 청첩장을 받은 사람만이 식장에 올 수 있게 된 것처럼 자본화된 방식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더 옛날에는 결혼을 하는 부부가 수의를 해서 서로의 집에 가는 그런 전통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또 서로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유의미한 전통들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소비와 구매하는 대상만이 남은 것이 지금의 결혼식의 현실이었고 예비 부부는 마치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나도 이 많은 소비를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소비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웨딩이 너무 고급화되고 상업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더 문제가 되는 건요. 바로 낮은 저출산 문제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신문 지면 1면에 우리나라의 프로포즈 문화를 아주 대대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 1면이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소식만이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프로포즈 문화가 들어간 거죠. 이 기자는 너무 값비싼 한국의 프로포즈 문화가 한국의 결혼율을 낮추고 나아가서 출산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에는 결혼을 제안하는 프로포즈가 마치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을 빌려서 굉장히 비싼 가방 혹은 주얼리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매우 변질이 되었어요. 그리고 SNS의 발달과 함께 이것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죠. 해외에서 보기에도 너무 많은 지출을 요구하는 이런 한국의 결혼식 문화가 저출산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건데요. 2,300만의 한 유튜버는 한국은 끝났다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썸네일로 콘텐츠를 올렸는데요. 바로 한국의 출산율이 1인당 0.78명을 기록하면서 아주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미래가 아주 불투명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저출산 시대 그리고 홍수와 폭염이 반복되는 이 기후위기 시대에 그동안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식을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아주 무리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아주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저의 결혼식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보기로 했는데요. 제게 도움이 됐던 것은 그 기준을 다른 외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적어도 내 결혼식 날 너무 많은 낭비, 오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음식을 결정하거나 꽃장식을 결정하거나 또 이런 꾸밈 요소를 결정할 때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들이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나는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혼식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다 보면 나아가서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결혼 생활 그리고 나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것에 대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자본화된 결혼식의 문제를 많이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쉬워도 직접 결혼을 준비하는 당사자가 된다면 그러한 기준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또 결혼을 직접 해본 예비 신부로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자본화된 소비 옵션 중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나만의 결혼식 그리고 우리 가치관을 잘 담은 결혼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K-웨딩 문화의 민낯을 진솔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혜 다락방 다음 이 시간도 이소연 작가님과 함께 이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텐데요.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0: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반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고객님 대환 대출 대상자세요.
4: 정말요?
3: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와셔가지고
5: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4: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6: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4: 설치했어요.
7: 당했다!
8: 아빠, 아빠, 나 핸드폰 깨졌어.
9: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4: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0: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뭐야, 좋은 일 있냐? 있지. 어젯밤 꿈에 내가 과자 벼락을 맞았거든.
1: 과자 벼락?
0: 응. 번개처럼 쾅 하더니 과자가 막 쏟아지는 거야. 얼마나 먹었는지 꿈에서도 배가 터질 것 같았다니까.
1: 으이그, 넌 충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과자 타령이냐?
0: 누가 뭐래? 꿈이 그렇다는 거지.
1: 좋아, 꿈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공주 영은사다.
0: 영은사?
1: 공주 영은사는 조선 세조의 명으로 창건한 사찰이야. 임진왜란 당시엔 영교대사가 일으킨 승병들이 이곳에서 훈련하고 금산 전투에 참여하기도 한 호국 사찰이지. 지금은 관세음보살의 영험이 깃들어 있는 기도도량이야.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공주 영은사로 고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영규대사는 500여 명의 승병을 조직해 영은사를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2: 이곳 영은사를 기점으로 우리 승병들도 힘을 합쳐 적과 싸워야 합니다.
3: 스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1: 영규대사와 승병들이 전투에서 승리를 이어가던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사령관이 군기를 잡겠다며 병사들을 불러 모았죠.
4: 보아라, 이 자들은 군율을 어긴 자들이다.
3: 군율을 어기다니요? 억울합니다.
4: 변명해도 소용없다. 당장 저자를 처형해 군기를 바로잡아라.
3: 사령관님, 저들의 뜻이 다르긴 해도 같은 아군입니다. 그러니 부디 처형만은...
4: 이보시오, 스님. 이제부터 사령관은 나요. 그러니 내 말을 따르시오.
1: 그날 밤 사령관의 꿈에 처형된 병사가 나타나 무릎을 꿇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5: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적들이 있는 장소를 알려드릴 테니 그곳을 잠복해 적군들을 치십시오.
1: 꿈에서 깬 사령관은 병사가 말해준 장소에서 적군을 기다렸습니다.
4: 적군들이 이곳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 명령하면 바로 공격하라.
3: 하지만 이곳은 내려오는 길이라 적군이 산 위에 주둔하는 게 아니면 올 수 없는 길입니다.
4: 내가 예지를 받았으니 대사는 그냥 따르시.
1: 그때였습니다. 적들이 반대편에서 아군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안타깝게도 아군은 패하고 말았죠. 그날 밤 사령관은 또 꿈을 꾸게 됐는데, 이번엔 하얀 수염을 가진 산신령이었습니다.
6: 내가 계시를 내려줄 테니 그대로 따르거라.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1: 하지만 사령관은 산신령의 말을 믿지 않았고 마음대로 교전 장소를 정했다 또 크게 패하고 말았죠.
4: 내가 어리석었어. 산신령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이젠 다시 안 나타나시겠지.
1: 그런데 그날 밤 또다시 사령관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6: 어째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4: 아휴, 백배 사죄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적을 물리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6: 이제부터 내는 그 방법을 알려줄 테니 따르거라.
1: 용서를 빈 사령관은 그 후로 산신령의 예언을 받아 외적과의 전투에서 매번 크게 승리했답니다. 그때부터 영은사를 신령령 숨을은해서 신령스러움이 숨어있는 사찰이라 부르게 됐지.
0: 어쩐지 영은사에 들어오는 순간 기운이 심상치 않더라니.
7: 근데 여긴 어디야?
1: 공산성. 다른 말로는 쌍수산성이라고도 하지.
7: 공산성? 근데 여긴 왜 온 건데?
0: 왜긴 왜야.
1: 절 따라 전설 따라 다음 이야기를 위해 온 거지.
7: 하지만 여긴 영운사가 아니잖아.
1: 맞아. 하지만 이 공산성 때문에 조선 인조가 영은사에 머물게 됐다고.
7: 왜?
1: 궁금하지?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고고! 조선 인조가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8: 전하, 큰일 났습니다.
2: 무슨 일이냐?
8: 이관이 난을 일으켜 궁으로 오고 있답니다. 그러니 어서 피하십시오.
1: 인조는 이관의 난을 피해 한양을 떠나 남으로 향했습니다.
2: 이제 어디로 가면 좋겠는가?
8: 영은사가 있는 공주로 가시지요. 그곳은 앞에 큰 강이 있어 형세가 좋고 길도 멀지 않으니 급히 들어가 점거하고 있으면서 형세를 보아 진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그래, 당장 그곳으로 가자.
1: 공주 영은사로 향하던 인조는 공산성 앞 우뚝 솟은 두 그루의 나무 아래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2: 이 나무 아래 서니 한양이 보일 듯하구나.
8: 이제 곧 돌아가게 될 겁니다.
2: 그래, 곧.
1: 인조는 영은사에 머물며 이괄의 난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난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2: 한양은 어찌 되어 가고 있는가?
8: 사람을 보냈으니 금세 소식이 올 겁니다, 전하.
2: 그래서 그 금세가 언제냔 말이다.
8: 그게...
2: 아무래도 안 되겠다. 공산성 나무 아래에서 기다려야겠어.
1: 인조는 공산성 앞 두 그루의 나무 아래에서 한양 쪽을 바라보며 난이 진압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8: 전하!
2: 어떻게 되었다더냐?
8: 난이 진압되었다고 하옵니다.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셔도 될 듯합니다.
2: 잘됐다, 잘됐어. 이리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이 나무들에게 벼슬을 주어야겠어. 당장 이 두 그루의 나무에게 정삼품의 벼슬을 내리거라.
1: 세월이 지나 두 나무는 안타깝게 사라졌지만 두 나무를 기념해 쌍수정을 세우고 공산성을 쌍수산성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

0: 는 화강서 왕생 단면은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백중 오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7: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오늘은 백성들의 존경을 성공적으로 얻은 것 같소. 카펠라바스투 백성들이 눈 속에 미래 왕의 모습을 담았어요.
1: 부디 그리 되길. 그래요. 오늘은 정말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시타르타가 진정한 크샤트리아임을 증명했고 또 야소다라를 10년 만에 만나니 참으로 기쁩니다.
0: 그렇소, 파자파티. 하지만 지문 그 아이가 데바다하로 돌아갔을 때 단다파니 왕이 어떻게 대할지 염려가 됩니다. 부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오지 않았소.
1: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엄격해도 딸에게는 양보한답니다.
0: 어째서?
1: 딸은 아버지 집에서 손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2: 그만해! 대바다타 그만해라!
3: 이게 무슨 짓이야? 멈춰라! 그만두래도 대바다타!
2: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3: 도대체 뭐 때문에 이래?
4: 패배한 전설을 벌주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제 자존심을 살리려는 겁니다.
5: 낙심하지 마라, 데아다타. 오늘 경기가 마지막이 아니다. 오늘 시타르타는 운이 좋아서 이긴 거야. 내일은 네가 이길 거다.
4: 내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내일은 승리의 행진도 없을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말을 타고 가겠지요. 시타르타 왕자는 마차를 타고 가고요. 거기 모여있는 인파는 다만 제 실패를 환기시켜줄 뿐입니다. 그뿐이에요.
5: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 대바다타. 네 패배 속에 승리가 숨어있다.
4: 아버지의 위로가 좋게 들리네요.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5: 아니다. 믿어야 해, 대바다타. 폐하께서 너를 위해 내리신 선물이다. 네가 음악 축제에 참석하지 않은 걸 아시고 폐하가 이 아비를 불러 말씀하셨다. 대바다타, 네가 낙심한다는 걸 아시고는 너한테 이렇게 말해주라 당부하셨다. 경기라는 것은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게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 사람이 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대바다타와 시타르타는 카필라바스트의 두 눈이라고 하셨지. 시타르타가 대왕의 자부심이라면 대바다타는 대왕의 존경심이라고.

0: 나만 홀로 남겨두고 가더니 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1: 왕국의 경계선.
0: 거기에 뭐 볼 거라도 있나?
1: 내일 승리의 행진이 있을 테니까 그때 난 처음으로 왕궁 경계선 밖으로 나가게 되겠지.
0: 뭐라고? 왕궁 밖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1: 그래.
0: 그렇다면 왕궁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네?
1: 물론 스승님과 베다와 우파니샤드를 통해서 알게 된 건 있지. 과거의 얘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내 마음의 눈으로 봤어. 하지만 내일은 직접 경험하게 될 거야. 내일 성문이 나를 위해 열릴 테니.

0: 약속 대신 준비는 빈틈없이 해놨겠지?
1: 물론입니다, 폐하. 시타르타 왕자가 지나갈 길은 향기로운 꽃으로 장식했고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노래를 부를 겁니다. 주변에는 오직 젊음만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슬퍼질 그 무엇도 보지 못할 겁니다.

0: 왕자님, 왕이 되시면 저를 경호원으로 써주십시오.
1: 카필라바슈트 사람들은 누구도 쉽게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을 쥐고 있구나.
2: 왕자님, 큰일 났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왕자님.
3: 무슨 일인데 이러느냐?
2: 표범이 불쑥 나타나서 제 아이를 물고 갔습니다.
0: 언제?
2: 방금 전에요.
0: 서둘러라, 찾아보자.
3: 왕자, 지금 가면 안 된다.
0: 그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3: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좋지 않은 상황이 생겨.
4: 염려 마세요. 데바다트와 제가 왕자와 같이 가겠습니다. 가자!

0: 확인해봐. 표범 발자국이 보인다.
1: 발자국이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
2: 어서 가자. 표범은 잡은 사냥감을 그리 멀리까지 운반하지 못해.
0: 눈에 띄기만 해봐라. 절대 살려보내지 않으마.
1: 안 돼, 형. 죽여선 안 돼. 생포해야 돼.
3: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아기 울음소리가 근처에서 났어.

0: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아기가 살아있어.
1: 살아있긴 하지만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막아야 돼. 즉시 의사한테 아기를 데려가야 돼.
2: 야소다라 말이 맞다, 시다르타. 아기를 데리고 먼저 가라. 표범은 분명 사냥한 걸 찾으러 돌아올 거다. 그러면 오늘 내 손에 죽는 거지.
0: 안 돼, 형. 죽여선 안 돼. 꼭 생포해야 돼. 약속해. 약속하는 거야?
2: 알았다. 약속하마. 하나 지금은 표범보다는 아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겠다.

0: 의사를 불러라.
1: 스타르타,

0: 아기를 이리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다. 병사한테 시켜서 돌려보낼 수도 있었잖느냐.
1: 아기가 다친 걸 보고 나니 자제가 잘 안 됐어요.
2: 하지만 백성들은...
0: 백성들은 인자한 왕이 아니라 용맹한 왕을 원한다. 첫째, 너는 행렬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지 말았어야 했다. 갔으면 표범을 사살했어야만 했다. 그런데 어째서 아기를 이리 데려왔느냐?
2: 시타르타 왕자, 미래의 왕은 항상 자신의 성격을 염두에 둬야 한다.
3: 헤아, 안녕하십니까?

0: 이건 지혈을 하는 기본 처치법인데 누가 한 것이옵니까?
1: 야소다라가요.
0: 신의 가호로 상처는 깊지 않습니다. 곧 나을 것 같습니다.

0: 왕자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왕자님 만세!
1: 만세!
0: 왕자님 만세!
1: 만세!
0: 왕자님 만세!
1: 만세!
0: 왕자님 만세!
1: 만세!
2: 온 왕궁이 우리 왕자에 대한 칭찬으로 떠들썩합니다.
3: 황제는 자유로우셔는 안 돼요. 공포심이 있어야 집권할 수 있지. 나이가 들면 생각도 바뀐다는 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정이 줄어든다는 말은 들어본 일이 없어.
2: 시타르타.

0: 넌 폐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1: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이야.
0: 아버지를 위해 뭘 할 수 있느냐?
1: 말씀만 하시면 아버지의 발 앞에 제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0: 이게 뭐냐 대바다타?
1: 아기를 공격했던 표범의 머리입니다.
2: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죽이지 않겠다고 나한테 약속했잖아. 숙분 뭐 하셨어요?
0: 노력은 했지만 표범이 도망가는 바람에 대바다타 덕분에 사살한 거야. 아니면 놓칠 뻔했다.
2: 생포할 순 없었던 거예요?
1: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데?
2: 깊은 숲속에

0: 아니, 아기는 무사해.
1: 아기가 죽을 수도 있었잖아.
0: 의심 때문에 산 목숨을 끊어버렸단 말이야.
1: 이걸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다, 시타르타.
0: 형이 왕국을 가지기 위해 나를 죽일 것임을 내가 느낀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내가 형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
2: 스타트! 형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칼을 내려놓아라!
3: 대바다타 말이 맞다, 시타르타. 한 번이라도 인간의 피맛을 본 동물은 마을 전체를 습격한다.
0: 우리 인간은 전쟁이란 미명하에 마을 전체를 파괴하지 않나요? 우리가 얼마나 용감한지 증명하려고 사람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우리의 욕심을 위해 목숨을 내어놔야 하는 건 그들이죠. 형한텐 사냥이겠지만 그들한텐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범죄가 아닌가요?
4: 아니! 우리 대바다타는 잘못한 게 없어. 네가 지금 이러는 게 질투가 아니길 바란다. 왕자인 네가 했어야 할 일을 내 아들이 대신해준 것뿐이야. 칭찬을 해줘도 모자랄 일인데 오히려 책임을 묻다니! 이건 잘못된 게 아닌가?
2: 시타르타, 칼을 내려놓고 당장 여기서 나가거라. 나가라니까!

0: 남신과 시타를 함께 경배하라.
1: 경배하라.
0: 왕비, 오늘 신의 장엄은 참으로 아름답게 해서
2: 모두 야소다라가 한 일입니다. 야소다라, 오늘이 무슨 축제인데 우리가 입고 있는 거니? 난 기억나지 않는데 네가 말해주렴.
3: 저 오늘 대바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외숙모 언니.
2: 돌아간다고? 아직 제대로 사랑댐도 못했는데 며칠만 더 있다 가려무나.
3: 람신이시여, 들으셨나요? 외숙모님이 저더러 더 있다 가랍니다. 이젠 누가 부왕을 설득시킬 건지 여쭈어 주십시오. 저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냈다고 하시나 부왕은 대바다에 제가 없는 걸 보고 매우 화를 내실 겁니다.
2: 우리 가족이 다 여기 있는데 시따르탄요?
4: 왕비 마마, 왕자님을 매시러 방으로 갔으나 방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왕궁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2: 궁 안에도 없단 말이냐? 그럼 대체 어디 있을꼬? 어젯밤에 무난 인사도 오지 않았는데. 숙부님?
5: 염려 마십시오. 제가 시따르타를 찾겠습니다.
6: 그래요, 우리가 왕자를 찾을 테니 걱정 마세요. 방 안에 없다면 초막이나 테라스에 있겠죠. 왕자가 가면 어딜 갔겠습니까? 호수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야, 찬나와 함께 마구간에 앉아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카운다냐 구루와 함께 지식을 나눌 수도 있고요. 어제 왕자는 너무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어요. 아슈아팔 구루가 왕자에게 정치를 배우라고 하자 시따르타 왕자는 정치는 이기적인 게임이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0: 왕비 마마, 제가 나가서 왕자를 찾아보겠습니다.
1: 왕자를 찾았어? 아니요, 가실 만한 곳은 다 뒤져보았지만 왕자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다만 방 안에서.
2: 방 안에서? 왕자의 방에 뭐가 있었는데?
1: 한번 직접 가셔서 보세요.

0: 그렇다면 시타르타는 표범의 고통을 잊을 수가 없었단 말인데.
1: 제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모두 제 생각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스승님, 형의 행동을 반대하고 항의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2: 왕자, 한 손에 달린 다섯 손가락도 다 같지 않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성정도 각기 다 다른 법이다. 너는 비폭력을 신봉하지만 대바다타는 그렇지 않다. 표범도 그 성정 때문에 아기를 공격했던 것이다. 또한 대바다타가 표범을 죽인 건 역시 그의 성

0: 감정에 기인한 것이다. 너는 네 본능에 따라서 아기를 구한 것이고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지 말거라.
1: 스승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고통을 줄일 길은 없을까요?
0: 물론 있다. 동물은 동물적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만 인간은 원한다면 성품을 바꿀 수가 있다. 폭력적이던 인간이 비폭력을 믿게도 되고 자신을 자제하고 다스릴 수도 있게 된다. 동물은 할 수 없는 일이지.
1: 스승님, 저한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0: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라. 이제 명상에 들어 네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한번 다스려 보도록 하거라. 침착하고 고요한 마음은 마음에 어떤 문제도 다룰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너는 자유로워진다.

0: 야사다라, 어딜 다녀오느냐?
1: 시따라 딸을 찾으러요. 오늘 제가 대바다하러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전 부왕 말씀도 거역하고 여기로 시따르타의 경계 응원을 하러 왔는데 도무지... 자기가 왕자면 저도 공주라고요. 이제 시따르타가 직접 대바다하러 와서 저를 데려오기 전에는 카필라바스트로 오지 않을 거예요.
0: 시따르타한테 오라고 하렴. 내가 대신 혼내줄게. 그럼 되겠어?
1: 아니요, 외숙모님. 저 대신 시따르타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파가 떠나면서 보고 싶어 했다고 전해주세요.
2: 왕비마마.
0: 숙부께서 시따르타를 찾으셨는지요?
2: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야소다라를 데려다 주려고 왔습니다. 갈 길이 멀다 야소다라, 바로 출발해야 한다. 밤이 오기 전에 정글을 통과해야만 해.
1: 좋아요, 외숙. 곧 다시 올게요.
0: 숙부? 야소다르를 데리고 대바다에 가시거든. 혹시 단답하니 오라버니가 홀대해도 너무 기분 나빠 마세요.
2: 염려 마십시오, 왕비마마. 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0: 아미타 고모님 웃음소리가 지금도 여기에 들린다고 전해주렴. 고모님을 많이 웃게 해드려.
1: 나도 네가 며칠 더 머물다 갔으면 했다만. 데바다타가 널 데려다 줄 수도 있었는데 너하고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하더구나. 곧 다시 오기 바란다. 응? 꼭 오렴.

0: 이건 시타르타의 피리 소리잖아.
1: 가마를 멈춰요. 시타르타가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얼른 가서 만나고 돌아올게요.

0: 주인장.
1: 고파, 네가 어떻게 여기에?
0: 나도 똑같은 질문을 하면 어떨까? 네가 어떻게 여기에? 궁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널 찾고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누군가한테 꾸짖음을 당하면 기분 나쁘다는 건 알아.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렇게 숲에만 있는 건, 다른 사람을 다 잊어버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 좋아, 날 보고 싶지 않으면 보지 않아도 돼. 난 떠나니까.
1: 10년 만에 왔잖아. 더 이따 가지 않을래?
0: 여기서 뭘 하며 지내라고? 그저 궁 안에서 널 찾아만 다니다 말라고? 그 밖에 뭘 할 수 있을까?
1: 나도 너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어.
0: 뭐라고? 누구를 찾고 있는데?
1: 나 자신을.
0: 사람들은 다 신을 찾는데 넌 자신을 찾고 있다고?
1: 그래. 내가 어느 날이라도 신을 찾으면, 그리고 신이 나한테 누구냐고 물으면 난 뭐라 대답해야 할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말이지.
0: 그럼 너 자신을 만나고 누군지 알면 되지. 내 눈 속에서 널 만나봐.
2: 여수더라!
1: 이제 갈 시간인가 보네.
0: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1: 뭔데?
0: 마음 상하지 않겠다고 하면 말하고.
1: 난 널 친구라고 생각해. 친구가 하는 말에 기분이 나쁠 리는 없어.
0: 어떤 사람한테도 마음이 상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외숙이신 폐하는 네가 명상에 드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 그리고 외숙모는 네가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걸 원하지 않으시지.
1: 난 혼자인 적이 없는데 어떤 순간에도 질문들과 함께 있지.
0: 바로 그 질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야. 전에 대바다하러 그분 한 분이 오셨는데 매우 좋은 말씀을 해주고 가셨어. 삶을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삶이 지루해진다고.
2: 야수들아!
1: 너도 드로나단 숙부가 부르는 소리를 무시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또 불호령이 떨어질 테니까.

0: 언제 또 올 수 있어?
1: 네가 대바다로 날 데리러 온다면.
0: 내가 가도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 고파.
1: 너도 알겠지만 시간보다 더 강한 건 없잖아.
0: 알겠어.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게.
1: 가기 전에 할 말이 하나 더 있어.
0: 지금 간다고?
1: 어. 가야 해.
0: 말해봐.
1: 10년 전 내가 떠날 때 씨앗을 줬잖아. 그 씨앗이 이제 대바다를 다 꽃밭으로 만들었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떠나는데 아직 선물을 받지 못했어.
0: 고파, 카운다냐 그룹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은 적절한 때와 시간이 있는 법이래.
1: 그럼 이 시간에는 나한테 어떤 선물을 줄 거야?
0: 전엔 씨앗을

0: starta.어디서 오는 길이냐?
1: 정원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0: 명상을 하고 있었느냐? 피리를 불었었느냐?
1: 피리는 고파한테 주었습니다.
0: 이 칼을 받거라. 나는 늘 네가 무기를 갖춘 크샤티아르인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1: 전 이 무거운 짐을 질 수 없어요.
0: 너는 크샤트리아임을 잊지 말라.
1: 제가 인간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0: 크샤트리아의 가르침은 사람을 황제로 만드는 거다. 지식이 너를 그토록 유약하게 만들어서 이제 칼의 무게조차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네 방에 있는 표범의 조각상은 무슨 의미야?
1: 표범의 고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돌을 깎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각상이 만들어졌어요.
0: 스타르타! 그런 일 말고 네가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을 하라!
2: 루스카! 예, 왕비마마. 가서 음식을 준비해라. 왕자가 아침부터 먹질 못했구나. 스타르타, 가서 목욕 좀 하거라.
3: 폐하, 지난 며칠간 지켜보았더니 시타르타가 점점 더 카운다냐 구루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왕자가 명상에 마음이 끌리는 건 카운다냐의 지식을 습득하고 그의 말을 늘 듣기 때문입니다. 이제 카운다냐 구루를 해임해야 할 때가 온 듯합니다.
4: 숙부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는 이제 가르칠 게 없는 줄로 아뢰옵니다. 다만 보수 때문에 탐욕을 부리는 거죠. 그 밖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5: 아닙니다, 폐하.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카운다냐 구루는 카필라바스트에서 가장 학식이 높습니다. 시타르타가 그런 분 곁에 있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카운다냐의 가르침에서 시타르타를 떼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2: 페아, 망갈라 스무 말이 맞습니다. 카필라바스트에서 카운다냐 구루보다 더 학식이 풍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카필라바스트와 시타르타의 미래를 흠집낼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0: 테바다타.
1: 왜 숙부의 말씀에 반대를 하셨어요, 어머니? 시타르타가 카운다냐 그루와 얼마나 가까운지는 어머니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한 카운다냐 그루하고 제가 대립을 보이는 것도요. 어린 시절부터 카운다냐는 늘 시타르타의 편만 들었어요. 저를 변함없이

0: 싫어했다고요. 그리고 오늘 그를 쫓아낼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1: 너는 네 아버지하고 사고방식도 같구나. 넌 생각을 하는 도중 시야를 좁히고 있어. 생각을 할 때는 눈을 크게 떠야 해. 그럼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지. 카운다냐가 여기 계속 있게 되면 시타르타는 분명 성자가 된다. 시타르타는 카운다냐 곁에서 명상법을 배우겠지. 그리고 좌정하고 명상을 하는 사람은 성인은 될지언정 왕은 될 수 없어. 자기도 모르게 카운다냐는 왕자를 카필라바스트 왕좌에서 계속 멀어지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그를 지지해야 해. 대바다탄 네가 카필라바스트의 황제가 되는 내 꿈을 카운다냐가 이뤄줄 거다.
2: 시간보다 더 강한 건 없잖아.
3: 알겠어.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게.
2: 가기 전에 할 말이 하나 더 있어. 사랑?
4: 우리 인간은 전쟁이란 미명하에 마을 전체를 파괴하지 않나요? 우리가 얼마나 용감한지 증명하려고 사람들을 죽여버리잖아요. 형한텐 사냥이겠지만 그들한테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형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별이 지는 시간. 산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만물을 깨우고 스스로도 깨웁니다. 내 안에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이정표는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불화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곡사는 불화를 그리는 화승을 많이 배출한 도량이었습니다.

화승에게 불화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불화에는 부처님의 말씀과 깨달음이 의미하는 바가 담겨 있으니까요. 예술로 수행했던 역사가 남아있는 천년 고찰,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마곡사입니다.

0: 충남 공주 태화산 동쪽 산허리.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열 곳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에 마곡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곡천이 사찰의 허리를 휘감고 있는 형상이죠. 하늘에서 보면 태극 모양의 한가운데입니다.
1: 마곡사는 손꼽히는 명당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산과 물이 서로 도는, 그래서 수태극, 산태극의 그런 형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곡사는 그러한 지세를 수행에 긴밀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0: 마곡사는 640년에 세워졌습니다. 신라 고승 자장율사가 창건하고 고려 때 보조국사 진울이 중창하면서 크게 번창했죠. 마곡사의 정문은 해탈문입니다. 속세 넘어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죠. 해탈문을 지나면 천왕문이 보입니다. 내부에는 동서남북의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상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수미산 중턱에 살던 천신이었던 사천왕은 불교에 귀의하면서 사찰의 수호신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사천왕문을 지나고 나면 비로소 불법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창건 당시 마곡사는 지금의 두 배가 넘는 30여 칸에 이르는 대사찰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가장 오래 간직한 정각이 마곡사 남쪽 영역의 중심인 영산전입니다. 영산전에는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 7구가 모셔져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목불로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세상에 출현했다는 7분의 부처입니다. 7불은 생김도 다르지만 수인도 모두 다른데 깨달음의 순간부터 설법하는 모습까지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곡사 영산전은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모신 일반적인 영산전과는 다른 형식입니다.
2: 영산전은 또 우리나라에 없는 과거 7불을 모셔놓고 뒤에 후불로 1000불을 모셔놓은 그러한 유일한 곳입니다. 이 영산전은 세조대왕께서 영산전이라는 어필을 내려줬기 때문에 1000불전에서 영산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0: 마곡천을 건너면 북쪽 영역입니다. 중앙에는 공주 마곡사 5층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동보탑으로도 불리는데 가장 윗부분인 상륜보 때문입니다. 중국 원대에 유행한 양식으로 원나라와 교류가 많았던 고려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산지승원의 불교 문화가 전파 과정을 담고 있으면서도 나름의 문화로 꼽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곡사에는 범종, 모거 등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세조가 마곡사를 오면서 탔던 가마인 연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큰 법회나 의식대에 내거는 괴불로 한국 불교만의 문화입니다.
3: 괴불은 걸괴자, 부처님 불자 써서 이제 괴불이라고 하는데요. 마곡사의 괴불에는 노사나 부처님이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보통 귀걸이나 보관을 쓰지 않고 장식을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장식을 한, 장엄을 한 부처인데 보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이제 이 노사나 부처님입니다.
0: 마곡사의 중심 법당은 대광보전입니다. 진리의 상징인 비로자나부를 모시고 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서쪽을 향해 앉았습니다. 극락이라고 부르는 서방 정토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비로자나불 뒤에는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영산 회상도가 걸려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면 대형 백의 관음도가 있습니다. 관음보살 발 아래의 연꽃, 푸른 새를 나는 선제동자는 관음보살의 정토인 보타나카산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대광보전을 가득 채운 그림들은 모두 화승, 즉 그림 그리는 스님들의 작품입니다. 바닥은 손으로 엮어 만든 삿자리입니다. 가난한 앉은뱅이 노부가 서원을 세워 100일 동안 삿자리를 짰는데 다 짜고 난 뒤 걸어서 나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곡사 대광보전은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내부에는 벽화들까지 남아있죠. 이 벽화들은 사찰의 벽화가 드물었던 조선 후기의 법당 내부 벽화 중 진수로 꼽힙니다. 이처럼 마곡사는 화승을 전문적으로 양성해내는 남방 화수로서 대가람을 이루었습니다. 마곡사의 가장 뒤쪽, 가장 높은 곳에는 대웅보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목조 건물 중 흔치 않은 중층 건물입니다. 대웅보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라는 뜻입니다. 대웅보전은 밖에서 보면 2층이지만 내부 공간은 하나입니다. 덕분에 높은 층고가 확보되면서 더 웅장한 부처님의 공간이 완성되었죠. 이곳의 나무 기둥은 신도들의 보물입니다. 많이 돌수록 극락에 가깝고 안고 돌면 아들을 낳는다 해서 수많은 이들의 손길이 스쳐갔죠. 부처님의 가피를 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사찰의 면모는 지금도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창고로 쓰였던 고방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당시에 쓰던 사다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관리할 것들이 많고 번성했다는 증거입니다. 자연이라는 최고의 명당에서 불법을 전하고 깨달음의 길을 열었던 천년 고찰. 불화로 마음길을 닦는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마곡사입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이제 데바다 도시국가를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저희 데바다를 샤카 왕국의 수도로 선포하는 일에 그리 반대가 많은 겁니까? 전하의 카필라바스트 도시국가에 비해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1: 운명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조금 모자라달까요?
0: 무슨 뜻입니까?
1: 제 말씀은 데바다테의 애가 좋은 설명이 되겠군요. 시타르타보다 나이도 위고 교육도 잘 받았고 용감하지만 운명의 장난으로 시타르타가 세자가 됐지 않습니까?
2: 들어가도 될까요?
0: 들어오렴 야소다라.
2: 이 맛있는 것들은 저 혼자 다 만들었답니다, 외삼촌.
1: 훌륭하구나. 폐하께서 야소다라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셔서 제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0: 다른 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스토다나 대왕의 아들이 무술 대회에서 잘했나요?
1: 왕자는 반칙을 해서 우승한 겁니다. 게다가 대회가 끝난 후에는 카필라바스트의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인이 겁쟁이라는 사실을 천하에 증명했습니다.
0: 어떻게요?
1: 표범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저 숲속에서 아이만 안고 나왔답니다. 표범을 사살하고 그 짐승의 머리를 우리 폐하께 바친 건 대바다따였지요.
0: 이 얘기를 샤카 왕국 모든 백성한테 퍼뜨려야 합니다. 그들의 미래 왕이 겁쟁이라는 사실을요. 시타르타가 아니라 대바다타가 왕이 돼야 하는 건데.
2: 외람대우나 외삼촌께서는 사실의 절반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타르타가 아이의 목숨을 구하지 않았던가요? 시타르타가 모든 무술 경기 종목에서 더 탁월하지 않았나요? 외삼촌께서는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시타르타는 모든 카필라바스투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어요. 찬란한 별빛을 훼손하려 아무리 수없이 시도해봐도 별은 언제나 환히 빛나고 있답니다, 외삼촌.

0: 스타르타, 아비의 칼을 너한테 주겠다. 너를 볼 때마다 아비는 손에 칼을 들고 있는 무사의 모습을 꿈꾼단다.
1: 전 칼의 부담을 견딜 수 없습니다.
2: 시타르타가 갈수록 카운다냐 스승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모두 카운다냐를 가까이하며 가르침을 받은 탓입니다. 시타르타가 명상에 자꾸 마음이 끌리는 것 말입니다.

0: 무슨 걱정이라도 잠이 안 오시나요?
1: 그렇소. 내 마음이 왜 이토록 불안한지 도대체 모르겠어. 아무리 해도 시타르트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아이가 후회라도 우리 조상님들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은 부디 없어야 할 텐데 말이오.
0: 그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1: 그렇지,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편치가 않은데 어째서인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파티.
0: 그건 아들이 당신의 발자취를 이어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애는 특별해서 자기만의 길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1: 하지만 홀로 가는 사람은 길을 잃기 쉬워요, 파자파티.
0: 그 걱정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셨군요. 아시타 성인이 시타르타의 미래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토록 불안해하시진 않았겠죠. 그랬다면 시타르타의 생각을 용인하셨을 겁니다.

0: 당신 말이 맞소. 내가 시타르타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는 법이 없지.
1: 시타르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요.
0: 그렇다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요?
1: 아니요. 하지만 조심히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침소로 드세요. 잠이 보약입니다. 불안한 마음보다 더 해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 일은 신께 맡겨두세요. 살펴주실 겁니다. 누우세요.

0: 스타르타. 스타르타.
1: 폐하의 아들은 수행자가 될 겁니다.

0: 배하. 배하의 꿈은 새벽에 꾸신 겁니다. 경전에 나와 있기로는 새벽에 꾼 꿈은 언제나 사실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꿈에서 배하는 시타르타를 찾으려 하셨지요? 이는 그가 가는 길이 폐하의 길과 다름을 의미합니다. 폐하는 시타르타가 명상에 들어있는 걸 보셨습니다. 이는 그가 평화의 길을 걷는 걸 의미합니다. 그가 적갈색 옷을 입었다 하셨는데 이는 그의 사고방식이 성인이나 수행자의 사고방식과 유사함을 의미합니다.
1: 그만하라, 카운더냐! 그만! 그만해!
2: 배하, 고정하십시오. 마음 상하실 일은 아니옵니다.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믿는 데는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징조들이 있습니다. 꿈은 누가 해몽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꿈에서 폐하가 시타르타를 찾아다니신 건 어떤 면에서 그가 폐하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꿈에서 그가 명상에 든 걸 보신 건 왕자가 성품상 의지가 강한 걸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이 결심한 걸 꼭 해낼 겁니다. 폐하는 현자가 된 왕자를 봤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현자를 존경하는 모습이 마치 왕자를 존경하듯 그리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폐하, 왕자의 운명에 대한 예언에 뭘 하든 완벽을 이룰 능력을 타고났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한 번 내린 결정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왕이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3: 그의 해몽은 개인에 따라 달리 나온다는 사제의 말에

0: 동감하오. 가운다냐 스승. 그대 말이 동의할 수 없어. 스타트가 배우지 않았으면 하고 내가 바랐던 것들을 그대는 가르쳤도다. 비폭력, 명상, 죽음 등을 말이다. 그건 그대가 잘못한 거요.
1: 샤카가문 스승님 말씀이 맞습니다. 꿈 해몽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겨우 8살 나이에 모든 경전을 다 외우시는 왕자님께 어떤 걸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폐하, 베다나 힌두 경전을 보면 삶과 죽음, 구원과 해탈, 그 모든 것에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읽는다고 모두가 수행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왕자에겐 세상에서 초연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까운 사람이든 아니든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왕자님은 질병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비폭력과 명상에 관해서는 비폭력은 왕자의 본래 성품이 그런 것이고 명상은 왕자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폐하, 성품과 관심은 타고나는 거라서 가르친다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다친 새를 보거나 동물의 죽음 앞에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에게 인간의 고통은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폐하와 저희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심, 세상에 초연한 자세, 지식 등 그중 어떤 길을 택하느냐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제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폐하, 제 사직을 윤허해 주십시오.

0: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찾나. 사람은 자기의 삶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행복을 느끼지. 그러다 그 사람이 떠나면 슬픔을 느낀단다.
1: 고파공주님이 떠나셔서 슬프신 겁니까?
0: 그래, 고파가 왔을 땐 기쁨이 가득했는데 그녀가 떠나고 나니 마음이 텅 빈 것 같다. 마치 눈을 뜨면 꿈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야.
1: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 왕자님. 카운더냐 스승님만이 이런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잖아요. 마음 문제는 스승님이 전문가시니까요.
0: 그래, 하지만 스승님은 아침 일찍부터 궁에 가셨다. 언제쯤 돌아오실지.
2: 스승님, 저는 이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어째서요?
2: 폐하께서 저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니까요.
3: 뭐가 옳고 그른지는 가리지 마시고 그저 사례금을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2: 아니요, 저는 가르침에 대한 보답으로 사례금을 받는 거지, 단지 제가 브라만이라 해서 희사금을 구걸하진 않습니다.
3: 저를 비난하시는 겁니까, 카운다냐 스승님?
2: 방금 왕을 달래기 위해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3: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왕실 가문의 스승으로서 국왕과 왕국의 충성을 하고 국왕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

도록 하며 국왕에게 스트레스가 없도록 보살펴서 국왕이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본분입니다. 아시타 성인이 말한 단 하나의 예언 때문에 한 세대가 모두 카필라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왕자에게 스승으로서 가르쳐야 할 모든 걸 가르쳤습니다. 이런 말씀은 외람되지만 생계를 위해 지식과 타협하는 사람은 스승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위대한 스승 발미키나 산디파니가 그랬던 것처럼 일생에 단 한 번 만날까 말까한 그런 사람 곁에서 몇 년을 보낸 사실과 그 사람이 내 제자였다는 사실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0: 해야도 카운더냐의 생각을 직접 들으셨지요? 아직도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이제 사직하겠다는 카운더냐의 뜻을 받아들여야겠다. 가문의 스승으로서 바차스파티 구루는 어찌 생각하시오?
2: 폐하, 카운다냐의 사고방식은 저하고는 다릅니다.
1: 그 말은 구루 역시 사직하겠다는 그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로군.
3: 하지만 폐하, 카운다냐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 짐 또한 샤카구의 왕자를 계속 비워둘 수는 없도다. 아미타 대신 시타르타가 수행자가 되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어.
2: 왕자님이 마음에 쏟는 관심을 고려할 때 카운다냐의 뜻을 가능한 한 빨리 수락해야 합니다. 왕자님이 숲속 수행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카운다냐는 사직을 하고 숲속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4: 왕자님!
5: 스승님 말씀이 맞아. 때론 두 눈을 다 뜨고도 사람의 눈은 보질 못해.
0: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5: 우릴 봐. 처음엔 다른 곳에 가려고 길을 나섰지만 지금은 이렇게 마을로 나왔잖아.
6: 이봐요, 눈을 떠요. 눈도 봐요.
7: 아버지, 이게 언제예요?
6: 아버지 멀쩡히 있었잖아요.
7: 아버지, 뒤를 일어나서 보라고 말씀해봐요. 아버지, 아버지, 왜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0: 돌아가셨어요.
8: 손님과 죽음에겐 보장이라는 게 없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말이야.
9: 어, 저기 왕자가 온다! 왕자님이야!
10: 왕자가 시체를 보는 날엔 그 다음 일은 아무도 책임 못 져.
8: 우린 왕국에서 쫓겨날 거야.
10: 그러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극을 해야 돼.

0: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들 울고 계세요?
1: 왕자님, 그게 마른 모래바람이 한바탕 불고 나니 저희들 눈이 다 젖어버렸답니다.
0: 모래바람이요? 찬나하고 저도 여기 있었지만 그런 모래바람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째서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온 거야?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1: 스승님, 가온다냐 스승님이 학교를 떠나신다고 합니다. 다시는 안 돌아오신대요.

0: 사실입니까, 스승님? 저를 버리고 학교도 떠나신다는 게? 숲속으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1: 실은 이미 8년 전부터 숲속에서 운동하고 싶었지만 너 때문에 가지를 못했다.
0: 그렇다면 오늘도 가지 마세요, 스승님. 스승님이 안 계시면 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절 버리고 떠나신다면은

0: 저 나무 위에 작은 참새가 둥지를 튼게 보이느냐?
1: 네.
0: 어미 참새는 매일 먹이를 가져와서 새끼들에게 음식을 먹인다.
1: 예, 스승님.
0: 그런데 오늘 그 어미 참새가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냈다.
1: 왜요?
0: 나 역시 똑같은 질문을 했단다. 왜? 그때 바로 자연의 비밀을 알아차릴 수 있었지. 새끼들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고, 이윽고 공중을 날더구나.
1: 하지만 스승님, 저는 어떻게 날개를 펴는지 아직 모릅니다.
0: 난 가야 한다, 시따르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끝났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모두 너한테 가르쳐줬다. 이제 내가 운둔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완벽한 운둔을 위해선 먼저 숲속으로 가야 한다. 힌두 경전에선 인간의 삶은 네 단계다. 그리고 각각 나름의 중요성이 있다.
1: 하지만 스승님, 제 배움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숲속에서 어찌 살아가는지는 아직 가르쳐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완벽한 운둔에 대해서도.
2: 가운다녀, 스승. 나는 그대 생각과 다르오. 그댄 스타르타에게 비폭력, 명상, 죽음을 가르쳤지.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0: 어떤 것들은 가르칠 수가 없는 거란다. 시간이 지나면 너도 그걸 알게 될 거야. 분노, 증오, 마음에 끌린 미혹, 갈망 등에 얽매이게 될 때, 그제서야 너는 그것들을 놓아버리는 방법도 알게 되는 거란다. 네가 경험하지도 못한 일을 지금 논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과일이 충분히 익은 후에 나무에서 딸 수 있는 것처럼 결혼 생활을 체험한 다음에야 숲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고, 속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운둔하는 법도 알게 되는 거란다.
1: 하지만 결혼 생활 단계를 끝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스승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0: 그때가 되면 너는 나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게 된다. 너 스스로 다 알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네가 하는 걸 배우러 내가 너를 찾아다닐지도 모르지. 자, 받아라. 내 모든 가르침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때가 되면 여기에 대해 명상을 하거라. 네 질문들에 대한 답을 분명 찾을 수 있을 것이다.

0: 스승님!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스승님이 안 계시면 전 외로울 겁니다. 그러니 기다려주세요.
1: 리그베다의 가르침을 기억하느냐?
0: 네.
1: 그렇다면 눈을 감고 말해보거라.
2: 따뜻 또한 아시 사해 아흠 아스미 아흠 브람마스미.
0: 스승님! 스승님!
1: 강물이 쉼없이 흐르듯 삶은 어떤 단계에서 멈추지 않는다. 물이 흐름을 멈추면 정체 상태가 되겠지. 마음을 고요히 해라. 명상을 하고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보아라. 고요한 마음은 언제나 인간에게 자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넌 스스로 구원을 찾을 것이다.

0: 용서하십시오. 제가 폐하를 즐겁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1: 아니다, 모인이. 오늘 짐의 마음이 어지럽구나.
2: 무엇 때문이신지요, 폐하?
1: 오다얀, 아시타 성인이 했던 예언을 너도 잘 알고 있겠지. 그런데 왕자가 점점 명상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구나.
0: 외람되오나. 폐하께서는 아직 저한테 왕자님을 모실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화살을 맞고 나면 위대한 성자들도 욕망의 언어를 입에 올리곤 하지요. 그런데 왕자님은 아직 세속의 즐거움을 하나도 맛보지 못했습니다.
2: 폐하, 모인이 말이 맞사옵니다. 왕자는 지금까지 오직 카운다냐하고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 명상 얘기만 할 수밖에요. 하지만 이곳의 여인들과 그리고 모인이하고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 인생에 보다 깊은 즐거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0: 폐하, 욕망은 만인을 녹여버립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의 불이 있사온데 불이란 항상 모든 걸 파괴하지요. 하지만 창조를 하는 불도 있습니다. 이 불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 불은 사람의 초연한 마음을 태워버리고 욕망의 쇠사슬로 인간을 칭칭 감습니다.
1: 좋다, 모희니. 이제부터 왕자를 네 책임하에 두마. 왕자에게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라.
0: 폐하, 욕망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왕자님께 사랑의 수업을 해드리지요. 만약 왕자님이 욕망에 중독되시지 않는다면 제 목을 베셔도 좋습니다, 폐하.
3: 시다르타. 장수하거라.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느냐?
4: 어마마마, 한 가지 의문이 마음을 떠나지 않아 제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다면 벌도 제가 받아야 합니다. 카운다냐 스승님을 해고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3: 그분이 원해서 한 일로 알고 있다. 숲속에 살길 원했다고.
4: 스승님은 홀로 있겠다는 소원을 이루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룬 건 오직 외로움 뿐입니다. 카운다냐 스승님께서는 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제 모든 호기심을 해결해 주셨죠. 이젠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할까요? 누가 제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3: 신이 해주시지.
4: 신이요? 그분 자신이 질문인데요? 그런 분이 어떻게 제 질문에 답을 해요? 말하지 않는 신, 아무것도 보지 않는 신, 흔적을 찾을 수조차 없는 신.
3: 아니다, 시다르타. 온 세상이 다 신이 거하시는 곳이야.

0: 이 태양도 신의 형상을 하고 있고 우리 눈에도 보이잖니. 신은 빛으로도 널 어루만져준다. 그 빛으로 자연에 대한 지식도 주시지. 그런데도 부족하다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태양이 밤에 지고 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다. 왜냐? 다시 떠오르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새로운 아침 말이야. 시다르타, 신은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형상을 하고 계셔. 카운다니아 스승의 형상, 때론 태양의 형상, 친구의 모습, 그리고 때론 아들의 모습으로도. 내일은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 어서 오세요, 나으리. 환영합니다.
1: 아름답군. 매우 아름다워. 왕자도 분명 좋아할 것 같구나. 얘들아, 지금까지 전사들은 모국을 위해 싸웠다. 검술을 깊이 닦아 적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도 쟁취했지. 하지만 이젠 너희 예쁜이들이 젊은 전사들에게 그런 공을 세워야 한다.
2: 나으리, 저희는 칼을 들어 올릴 순 없지만 속눈썹을 치켜 올릴 순 있답니다.
1: 너희는 칼보다도 더 위험한 무기를 지니고 있다. 너희의 아름다움,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사람을 매료시키는 고혹적인 자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자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거다. 왕자는 슬픔과 연민에 젖어있다. 남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한다. 너희가 할 일은 이렇게 세상에 초연한 왕자를 다른 세상으로 끌어내오는 일이다. 그리고 삶의 낙을 즐기는 법을 알려줘야 한단다. 왕자에게 이 세상에는 고통보다 즐거움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너희가 이해시켜야만 한다. 이 찬란한 밤, 이 아름다운 여인들과 음악, 그리고 술. 이 모든 것들이 즐거움이고 지금 이곳의 이 모든 즐거움, 이것들이 왕자의 마음에서 초연한 느낌을 없애야 한다.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란다.
2: 저희는 왕자님이 너무도 보고 싶어요.
1: 나 역시 왕자를 너희에게 빨리 소개하고 싶다. 누가 되었든 왕자를 매혹시키는 기생에겐 상상도 못할 큰 상을 내리리라.
3: 어머, 좋아라. 염려 마십시오, 나으리. 왕자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즐거움을 가득 안겨드리지요. 이제 슬픔은 왕자님의 노예가 되고 행복은 벗이 될 겁니다.
2: 두고 보면 알아요. 우리 여인들이 왕자를 곧 사랑의 화살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대신 약속드리지요. 왕자님은 머자나 남자로서의 기분을 느낄 겁니다. 마음에서 초연함을 빼내버릴 거예요.
4: 언니, 우리가 왕자님과 싸우는 거예요?
3: 어? 싸우려는 게 아니라 왕자님을 사랑하려는 거야.
2: 왕자를 왕으로 만드는 거야. 카필라바스트 백성들은 우리를 축하해 줄 거야.
5: 왕자님이 여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3: 그럼. 그렇지. 왕자님이 여기로 오신다?
5: 정말요?
3: 정말이야.

0: 잘했다. 아주 좋아. 음악과 세속의 즐거움이 시타르타를 명상의 길에서 뒤돌아오게 한다면.
1: 폐하, 마음 놓으십시오. 시타르타 왕자님은 곧 초연함을 벗어버릴 겁니다.

0: 돈.
1: 오랜만에 뵙습니다.
0: 대바다 하에서는 언제 왔네?
1: 지금 막 왔습니다.
0: 아미탄 잘 있고?
1: 예.
0: 단다파니 왕은 어떠하더냐?
1: 언제나처럼 말은 곱게 하지만 부러운 마음이 크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폐하와 시타르타를 선망하고 있습니다.
2: 폐하, 말하라 안가드.
3: 코살라국에서 직사가 당도했습니다. 폐하를 아련하게 청하고 있습니다.
2: 코살라?
3: 예, 폐하.
1: 코살라국에서 직사를 보내요?
4: 무슨 일일까요?
0: 조정에서 그를 만나겠다고 전하라.
3: 군부 받들겠사옵니다.
5: 카펠라바스트국의 샤카 왕제 숫도다나 대왕, 과인의 아들 프라세나지시 대관식을 하게 됐사오니 부디 왕님의 주시기를 삼가 청하옵니다. 대왕께서 참석해 주신다면 아들에겐 복이 되고 저에게는 더할 수 없는 영광이 될 겁니다. 대코설라국의 코설라 나레시 대왕 서명.
0: 코설라국의 우리가 꼭 참석하겠노라고 공식 서한을 보내라.
4: 알겠습니다.
0: 모든 아버지의 삶에 있어서 아들의 대관식은 참으로 축복이니라. 그 행사에 꼭 참석할 것이다. 대신 식사를 용숭이 대접하도록 하라.
4: 분부 고행하겠사옵니다.

0: 대하, 일정상 고살라국에 가시는 게 가능하시겠습니까?
1: 제 생각에는 구실을 하나 만들어서 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관식에 참석해달라는 이 초청장은 그들의 힘을 과시하려는 구실 같습니다.
2: 아닙니다. 폐하는 꼭 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신다면 저도 폐하를 수행해서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도 코살라국을 보고 프라세나질 왕자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0: 물론이지. 어쨌든 오늘이 되었든 내일이 되었든 우리는 프라세나지 까마스에만 한다.
3: 아니다. 넌 가서는 안 된다.
2: 저는 왜 안 되나요?
3: 너를 데려간다면 어떻게 시타르타에게 안 된다 하겠느냐?
2: 그럼 시타르타도 데려가십시오.
3: 아니다, 데바다타. 지금 그 아이를 데려가는 건 위험하다. 카펠라바슈트의 미래의 왕을 그곳에 데려가는 건 말이다.
2: 제가 왜 매번 시타르타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까? 그에게 이유를 말하고 오지 말라고 하면 안 됩니까?
0: 대바다타! 지켜야 할 선을 넘지 마라! 폐하의 결정에 돌을 달아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알만한 나이도 되었다느냐? 나가라!

0: 폐하. 대바다타를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1: 대바다타! 대바다타! 대바다타!
0: 분노에 휩쓸려 만사를 그르치는 건 네 어머니한테 물려받았구나.
2: 그래도 어머니께는 받은 게 있군요. 그런데 아버지께는 받은 게 없어요.
0: 대바다타, 내 말을 잘 들어라.
3: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게 그거잖아요. 그냥 죽는 거!
0: 진정해라! 그리고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라. 이렇게 대왕을 실망시키는 건 네 복을 차버리는 짓과 다름이 없어. 이번에 왕은 시타르타와 잠시 떨어지게 된다. 그동안 시타르타가 세속의 즐거움에 흠뻑 빠지도록 해서 숨쉴 시간조차 없도록 만들어.
2: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0: 이런 즐거움에 한번 빠지면 다른 일은 할 수가 없게 된다. 칼을 칼집에 오래도록 넣어두면 녹이 슬게 되지. 그리고 사람들은 녹슨 칼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알겠느냐?
4: 스타르트가 향락궁의 아름다운 여인들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노는 모습을 난 보고 싶다.
5: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아들이 향락궁에 가는 걸 허락해야만 하다.
6: 사랑을 볼 수 있어, 어머니?
5: 네, 눈을 보세요. 내 눈 속에서 너 자신이 만나봐. 제 눈을 보세요. 탈 것만큼이라도 의심이 드시거든. 절 죽이세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3: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자연에서 자라 인간의 손이 빚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 오랜 세월 이 땅 사람들이 음미하고 즐겨온 차. 이 차 한 잔이 우려낸 오랜 정성과 기다림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0: 지리산에서 날인 물줄기, 섬진강. 비옥한 땅을 적시며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지리산 중턱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백제성황 22년, 544년에 인도에서 온 영기 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년 사찰. 화엄사 경내 효대라는 언덕에는 특이한 성물들이 있다. 바로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 석탑 앞 석등에는 탑을 향해 꿇어앉아 차를 올리는 인물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효심 깊은 영기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라는 것. 이곳 지리산과 차의 깊은 매력을 알 수 있다. 화엄사를 창건할 당시 영기 조사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심으면서 이 땅에 차나무가 자라게 되었으며, 한편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녹차의 시베지가 바로 이곳 지리산 기석 장죽전이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차 재배는 불교 문화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야생차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지리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중 안개 밀도 높고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차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최고의 분포 중심지입니다.
0: 화엄사의 산의 암자인 구층암. 찻잎 따는 손길이 분주한 구층암의 덕재 스님. 양력 4월 20일경 고구를 전후로 나는 부드러운 햇잎이 제일 품질이 좋다 보니 찻잎 따는 손길도 분주해진다.

0: 마크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고유의 차 제조법이라 불리는 제단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130호에 지정되어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의 차산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법이 공유 전승되어 왔다. 달궈진 가마솥에서 뜨거운 물로 차를 볶아 수분을 빼는 이른바 차를 덮는 과정. 덮기를 마친 찻잎을 식힌 후 찻잎의 모양을 바로잡고 차가 물에 잘 우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다. 지리산 야생차로 차를 덮는 덕재 스님은 오랜 세월 차와 함께하면서 그만의 다양한 제다법을 익혔다. 맛과 향을 따라 생녹차를 만드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간을 두고 묵히는 발효차도 빚어낸다.
2: 재작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처음에 만들면 이제 녹색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발효가 돼서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과정에.
1: 다선일미, 불가에서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는 때. 졸음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 덕분에 불가에서는 오랫동안 차가 사랑받아왔고 이 땅의 차 문화 역시 불교를 통해 이어졌다.
3: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게 원료 자체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0: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수밖에 없느니라. 우리가 극락이라고 하면은 마음이 편안한 곳이 극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70%가 물질에 대한 물질에 물질이 풍요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 나물 먹고 물 마시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만족하다 하는 치를 짓는 사람들은 대성인의 경지에 이르러야지.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물질이 풍요로워야 마음도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갑에 뭐가 좀 있을 때 그래도 안 서더라도 어디 가도 친구들하고 밥 먹더라도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지갑이 텅 비어 있으면은 가서도 주눅이 들리고 기가 죽는다고. 70%가 물질에 대한 30%가 뭐냐? 부처님과 거기에 있는 대중들이. 또 아무리 물질이 풍족하더라도 함께 사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저기 사랑 걷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살면은 괴로운 거라. 괴로운 거. 지금 우리나라는 물질도 풍요해졌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괴롭냐? 사랑 걷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계속 시끄러운 거라. 계속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내가 늘 얘기했지만도 임진왜란 때 많이 죽었지요. 6.25 사변 때 많이 죽었지요. 많이 죽은 그런 영가들이 원한이 매체가 태어난 거예요. 원한이 매체가지고 태어나가 있으니까 이북에 중공군들이 또 북한군들이 와서 여기 와서 죽은 사람들은 남한에 대해서 원한이 많이 매체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태어난 거, 그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그냥 전부 해가지고 그냥 군단 말이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성인들이 같이 살아요. 성인들이. 그래서 거기에는 아라한들이나 거기에 사는 극락세계는 전부 도를 깨달은 사람들만 살아. 도인들만 살아. 도인들만 살기 때문에 시비가 없는 거야. 시비가. 어떤 단체도 말이죠. 모임에 2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두세 사람만 고약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단체가 깨져요. 동창회도 그렇잖아. 나가보고 꼭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은 다음부터 가기 싫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는 전부 아라한들이야. 도를 깨닫는 사람들이야. 그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거의 전부 대보살들만 살아. 우리 절이 왜 이래 조용하냐? 전부 대보살들이거든. 전부 여 대보살들만 살기 때문에 스님자한테 시비하지 않는단 말이야. 다른 절에는 스님자한테 삐쳐가지고 안 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 건강에 그런 사람들이. 그럼 우리 절은 전부 좋은 사람들만 모여 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사중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거예요. 그 세계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은 모두가 불태전의 아비발치를 선지, 불태전의 신심을 이뤄요. 불태전의 신심이 뭐냐?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고 절에는 다니는데 긴가민가하고 의심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의심이 없으려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것을 불태전이라고도 하고 아비발치라고도 해요. 아유월치라고도 하고. 그 경지에 딱 이르려면은 그 다음에 불교에서 물러서자. 그런데 거기에까지 이르르기가, 의심을 갖지 않고 거기에까지 이르르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아비발치를 성취해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일생보처예요. 일생보처는 뭐냐? 한 번만 더 태어나는,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다음에 극락세계 가는 것이 한번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야. 한 번만 더 태어나지,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아. 이제 생사윤회를 다 끊어버렸어. 생사윤회를 끊고 다 성불의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생에 이제 해가지고 다음 생에 극락 가면은 사막도 윤회에 올 필요가 없나. 올 수도 있지, 올 수도. 그것은 왜냐? 중생 구제를 위해서 원력을 세워서 원력보살로, 원력보살. 아미타 부처님의 아바타로 온단 말이야, 아바타. 이 세상에 보면은, 내가 사람들을 쭉 보면은, 저 사람은 업으로 태어났는지, 원력으로 태어났는지, 대략 짐작이 가요. 업으로 태어난 사람은 사는데 아둥바둥해, 아둥바둥. 뭐든지 남하고 다투기를 아둥바둥하고 살아. 그 원력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포용하면서 살아. 다 포용하면서. 여기 보면 우리 오늘 법당에 앉은 분들은 전부 원력보살로 와가지고 왔기 때문에 신도들끼리 싸움이 안 나잖아요. 어떤 절에 가면 신도들끼리 싸워 야단 나는데도 많이 있어요. 특히 신도들 끼리 개 하다가 그냥 개 깨져가지고 개똥 떼먹고 도망가고 해가지고 절이 풍진박산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여기 아무도 없잖아. 또 주식하라고 막 권유하는 사람도 없잖아. 꼬시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한테 신고해요. 아니 딴 데 가면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절에 와서 자기네 주식해서 얼마 벌었다 얼마 벌었다 해가지고 남 속기다 해서 그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그러니 대보살들만 모여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고 그렇지 않고 업으로 태어나가지고 눈에 도끼만 들어가 있는 사람은 보면 아이고 내가 제도하기 어려우니까 큰 스님자한테 찾아가라고, 큰 스님자한테 찾아가라고 내가 보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 49제 지내다가도 아이고 저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입회 가지고 다른 절로 가시라고, 가시라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만 깨어도 미꾸라지가 물에 하나만 있어도 그냥 물이 흐려지듯이 그래 된단 말이야.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량무변 아성지의 그런 사람들만 산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아미타경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라. 중요한 얘기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리불이여, 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서원을 세워 저 나라에 가서 나기를 바라느냐. 왜냐하면 거기에는 전부 그냥 훌륭한 사람들만 다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보통 사람이 갈 수 없어.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극락세계는. 사리불이여, 조그마한 성근이나 뽁득의 인연으로는 저 세계에 가서 날 수 없어. 그런 곳에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적은 복귀여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적은 복귀여서. 그래서 거기에는 조그마한 성근이나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세계에 가서 날 수 없어. 큰 복을 지은 사람이라야 거기 가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아무나. 거기에는 돌을 닦아도 적어도 십신, 십지, 이를 초지에 이르를 수 있는 사람 정도가 갈 수 있어. 인도나 중국이나 여기에서는 전부 이 아미타경을 주석서를 서면서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야 극락까지, 수행을 적게 한 사람 못 간다 그랬어. 또 거기에는 훌륭한 사람만이 갈 수 있다. 그런데 신라 원효대사는 그것을 다 깨고 극락세계 왜 만들었냐? 극락세계를 만든 이유는 범부 중생을 위해서 만들었다. 돈 많이 닦은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범부 중생을 만들었으니까 범부 중생들이 극락세계 가는 제1번 우선순위다. 그러고 있어요. 그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대목이에요. 거기는 적은 복을 지어서는 갈 수가 없는데 단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에 대한 설법을 듣고 아미타불에 대한 법문을 듣고 그 명호를 굳게 지니어 그냥 큰 아미타불을 움켜쥐듯이 당신들의 시카렛 다야 반지 끼고 있으면 내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듯이 그 쥐고 지니가지고 하루나 이틀 혹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일회 동안

순수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아미타불에 대한 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볼을 안 닦아도 갈 수 있다.

내지라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루 해도 좋고 한나절 해도 좋고 반나절 해도 좋고 누구든지 나무아미타불 막 움켜쥐고 있으면은 그 사람 임종할 때 아미타불이 여러 성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 그 그림이 이 그림이란 말이야. 어? 구불탱화 이 그림이야. 아미타불이 25보살을 데리고 관세음보살의 연꽃을 들고 임종대에 오는 거야.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아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탁 와서 곧 숨이 넘어가는 망자 앞에 연꽃을 내밉니다. 그러면 연꽃에 딱 앉으면 그냥 한지간에 퓽 하는 자리에 퓽 하는 순간에 그냥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원효 스님은 아미타경소에서 이 대목을 굉장히 중요시했어. 하루에서 3일을 하면은 하품을 낳고 4일에서 7일을 하면 중풍극 낙하고 8일에서 10일을 채우면 상풍극 낙한다 해가지고 날짜를 많이 할수록 좋은 극 낙한다고 원효 스님은 아미타 주석서에 그랬었어요. 누구도 아미타 주석서에 그런 성격 없어.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에는 염불을 하는데 염불의 숫자를 말해, 숫자를. 몇 번 했느냐? 1000번 했느냐? 몇 번 했느냐? 그 숫자를 중요시. 그런데 우리나라는 날짜를 중요시. 일본에 경도에 가면은 경도대학이 있는데 경도대학 옆에 기아코만벤 지연사라는 절이 있어. 백만편 지연사라는 절이 있어. 일본이 전염병이 무성하고 가뭄이 들어서 그냥 전 국토가 폐허가 되게 된 그런 때가 있어. 그런데 어느 스님이 나라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에 백만 번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백만 번 나무아미타불을 일주일 동안 하고 났더니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진 거야. 그러 비가 쏟아지고 난데 전염병이 싹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나라에서 백만 편 지연사라는 절을 지어가지고 그 스님께 지어드렸어. 지금도 경도대학 바로 옆에 가면 그 절이 있어. 큰 절이 있어. 그래 이제 그 백만 번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그런 기도하는 절이야. 일주일에 백만 번 한다는 것은요. 하루에 14만 번이에요. 엄청 어려워. 우리가 1000번 하려면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염주는 따로 빨리 돌리고 염불은 천천히 하고 그래요. 그거 달라. 자기가 뭐 만 번 했다 그랬는데 만 번 안 돼. 염주만 빨리 돌리지. 한번 해봐요. 안 돼. 그냥 백만 번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이 스님들이 그 전통은 이어가야 되고 그래서 1년에 6번씩 그 백만 번 나무아미타불 하는 행사를 해요. 행사를 하는데
그 법당 안에 가면은

염주가 우리 주먹만큼 되는 염주알이 되는 염주가 첫 염주가 주먹만큼 굵은 염주알이 첫 염주가 쫙 끼어져 있어. 그 지난번 우리 일본 갔을 때 경도대왕 옆에 저녁 때그 잠깐 들렸잖아요. 다 잊어버렸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첫 염주가 쫙 깨져 있는데 법당에 큰 법당에 한 200명이 쫙 앉는 거라. 앉아가지고 이제 돌려요.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하면서 이제 남아미타불 한번 하면서 하나씩 옆으로 돌리는 거야. 우리 1,000명이 앉으니까 한번 하면 부처님은 통계로 보거든. 한번딱 남아미타불 하면은 참 200명이 앉으니까 200번. 두번 하면 400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200명이 앉아가지고 그래도 한 6시간에 6시간 해서 염주를 돌리면서 이제 남아미타불을 해요. 그 1년에 6번 정도씩 하는 그런 행사가 큰 행사가 있어요. 그 염주가 법당 안에 쫙 걸려가 있어 지금도.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염불의 숫자를 중심으로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염불 숫자를 가지고 하는데 중국의 도작 스님이라는 스님은 하루에 염불을 얼마나 했느냐? 염불을 하루에 2만 번 했는데 처음에는 염불을 하다가 이렇게 숫자를 세려니까 힘들거든. 그래서 콩을 갖다 놓고 썼어. 콩을 한번 하면 콩 하나, 두개 하면 두번 이렇게 하니까 콩이 나중에 많아져 가지고 그냥 몇십 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큰 스님이 염불한 콩을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곤란하니까 이 스님이 생각을 하신 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염불하는 숫자를 셀수 있을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목환자라는 나무를 가지고 목환자라는 나무를 가지고 108개를 꿰었어요. 108개를 꿰가지고 한 것이 지금 염주라. 108 염주라. 108 염주의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당나라 시대 도작 스님이 가지고 있어. 이 염주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그 상표 등록만 했으면 지금 엄청나게 돈을 받을 텐데 상표 등록을 안 해가지고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이 도작 스님은 염불하는 걸 가지고 염불 숫자를 세기 위해서 그것이 7세기, 8세기경이었는데 그걸 세기 위해서 염주를 만든 거야. 그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염주가 쉽게 가지지만도 이것이 엄청나게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해서 만들었고 지금 하고 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아미타경 1일 내지 7일 동안 일심불란하게 염불해라 하는 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합장하시고.

0: comer.
1: 그래 이제 염불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면 말이지. 습관이 되면은 임종 때에도 그 남아미타불 소리가 나. 남아미타불. 일본 도오겐 스님이 정보만장이라는 책에서 그랬어요. 임종 때 나무아미타불까지 못 부르고 나무불만 불러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나무불만 불러도. 왜 그러냐? 임종을 맞이해서 자기 정신을 탁 차려야 되는 거야. 임종 때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면 어느 귀신이 와서 데려가는지 몰라요. 임종 때 정신을 차려야 돼. 임종 때. 그 임종 때 정신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많이 연습을 해야 돼. 김연아 선수가 얼음의 여왕이 되었는데 어릴 때부터 연습하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연습해가지고 나중에 피겨스케이트에 세계적인 여왕이 된 거야. 연습하지 않으면. 그래서 임종을 다 맞이하게 되면은 남아미타불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가운데 눈고 귀 여기에 가운데서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임종 때가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말문이 막혀. 말문이 말을 못하게. 제일 끝까지 남아 있는 거 이거입니다. 귀로 들리는 거야. 여러분들 어른들 그 임종하는 거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도 이게 귀로는 들리는데 혀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임종 때 염불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로는 들리니까 옆에서 염불을 해줘야 돼요. 염불을. 나는 취미가 뭐냐 하면은 사람 죽는 거 보는 게 취미야. 사람이 죽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저 사람 지금 극락 갈라고 죽느냐, 지옥 갈라고 죽느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연불 연락 오면 가서 해줍니다. 가서 보면요. 임종때가 되면은 망감이 교차하고 후회가 막급하고 원망이 많고 그러는데 그 마음을 다 놓게 하려면은 자기에게 죽음을 인식시키. 이제 염불해라. 염불. 생명에 대한 집착을 딱 놓아버리면은 그 다음에 죽음을 받아들여. 죽음을 받아들일 때에 희망이 있어야지. 희망이 없으면 극락세계 가면 이런 좋은 세계가 있다. 내가 당신이 지금 좋은 세계로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애착을 하고 집착을 하냐. 그러면요 그 얼굴이 찌들고 상이 찡그리고 원망에 가득 찬 그 모습이 싹 달라집니다. 달라지면서 편안하게 옆에서 염불하면 염불 소리도. 그런데 이제 임종 염불을 해달라 그래서 몇 군데 갔더니 곧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안 돌아가시고 임종 염불 끝나고 1년 이상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아 임종연불 가서 해주면은 안 되겠구나. 어? 사람의 생명이 그 희망이 있는가고 없는가고 그렇게 다른 거라. 완전히 돌아가신다고 의사가 그냥 임종 다 됐으니까 와서 저거 임종 보라고 가족들 불러다 놓고 했는데 내가 연불하면은 응? 부처님에게 맡기고 연불하라고. 그랬더니 이 어른이 다시 회복돼가지고 절에도 쭉 나오셨어요. 어?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라. 그래서 우리가 남아미타불을 평소에 하게 되면 임종 때도 어? 혹시나 못 듣게 되면은 녹음기라도 틀어놓고. 그래서 사리불이여 나는 이와 같은 이익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중생이든지 이 말을 들으면 마땅히 저 국토에 가서 나기를 바라며 극락세계는 가고 싶은 사람이 가지 가기 싫은 사람 데려가지 않아요. 지옥에는 가기 싫은 사람 다 데려가. 극락은 가고 싶은 사람만 데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일심불란하게 연불하는 마음을 갖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와.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4: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3: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5: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6: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7: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6: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7: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6: 그거 좋네.

0: 네, 좋아.
1: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1: 고맙습니다.

0: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2: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남산은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이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1: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0: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0: 네.
1: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0: 네.
1: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0: 네.
1: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0: 네.
1: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 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0: 네.
1: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0: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그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요.
0: 네. 예.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 고가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네.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예.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네.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네.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네.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4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4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네.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네.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 네.
0: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0: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 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 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 세포는

땀과 사랑,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조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0: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분도
1: 맞습니다.
0: 그러신 경우 같아요.
1: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0: 네.
1: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0: 벗겨졌어.
1: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0: 네.
1: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0: 네.
1: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0: 네.
2: 49년생.
1: 49년생.
0: 49년생이시고,
1: 네.
0: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1: 네.
0: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1: 네,
2: 네.
1: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1: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1: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1: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1: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1: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1: 아이고,
2: 번은
1: 네.
2: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1: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1: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1: 안
2: 수술을
1: 아프고,
2: 안 아픈데
1: 네.
2: 이쪽 다리가,
1: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1: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1: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1: 여러 번,
2: 병원에는
1: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1: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0: 가벼운
2: 맞고
0: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0: 상황이고,
2: 빼고
0: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1: 네,
2: 저기
1: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1: 맞으세요?
2: 번씩 맞는 거
1: 네,
2: 그거 맞고요.
1: 어때요?
2: 그리고는
1: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1: 아,
0: 네, 한 달.
2: 예. 네.
1: 한 달은
0: 살짝 짧은 것
1: 조금 너무
0: 같아요.
1: 짧은 것
0: 네.
1: 같은데, 이게
2: 네.
1: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2: 네.
1: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 아.
1: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퉁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 네.
1: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0: 네.
2: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1: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1: 아,
2: 네.
1: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1: 네.
2: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1: 아,
2: 이번에도,
1: 예.
2: 예.
0: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0: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0: 차이점이 네. 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0: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0: 그렇죠.
1: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2: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2: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2: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2: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1: 그러니까.
2: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1: 네네.
0: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1: 50년 528년.
0: 50년생이시고.
1: 네네.
0: 네, 저희 김우카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1: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어머니.
1: 네네.
2: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1: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2: 아, 네. 혹시
1: 서서 일을 할 때도
2: 네네.
1: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2: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1: 네네.
2: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1: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2: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1: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2: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1: 네.
2: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1: 네네네. 좀 있다가.
2: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1: 네네.
2: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2: 네.
1: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따로.
2: 네네네네.
1: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2: 네.
1: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2: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1: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2: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1: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2: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1: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2: 네.
1: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2: 네.
1: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0: 네.
1: 수술을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근육을 키워라.
2: 네네네.
1: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2: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2: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0: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0: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2: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힘들어하실 때,
0: 네.
2: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에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 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3: 자, 방금 우리 김국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수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2: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사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0: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3: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0: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2: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0: 네.
3: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2: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0: 네.
2: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0: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2: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0: 네.
2: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0: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4: 예.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4: 저요?
3: 네.
4: 67이요.
3: 어허.
0: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4: 네.
3: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4: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0: 오, 네. 39살에.
4: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3: 어허.
4: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야.
0: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2: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4: 예, 네, 안녕하세요.
2: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4: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주저앉고
2: 네.
4: 그러거든요.
2: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4: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아. 걷기가 힘들고.
2: 네네.
4: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2: 네.
4: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0: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네.
4: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2: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4: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2: 네.
0: 시술을요?
4: 예, 예.
2: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4: 예, 5분도 못 걸어요.
2: 예.
0: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2: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4: 예, 예.
2: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4: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2: 아, 왜 안 하셨어요?
4: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0: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2: 예, 그렇죠.
4: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2: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0: 그러니까요, 네.
4: 예, 예.
2: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4: 예.
2: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4: 예.
2: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4: 예.
2: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4: 예.
2: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예.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4: 예.
2: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4: 근데 그때 원장님
2: 네.
4: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0: 수술 없어요.
4: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0: 그러니까요.
2: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4: 예.
2: 척추 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4: 예.
2: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0: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5: 감사합니다.
6: 뇌종양입니다.
7: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8: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7: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9: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7: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10: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5: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7: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7: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7: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양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6: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5: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7: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8: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덕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세계 인과 나누는 물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것보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해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승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법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동정리하 성파대종사가 병원연 하한거 해제를 앞두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성파대종사는 걸음걸음이 중생을 평안히 하는 무진 법문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념 스님이 후보직을 내려놨습니다. 정념 스님은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했다며 경우 스님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봉은사 선불당에 마련된 명진 스님 빈소에 추모의 물결이 흘렀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진우 스님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각계 대표들이 조문했습니다. 진각종이 전국의 회당 장학생들을 진각문화전승원으로 초청해 특별한 힐링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마음의 때를 벗기려면 육자진언을 염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문종 보문사가 성북천 바람마당교 일대에서 제4회 7월 7석 별별잔치를 개최했습니다. 불자와 시민들은 낙화놀이로 7석 밤하늘에 별을 띄우고 마음엔 각자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동정리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오는 27일 병원연 하한거 해제를 앞두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중봉성파 대종사는 수행을 마친 안거 대중에게 종문의 수행자들이 정법안을 갖췄으니 온 국토에 경사요 만중생의 복전이 원만함이로다라며 안거를 성만한 대중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그러면서 걸음걸음이 중생을 평안히 하는 무진 법문을 전할 수 있어야만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시주의 정성에 보답하는 수행자라 하리라며 안거를 성만한 대중이 중생을 교화하는 주인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언 수자회에서 전국선언의 정진 대중 현황을 정리한 병원연 하한거 선사 방함록에 따르면 전국 95개 선언에서 총 1,738명의 대중이 용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했던 기호 2번 정념 스님이 후보직을 내려놨습니다. 정념 스님은 어제 단일화를 둘러싼 지지부진한 논의가 종단 개혁의 문제의식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절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후보 사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할 수

0: 수밖에 없었다며 기호 1번 경우 스님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념 스님은 비록 사퇴의 길을 택하지만 산문을 나서며 품었던 청정 승가 회복과 불교 중흥의 원력은 결코 내려놓지 않겠다며 나아가는 길의 형태만 바뀔 뿐 사부대중의 열망을 받들고 한국 불교의 희망을 만드는 노력에 쉼없이 정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갑작스럽게 입적한 가운데 서울 봉은사에 마련된 분향소엔 종단 안팎과 정관계,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를 비롯해 각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아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는데요.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전합니다.
1: 제주에서 이혼해온 명진 스님의 법구가 서울 봉은사 선불당에 들어섭니다. 갑작스러운 입적 소식에 봉은사에 마련된 분향소엔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명진 스님의 출가 본사인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은 직접 상주를 맡아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도 일찌감치 분향소를 찾아 예를 올렸습니다. 총무원장 권한대행 정문 스님과 기획실장 묘장 스님 등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은 민주화 운동과 종단 개혁 등 종단 안팎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선배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2: 항상 호탕하시고 어떤 뭐 경계에 잘 끄달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 분별이 별로 없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훌륭하신 수행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정부와 정관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회 현장을 수행처로 여긴 명진 스님의 자비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평소 스님과 인연이 깊어 자신의 블로그에 추도의 글을 올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조문을 마친 뒤에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 정말 불꽃처럼 살다 가셨는데 명진 스님의 정신을 잘, 특히 지도층이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김민석 당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분향소를 찾아 늘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섰던 스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김 대표는 방명록에 사람들에게 늘 따뜻하셨던 명진 스님의 미소와 덕을 기억하겠다고 적었습니다.
4: 불교계의 큰 스님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역할을 많이 해주셨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젊은 학생들이나 제아 인사들한테 늘 큰 품을 갖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덕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1: 총무원장 선거운동 중인 진우 스님도 바쁜 일정을 쪼개 분향소를 찾아 명진 스님 영전에 예를 올리고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스님은 선배 수행자의 갑작스러운 입적을 안타까워하며 명진 스님이 남긴 자비와 실천의 정신을 기억했습니다.
5: 불교와 사회 스님의 뜻이 화합으로 이렇게 회향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그렇게 마음 담아서 회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시대의 아픔이 있는 곳마다 주저없이 달려가 위로를 건네며 현장형 수행자로 살다간 명진 스님. 스님이 남긴 화합과 자비의 울림은 사부대중의 가슴 속에 깊은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진각종이 전국의 회당 장학생들을 진각 문화 전승원으로 초청해 이틀간의 특별한 힐링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한 장학 수여를 넘어 청년들이 종단의 든든한 품 안에서 내면을 성찰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자리였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6: 서울 성북구에 있는 진강문화전승원 대강당.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하는 금강직원의 자세를 취한 청년들의 육자진원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진각종의 창종정신을 이어받은 제자들인 회당 장학생들이 종단의 든든한 품 안에서 내면의 성장을 마주하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진각종이 어제부터 이틀간 전국의 회당 장학생 48명을 초청해 2026년 회당 장학생 연수를 열었습니다.
7: 우리 마음 속에 끄지지 않는 영원한 도파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성찰하여서 내 내면을 성숙을 시키고 성장을 시키는 그런 좀 계기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6: 이번 연수는 단순 장학금 수여를 넘어 청년들이 종단의 따뜻한 지지를 받는 핵심 인재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특히 기존 정적인 템플스테이에 역동적 소통

0: 현대적 감성을 결합한 진각 스테이 형식으로 진행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1: 우리 해당자 학생 모두는 진원 행자로서의 본분인 희사와 염성으로 스스로의 지혜를 밝히는 데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0: 연수 주제는 다 때가 있다. 시절 인연의 의미와 함께 마음속 쌓인 번뇌의 때를 벗겨내자는 메시지입니다. 장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직접 칠판 앞에 나가 특강을 진행한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번뇌를 없애는 방법으로 참회를 꼽으며 삼밀 관행법인 온만이 반매훔, 육자진원 염송을 강조했습니다. 능원정사는 나쁜 세포를 물리치는 것이 아닌 나쁜 세포까지도 좋은 에너지로 바꿔나가는 불교적 가르침을 전하며 마음의 때를 없애는 제일 좋은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종조 해당 대종사의 정신과 종단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장학생들이 진각종의 뿌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진각행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 때가 묻었을까 안 묻었을까? 묻었지. 번뇌망상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 참회를 통해서 발라진 마음을 시민이라 이렇게. 그래서 시민불교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0: 진각종은 해당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면서 청년들의 마음에 자부심과 애중심을 심었습니다. 이후 진각스테이 프로그램에 돌입한 장학생들은 번뇌를 없애는 필터링 명상, 걷기 명상, 소리 명상 등 마음결을 찾는 명상을 배우고 퀴즈 대회 등을 통해 진각종의 정체성과 가치를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밀교의 핵심 생활 규범인 육행과 삼밀 수행을 현대적 감각으로 녹여낸 이번 진각스테이는 청년들에게 불교가 삶의 태도를 바꾸는 세련된 힐링 문화로 다가서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인입니다.
3: 밤하늘에서 별처럼 쏟아지는 불꽃을 바라보며 재앙은 소멸하고 행복이 깃들길 기원하는 한국 불교의 전통 낙화놀이가 서울 도심에서 펼쳐졌습니다. 한국유일비구니종단 보문종 보문사가 7월 7석을 맞아 올해로 4회째 별별잔치를 개최했는데요. 신나는 잔치 한마당을 비롯해 성북천을 밝힌 낙화의 의미까지 배수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어둠이 내려앉은 성북천 위로 수백 갈래의 붉은 불꽃이 빗방울처럼 쏟아집니다. 천천히 타들어가는 낙화봉에서 피어난 불씨가 바람을 타고 흩어지며 도심의 밤을 환하게 밝힙니다. 천년고찰 탑골승방 보문종 보문사가 지난 23일 성북천 바람마당교 일대에서 마련한 제4회 7월 7석 별별잔치. 7석 밤하늘에 별을 띄우고 마음에는 각자의 소원을 담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에는 불자를 넘어 지역 주민들도 함께했습니다.
5: 너무 새롭고 또 좋은 의미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좀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는 그런 소원 드렸습니다.
4: 한지에 숯가루와 쑥등을 담아 만든 보문사의 낙화봉이 100m가량 성북천 일대를 장엄했습니다. 원재료인 뽕나무를 벌목할 때 불설 단목경을 외고, 숯을 만들 때 화취진원을 외는 등 낙화봉 제작 과정마다 재앙 소멸과 만복을 기원하는 스님과 신도들의 발언이 담겼습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사찰 내 명맥이 끊겼지만 노스님들의 기억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4년 전부터 보문사만의 낙화법을 복원하고 전승을 시작했습니다. 보문사 주지 인태스님은 정성을 다해 만든 낙화봉 하나하나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다르지 않다며 구민들의 마음이 환희로 가득하길 축원했습니다.
6: 또 기쁨이 생기고 환희심이 생기는 거죠.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죠.
4: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등 오랜 시간 보문사의 행보를 응원해온 정기이사들도 참석해 행사가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7: 모든 희망,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여기서 모두 다 성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8: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음으로 나라와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함께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4: 한편 BTN 라디오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의 진행자 가수 신승태 씨를 비롯한 트로트 가수들의 신나는 축하 무대로 무더위로 지친 성북구민들의 흥을 돋웠습니다. 보문종 보문사의 세대를 아우른 7월 7석 별별잔치는 한때 명맥이 끊겼던 불교 낙화놀이의 전통과 그 안에 담긴 발언의 의미를 도심 한복판에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기후위기로 대형 산불과 폭우 같은 자연재난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유산

0: 정이 올 하반기 핵심 과제로 365일 빈틈없는 국가유산 안전망 구축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경북 산불과 수해로 고은사를 비롯한 사찰 문화유산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달라지는 국가유산 재난 대응 체계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대부분 목조 건축물로 이뤄진 전통 사찰은 산림 속에 자리한 경우가 많아 대형 산불 등 재난에 특히 취약합니다. 기후위기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난이 잇따르면서 문화유산을 사전에 보호하고 피해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올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365일 빈틈없는 국가유산 안전망 구축을 내세우고 사전 예방과 초동대처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 마련에 나섭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산불용 대형 차단용 스프링클러 시범 설치 사업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안동 봉정사, 여수 흥국사, 고성 옥천사, 영천 은혜사 백흥암, 함양 용추사 등 다섯 개 주요 사찰과 암자에 설치합니다. 산불 발생 이력과 문화유산 밀집도, 소방차 진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 곳들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유산 주변에 미리 물을 뿌려 산불 위험을 낮추고 실제 산불이 발생하면 직접 살수해 초기 진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유산청은 또 국가유산 주변의 가연물을 정리하고 내화수림대를 조성해 산불이 문화유산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완충지대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2: 대형 산불 상황에서 국가유산 자체의 방화 능력을 높이고 또 초기 단계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이중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오는 9월부터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감시체계 고도화도 추진합니다. 국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을 비롯해 주요 문화유산 180건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감지체계가 도입됩니다. 24시간 관제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능형 CCTV와 열 감지 센서가 화재나 침입 등 이상 징후를 실시간 탐지하고 감지 화면을 선별해 모니터링 효율을 끌어올립니다.
2: 무엇보다 화재나 침입 같은 위험을 미리 감지해서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제도를 통해서 가장 큰 변화이자 기대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재난 이후 복구 지원도 한층 빨라집니다. 특별 재난 지역에서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2천만 원을 즉시 지원하는 긴급보호조치 제도를 새롭게 운영합니다. 기존에는 지자체와 합동조사를 거쳐 복구 계획을 확정하고 복구비를 지원하기까지 통상 한 달 반 정도 걸렸지만 긴급보호조치는 이 같은 시간적 공백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2: 재해가 발생한 직후 현장 정리나 부재 수습 등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응급조치를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바로 시행을 하고 이때 들어간 비용은 추후 정산해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1: 사후 복구에 머물렀던 국가유산 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과 초동대처 중심으로 전환하는 국가유산청의 안전망 구축이 전통 산사와 불교문화유산을 지키는 새로운 방패가 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공조 신원사가 백중 육제를 맞아 인공지능과 부처님 가르침이 어우러진 특별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신원사는 지난 22일 경내 벽수선원 앞마당에서 주지 성관 스님을 비롯해 한국불자 가수협회 이창환 회장과 회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백중맞이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성관 스님이 직접 작사한 노랫말에 인공지능 기술을 입혀 완성한 34곡의 불교 음악 중 대표곡을 선보였습니다. 성관 스님은 지친 현대인이 부처님의 지혜와 위로의 말씀을 친근하게 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음악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작은 음악회는 성관 스님이 작사한 노래 중 10곡을 선곡해 한국 불자 가수협회 가수 신나라, 최강미, 진혜심, 화영 등이 출연해 2년 따라왔다가 천수천안 관세음 등을 선보이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관교 근린공원 조성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인천 수미정사가 공원 속 사찰로 도량을 존치해 줄 것을 인천시에 촉구했습니다. 수미정사 존치 및 동국명상원 보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수미정사에서 주지 금선 스님과 신도, 온세상 나눔재단 후원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원 법회를 열고 공원과 사찰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 계획 변경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금선 스님은 수십 년 동안 불자들의 기도와 수행이 이어진 수미정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지역 공동체의 삶이 축적된 신앙 공간이라며 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과 공원이 상생할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9월 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동국 명상원 나한상에 대해서도 종교적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 보상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 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

0: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탑을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가야금의 아름다운 선율과 명상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감동을 주는 분을 모셨습니다. 국악 명상 연구소 이연아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국악명상연구소 소장 이연아입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을 하면서 국악과 명상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명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뜻깊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살아온 길과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진솔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가야금과 명상에 좋아라. 또 이렇게 좋은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 키워드 첫 번째 무엇일까요? 국악, 명상의 길. 국악이면 국악이고 명상이면 명상이지 국악 명상 하니까 새로운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1: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국악 명상은 국악으로 마음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국악으로 감상을 해서 명상을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연주자들한테 좀 더 해당이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국악을 연주하면서 하는 명상이에요. 아무래도 연주자들이 평가를 받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긴장을 하게 되는데, 그 긴장을 좀 덜어내고 자신의 호흡과 소리에 집중을 하면서 연주하는 것 그 자체가 명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0: 예. 그걸 우리 불교에서 굳이 꿰어 맞추자면 알아차림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네요.
1: 네, 맞아요.
0: 예, 또 국악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1: 네,
0: 또 그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서 더 깊은 명상에도 들어갈 수 있고,
1: 네.
0: 참 좋네요.
1: 감사합니다.
0: 지금 국악 명상 연구소 소장님이라는 이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국악 명상 연구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저는 국악 명상이라는 이제 장르로 음악을 제작하고 있고, 또 올해 10월달 이제 두 달 뒤에 이제 가야금 명상곡집을 이제 개발하려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불교 음악인 범패를 연구하면서 이 범패를 가지고 명상 콘텐츠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게 또 연구도 하고, 나아가서 이 불교와 명상과 이 국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게 저의 이제 목표입니다.
0: 지금 당장이라도 그 국악 명상의 아름다운 선율을 듣고 싶은데, 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 이따가 직접 들려주실 거죠?
1: 네, 물론이죠. 네,
0: 기대해 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러면 국악 명상이 기존의 다른 명상 음악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1: 제가 처음에 음악을 만들었을 때 그 음악을 가지고 대학원 수업 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학우분들께서 명상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분이다 보니까 긴장을 했었는데, 다 들으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명상음악이랑 다르다. 이거는 마음 깊숙이 뭔가를 이제 건드리는, 내면을 건드리는 느낌이 있다. 이제 거기서 저는 강점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다른 명상음악은 편안하고 이완함을 추구를 한다면, 이 국악으로 만든 명상음악은 나 자신, 내면의 깊이와 만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기존의 명상음악이 그냥 뭐 릴렉스, 이완, 네. 편안함을 추구했다면 국악 명상은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게끔 도와준다.
1: 네.
0: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1: 네, 맞아요.
0: 예. 그리고 가야금을 전공했다고 들었는데요.
1: 네.
0: 가야금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1: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방과 후 학교로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항상 학교를 끝나면 학원으로 바삐 이동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도 어느 날과 같이 이제 복도를 막 뛰어걸고 있는데 가야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그날 이제 부모님께 가서 가야금을 너무 배우고 싶어요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공부가 더 중요하니까 공부학원을 다녀야 된다. 악기는 나중에 커서. 이제 좀 너무 슬펐는데, 그러던 와중에 담임 선생님께서 방과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이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들고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는 사람이다. 저 너무 가야금 듣고 싶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치고 그날 이제 집에 가서 제가 또 거짓말쟁이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부모님께 설득을 했죠. 그래서 가야금 너무 듣고 싶은데 무료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학원을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라도 시작을 하지 않으면 가야금을 못 만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게 또 지금의 삶이 된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근데 또 반대로 부모님은 그렇게 무료로 시작한 가야금이 이렇게 많이 돈이 들 줄 몰랐다면서 웃으시거든요.
0: 예체능이 원래 좀
1: 조금
0: 이렇게 나간다고 들었어요.
1: 그래서 이제 내가 효도할게라고 합니다.
0: 지금은 부모님들이 흐뭇해하세요?
1: 네, 너무 흐뭇해하시고 예전에 이제 좀 걱정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예체능으로 밥을 먹고 이제 살아남는 게 힘드니까. 근데 이제 저를 너무 잘 믿어주시고 지지를 해주십니다.
0: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도 복이래요. 네, 복이 많으신가 봐요.
1: 감사합니다.
0: 리액션 엄청 화려하시네요. 네, 연습하시나요, 거울 보고?
1: 이게 전데 네. 차분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좀 연기라고 생각해요.
0: 예, 지금 좋아요.
1: 감사합니다. 예.
0: 가야금의 길을 걸으면서 특히 고등학교 때 뭐 박범운 선생님의 자서전을 보고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저에게는 예술이란 분야도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술을 넘어서 불교로 확장을 시키고 자신의 음악과 삶을 표현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3학년 대학 붙기도 전에 그 입시 기간에 그 책을 읽고 너무 영감을 받아서 나 무조건 친구들한테 이제 동국대로 박사 간다. 그렇게 말했는데 친구들이 이제 기가 차서 대학이나 붙고 말해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했던 게 지금 현실이 되었다는 게 또 신기할 따름입니다.
0: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겠네요.
1: 네, 맞아요. 예.
0: 그리고 가야금을 이렇게 연주하고 전공하면서 어떻게 불교를 만나고 이 구강 명상이라는 길을 걷게 되었는지 또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1: 또 제가 사실 이렇게 불교를 공부는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콘텐츠로까지 개발을 할 생각은 엄두도 안 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입학을 하고 나서 이제 한 교수님을 찾아 뵈러 갔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범패를 연구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속마음은 나는 그럴 역량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전공자들 국악 전공자들한테도 범패는 되게 어려운 음악이거든요.
0: 많이 어렵죠.
1: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음악도 만들고 그리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범패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때 교수님께서 저한테 씨앗을 심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어떻게 보면 고전 음악이라고 표현을 될까요? 국악 고전 음악. 동양의 고전 음악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고전 음악과 굉장히 인연이 깊으신 것 같아요. 가야금, 범패, 국악. 그래서 이 불교의 가르침을 접목해서 국악 명상의 길을 걷고 국악 명상 연구소도 만드셨잖아요. 네. 좀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1: 사실 가능성은 너무 무궁무진한데 어려움이 더 많았어요.
0: 가능성은 많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1: 네.
0: 가능성만 있잖아요.
1: 네, 그래서 이게 연구는 그래서 일단 없으니까 연구 자체를 시작했는데 연구에서만 그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실용화시키고 쓰임이 있게 발전시키는 데 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 저도 이제 명상 지도자로서도 역량을 쌓아가고 있고 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리고 보통 실력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취미로 가야금을 하고 국악 명상을 하신 게 아니라 무려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수상의 경력이 있어요. 또 이런 거는 좀 자랑해 주셔야죠.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1: 너무 이제 사실은 그 성과를
0: 저 사진 나왔네요. 이야.
1: 부끄러운데
0: 두 개나 받으셨네요.
1: 네, 하나는 이제 문체부고 하나는 이제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는데 이제 운이 좋았다고 생각은 해요.
0: 겸손은 잠깐 내려놓고 또 자기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1: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0: 굉장히 건조한데 열심히 했어요.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 근데 열심히 했어요. 네,
1: 이거를 받으려고 노력하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해보자. 그 과정이 조금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성과보다는 제가 지금 국악명상연구소를 지금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렇게 이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항상 뭐 교재를 발간할 때도 이제 유치원생들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데 그걸 다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예. 항상 또 고민을 하고 또 어떤 설명을 해도 얘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쟤는 저렇게 받아들이고 맞아요. 또 그렇게 또 다르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그런 고민을 하는 힘이 생겨서 또 국악명상연구소에 또 앞으로에 가야 될 길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수행을 했던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또 연구도 게을리지 않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예. 그냥 바라는 바 없이 묵묵하게 노력했는데 꾸준하게 해나가다 보니까 상도 받게 되고 네. 예 국악명상연구소도 만들게 되었고
1: 네 맞아요.
0: 네 참으로 멋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솔직히 상 받아서 좋죠?
1: 아니요. 오히려 저는
0: 부담스러워요?
1: 네.
0: 되게 겸손한 성격인 것 같아요.
1: 아니요. 훌륭하신 국악 선생님들도 너무 많으시고 네. 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뭐 자만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런 상을 받았으므로 내가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0: 아니 상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 멋지다, 훌륭하다, 칭찬받아 마땅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1: 네. 감사합니다.
0: 국악명상 가면 이렇게 겸손해지나요?
1: 아니요.
0: 웃자간 얘기입니다. 네, 멋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앞으로의 길 응원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12줄의 지읒, 기읒, 디귿, 이읒. 제가 저거 보는 순간 짜증이 확 났어요.
1: 왜요?
0: 저 가뜩이나 맞추기가 힘든데 보통 두 개 아니면 세 개인데 네 개나 나와가지고 뭐야. 그래서 딱 제가 네. 줄다리기 했는데 안 맞잖아요. 줄다리기. 그 뭘까 하다가 제가 맞췄어요. 이거 100% 맞을 거예요.
1: 뭐죠?
0: 징검다리. 틀렸습니까?
1: 아니요. 맞았습니다.
0: 나 순간 표정 연습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니에요. 나 지금 표정 보고 틀렸나 했는데. 12줄의 징검다리.
1: 네.
0: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제가 가야금을 전공하고 연주자로도 활동을 하면서 경쟁과 평가를 많이 받게 되었는데 안 좋은 평가를 받을 때마다 저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불교를 만나면서 이제 내 자신과 또 마주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또 제가 연주자에서 연구자로도 성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저에게 12줄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능적으로 연마를 하기 위한 악기가 아니라 제가 새로운 장으로 건너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이제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0: 예, 국악을 연주하면서 네. 이게 불교의 깊은 가르침이구나. 이게 명상이구나. 그런 강렬한 어떤 느낌, 체험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1: 네. 예.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학생들마다 다 고유의 색깔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초기에는 그 색깔들을 다 지우려고 했어요.
0: 개성들을.
1: 네, 그래서 그 저랑 똑같은 색깔로 입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고 이제 불교도 공부를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느꼈고 각자 고유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더 밝게 빛내는 건가 그게 저의 역할이고 또 스승으로서 또 때로는 기다려주고 조언해줄 땐 또 조언해주고 또 그런 과정이 또 참 알아차림이랑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우리 불교 최고의 경전이 화엄경이거든요. 네. 화엄경의 원래 이름이 잡화엄이라고 부르는데요. 잡. 잡이 섣글자. 복잡하다 할 때 잡. 그러니까 똑같은 꽃만 있으면 그게 그 아름답고 이쁘긴 하지만 똑같 똑같은 꽃들만 있는 것보다 수많은 서로 다른 꽃들이 서로가 어우러졌을 때 더 장엄하게 빛난다. 그래서 잡화엄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게 개성이잖아요.
1: 맞아요. 예.
0: 그래서 우리가 그 고유의 색깔, 그 개성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 음악도 그런 거 아닌가요? 서로 다른 화음과 악기들이 서로 네.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잖아요. 아마 다 같은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12개의 줄이 불교의 가르침과 비슷한 혹은 같은 어떤 이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뭐 자세히 듣고 싶어요.
1: 그거를 가야금 조율을 하면서 느끼는데 가야금은 이제 연주하기 전에 한 번 조율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온도나 습도에 되게 예민해서 그거에 따라 또 달라지고 또 연주하면서도 음이 달라져서 항상 귀를 이제 곤두세우면서 이제 조율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게 또 무상이랑 또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가 이거 마음을 이제 새겼다고 해서 그게 쭉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마음을 살피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게 참 그 조율하는 과정이랑 참 모습이 같다, 비슷하다.
0: 놀랍습니다. 무상과 닮았다. 불교의 가장 핵심 교리가 무상이거든요. 끊임없이 변한다. 가야금의 그 선율 속에서 불교의 무상과 같은 이치를 느끼신 거네요.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시나요?
1: 많이 하는데 네. 부족해요.
0: 항상 겸손.
1: 아니요.
0: 선생님들께 겸손해라 이렇게 조금 교육을 많이 받으셨나요?
1: 아니요.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항상 배우는 입장으로.
0: 앞으로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겸손하셔서. 예.
1: 감사합니다.
0: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 좀 여쭤봐도 될까요?
1: 제가 네. 33살입니다.
0: 굉장히 뭐랄까 해맑게 아니 소녀 같은 감성이 있으신
1: 진짜요?
0: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좋게 보는 친구들은 넌 아직도 소녀 감성이 있다 이러고 좀 안 좋게 보는 친구들은 야 이제 철 좀 들어라 그런 얘기 안 들으세요?
1: 많이 들어요.
0: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강우야 좀 철 좀 들어라. 저도 소년 감성이 좀 있거든요. 예 그냥 제가 한번 떠들어봤습니다.
1: 철 안 들면 또 어때요?
0: 그렇구나. 자 그래서 그러면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혹은 명상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기 전에 어떤 가야금, 수행 후에 가야금을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서로 다른 차이점이라나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까?
1: 저는 그 한 일화를 설명해 드리자면 제가 독주회를 준비했을 때 진짜 자신 있었던 곡이 있었어요. 조금 과장을 하자면 새벽 5시에 현아야 일어나서 연주해야지 하면 그 곡은 진짜 내가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다.
0: 벌떡 일어나서 할 정도로.
1: 네. 그렇게 자신 있었던 곡이 있었는데 독주회 날 연주를 하는데 새하얘진 거예요. 그때 제가 손을 들고 관객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다시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0: 그때 왜 그런 걸까요?
1: 모르겠어요.
0: 뭔가 쉬인 것처럼.
1: 네. 어떻게 보면 또 자만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0: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연주했던
1: 그러니까 연습도 정말 많이 했는데
0: 희한하네.
1: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때 연주가 끝나고서 자괴감에 빠졌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두 달 뒤 또 독주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마침 그때 불교를 공부를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고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그때 불교에서 배운 그런 것들을 이제 저한테 응용을 했죠. 지나간 소리 붙잡지 말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연주할 수 있게 이어갈 수 있는 힘이다. 그때 딱 그 마음을 먹으니까 그 두 달 뒤에 정말 잘 준비를 해서 끝마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0: 야 멋있습니다. 지나간 소리를 붙잡지 마라.
1: 네.
0: 야. 근데 저희 스님들도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스님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저희 스님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달달 외우는 게 천수경하고 반야심경이거든요.
1: 네.
0: 10년, 20년을 외웠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중간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혹은 중간에 틀려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데를 새어나가가지고 나도 당황하고 뒤에 신도들도 뭐지 막 이러고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는 그럴 때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마가 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연주자들은 그럴 때 엄청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1: 너무 네 사실 힘들었죠. 그래서 불교를 접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괴감 때문에 이제 몇 년을 그렇게 좀 힘들게 살았을 텐데 그때 바로 이제 정신 차려야지 했던 것 같아요.
0: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네요. 지나간 소리를 붙잡지 말아라. 아, 참 좋은 말씀입니다.
1: 예.
0: 가야금의 매력이 뭔 것 같아요?
1: 가야금의 매력은 너무 무궁무진한데.
0: 하나만 한두 개만 툭.
1: 예. 한 개만. 일단은 그런 성음이 정말 일단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뜯는 그런 서양에는 이제 비슷한 게 하프가 있잖아요. 근데 하프는 단지 이제 뜯는다면 이제 국악에선 또 식임새, 노면이라든지 꺾는 음을 또 표현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아름다운 성음이 다른 서양 악기랑 비교했을 때 또 매력이지 않나 싶어요.
0: 잠시 후에 그 아름다운 선율, 예,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볼까요? 3분의 울림. 네. 무슨 뭐 카레 짜장도 아니고, 컵라면 3분도 아니고,
1: 아, 네.
0: 예, 3분의 네. 울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제가 요가 스튜디오를 가서 이제 명상을 하는데, 주로 이제 인도 음악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에는 다 한국인들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여기 한국인들 뿐인데 우리나라 국악으로 명상을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음식이 우리나라로 이제 올 때 우리나라 입맛에 맞게 변형과 이제 발전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명상의 본질은 그대로 두되 우리의 소리, 우리의 정서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0: 오,
1: 네, 이런,
0: 그렇죠.
1: 네, 그런 계기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0: 너무 잘하셨네요. 예, 우리나라 한국의 소리, 예. 한국의 선율,
1: 네.
0: 그 아름다운 선율 지금 두근두근거리며 기다렸습니다. 그 3분의 아름다운 선율 청해도 될런지요?
1: 네.
0: 예, 그러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

0: 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멋집니다. 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예. 정말 아름다운 선율 들으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진심으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3분으로 편집한 이유가 있나요?
1: 제가 케이팝을 정말 자주 즐겨 듣는데,
0: 케이팝.
1: 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듣잖아요.
0: 제일 좋아하는 케이팝이 뭔가요?
1: 아, 빅뱅의 뱅뱅뱅입니다.
0: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1: 네,
0: 연식이 오래된 노래인데,
1: 네.
0: 어떻게 명곡을, 고전 명곡을 좋아하시는군요. 예, 하여튼요.
1: 그런 것 같아요, 근데.
0: 예.
1: 근데 이제 요즘 음원의 길이를 보면 3분이 채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호흡이 많이 짧아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만의 플레이리스트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3분 명장곡을 넣어도 이질감이 없이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3분으로 이제 명장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0: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집중력이 그렇게 길게 가질 못한대요. 오히려 짧고 굵게 3분. 제가 또 3이란 숫자를 또 좋아해요. 왜냐면 저희 불교도 불법승 3부거든요.
1: 오늘
0: 예.
1: 보니까 이것도 33회
0: 이야!
1: 방송이더라고요.
0: 소름! 야, 생각도 못했네요. 야, 훌륭하십니다. 예. 그런 걸 어떻게 다
1: 저도
0: 간파하셨을까요?
1: 3을 좋아하거든요.
0: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가야금 명상곡, 국악 명상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점, 핵심, 뭐 고려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1: 일반 연주곡은 기승전결로 이제 전개를 간다면 저희 명상곡은 기승전결을 덜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마음, 하나의 장면만 담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곡을 초안을 만들었을 때도 아침, 뭐 저녁, 운전할 때나 계속 들으면서 나의 마음을 이제 거스리는 게 하는 음들이 있다면 또 다듬고 다듬는 과정을 거쳐서 또 최종적으로는 너무 이제 나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게 또 덜어내고 또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이게 명상을 유도하는 곡인지 상상하면서 그렇게 다양하게 고려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0: 예. 제가 뭐 심리학이나 뇌과학 같은 책이나 그런 어떤 영상, 동영상 내용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혹은 심리학자들이 아름다운 선율에 어떤 곡이든 좋다. 아름다운 선율의 곡을 듣다 보면 실제로 뇌파도 안정되고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실제로 해소하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는 거죠, 소장님도.
1: 아,
0: 예.
1: 네.
0: 예. 그래서 이 국악 명상을 실제로 체험하신 분들의 어떤 그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어요.
1: 제가 앞서 연주했던 그 도파민이라는 그 곡이,
0: 도파민.
1: 네, 그 곡을 이제 들으셨던 청자분께서 해주셨던 말이 그 곡을 듣고 힘이 생겼다. 이거 나한테 응원을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곡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도파민이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인상 깊고 깨달은 게 있다면 저는 음악을 열심히 만들고 또잘 연주해서 발매까지가 완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매를 하고 다른 분들이 들어서 그걸 또 마음속에 어떻게 느끼는 것까지가 비로소 진짜 완성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아, 내가 음악을 더잘 만들고 열심히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러면 우리 이연아 소장님의 아름다운 선율, 국악 명상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음악 플랫폼에 저의 이름을 검색하시면,
0: 이현아?
1: 네,
0: 예.
1: 맞습니다. 다양한 국악 명상 음원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0: 다른 가수 이름이 나올 수도 있잖아.
1: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이렇게 가야금을 들고
0: 예.
1: 한복을 잡고 있기 때문에,
0: 국악 명상이라고 검색해도 될까요?
1: 아, 이현아라고 쳐야지
0: 아,
1: 나오더라고요.
0: 그렇구나.
1: 네.
0: 예,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선율 함께하고 싶다면 음악 플랫폼에서 이연아 클릭해 주세요.
1: 네.
0: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직접 연주하면서 또 이렇게 국악 명상, 아름다운 명상곡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 하루 종일 듣는 거잖아요. 제가 느낀 감정이 뭐냐면 되게 밝으시다. 되게 환하고 밝으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주변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듣나요? 너 참 밝다.
1: 네, 많이 듣습니다.
0: 그래요? 예, 밝게 살면 좋죠. 예, 저도 밝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표정이 별로. 네, 이제 웃자간 얘기였고요. 네. 앞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국악 명상을 널리 전할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저는 이제 해외에 이제 진출도 하고 싶고 이제 너무 이런 국악과 명상과 불교 콘텐츠를 알리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콘텐츠의 체계성을 이제 먼저 잡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반이 마련이 된다면 불교TV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예, 우리 불교TV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이 이연아 소장님의 국악 명상 이걸 꾸준히 함께 듣는다면 우리 소장님처럼 사람이 환해질 수 있을까요? 겸손? 되게 겸손하시다. 예.
1: 물론 기복이 있고 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답도 없고 요즘은 AI 시대에 다 물어보면 정답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걸 버텨내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버텨내는 힘이 국악 명상 음악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국악 명상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토크쇼 가피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연아 소장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1: 네, 저에게 가피란 나도 모르게 이미 이끌리고 있었던 힘입니다.
0: 이끌리고 있었던 힘?
1: 네. 이제 돌이켜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한마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었던 그런 동경들이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힘들이 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요. 가피라는 것은 특별한 기적이라기보다는 제가 열심히 살아온

0: 면서 쌓아 올리고 그또 그게 바르게 쌓아 올린다면 그게 길이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1: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느낌이 들어요.
0: 부족합니다.
1: 예, 앞으로도 아름다운 활동 응원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시간 보내셨나요?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2: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해가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리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4: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여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5: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2: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7: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8: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7: 송도산은 영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9: 산지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7: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전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10: 부석사의 화엄 자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7: 법주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화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범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사에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11: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7: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9: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0: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1000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입니다.

0: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서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 관음상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려든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목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부를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 네,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0: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2: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좀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5: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4: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5: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4: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6: 우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7: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8: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9: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 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1일정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와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성정신자는 깨끗한 신심을 이룬다는 것은 유신공룡하야. 신심의 공룡이 있어서 신심의 공룡. 신심이 그냥 한번 이렇게 했으면 그 능력이 굉장히 이건 참 희한한 일이라. 능신 믿을 수 있다. 무엇을 믿을 수 있냐? 그 신심의 공룡이 있어서 열애의 본행 소입이라. 부처님의 본행, 부처님의 본래 행도 있을 것이고 부처님의 본원, 본래 원력도 있을 것이다. 본원, 본행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시야 본사의 본래 근본 행이 뭐냐? 도대체 근본 행이 부처님의 근본 행이 뭐냐? 이와 같이 믿음이 이루어지고 근본 수행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이제 보살행이 바로 뭘로 가는 길이다? 성불로 가는 길이다. 한경 팔지보살 부동제 가면 이렇게 나와요. 수로이행이라고 육로난행이라 하거든. 육로 바다에 가는 길은 굉장히 수월한데 비유를 이렇게 해놓죠. 팔지보살쯤 되면 무생법인을 얻게 되면 육지에서 배를 놓아줬는 배를 육지에서 여러 사람이 붙어서 100년을 밀어가지고 해온 큰 배 한 척을 100년을 밀어가지고 어째어째가지고 육지에서 100년을 밀어가지고 그 배를 해운대 앞바다 저기 용어도 앞바다에 오륙도 앞바다에 띄었다. 100년을 밀어가지고 육지에서는 그렇게 힘이 들더니 쉽게 말하면은 탐진치가 있을 때는 수행이 그렇게 힘이 들더만은 탐진치가 턱 끊어지고 바다 위에 배가 떡 뜨니까 한나절 가는데 100년 가는 것보다가 갑절로 멀리 가버리더라. 예? 가시 있는 마음으로 보복하는 마음으로 앞에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건 뭡니까? 유연심, 뭐 조순심, 적정심, 조복심, 정멸심, 겸하심, 윤택심, 부동심 이런 거 불탁심 이런 게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100년을 가본들 정사작반이라 모래로 쪄가지고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원효성님 그랬죠. 유지인의 소행은 정리작반이요 무지인의 소행은 정사작반이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쌀을 가지고 밥을 짓고 지혜 없는 사람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데 천년이 간다 하더라도 단지 사력일 뿐이라 모래 자갈일 뿐이지 익었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은 믿는다 성취 제 바람이를 바람일다 행을 성취한다. 이것이 이제 바람일 행이 바로 보살행이죠. 예, 보살은 깨달은 사람이 가는 게 바람일이고 또 신입 제 성지라 훌륭한 지위에 들어감을 믿는다. 훌륭한 지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수성한 지위라고 하는 것은 차례차례로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보시를 잘하는 사람이라야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서 참회가 되고 잘 안 베풀어준 사람은 저쪽에 세치기 잘해요. 그러니까 참회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진, 다란이, 인욕을 참을성이 있죠. 참을성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히 쉼 없이 정진을 하거든요. 용맹하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정진하다 보면 어느 날 자비롭게 돼서 조건 안 따지니까 부지런하니까 정진하는 사람은 첫째 예경을 잘합니다. 예의가 반듯합니다. 둘째 참회도 잘하고 셋째 남이 좋을 때 시기 질투를 안 하기 때문에 수의 동참을 합니다. 근청. 그 다음에 정법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진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참선하다 산매가 오고 고요가 떡 찾아와가지고 저 정의 쌍수라 선정과 지혜가 같이 쑥 돋아오면은 개향, 정향, 해향이 돋아버리면 해탈로 내 이렇게 즐겁네 해탈하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점점 벗어나지고 여유롭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어쨌든지 환경하시면서 이제까지 참여해야 될거좀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믿고 내가 믿든지 싫든지 뭐 좋든지 간에 불성은 일리 평등해요. 법성 원흉 무이상이에요. 제법 부동. 내가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늘 이렇게 하는 건내 인생이 살아온 경로일 뿐이지. 그것이 딱 올바른 기준은 정말 올바른 기준은 이게 환경이 어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한 포용. 바다가 이 강물 저 강물 마다하지 않는데 나는 바다가 아니고 또랑도 안 되고 세수대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구족함을 믿는다.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거는 어떤 생멸적으로 뭐 사람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두려움이 있습니까? 많죠. 십지품 제일 아래 처음에 나올 때 근본적으로 다섯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줄여서 두 가지 두려움은 그겁니다. 육체적으로 배운 거에 괴로운 것이 인생의 누구에게나 공통분모.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사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은 뭡니까?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게 돈이라. 예? 그러니까 돈에 경제적으로 좀 만족할 줄 알고 육체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다 아픈 거 수긍해버리면 거기서부터 조금 내게 여유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경제적 가난으로부터 마음이 가난한 것으로부터 경제를 좀 해탈이 됐고 아, 이 정도면 됐다. 세끼 밥만 먹으면 됐고 뭐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되고 스님들은 그걸 갖다 삼조연하 칠척포단이라 하거든. 석가래 세개 밑에 칠척포단 요 하나 이불 하나 깔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 전 재산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매일 부끄럽다니까. 신생장 불각이라 생장 깨뜨릴 수 없고 불법의 생장을 생장 불각의 불공 불법이라. 불각의 불공 또 무너뜨리지 않는 영원한 불공 중생이나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거하고 부처님하고는 급이 다르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불공 불법이라. 이미테이션하고 진짜하고 어떻게 가격이 똑같겠어요? 명품 이미테이션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이렇게 이미테이션 도인들이 많은 거는 부처님 워낙 명품이라서 그런 거예요. 신부사의 불법이라 부사에 한 불법을 불가사에 한 불법을 믿는다. 참 믿을 수 없는데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우리 자신을 찬탄해야 돼요. 신출생 무중변 불경계라 중간이 됐든지 변이 됐든지 그죠? 중심이 됐든지 변이 됐든지 그런 거는 본래 없다 이거. 허공이 어디까지가 중간이고 허공이 어디까지가 가냐 이 말. 허공이 있기는 하나 이거지. 무변 허공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 변이 없어야 무변이 무변이라야 무변이라 할수 있죠 진짜는 그죠? 중간도 중간도 어디가 허공의 콤파터 중심점 잡아봐라. 어디가 허공이 중심점이 있겠냐, 이 말이야. 예? 우리 마음이 그렇다. 예. 본심에, 진심에 가면은 중변이, 중도 저기 써놨지만, 저 중도. 저못 읽어가지고 어떤 분 중하로 읽는다. 예. 저 꼬다짜 아닙니다. 길도짜입니다. 길도짜. 예? 저걸 쓰신 분은 통도사에서 아주 정직하게 사시던 금강산에 출가하셨던 해각, 일용 해각스님이시. 우리나라 단청을 다 저분이 다 하셨거든. 그래서 단청을 이렇게 초를 해가지고 기초 밑거림을 단청을 하다가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초를 갖다 거꾸로 칠 때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거꾸로 치면은 단청을 다 하는데 초를 이제 거꾸로 누가 하면 초쳤다 하잖아요. 거꾸로 하면 쳐버리면은 싹다 지우고 다시. 그 정도로 정성 들이신 분이라. 그 저런 분들은 글을 저렇게 쓰고 중도로 가신 거라.
중도로 가셨다.

그 당신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귀한 거는 92세에 열반하셨나 4세에 열반하셨나 그때 통사에 다 기증해버리고 박물관에. 그 우리나라 단청은 거의 저분이 다 하셨습니다. 그는 얼마나 불심이 깊어지겠습니까? 부처님을 자금하면서, 그죠? 법당을 자금하면서.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어른들이 많죠. 자, 중간도 가장자리도 없는 부처님 경계를 내는 것을 믿는다. 중변이 없는 것이 중도, 중도 하지 마라. 중도 아닌 것이 중도, 중도 없는 것이 진짜 중도니라. 무무명진내지 문호사 영무노사지. 문호사, 문호사 하지 마라. 문호사까지도 없는 것이 문호사다. 예? 예. 중생, 중생 하지 마라. 시명, 중생이요. 비중생, 시명. 적비, 중생, 시명, 중생. 적비, 부처, 시명, 부처. 자, 열의 한량없는 경계에 따라 들어감을 믿으며 내지는 신 성취 가라. 가보를 성취함을 믿나니 그 요언지, 이요언지, 그 요언지 요점을 들어서 설명할 것,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신 일체 보살 행가. 요점이 이겁니다. 그죠? 일체 보살 행가. 내지는 어디에? 일체 보살 행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관야, 방편, 월역지. 예? 한이지, 이거지, 바랑지, 이면지, 난선지, 현연지, 원행지, 부등지, 선해지, 법은지까지 이 열 개. 어째가지고 그 십지를 다 얘기하면서 1초, 2초만 해버려. 이 열 개 일체 보살행이 단계 단계에서 올라가고 올라가서 52단계까지 쫙 올라가서 발심지부터 올라가서, 그죠? 부처님의 지지, 안역따라 삼맥 삼벌이 묘각 등각까지 올라가서 열의 지혜와 또 말하는 힘을 믿는 것이니라. 설법하는 힘. 여기 설한다는 것은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바세계를 우리는 음성교체라고 합니다. 음성으로서 가르침의 체를 근본을 삼는다. 음성교체. 사바는 뭘로 한다? 음성교체. 수준이 좀 올라가서 참선을 잘하고 이러면 그때는 음성교체가 아니고 빛으로 눈빛만 봐도 알고, 그죠? 슥 이렇게 향기만 맡아도 서로 알 수 있는. 예. 그 꼭 말로 하는 건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고, 말도 안 듣는 거는 축생 이하라요. 예. 예. 말로 할 때 해라. 좋은 말로 할 때 해라.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말까지 안 듣는, 안 듣는다는 거는, 아이고, 말로 안 될 때는 뭘 하죠? 몽둥이로 그냥 해치리. 그 경전에도 딱 써놨어요. 강강 난하 중생, 빡세고 강하고 강하고 난하, 교화하기 어렵고 교도소에 가서 막 두드려 패고 해도 말 안 되는 그런 중생들은 세력으로 다스리라. 힘으로 찍어 눌러버려라. 예? 그리고 보돌이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법력으로 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자비로움 있잖아요. 부처님이 가피력으로 제도하라. 그런 사람들 법을 설해줘도 괜찮은데, 그 뻑센 중생들은 돈 안 주면 공부하러 안 옵니다. 그러니까 말 되게 안 듣는 사람들 여기 같이 공부하러 모시고 올 때 어떻게 돼요? 밥 사주고, 떡 사주고, 자비 대주고, 회비 내주고, 예? 그러니까 끌고 오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되면 이제 보드리해지면 자기가 회비 내고, 밥 사고, 여기 역이라고 하는 거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뭘 힘이라고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 설력, 힘이라고 하는 건 뭘 힘이라고 합니까? 힘은 재력이 됐든지 학력이 됐든 체력이 됐든 법력이 됐든 힘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정득, 얻은 능력을 힘이라고 합니다. 예? 힘이란 말 근력이 됐든지. 근데 뭐 꿈속의 힘은 몽력은 빵점이요. 꿈속에는 뭐 금을 갖다가 한 추럭을 주었을 때도 한 개도 없는 거지. 그렇죠? 그 험한 그걸 갖다가 망상이라 하잖아요. 망상. 꿈속에서 깨달으면 빵점이라 해. 눈을 떠라 이거지. 눈을 떠라. 그래서 견성, 성품을 봐라. 어떤 걸 봅니까? 능견난사라. 부사이한 것을 능히 볼 수 있어야 된다. 부사이한 것을 보려면 무안입이 설신이로 보는 것이다.

0: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넘어갑시다. 불자야 이 보살이. 가만 강의하다 보니까 저 혼자만 신나는 것 같네. 여러분도 재밌습니까?
1: 예.
0: 이런 거 재밌어야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게 한경이 재밌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 깨구리 원맨쇼 하는 거 비슷하고 재밌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강의하기 좋아하는 데가 백담사하고 운문사 학인 선생님들인데 운문사 학인 선생님들 가면 별 얘기 안 하는데 까라라라 웃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러면 이제 그 가르치던 강사 선생님들도 그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입이 삐죽 튀어나오니까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것들은 내가 가르칠 때는 잠만 자더만은 잠도 안 자고 웃기만 잘 웃고 앉아있다. 배신감을 느낀다 해서. 그런데 다행스럽게 조계사에 가면 그 해나무, 해나무라고 있어요. 통사도 종각에 가면 해수창창이라고 시가 이제 낀 게 있는데 그런 걸 뭐 해수가 창창하다든지 해나무가 큰 나무가 큰 나무 한번 보면은 사람 같거든. 불보살 같거든. 근데 그런 나무를 범어사 은행나무나 특히 해나무 같은 경우는 궁궐에나 심고 큰절 아주 신령스러운 곳에 심는 나무인데 거기에 해나무 꽃이 지금 이 더울 때 꽃이 피잖아요. 그게 연두색 비슷한 게 하얀 쪼쪼무리한 게 그게 연두색에다가 흰색에다가 그렇게 녹색으로 꽃이 그렇게 피는데 그걸 우문사 가면 그 지금 학장 선생님하고 즐겨서 이렇게 그 얘기도 하고 그 해나무를 같이 이렇게 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 불국사 학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그걸 해봤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감이 없기 때문에 조계사도 가면 해안함 커다란 게 있어요. 해? 마당에. 그 옆에 조계사 가면 서울 조계사? 하얀 소나무 백송 대웅전 앞에 그것도 있거든. 그 백송 그 추사 김정희 선생 그 고조 할아버지가 영의정인데 그 무덤에 가면은 그 백송이 영조로부터 하사 받은 게 있거든. 그 백송 이런 것들은 아주 기물이라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아야 돼. 사람보다 더 귀한 거거든. 세상에 그런데 그 해나무 꽃을 내주겠다고 둘이서 주서 가지고 원래 졸업반이 바짝 말라가지고 내가 저 나무 꽃을 좋아하는데 우리 스님한테 보내야지 라면서 내한테 보내온 거라. 보내왔는데 둘 다 뭐 미국에 살던 사람이고 한 사람이고 이렇게 한국말 잘 못 쓰니까 영어로 잔뜩 써놨어. 그걸 영어로 이제 그 해나무 시에 대해서 쭉 한대니까 너무나 잘 쓰기로 보내오고 한 사람은 간센보살을 싹 걸어가려 보내왔는데 통도 기똥찬 거 이어온 거야. 통에 고무신 통에 딱 집어요. 흰 고무신 그 상자 있잖아요. 그 고무신 아들은 바로 보냈노 싶고 딱 보니까 안에 보니까 그렇게 보낼 때 상자가 없으니 그게 알맞아 보였던가 봐. 백 고무신 통 속에 보냈더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저 보면서 이렇게 불법은 흘러가고 정신은 흘러가는 것 같다. 이제 밑에 이제 유전돼서 흘러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미 꽃을 줄 정도의 사상이 됐다면은 자기 마음속에서 이미 해나무는 자라고 있는 거라. 해나무 꽃을. 혹시 해나무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니라고 이렇게 봐요. 범어사도 지금 올라가면 두 그루가 있어요. 아주 멋지죠? 잘 생겼지? 운문사께 좀 더 크고 범어사 것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보면서 나 그 나무가 그 나무겠지만은 예, 깊이 자기하고 인생을 결부시켜서 보면은 옛날 어른들이 궁궐에만 심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 그 특히 절에는 그쪽에 유실수, 매실 정도는 심어도 괜찮지만 매실은 유실수가 아니거든. 저 매실밭에는 절에는 매실이라보다 매화나무를 심는 거지. 매화의 기상은. 그 복숭아, 사과 뭐 이런 나무 절에 안 심습니다. 예? 그런 거 이제 절에 심으면 정신이 잡념이 많은 사람들이래. 그 뭐 하나 따먹으려고 예? 이익을 노리고 그런 건 아주 별로 안 좋은 거라. 그래서

사람의 정원은, 마당은 그 사람의 속뜰, 마음의 뜰일 뜰이라 하잖아요. 그 사람의 바깥에 있는 정원 있잖아요. 그 사람 마당에 심어진 나무는 그 사람의 속뜰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벼슬 자리 다 내려놓고 은퇴하고 이러면 마당에 흰 꽃이나 심지 뭐 이렇게 모란 같은 거 심지 않잖아요. 흰 꽃이나 딱 심고. 그 소나무 같은 거는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려 그러면은 가일 달았다가는 쉽게 얘기하면은 시집 장가 갔다가는 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부처님이 딱 쳐다보니까 그래 대가 있거든. 좋기는 좋지만 인간이 가야 될 길은 길인데 그래 가지고는 소나무처럼 기둥이 될 수도 없고 대들보가 될 수 없다. 사과나무, 배나무 가지고 무슨 기둥 삼는 거 받는가? 복숭나무 가지고 기둥 삼아볼까요, 한번? 그거는 가일이 달리기 때문에, 그런 나무는 그렇게 제목을 쓸 수 없어요. 하물며 잣나무도 마찬가지라. 네, 소나무 정도 기둥 쓸 때는 그 이유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장자에도 보면 무용지 대용이라고 세속적으로 쓰이는 것이 별로 없어야 이 보살행 쪽으로 가는 게. 한의지 여기도 나와도 마찬가지. 저 뒤에 가면 어떠냐. 한의심이 도단하고 진짜 한의지에 가려면 어떠냐. 출가해서 부처님의 길을 따라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한의지 다 보고 전부 머리 싹 다 깎아야 돼. 여러분도 뭐 깎은 거나 다른 법제. 자, 한자 더 합시다. 오늘은 11번까지만 합시다. 불자야 이 보살이 부작신념이라 또 이런 생각을 하느니라. 재불정법이 모든 부처님의 정법이 여시심심이라. 이렇게 깊고 여시적정이라. 여시정멸이며 이렇게 정멸하고 여시공하며 이렇게 공하고 여시무상 이렇게 모양이 없고 여시무언이라 이렇게 원이 없고 여시무념하며 이렇게 물들지 않고 여시 무량하며 이렇게 한량이 없고 여시 강대하니 이렇게 강대한데 그러나 이 그러나 예, 제 범부가 저 범부들은 심타사견이라 삿된 소견머리에 빠져가지고 무명부예하며 무명의 강명이 아니고 무강명이라 강명이 없는데 캄캄한 섣달 검은 같은데 안목을 잃어버리고 지는 지찔러가지고 무명에 가려져가지고 예 업상이 되어버리지. 이게 무명을 갖다 업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명에 딱 가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교만해지거든. 교만해진 사람은 애착이 되게 강합니다. 암만 싫은 사람 있잖아요. 똥꼬집입니다. 똥꼬집. 그 여기 자세하게 써놔. 그거 나왔잖아요. 무명에 가려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어때요? 입 교만 고당이라. 교만하니까 암만 탱천이라 저 하늘을 찌른다고. 하늘을 찌르는 암만이 자기 가슴에 심장에 박해가 있다. 그거 잡으러 가야하면은 원행지거든. 그게 빠져야 무생법인이거든. 그러면 어떠냐? 바깥으로 안에서 계속 깊은 병이 있으니까 바깥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입 가래망이라. 가래라고 하는 건 제6 의식 분별이 그렇게 치열하거든. 눈에 띄는 대로 10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10이고 음식 먹고 아이고 맛도 되게 없다. 어떤 사람은 음식점에 가서 이래 한다고 음식점 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이래 놓고 음식점을 하냐고. 지 입이 안 맞으면 그냥 놔두면 되겠다. 옛날 어른들은 이제 밥상 이렇게 할아버지 또 차려들고 나면은 다 맛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근데 할아버지들한테 한 가지 반찬을 빠뜨려버리면 그날부터 맛없는 거 해가지고 짙어지는 거라. 간장을 딱 갖다 놔야 돼. 예? 좀 섬섬하게 해놓고 간장 갖다 놓으면은 내 입에 맞게 찍어 자시면 다 맛있습니다. 그 요즘은 뭐 간장 다 빠지잖아요. 그죠? 옛날 밥상에는 간장하고 조금 저러면 고추장까지 이렇게 또 같이 올려야. 그 혹시 음식에 조금 반찬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너무 짜고 맵고 이래 하지 말고 약간 섬섬하게 하고 뭐만 올려놓으면 돼요? 간장을 다 올려놓으면 아유 잘 먹었다. 간장 안 올렸다. 또 뭐 내가 간 잘 맞춘 데가 다 맞추지 말고 그게 다 지혜로 사는 길이요. 가래 망주하야 그리고 행 청강조립이라 빽빽
밀림 정글같이 아첨하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속이고 아첨에 아첨하는 거는 왜곡돼서 정직심이었거든. 그래서 불능자출이라 능이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굽은 마음에 아이고 아첨하는 사람도 허리도 얼마나 굽혀진지 몰라. 심녀 간질이라 자기 거 아끼고 남 질투하고 마음에 그죠? 마음은 간탄과 질투가 상응 불사라. 욕심도 많고 시기심도 많고 아유 그래가지고 버리지를 못한다. 그거 딱 달라붙어가지고 상응 불사라. 그 요런 거하고는 상응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불상응. 그래서 반야신경에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양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그게 불상응입니다. 불상응. 예? 눈에 띄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막 똥개처럼 막 달라붙잖아요. 우리는 막 네가 그래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싸울 때 가만히 보세요. 이제 한번 관찰력이 있어야 돼. 싸우는 사람 둘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남 말 끝까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가만히 봐서 내가 이제 얘기하고 난 뒤에 네 얘기하라. 예? 그리고 설사 끝까지 듣는다 해도 하나도 안 들어. 그 다음에 내가 뭐 얘기해야지 딱 배리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떠냐? 질투가 많으면은 태어나는 것마다 계급이 낮아. 비천해. 예? 거짓 좀 돼. 거짓 좀 되는 게 아니고 거지한테 또 밥비를 먹어. 참 창피해. 또 인물이 되게 못났어. 누구 깨구리 왕눈이처럼 해가지고. 그리고 있어도 생풀품이라든지 재물이 늘 적재적소에 못 써가지고 부족해. 그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없어도 깨끗하게 해놓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죠? 있는데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요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지금. 제 얘기 아닙니다. 네. 책에 있는 걸 제가 설명해 주는 것뿐이에요. 탐에 우치라. 성질머리 나쁘면 지혜라도 있든지 욕심도 많고 성질도 많고 탐진치 어리석기도 하고 그죠? 그래 어리석은 일 하는 사람이 일식에 놓으면 일이 두불일 세불일 모생인 사람 앞장서 놓으면 골치 아파요. 그거. 적집 재어봐야 온갖 업이란 업은 다 지어. 그러니까 일야정장이라 밤낮 없이 짓네. 밤에는 도박하고 낮에는 엉뚱한 짓 하고. 예? 공부를 그래라. 아이고. 이 분한 풍으로 분노심이 되면 한이 되지. 분한 분의 강첨 교회 질간, 예? 무참 무게, 혼란, 뭐요? 혼침 산란 도급, 해태 방일 신념 부정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려면 그 오이 백법이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에 나눠드렸어요. 백법 도예를. 그거 자세하게 보면 돼. 자세하게 보면 되는데 뭐 다른 거를 유심하게 봐야 되지만 믿을 신자 딱 보면 돼. 믿음이라고 뭐냐. 믿음은 공덕을 남을 이익시켜주는 행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신심이 있다고 한다. 막연한 신심이 아니에요. 신심은 어때요? 오늘 그쪽에 복덕신 보살님이 떡 맛있는 거 하셨잖아. 호박떡. 예? 그거 먹어야 될 건데. 그런 공덕, 그런 공덕을 자꾸 지어야 돼. 예, 분심이 나중에 지나치면 참 분한 마음이 있다 보면 마음이 그렇게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오래 묵었던 내 마음에 안 들어 미움을 오랫동안 사귀지 못하고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걸 한이라 그래요. 거기도 글을 그렇게 다 써놨어. 눈앞에 역경계, 내 마음에 안 드는 경계가 올라오면 확 끌어올라고 이걸 분이라 그래. 분노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심리학을 이게 현상 심리도 있지만 그 현상 심리가 끝나고 불교 공부 하강경을 보려면 심청 심리를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 심청 심리는 어디서부터 들어가느냐. 아만이 사라진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대목. 그 심청 심리가 이제 무생법인이다, 무공용지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랐대. 현대 심리학적으로도 반드시 정신과 의사나 이런 분들은 유식이나 하안경 공부 야무지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정신분석을 이만큼 갈 때까지 가는 건 없거든. 그걸 제일 잘해놓은 것이 귀신론이에요. 귀신론. 그런 걸 안 보고는 그냥 해봐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찢어진다. 아까 전 게 아니고 뭐지. 그 머큐름 바르는 거 비슷한 거. 자. 아까 전기 옥도 전기 그런 거 있잖아요.

시 심식하라 마음에 불을 붙여서 치연불식이라. 불꽃이 꺼지질 않아. 범소 작업이 모든 업을 짓는 것이 개전도 상응이라. 원리 전도 몽상이 아니고 개전도 몽상이라. 개자 무슨 개자인지 모르겠다마는 모두 다 전도 몽상하고 딱 들어붙어 있다. 그 어디에 가서 이제 불상응하느냐 보세요. 미상응 어디 가서 이제 상응하느냐 불 진심하고 바깥에 경계하고 어디서부터 상응하지 않느냐 팔지보살부터. 팔지보살부터 이제 상응하지 않아요. 팔지보살부터는 이름 알아가 부동지가 그건 가지도 못해. 용류 유류 무명류 욕계 색계 무색계 뭐 용류 유예 유예 유예를 갖다 욕이라 그래. 사실 그거 똑같은 말이야. 용류나 유나 무명류 견류 12연기가 있는데 상속 기심 의식 종자야. 이거 좀 빨리 하겠습니다. 상계의 밭에 다시 고통을 내나니 이른바 12연기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쭉 하는 중간에 끊을 수 없으니까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른바 오늘 그냥 이렇게 들게, 들어만 놓으세요. 요거 하나 가지고 제가 설명해도 하루 종일 8시간 10시간 설명해도 못할 부분이 지금 요 부분들이 요게 이제 불교의 모든 대장경의 핵심이에요. 12연기 예? 사성제 12연기가 사성제 12연기가 그거는 뭐 하루 종일 아니고 1년 내내 요것만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 그 여기에 한번 읽고 마는 글이 아니에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아무 읽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많이 파악하고 나면 수박 딱 먹으면 이게 항토 밭인지 모래 밭인지 안다니까. 딱 사과가 이래 나무에 달려가 있는데 아, 저거 따라 저게 맛있겠다 금방 알아버린다니까. 요것만 봤는데도 이 그릇만 봐도 딱 이렇게 뭐 음식을 담을지 다 알아져 버려요. 예. 원리가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 요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래서 타심통도 되고 뭐 이렇게 해안이 열려요. 해안이. 상계란 밭에 다시 고통의 삭을 내라니 이른바 이런가 물질이 저와 함께 떠나지 아니하며 이런가 물질이 이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읽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 그 서울 가가지고 맨날 63빌딩 이렇게 지나가면서 봐놓고 63빌딩 봤단다. 뭘 그 봤지. 그럼 63빌딩 아는가? 문수선 와서 하안경 계속 앉아서 들었지. 그런데 하안경 아는가? 비슷한. 예? 중국집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집 저 북경간 간판 계속 봤는데 짜장면 먹어봤는가? 그렇게 이게 하나 들어가서 메뉴 하나하나에 이 짜장 맛은 어떻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 짬뽕은 어떻게 만들고 저렇게 여름 짬뽕은 어떻게 겨울 짬뽕은 어떻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짜장면 먹을 때 음식을 먹겠다는 뭐 해야 되겠나 유산소를 뭐 해야 되겠나 탕수육을 같이 뭐 해야 되겠나 이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여섯 군데의 기간을 내고 그 속에서 대하여 접촉함을 내며 이 촉 요게 바로 이게 제 암환이거든. 그래서 접촉함을 받아들이면 요게 수 요게 바로 분별 의식이거든요. 여기 상속상이라고 그러고 그 위에 거는 분별지 상응념이라고 그러고 밑에 거는 부단 상응념이라고 그래요. 그 받아들임으로 사랑을 내고 사랑이 자라서 치함을 내고 요게 이제 집치상이라 하거든. 집치상이라 그러고 요걸 갖다가 우리는 상온이라 그러거든. 상온. 치함이 늘어서 유를 내고 또 상온 뭐 또 유를 요걸 행온이라 그러거든. 행온. 왜 식수상 행식 들어보긴 했죠. 색적 식은 공적 시제 수상 행식 역부 여시 하잖아요.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한다 그죠? 그래서 자세히 여기 자세히 다 써놓은 거예요. 오원과 12연기와 그걸 알고 이렇게 딱 글을 보면은 와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네. 어떻게 이렇게 써놨을까? 그렇게 모르는 사람은 누가 바둑을 뜨든지 말든지 이게 이제 진지도 모르잖아 지금. 예? 죽어봐야 맛을 알지. 태어나고 늙고 죽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모를 때는 무조건 경전을 따라서 우리가 설명하는 대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예? 안달이 하지 마시고. 그래서 슬프고 괴롭고 시끄러움을 내나니 요거는 이제 가보예요. 가보. 그리고 요걸 갖다 우리는 세권이라 그래죠. 세권. 식원, 수원, 상원, 행원, 세권 있잖아요. 요거 이제 가보. 생로 병사 하잖아요. 생사가 바로 세권이에요. 이래여 중생이 고통 속에서 생작하니와 이런 속이 모두 공하여 나와 내 것을 이유했으면 나와 내 것을 요거는 이제 안쪽에 있는 교만 아집 아예 아치 아만이 요게 나와 내 것이

그래, 똥꼬집이라. 요게 이제 대빵이 돼가지고 나머지 걸 쭉 해거든. 그게 없어지면은 나와 내 것이 안쪽에 아만이 사라지면 무생법인이 되면은 아르마리도 없고 깨닫지 못하고 짓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초목이나 돌과 산 것 같으며 안쪽에 내가 쏙 돌아봐. 재범무와 재행무상, 예? 일체 계고가 싹 다 사라지고 나니까 영상도 다 일체 유의법 염호한 포형인 줄 알았던데 뭐가 중요한 거야? 아만이 빠져야 된대, 교만이, 예? 그래, 중생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데 보살은 모든 중생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알고 큰 자비와 지혜를 내어 또 생각하기를 이 중생들을 내가 끈지어 필경까지 안락한 곳에 둘게 할 것이니 그러므로 뭐라고 적어놨어? 안락한 곳에 안락지초, 이 안락동에 왜 두노 이게? 그러므로 큰 자비와 강명과 지혜를 낸다고 하느니라. 요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혹시 시간이 되면 한 10분쯤 다시 합시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념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아,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반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진짜.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우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수원 봉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봉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봉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1: 천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한여름. 숨이 턱턱 막힐 듯한 폭염 속에서 거침없이 산을 오르는 스님이 있는데요.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7g에 사는 예진이라고 합니다. 온 지는 2008년도에 왔으니까 지금 18년 되었습니다.
0: 해발 400m에 위치한 예진 스님의 도량 경주 7g. 이곳에 가려면 1시간은 좋게 산을 올라야 한다는데요.
2: 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저희 오늘 7g에서 같이 네. 지내려고 네네. 찾아왔는데 네. 짐이 있다고
1: 네네. 짐 있죠. 우리 항상 짐이 있죠. 우리가 올라가는 짐, 내려온 짐. 올라가는 짐에는 먹거리, 지금 물이 없으니까 물을 들고 가야 되고, 내려온 짐에는 이제 쓰레기나 뭐 이런 양초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 이거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또 이거 우리가 치우고 그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3: 동쪽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0: 제작진도 함께 짐을 들고 산을 오르기로 합니다.
1: 오늘은 저기 같이 가야 될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청소년들이 방학을 해서 우리 함께 저기 가서 지낼 거예요. 안녕하세요. 역전의 용사들. 오늘 폭염에 들고 가야 합니다. 7g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자, 그러면 자, 스님은 어쨌거나 이거 하나 더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거. 여러분 이거 들으실 수 있겠어요? 자.
0: 가방 안에는 7g에서 쓸 생활용품과 생수, 그리고 부처님께 올릴 공양물들까지 가득 들어있는데요. 평소라면 부모님이 짐을 들어줬겠지만 7g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내 짐은 물론 함께 쓸 짐까지 직접 날라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무거운 배낭이지만 아이들은 힘든 내색 없이 몫을 짊어집니다. 제작진은 조금이라도 편하게 짐을 옮겨보겠다며 지게라는 묘안을 꺼내드는데요. 그런데 막상 지게를 메워보니 만만치가 않나 봅니다. 결국 지게를 내려놓고 다시 배낭을 메는 제작진. 역시 인생엔 편한 길이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닫습니다. 자동차도 닿지 않고 기계의 힘도 빌릴 수 없는 7g. 모두 어깨에 짐을 나누어 메고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평소 같았다면 오가는 등산객의 도움을 받거나 스님 혼자 이 짐들을 옮겼을 거랍니다.
1: 지금은 사람이 또 많아졌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꼭 필요한 물품이 있잖아요. 그럼 갔다 오죠. 사러 갔다 오죠. 그래서 그렇게 갔다가 오면은 한나절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밤에 올라온 적도 있었어요.
0: 오늘은 함께 짐을 나눠 들어주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어 발걸음이 가볍다는 스님.
1: 도르래가 없잖아요. 기계 도르래가.
2: 그래서 다 들고 올라가셔야 돼요.
1: 그러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노레일은 인간 모노레일이다. 이 인간 모노레일은 느리지만 숨소리, 땀소리 이렇게 들고 가는 아주 오염이 안 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올라가는 곳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노레일은 인간 모노레일이구나. 제가 한때 그랬었어요.
0: 스님은 이 시간이 짐을 나누어 드는 것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0: 헤아리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답니다.
1: 올라와 보니까 어때요, 지금?
2: 재밌긴 한데 살아있는 게 뭔가 신기해요.
1: 뭔가 좀 깨달음을 받았구나.
2: 제 무릎이 좀 강한 줄 알았는데 이제 확실히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3: 딱 밖에 풍경 보니까 올라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모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오르던 그때,
4: 지금부터 숲속 명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도 다 내려놓고, 몸도 내려놓고, 마음도 내려놓고, 이제 고요하게 들리는 벌레 소리, 숲속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 작은 귀에서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0: 자연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선물하는 스님. 눈을 지그시 감고 숲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평소라면 무심코 흘려보냈을 자연의 소리들, 오늘은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무더위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칠보람을 향해 산을 오르는데요. 힘겹게 오르던 산길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나이들. 뒤따르던 제작진에게 물도 건네고 먼저 경력까지 건네는 여유를 보입니다. 서로 걸음을 맞추며 오르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랐는데요. 숨이 턱 막힐 만큼 가파르게 이어지는 고개를 지나자 그토록 기다리던 칠부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4: 칠부람은 원래 그 암자는 그 한 100년 정도 된 그런 한 조그만 옛날에 무너진 집이 있었어요. 무너진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2009년도에 다시 우리가 증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왜 또 이렇게 암자가 있냐면, 우리 보시다시피 칠부람 국보 부처님이 계세요. 그 남산에 많은 그 폐사지와 탑과 불상이 있는데 이 칠부람은 유일한 국보 부처님이세요. 그 가장 1300년 됐지만 남산에서 가장 훼손이 안 된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암자가 지어진 것 같아요.
5: 삼배 올립니다. 자, 이렇습니다.
0: 무사히 올라온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나란히 삼배를 올립니다.
5: 지금 벌써 달이 떴습니다. 우리가 햇빛 쨍쨍할 때 올라왔는데 달이 돋아났어요. 우리 가서 저기 산신님한테도 가서 산신 할아버지한테도 인사하러 갑시다.
0: 이 산자락을 오래도록 지켜온 또 다른 곳을 찾아가는데요. 모두 정성껏 예를 갖춥니다. 쉽지 않은 산길을 올라야만 만날 수 있는 곳, 칠부람.
5: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매일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이 걷는 길이 이미 수행이에요. 생각의 지우개, 무념무상, 오직 걸을 뿐, 오직 오를 뿐.
4: 꽃보다 출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주 칠부람 중흥사 예진입니다. BTN 불교 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의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ARS를 통해 BTN 불교 TV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

0: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제 각자의 짐을 내려놓고 하룻밤 머물 준비를 하는데요.
2: 그것도 다 풀어서.
1: 힘겹게 메고 올라온 배낭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이들이 따로 챙겨온 피자빵. 하지만 이 빵은 간식이 아니랍니다. 부처님께 올리기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공양물이라는데요.
2: 빵 이제 하나 해서 조금 이따 절하기 전에 불 밝히고 올립시다. 향 하나 불 밝힙시다.
1: 그뿐만이 아닙니다. 배낭 속엔 부처님께 올릴 과자와 무거운 쌀까지 가득 담겨 있는데요. 힘든 산길에 몇 번이고 내려놓고 싶었을 배낭. 먹고 싶은 유혹도 참아가며 부처님께 올릴 공양물을 끝까지 품고 온 아이들. 스님은 그 마음이 참 기특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0: 정성껏 준비한 공약물을 모두 올리고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는 아이들. 불공을 올리느라 고단함도 잊은 듯한데요. 과연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가족의 건강도 빌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마음속에 그려보기도 했을 텐데요. 소원은 저마다 다르지만 부처님 앞에 선 아이들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간절해 보입니다. 불공을 마치고 이번에는 참선 시간. 아무 소리도 없는 고요한 이곳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데요. 아이들은 스님을 따라 이 느리고 고요한 칠보람에서 잠시 멈추고 쉬어가는 법을 배웁니다. 복잡했던 머릿속을 하나둘 비워내는 시간. 눈을 감으니 비로소 마음속 밝은 달이 떠오릅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다던 옛 선사의 가르침처럼 작은 손을 모은 아이들은 어느새 차오르는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참선을 마친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산을 함께 오르며 서로를 기다리고 도와주었던 순간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두 손 모아 마음을 전했던 시간까지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씩 떠올리며 일기장에 담아봅니다. 스님도 그 곁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조용히 글을 써내려갑니다. 아이들은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과 자신에게 전하고 싶은 다짐까지 글로 적어 부처님 앞에 놓으며 간절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1: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그냥 말했어요. 부탁했어요.
2: 10년 뒤엔 뭐 어떻게 돼 있을지 썼어요. 처음에 올라올 때 너무 더워가지고 올라오기가 힘들었는데 또 올라와서 풍경 보고 노을 보니까 올라오기를 잘한 것 같다 생각했어요.
3: 선생님 지금은 네. 이제 뭐 하고 계신 건가요?
4: 오늘 하루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 청소년 또 초등학교 고학년 지환이의 또 소감문을 적으라고 했는데 이 소감문을 읽어보니까 참 재밌네요. 그리고 우리 또 학예 스님도 같이 올라왔는데 또 소감문을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읽고 있어요. 근데 아주 너무 너무 좀 감동이네요.
0: 아이들이 꾹꾹 눌러 담은 오늘 하루의 기록.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던 스님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데요.
4: 칠보람에 스테이를 하러 왔습니다.

0: 처음에 올라올 때 힘들었지만 오다 보니 점점 재밌어졌습니다. 제가 뱃속에서부터 7g을 오니 이제 7g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처님 덕분에 설거지 내기와 쓰레기 버리기 내기를 이겨서 저는 상만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7g이 잘 있다가 집에 잘 가겠습니다. 부처님 안녕히 계세요.
1: 어느새 7g에도 어둠이 내려앉고 아이들은 스님을 따라 하룻밤 머물 처소로 향하는데요.
2: 조심해, 여기 왼쪽에 남떨어져.
1: 모든 것이 낯선 산사의 밤.
2: 신발 벗고 가요.
1: 아이들에게는 순간순간이 새로운 경험입니다.
3: 어? 부처님 세계다.
1: 잠들기 전 간단히 씻으러 이동하는데요.
2: 세면도구 들고 나와서 저기서 씻으러 간다 이제. 방은 여기 불을 켜놓으면 돼. 벌레는 문이 불을 꺼야 벌레가 안 들어.
0: 여기서 이제 씻는 거야. 이게 우리 씻는 장소야. 아유, 물이 진짜 없네. 잠깐만, 물이 없다. 아예 물 없다. 물이 없어서.
1: 현재 길어지는 가뭄에 하늘길마저 바짝 마르면서 거대한 자연의 정수기마저 동작을 멈췄다는데요.
4: 선생님, 그럼 지금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네. 종종 있는 거예요? 아니면?
0: 거의 물이 없죠. 물 나오는 데가 귀한 데죠.
4: 그래서 저희가 올라올 때 그 네. 페트병을 다 챙겼다는데 네네네네. 이게 먹는 물도 네. 되지만 네. 내가 씻고 다 사용하는
0: 그렇죠. 그렇죠. 다 이걸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4: 아껴 써야겠네요.
0: 엄청 아껴 써야 되죠. 네. 알았죠? 그렇게 아까워. 그렇게 많이 쓰면 아깝지 않나?
1: 물이 귀한 이곳에서 아이들은 평소 당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봅니다.
0: 그냥 물을 아껴 쓰는 게 일상이고 그냥 여기 살면 좀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제 절집안에서 복을 감한다, 복을 짓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복을 좀 아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함부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물, 전기 이런 걸 굉장히 좀 아껴 쓰게 돼요.
1: 아이들도 잠자리에 들고 제작진도 쉬기 위해 처소로 향하는데요.
0: 여기서 이제 예, 아까 보셨죠? 예불할 때 이렇게 예불하고 참선할 때 이렇게 참선하고 그다음 밥 먹을 때는 또 이렇게 먹고 그리고 차 마실 때는 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또 다 차를 마셔요. 그래도 여기가 부처님 옆에서 바로 잘 수 있으니까 여기가 거의 가장 기운이 좋은 방이에요. 그래서 좀 뭐 하루 불편하지만
4: 전혀 안 불편.
0: 네. 행복한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4: 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4: 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0: 고생하셨어요. 네, 편히 쉬세요.
4: 네.
1: 불편함도 낯섦도 잠시 잊고 산사의 밤은 그렇게 깊어갑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가파른 길을 올라 도착한 곳은 바로 신선암인데요. 천년의 세월을 품은 마해보살 반가상이 자리한 이곳. 아이들과 스님은 이곳에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아봅니다.
5: 하루지만 하루 그냥 함께 어린 스님들하고 또 이렇게 우리 불법이 이렇게 청소년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또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주 너무 너무 좋습니다.
1: 다음 시간.
6: 가뭄이 해소되도록 잘 도와주세요. 합장 반배, 일배.
7: 이렇게 봐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긷는 거야.
1: 천년의 세월을 품은 칠부람에서 물 한 바가지의 소중한

함과 밥 한 끼의 감사함을 배우고 산을 내려온 뒤에는 함께 노래하며 마음을 나누고 몸과 마음을 깨우는 요가 시간도 가져보는데요. 예지음 스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산사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나상도 지혁진의 그럼 열정.
1: 처음이어서 좀 설레기도 하고요.
2: 네.
1: 형님의 좀 리드에 따라서 좀 한번 열심히 눈치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저는 걱정됩니다. 사실.
1: 왜요, 왜요?
2: 지혜진 씨가 이렇게 방송 녹화를 처음 하는데. 네. 예, 제 역할이 좀 줄어들까봐. 워낙에 또 말을 잘하니까.
1: 아닙니다.
3: 굉장히 떨린 마음을 안고 그래도 오늘 이 두 분을 믿고 한번 제 몸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이준입니다.
2: 와.
3: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2: 이거 진짜 레전드. 이 노래 딱 부르고 내가 마이진이다. 이걸 알려준 것 같아요. 진짜.
4: 피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2: 안녕하세요.
4: 가장 떨렸던 노래는 어떤 것일까요? 또한 응원의 소리에 가장 힘을 많이 받으시나요?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0: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1: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동정예하 성파대종사가 병원연 하한거 해제를 앞두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성파대종사는 걸음걸음이 중생을 평안히 하는 무진법문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념 스님이 후보직을 내려놨습니다. 정념 스님은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했다며 경우 스님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봉은사 선불당에 마련된 명진 스님 빈소에 추모의 물결이 흘렀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진우 스님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각계 대표들이 조문했습니다. 진각종이 전국의 회당 장학생들을 진각문화전승원으로 초청해 특별한 힐링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마음의 때를 벗기려면 육자진언을 염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문종 보문사가 성북천 바람마당교 일대에서 제4회 7월 7석 별별잔치를 개최했습니다. 불자와 시민들은 낙화놀이로 7석 밤하늘에 별을 띄우고 마음엔 각자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동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오는 27일 병원연 하한거 해제를 앞두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중봉성파 대종사는 수행을 마친 안거 대중에게 종문의 수행자들이 정법안을 갖췄으니 온 국토에 경사요 만중생의 복전이 원만함이로다라며 안거를 성만한 대중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그러면서 걸음걸음이 중생을 평안히 하는 무진 법문을 전할 수 있어야만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시주의 정성에 보답하는 수행자라 하리라며 안거를 성만한 대중이 중생을 교화하는 주인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언 수자회에서 전국선언의 정진 대중 현황을 정리한 병원연 하한거 선사 방함록에 따르면 전국 95개 선언에서 총 1,738명의 대중이 용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했던 기호 2번 정념 스님이 후보직을 내려놨습니다. 정념 스님은 어제 단일화를 둘러싼 지지부진한 논의가 종단 개혁의 문제의식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절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후보 사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호 1번 경우 스님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념 스님은 비록 사퇴의 길을 택하지만 산문을 나서며 품었던 청정 승가 회복과 불교 중흥의 원력은 결코 내려놓지 않겠다며 나아가는 길의 형태만 바뀔 뿐 사부대중의 열망을 받들고 한국 불교의 희망을 만드는 노력에 쉼없이 정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갑작스럽게 입적한 가운데 서울 봉은사에 마련된 분향소엔 종단 안팎과 정관계,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를 비롯해 각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아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는데요.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전합니다.
1: 제주에서 이혼해온 명진 스님의 법구가 서울 봉은사 선불당에 들어섭니다. 갑작스러운 입적 소식에 봉은사에 마련된 분향소엔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명진 스님의 출가 본사인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은 직접 상주를 맡아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도 일찌감치 분향소를 찾아 예를 올렸습니다. 총무원장 권한대행 정문 스님과 기획실장 묘장 스님 등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은 민주화 운동과 종단 개혁 등 종단 안팎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선배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2: 항상 호탕하시고 어떤 뭐 경계에 잘 끄달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 분별이 별로 없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훌륭하신 수행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정부와 정관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0: 사회 현장을 수행처로 여긴 명진 스님의 자비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평소 스님과 인연이 깊어 자신의 블로그에 추도의 글을 올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조문을 마친 뒤에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 정말 불꽃처럼 살다 가셨는데 명진 스님의 정신을 잘 특히 지도층이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김민석 당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분향소를 찾아 늘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섰던 스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김 대표는 방명록에 사람들에게 늘 따뜻하셨던 명진 스님의 미소와 덕을 기억하겠다고 적었습니다.
2: 불교계의 큰 스님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역할을 많이 해주셨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젊은 학생들이나 제아 인사들한테 늘 큰 품을 갖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덕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0: 총무원장 선거운동 중인 진우 스님도 바쁜 일정을 쪼개 분향소를 찾아 명진 스님 영전에 예를 올리고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스님은 선배 수행자의 갑작스러운 입적을 안타까워하며 명진 스님이 남긴 자비와 실천의 정신을 기억했습니다.
3: 불교와 사회에 스님의 뜻이 화합으로 이렇게 회향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그렇게 마음 담아서 회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시대의 아픔이 있는 곳마다 주저없이 달려가 위로를 건네며 현장형 수행자로 살다 간 명진 스님. 스님이 남긴 화합과 자비의 울림은 사부대중의 가슴 속에 깊은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4: 진각종이 전국의 회당 장학생들을 진각 문화 전승원으로 초청해 이틀간의 특별한 힐링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한 장학 수여를 넘어 청년들이 종단의 든든한 품 안에서 내면을 성찰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자리였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5: 서울 성북구에 있는 진강문화전승원 대강당.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하는 금강직원의 자세를 취한 청년들의 육자진원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진각종의 창종정신을 이어받은 제자들인 회당 장학생들이 종단의 든든한 품 안에서 내면의 성장을 마주하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진각종이 어제부터 이틀간 전국의 회당 장학생 48명을 초청해 2026년 회당 장학생 연수를 열었습니다.
6: 우리 마음속에 끄지지 않는 영원한 도파민,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성찰하여서 내 내면을 성숙을 시키고 성장을 시키는 그런 좀 계기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5: 이번 연수는 단순 장학금 수여를 넘어 청년들이 종단의 따뜻한 지지를 받는 핵심 인재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특히 기존 정적인 템플스테이에 역동적 소통과 현대적 감성을 결합한 진각스테이 형식으로 진행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7: 우리 회당 장학생 모두는 진원행자로서의 본분인 희사와 염성으로 스스로의 지혜를 밝히는 데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5: 연수 주제는 다 때가 있다. 시절 인연의 의미와 함께 마음속 쌓인 번뇌의 때를 벗겨내자는 메시지입니다. 장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직접 칠판 앞에 나가 특강을 진행한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번뇌를 없애는 방법으로 참회를 꼽으며 삼밀 관행법인 온만이 반매훔 육자진원 염송을 강조했습니다. 능원정사는 나쁜 세포를 물리치는 것이 아닌 나쁜 세포까지도 좋은 에너지로 바꿔나가는 불교적 가르침을 전하며 마음의 때를 없애는 제일 좋은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종조 회당대종사의 정신과 종단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장학생들이 진각종의 뿌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진각행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6: 때가 묻었을까 안 묻었을까 묻었지 내망상에 해가지고 그래서 이 참회를 통해서 밝아진 마음을 시민이라 이렇게 그래서 시민불교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5: 진각종은 회당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면서 청년들의 마음에 자부심과 애종심을 심었습니다. 이후 진각스테이 프로그램에 돌입한 장학생들은 번뇌를 없애는 필터링 명상, 걷기 명상, 소리 명상 등 마음결을 찾는 명상을 배우고 퀴즈 대회 등을 통해 진각종의 정체성과 가치를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밀교의 핵심 생활규범인 육행과 삼밀수행을 현대적 감각으로 녹여낸 이번 진각스테이는 청년들에게 불교가 삶의 태도를 바꾸는 세련된 힐링 문화로 다가서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인입니다.
4: 밤하늘

0: 그래서 별처럼 쏟아지는 불꽃을 바라보며 재앙은 소멸하고 행복이 깃들길 기원하는 한국 불교의 전통 낙화놀이가 서울 도심에서 펼쳐졌습니다. 한국유일비구니종단 보문종 보문사가 7월 칠석을 맞아 올해로 4회째 별별잔치를 개최했는데요. 신나는 잔치 한마당을 비롯해 성북천을 밝힌 낙화의 의미까지 배수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어둠이 내려앉은 성북천 위로 수백 갈래의 붉은 불꽃이 빗방울처럼 쏟아집니다. 천천히 타들어가는 낙화봉에서 피어난 불씨가 바람을 타고 흩어지며 도심의 밤을 환하게 밝힙니다. 천년고찰, 탑골승방 보문종 보문사가 지난 23일 성북천 바람마당교 일대에서 마련한 제4회 7월 칠석 별별잔치. 칠석 밤하늘에 별을 띄우고 마음에는 각자의 소원을 담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에는 불자를 넘어 지역 주민들도 함께했습니다.
2: 너무 새롭고 또 좋은 의미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좀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는 그런 소원 빌었습니다.
1: 한지에 숯가루와 쑥등을 담아 만든 보문사의 낙화봉이 100m가량 성북천 일대를 장엄했습니다. 원재료인 뽕나무를 벌목할 때 불설 단목경을 외고, 숯을 만들 때 화취진원을 외는 등 낙화봉 제작 과정마다 재앙 소멸과 만복을 기원하는 스님과 신도들의 발언이 담겼습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사찰내 명맥이 끊겼지만 노스님들의 기업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4년 전부터 보문사만의 낙화법을 복원하고 전승을 시작했습니다. 보문사 주지 인태 스님은 정성을 다해 만든 낙화봉 하나하나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다르지 않다며 구민들의 마음이 환희로 가득하길 축원했습니다.
3: 또 기쁨이 생기고 환희심이 생기는 거죠.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죠.
1: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등 오랜 시간 보문사의 행보를 응원해온 정계 이사들도 참석해 행사가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4: 모든 희망,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여기서 모두 다 성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음으로 나라와 우리 공동체의 미래 함께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한편 BTN 라디오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의 진행자 가수 신승태 씨를 비롯한 트로트 가수들의 신나는 축하 무대로 무더위로 지친 성북 구민들의 흥을 돋웠습니다. 보문종 보문사의 세대를 아우른 7월 칠석 별별잔치는 한때 명맥이 끊겼던 불교 낙화놀이의 전통과 그 안에 담긴 발언의 의미를 도심 한복판에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기후위기로 대형 산불과 폭우 같은 자연재난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유산청이 올 하반기 핵심 과제로 365일 빈틈없는 국가유산 안전망 구축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경북 산불과 수해로 고운사를 비롯한 사찰 문화유산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달라지는 국가유산 재난 대응 체계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대부분 목조 건축물로 이뤄진 전통 사찰은 산림 속에 자리한 경우가 많아 대형 산불 등 재난에 특히 취약합니다. 기후 위기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 재난이 잇따르면서 문화유산을 사전에 보호하고 피해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올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365일 빈틈없는 국가유산 안전망 구축을 내세우고 사전 예방과 초동 대처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섭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산불용 대형 차단용 스프링클러 시범 설치 사업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안동 봉정사, 여수 흥국사, 고성 옥천사, 영천 은혜사 백흥암, 함양 용추사 등 5개 주요 사찰과 암자에 설치합니다. 산불 발생 이력과 문화유산 밀집도, 소방차 진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 곳들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유산 주변에 미리 물을 뿌려 산불 위험을 낮추고 실제 산불이 발생하면 직접 살수해 초기 진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유산청은 또 국가유산 주변의 가연물을 정리하고 내화수림대를 조성해 산불이 문화유산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완충지대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7: 대형 산불 상황에서 국가유산 자체의 방화 능력을 높이고 또 초기 단계에 필요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이중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내년부터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감시 체계 고도화도 추진합니다. 국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을 비롯해 주요 문화유산 180건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감지 체계가 도입됩니다. 24시간 관제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능형 CCTV와 열 감지 센서가 화재나 침입 등 이상 징후를 실시간 탐지하고 감지 화면을 선별해 모니터링 효율을 끌어올립니다.
1: 무엇보다 화재나 침입 같은 위험을 미리 감지해서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제도를 통해서 가장 큰 변화이자 기대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재난 이후 복구 지원도 한층 빨라집니다. 특별 재난 지역에서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2천만 원을 즉시 지원하는 긴급 보호 조치 제도를 새롭게 운영합니다. 기존에는 지자체와 합동 조사를 거쳐 복구 계획을 확정하고 복구비를 지원하기까지 통상 한 달 반 정도 걸렸지만 긴급 보호 조치는 이 같은 시간적 공백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1: 재해가 발생한 직후 현장 정리나 부재 수습 등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응급 조치를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바로 시행을 하고 이때 들어간 비용은 추후 정산해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0: 사후 복구에 머물렀던 국가유산 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과 초동 대처 중심으로 전환하는 국가유산청의 안전망 구축이 전통 산사와 불교 문화유산을 지키는 새로운 방패가 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공주 신원사가 백중 육제를 맞아 인공지능과 부처님 가르침이 어우러진 특별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신원사는 지난 22일 경내 벽수선원 앞마당에서 주지 성관스님을 비롯해 한국불자가수협회 이창환 회장과 회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백중맞이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성관스님이 직접 작사한 노랫말에 인공지능 기술을 입혀 완성한 34곡의 불교 음악 중 대표곡을 선보였습니다. 성관스님은 지친 현대인이 부처님의 지혜와 위로의 말씀을 친근하게 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음악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작은 음악회는 성관스님이 작사한 노래 중 10곡을 선곡해 한국불자가수협회 가수 신나라, 최강미, 진혜심, 화영 등이 출연해 2년 따라왔다가 천수천안 관세음 등을 선보이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관교 근린공원 조성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인천 수미정사가 공원 속 사찰로 도량을 존치해 줄 것을 인천시에 촉구했습니다. 수미정사 존치 및 동국명상원 보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수미정사에서 주지 금선스님과 신도, 온세상 나눔재단 후원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원법회를 열고 공원과 사찰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 계획 변경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금선스님은 수십 년 동안 불자들의 기도와 수행이 이어진 수미정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지역 공동체의 삶이 축적된 신앙 공간이라며 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과 공원이 상생할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9월 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동국명상원 나한상에 대해서도 종교적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 보상을 요구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0: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술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팀을 오시는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8: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에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주최하는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문화축제 함께 숨쉬다 예수지 네 토크토크 특설 무대에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예스지는 ESG의 발음을 활용한 표현인데요. 그래야지, 당연하지 이런 의미를 담아서 환경보호와 또 지속가능한 삶을 자연스러운 일상 실천으로 이어가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생명과 환경, 불교적인 관점에서 논하다라는 주제로 인류와 자연의 상생과 공존의 가치, 그리고 불교가 제시할 수 있는 생명 존중의 해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천도 스님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BTN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여름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연구원님.
2: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다양성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우리 마리엘님.
3: 네. 안녕하세요. 환경 그레이타이자 환경 활동가 마리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요즘 우리가 매일 전해지는 뉴스 속에서 지구가 보내는 경고음을 정확하게 그리고 크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정말 무색할 만큼 정말 날씨가 많이 변하고 있고 이상기후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요.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산불, 대형 산불이죠. 산불이 났다고 하면. 그리고 또 사라져가는 수많은 동식물들, 또한 그들의 서식지까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미래의 경고가 아닌 바로 오늘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이 세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민규 연구원께서 기후위기의 오늘을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 기후위기의 오늘이라고 진명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두 단어에 다 뜻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후위기는 시한폭탄처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아닌 비인간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어제자로 최고 기록 온도가 40도가 찍혔죠. 서울에서 40도가 찍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기후위기라는 것을 가장 늦게 체감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그냥 실내에 들어오면 이렇게 에어컨 시원하게, 저도 에어컨 시원한 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죄송스러운데요. 사실 에어컨 없는, 그리고 그 냉방시설이나 물 딱 텀블러 들이대면 시원한 물이 콸콸콸 나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인간 생명들은 또 어떨까요? 숲에 에어컨 없습니다. 숲에 정수기 없습니다. 많은 비인간 생명들과 그리고 이런 냉방시설을 갖출 수 없는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희생당하고 그리고 지금도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타는 세상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너지는 세상에서 한 생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해서 바로 오늘부터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우리 연구원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바로 기후위기라는 것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후손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바로 여기 우리들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중심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열심히 해오고 계신 우리 천도 스님이신데요. 현장에서 기후위기를 어떻게 체감을 하고 계신지 좀 정말 가감 없이 리얼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네. 저는 오늘 서울이 지금 40도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양산이 42.5도를 찍었죠. 대한민국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높은 최고온이 42.5도, 그 옆 동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양산은 그 지금 논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농사나 밭농사는 지금 포기한 상태죠.
0: 정말 우리가 도심에서 체감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울산 현장에서는 우리 천도스님은 정말 리얼하게 느끼고 계신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민규 연구원께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이 생태 위기, 생태계의 위기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 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제가 아까 말 못하는 비인간 생명들은 우리 시원하게 에어컨 나오고 물 틀면 정수기에서 물 나오는 도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제 기후 위기를 직격타로 느끼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사실 야생 동물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했던 박새, 곤줄박이, 직박구리 이런 산새들이 너무나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식기 때 이른 봄에 새끼들에게 우리 인간도 엄마가 아이한테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분유 중에서도 최고의 브랜드 분유를 먹입니다. 새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근데 새들이 더 이상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를 못합니다. 왜? 그 새 아기 새들에게 가장 영양분이 좋은 거는 바로 나방류의 애벌레들인데 그 애벌레들이 너무 일찍 깼다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0: 그렇지.
2: 그래서 결국 메뚜기나 거미 이런 거를 먹이는데 그것이 사실 새끼에게 좋지 않은 영양이 불균형한 식품입니다.
0: 네.
2: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아픔을 동물들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바로 곁에 있는 생명들이 고통받고 네. 있습니다. 저는
0: 그렇지요. 네. 네. 우리가 멀리 있는 북극곰, 펭귄 이런 거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벌이 없어서 꽃에 수분을 못 하잖아요. 그럼 열매가 안 맺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 식탁의 문화에도 걱정을,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에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유럽의 숲의 나라죠. 유럽의 숲의 나라 에스토니아에서 오신 우리 마리엘님께서 유럽에서도 기후 위기가 체감되고 있는지, 또한 한국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3: 아, 네. 당연히 네. 유럽도 특히 남부 쪽이나 중부 유럽은 특히 이번 여름이 폭염이 아주 심하죠. 네. 그런데 사실 북유럽은 예외적으로 여름이 추워요, 이번에. 그래서 뭐 근데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원래 뚜렷했던 사계절이 이제 예측이 안 돼요. 네,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겨울도 북유럽인데 겨울이 점점 따뜻해지고 눈도 줄어들고 항상 사람들이 저보고 에스토니아에 언제 놀러 가면 좋은지 많이들 물어보는데 이제 보통 저 여름에 가면 가장 좋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국과 좀 차이점은 네. 일단 한국은 또 요즘 산불이
0: 네.
3: 그게 문제가 산불. 나고 있죠.
0: 그렇죠.
3: 네. 네, 또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좀 날씨가 네. 습하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직은 큰 산불이 난 적이 없지만 또 네. 그런 위험도 점점 이제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사실입니다.
0: 그렇죠.
3: 네. 네.
0: 우리 마리엘님 한국말 너무 잘하죠? 네. 정말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몇 년 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국말을 구사를 잘 하시면서 한국의 산을 소개하고 있고 한국의 등산 문화를 소개하는데 문제점과 좋은 점 이런 점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 계시면서 한국 문화를 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아, 감사합니다. 네,
0: 환경운동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3: 네.
0: 네. 이 기후위기는 우리 수행자들의 삶에도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연기의 가르침은 기후 위기를 이해하는 데 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구 생명 공동체의 위기에 대한 불교적 해법으로 연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천도스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행자로서 살면서 연기적인 삶을 우리가 환경과 또 우리 대중들과 어떻게 실천해 가면 좋을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제가 늘 하는 말이 스님이니까 환경운동하기 제일 좋다. 왜 그러냐면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연기법이 있고 인과법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법만 딱 믿고 있어도 절대 함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깨 심은 데 깨 나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뿌려놓은 먹고 쓰고 함부로 버려놓은 그 쓰레기 플라스틱들이 우리 식탁으로 지금 바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대로만 산다면 또 우리 전통 불교의 불교 집안 안에 생활 습관처럼만 산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서로 욕심 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대량 생산해서 대량 소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구가 지금 이 모양이 됐는데 사실 지구가 지금 이 기후 위기가 오고 재난이 오고 이 자연이 그냥 막 지멋대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된 데는 그 원인을 제공한 거는 인간이지 뭐 산속에 있는 다람쥐나 토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욕심을 내고 탐욕심을 가지고 하나 더 가지려는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근본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으나 정말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TV에 선전이 나가면 광고가 나가면 모든 걸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경운동은 지금 자연을 보호하는 것 그 이전에 내 마음을 보호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탐진치심을 버리는 것 어리석은 마음 우리가 언제까지 지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유한한 자원을 무한한 것처럼 쓰고 있고 욕심내고 있는 데서 이게 비롯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생각의 전환과 인식의 전환, 의식의 전환을 스님들께서 이렇게 사부대중에게 일깨워주시는 게 환경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연기법 진짜 좋아요.
0: 네, 맞습니다. 정말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들께서는 홀로의 삶이 아닙니다. 대중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작은 가정을 떠나오니까 이 지구촌의 큰 가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가족들을 살피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 천도스님 말씀처럼 연기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인식의 전환을 잘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스님, 불교에서는 그 욕심을 줄이면 행복이 커진다. 이런 말, 이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혹시 기후위기의 해법도 욕망을 줄이는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1: 당연하죠. 시작이 출발점이 바로 산업화 시대 이후잖아요.
0: 네.
1: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가 농사 짓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내 먹을 것만 지어서 먹고 잡아먹고 이러다가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생겼죠.
0: 네.
1: 물건들이 생기고 정말 다양한 이제 생활, 탄소를 배출하는 다양한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그런데 오유지족, 난 오직 만족한다. 또 소욕지족,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 삶들, 무소유의 삶, 이런 것들이 우리 위에 선배 스님들께서 많이 보여주신 건데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라도 욕심을 줄이고 하나라도 덜 쓰고 꼭 필요한 것. 꼭 내가 먹고 지금 살아야 되는 거 그 정도만 가지고 살아야지 이 지금 기후위기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 특설 무대에서 토크토크로 우리 지대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고마운 것은 우리 수석부회장 스님의 사찰 휴유정사에서 손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3대가 다 오셨대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어린 손주가 함께 이 토크를 듣고 우리가 온 가족이 실천하는데 동참을 해주시면

0: 고맙겠습니다. 휴정사 불자님들 약속하고 가셔요. 네, 환경운동 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이 지대방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성민규 연구원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기후위기, 특히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지점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1: 저는 서식지의 파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0: 그렇죠.
1: 사실 생태학자들이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슬픈 과학자라고 해요. 왜 슬픈 과학자라고 하냐면요. 물리학자들은 자기가 연구하는 물리법칙이 세상에서 없어질까 봐 걱정 안 해도 돼요. 화학자들은 자기가 연구하는 화학물질이 이 세상에서 어느 순간 사라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생태학자들이 늘 하는 걱정이 있어요. 내가 연구하는 생명이 갑자기 사라져요. 네. 그리고 그거를 매번 현장에서 목격합니다. 정말 매번이에요. 그 제가 뭐 수달이나 아니면 담비나 이런 멋진 동물들이 사는 서식지에 가면 항상 드는 걱정이 여기는 또 언제 사라질까? 이런 걱정입니다. 정말 전국 방방곳곳에 모든 곳이 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자연을 즐기러 가는 곳이 산이나 하천이잖아요. 근데 하천이나 산 가보면 어떤가요? 온종일 공사를 하고 있어요. 매일 어디선가는 늘 공사를 하고 있고 윙하는 예초기 소리나 아니면 포크레인 소리나 뭔가를 공사하는 소리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앞에서 빠르게 사라지는 생명들. 또 서식지 파괴 얘기를 하면 아마존이나 우리한테서 제일 멀리 있는 그런 자연들을 이야기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이 벌목으로 인해서 뭐 오랑우탄이 죽는다.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서식지는 끊임없이 밀리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도시 아파트 그리고 도시 다 누군가의 서식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물거나 멧돼지 같은 큰 동물이 출현하면 언제든지 항상 엔딩이 그 야생동물을 네. 포획했다라는 뉴스가
0: 아 그렇군요.
1: 나옵니다. 네.
0: 그렇다면 이 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중요한 이 문제가 될까요? 되겠지요? 네.
1: 생물 다양성 자체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들 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도시가 그 많은 연결들을 가립니다. 천도스님께서 연기법과 그리고 인과법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도시는 그 연기와 인과를 전혀 인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들이 어느 곳에 파괴랑 연결되었는지 우리가 쓰는 자원들이 얼마나 고갈되고 있는지 눈앞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너무나 쉽게 소비하고 너무나 쉽게 버려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야지만 네. 우리가 기후위기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0: 그렇죠.
1: 네. 생각을 종종
0: 그러면 그 이제 기후위기는 우리도 쉽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의 이 기후위기는 또 환경문제는 인간들이 만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우리 천도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제가 답을 다 해버렸네요. 네, 천도스님께서 그 연기와 그리고 인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삼독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무한 소비 그리고 무한 자원의 사용을 부추깁니다. 사실 TV 틀면 광고들 나오잖아요. 그것이 시청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비해라 소비해라 끝없이 소비해라.
0: 그렇죠.
1: 근데 반면에 우리 스님들께서는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할 것을 항상 가르치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정신이 정말 네. 우리가 다시 그런 연결을 회복하는데 너무나 네. 필요한 자세라고 네. 생각합니다.
2: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소비를 부추기는 그 광고들 보면 먹어라, 입어라, 바꿔라, 발라라. 계속 그러잖아. 네. 보살님들 들어봤죠?
0: 맞습니다.
2: 발라야 된다, 바꿔야 된다, 입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계속 거기에서 지갑을 쫙쫙 열게 만드는 게 네. 지금 이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귀를 열거나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꽉 닫고 꼭 필요한 건가
0: 네. 그러니까
2: 절대 안 봐야 돼요
0: 네.
2: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0: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환경 교육을 또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아, 어린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이 환경 활동은 어떤 것을?

0: 네. 가르친 게 무엇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1: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환경교육이라는 과목은 따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돌이켜보면 초등학생 때도 어렸을 때도 생각보다 자연 보호를 목적으로 한 그런 수학 여행이나 다른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이 생각보다 네. 많았어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같은 반이랑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뭐 나무를 심으러 가거나 아니면은 또 에스토니아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클린업 데이라고 매년에 네. 매년 함께하는 쓰레기 줍기 활동이 네. 있었어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에스토니아에서 에스토니아로부터 시작했어. 시작이 됐지만 네. 네, 그것도 그냥 도심에서 쓰레기 줍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자연, 특히 우리 동네에 있는 산으로 가서 선생님이랑 같이 네. 다 같이 쓰레기를 주웠어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수업에서 과목으로만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과의 관계가 네.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0: 그랬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리엘님이 어느새 한국 생활 8년 차세요.
1: 네, 지금 8년 차입니다. 네,
0: 그런데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체감한 이 기후 변화는 어떤 것이 가장 심하게 느껴집니까?
1: 네, 아무래도 에스토니아와 비슷하게 이 사계절이 이제 뚜렷하지 않아요. 네. 봄이 생각보다 일찍 오고
0: 그렇죠.
1: 또 사실 저는 이 8년, 7년 한국에 살면서 이렇게 더운 여름은 저는
0: 처음이죠.
1: 올해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이에요.
0: 네. 네.
1: 그래서 좀 더 극단적인 날씨를 네. 한국에서도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몇 년 전에 인왕산에서 불이 났잖아요.
0: 네.
1: 전 그때 거기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창문으로 그 불이 비어오르는 거를 연기 비어오르는 걸 네. 봤어요.
0: 그랬군요.
1: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그 자연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제가 네.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마도 기온의 변화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울산불교환경연대 우리 천도스님 그리고 생명다양성재단 성민규 연구원님 환경 유튜버 마리엘님 모시고 생명과 환경 불교적인 관점에서 논하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구나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지금 ARS 한 통화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님들 많이 계신데 뭐 하십니까? 빨리 핸드폰 꺼내서 ARS 한 통화씩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회장 성우 큰 스님을 비롯해서 또 구본일 사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정말 미디어 포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교를 쉽고 또 품격 있게 전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님, 이제 모든 것은 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것은 인연의 소치예요, 그죠?
1: 네.
0: 그래서 우리 스님도 불연이겠지만요 환경운동에 매진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 네, 늘 받는 질문인데, 저희는 늘 절집 안에서 우린 최대한 잘 살고 있다. 뭐, 쓰기를 하나, 감기를 하나, 뭐, 비누를 쓰나, 아무것도 안 쓰고, 또 떨어지면 꿰매서 신고, 꿰매서 입고, 또 빙그릇 운동하면서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날 이제 그 불교환경연대의 스님께서 울산의 집으로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0: 네.
2: 이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그냥 괜찮겠네요 라고 해서 시작된 게 이제 울산 지부인데요.
0: 네.
2: 하고 보니까 발을 들여놓고 보니까 이야 이 환경운동 내가 너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네.
2: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출가해서 이제 정통 강원 4년을 공부하고 또 20년 이상 이렇게 선방회를 다녔잖아요. 선방에서는 뭐 가져다주는 좋은 것들만 수용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지소임을 살고 환경운동을 하면서 이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와.

0: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셨나?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계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선방에만 계속 있었더라면 미안한 줄도 모르고 그분들의 어려움, 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괴로움, 고통을 그냥 외면하고 살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이 환경운동을 통해서 정말 제가 만나기 어려웠던
1: 네.
0: 낮은 곳에 있는 그분들과 함께 또 손잡고 같이 밥 먹고
1: 네.
0: 같이 울어드리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1: 네. 자, 그러면 우리 성민규 연구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생명 다양성 재단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다양성 연구 재단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2: 네. 저희 생명다양성재단은 야생 동식물 보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비영리 재단입니다.
1: 네.
2: 근데 저희가 사실 학계에서는, 생태학계에서는 생물다양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1: 네.
2: 근데 저희는 그 물자를 명으로 바꿨어요. 이게 사실 동양권에서만 할수 있는 재미있는 한자 유희인데, 물을 명으로 바꾸니까 그 느낌이 확 살지 않나요?
1: 그렇죠.
2: 이게 생물을 어떤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1: 네.
2: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비인간 이웃으로 바라보고 그 목숨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이 그
1: 네.
2: 한자만 살짝 바꿨더니
1: 아.
2: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2: 연구 활동, 그리고 캠페인 활동, 네, 그리고 또 청소년 활동가들 양성하는
1: 네.
2: 활동, 그리고 연구를 지원하는 활동, 이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 생명 다양성 재단에서 활동을 하게 된 어떤 계기 있으셨어요?
2: 저는 사실 제가 왜 환경 운동에 입문했는지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1: 네.
2: 사실 저는 환경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도 뭐 종이컵 막 쓰고 고기도 막 먹고 친구들이랑 뭐 햄버거, 치킨, 피자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런 도시의 어린 아이였는데요. 저는 생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1: 네.
2: 어렸을 때 맨날 TV에서 틀어주는 게, 애들한테 틀어주는 게 동물의 왕국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사자랑 코끼리랑 그런 막 세계가 어딘가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1: 네.
2: 그런데 문을 딱 나서면 그 세계는 없어. 온데간데없고 완전히 회색으로 개발된 도시에서 저는 살았던 거예요.
1: 네.
2: 그래서 항상 그 결핍이 있었어요. 이 세계가 어딘가에 존재할까?
1: 네.
2: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이제 독서실에 맨날 있었더니 이게 확, 네, 확
1: 눈 떠졌어요? 네.
2: 그 반항심이 들어가지고
1: 네.
2: 독서실을 탈출을 해가지고요. 학교 담을 넘어서 탈출을 해가지고 버스 종점에 갔어요. 그게 네이버 지도로 이렇게 켜보면 초록색으로 칠해진 공간이었어요.
1: 네.
2: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네이버 지도에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으면 군사구역일 수도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다행히 군사구역이 아니었고 엄청난 자연이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이 예전에 인천공항 없었잖아요. 그래서 국제공항이 활주로 하나 더 늘리려고 그 활주로 길이만큼 땅을 미리 사놓은 거예요. 근데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그 땅이 이제 활주로로 쓸 필요가 없어지니까
1: 네.
2: 원래 논밭이었던 데가 30년 만에 자연이 무성하게 돌아와서 멸종위기종 포함한 법적 보호종이 40종.
1: 와.
2: 아니, 한 종만 나와도 뭐 공사 이런 거안 되거든요.
1: 그렇죠.
2: 그런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맨날 가서 부엉이 날아다니는 거 보고 두루미 울음소리 듣고
1: 네.
2: 개구리 울음소리 듣고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1: 그랬군요.
2: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졸업하고 성인이 되는데
1: 네.
2: 거기가 골프장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1: 거기가.
2: 그래서 그 습지가 33만 평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면적의 땅이 제가 너구리도 처음 보고 고라니가 뛰는 것도 처음 보고 부엉이가 날아가는 것도 처음 봤던 그 습지가 정말 초록색이 포크레인들이 막 들어와서 황토색으로 마치 게임처럼 아니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초록색이 황토색으로 변하는 걸 제가 실시간으로 봤어요.
1: 네. 그래서
2: 어떻게
1: 또딱또 머리에 떠올랐어요?
2: 아니 어떻게 환경운동을 안할 수가 있을까요?
1: 그렇죠.
2: 그 생명들이 다 사라지는 걸 봤는데.
1: 이런 젊은 청년 활동가가 이렇게 나서서 생명 다양성 재단에서 일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을 우리가 맡겨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즘 그 재단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활동이 있으실까요? 네.
2: 저희는 사라졌던 자연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네.
2: 국제적으로는 리와일딩 운동이라고 하고 한국어로 번역하면 재야생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의 환경운동이 항상 어디를 지키려고 했어요.
1: 네.
2: 골프장 개발에 맞서서 그리고 군사 기지 개발에 맞서서 이 소중한 자연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죠. 있는 자연을 지키는 것이.
1: 그렇죠.
2: 근데 이 재야생화 움직임은 무엇이냐면 이미 개발된 땅을 방치했더니
1: 네.
2: 자연이 스스로 풍성해지는 힘이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대단해서 놀랍도록 빨리 자연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1: 네. 그 회복력이 네. 대단한 거죠?
2: 네.
1: 네.
0: 그래서 자연 회복력.
2: 네, 자연의 네. 놀라운.
0: 그러니까 우리 지난 작년에 고운사 네. 의성에 불났을 때
1: 화재 많이 났잖아요.
0: 고운사만 그렇죠? 유일하게 자연 복원력을 믿고 우리는 자연 복원을 기다리겠다라고 네. 했잖아요. 불교환경연대에서 그거를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가장 빨리 숲이 회복되었어요. 멸종위기종 또 국가보호종 이런 친구들도 빨리 오고 나무들도 그냥 자연이 두니까 그 타다가 뿌리까지는 타지 않았던 나무에서 맹하고 올라와가지고
1: 네.
0: 떡갈나무 같은 경우는 1년이면 뭐 3-4m까지 크거든요.
1: 네. 네.
0: 가장 초록색이 빨리 올라온 것이 고운사 주변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연 복원력이 가장 힘이 세다.
1: 네. 네. 그러면 우리 연구원님께서 네. 재단에서 활동하는 이 심혈을 기울이는 거 어떤 활동인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2: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네. 재야생화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1: 네.
2: 저희가 사실 소개해 주셔서 불교환경연대와 그 고운사 리월딩
1: 네.
2: 그 재야생화 실험을 같이 하고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2: 그래서 저희 생명다양성재단은
1: 네.
2: 그 고운사 불탄 고운사 사찰림에 돌아오는 곤충을 보고 있습니다.
1: 아,
2: 그래서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땅을 매입해서 보존하는 신탁 운동도 하고 있어요.
1: 네.
2: 그리고 저희가 파주에서는 원래 불법 건축물들이 자리했던 그 산림이 있어요. 거기가 파주 삼릉이라고 조선시대 때부터 유구하게 보존되었던 산 자락인데 거기 산을 이제 조금 조금씩 먹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1: 네.
2: 개발이.
1: 네.
2: 그래서 그 개발된 곳을 사가지고 거기 있는 불법 콘크리트 건축물들을 싹 다 걷어내고
1: 네.
2: 거기를 자연에게 방치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2: 그래서 방치하면 되게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마 불교적인 시선으로는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1: 네.
2: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는 네. 스스로 그러한 존재들이니까.
1: 네.
2: 그래서 놀랍게도 그 황폐했던 땅이 1-2년밖에 안 됐어요.
1: 네.
2: 근데 벌써 멸종위기종 돌아오고 뒤쪽에서는 소쩍새가 울고
1: 네.
2: 그리고 고라니, 오소리, 멧돼지들이 막 돌아와서 땅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 땅을 포슬포슬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식생들이 막 돌아오는 그런 장면들을
1: 네.
2: 저희가 또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2: 네.
1: 동물들이 요즘 우리 사찰로도 많이 내려오거든요. 이 고라니 때문에 고라니의 점만 찍으면 딱 사슴이에요. 이 고라니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산 근처에 있는 사찰들 채마밭이 살아남지 않는다. 채마밭을 완전히 다 뜯어먹고 다니잖아요. 맨날 고라니 똥 치워야 돼요 우리가. 네, 그래도 참 그 고라니가 내려와서 마당에서 노는 게 참 보기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마리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3: 네.
1: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3: 아, 한국이요?
1: 네. 다른 나라도 많잖아요. 예, 동남아시아. 네.
3: 그렇죠. 네. 어쩌면 우연으로 시작이 됐지만
1: 네.
3: 또 어쩌다가 이렇게 운명처럼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것 같아요. 제가 15살이었어요.
1: 네.
3: 네. 우연히 한국 음악, 영화, 드라마 이런 걸 접하게 됐죠.
1: 네.
3: 접하면서 이제 원래 저 언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1: 네.
3: 언어 배우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1: 네.
3: 이렇게 한국 문화를 즐기면서 이 한국어라는 언어에 빠져서 독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1: 그랬군요. 네,
3: 독학이라는 취미가 생겨서
1: 네.
3: 한국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이어서 이제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
1: 네.
3: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1: 용기를 가지고 한국으로 왔네요. 역시 우리 에스토니아에서 16살 소녀에게 한국을 관심 갖게 한 건 K-컬처, K-팝, K-드라마. 네, 대단합니다. 그 위력이. 그래서 앞으로는 K-부디즘까지 우리가 좀 전파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신통한 일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튜버들의 콘텐츠가 네. 정말 다양해요.
0: 그렇죠.
1: 뭐 음식도 있고 네. 뭐 다른 여행하는 유튜버도 많고 네. 그런데 어떻게 산에 관한 유튜버 콘텐츠를

0: 영상을 찍게 되었는지 특별히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 한국 산에 대한 매력을 갖고 있었을까? 왜 그럴까? 궁금했습니다.
1: 네. 일단 저는 산을 등산이라는 취미가 생긴 것도 한국에 살면서 자연에서 좀 멀어진 것 같아요. 네, 멀어지면서 그 이제 산이라는 것이 저한테 그 뭔가 이 자연과의 관계의 회복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산을 네. 타면서 또 자연에서 시간을 또 많이 보내게 되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어쩌다가 자연스럽게 찍기 시작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또 산이라는 거는 매력이 있는 이유가
0: 네.
1: 산은 어느 산도 똑같지 않은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또 약간 에스토니아와 좀 비슷한 면도 있어요.
0: 네.
1: 사실 지형이 완전 다르지만 또 서식하는 식물 아니면 동물을 네.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한 것도 많아요.
0: 그렇죠.
1: 나무도 그렇고
0: 네.
1: 뭐 참나무, 소나무도 많이 있고
0: 네.
1: 그래서 어쩔 때는 그 한국 산에 있는데 에스토니아의 숲이
0: 네.
1: 떠오르기도 하고
0: 네.
1: 그래서 좀 친밀감을 느끼기도 했죠. 한국 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산은 뭐 흑산도 있고 돌산도 네. 있고 갈 때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또 거기 한 산의 생태계가 다 다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산을 가면은 그냥 숲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산이라는 생명체를 네. 담험하면서 친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네, 하나의 생명체인 것 같아요. 산이.
0: 네.
1: 저한테.
0: 네.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이제 콘텐츠를 올리잖아요.
1: 네.
0: 가장 그 많은 공감을 얻었던 이야기가 있을까요?
1: 네. 이제 네. 사실 처음에는 그냥 등산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는데
0: 네.
1: 또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물론 환경에 항상 저는 자연을 항상 좋아했고 자연, 동물
0: 네.
1: 그런데 이제 그 자연과 멀어진 거를 느꼈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어느 순간 산 속에서도 그 보이면 안 되는 것들 눈에 들어오기 네. 시작한 것 같아요.
0: 예. 네.
1: 이렇게 자연 파괴,
0: 네.
1: 오염, 환경 오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0: 네.
1: 제가 아끼는 이 자연을
0: 네.
1: 소중하게 네. 소중하게 보존하고 싶다 그런 네. 마음으로 산에서도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0: 네, 그랬군요.
1: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0: 올렸더니?
1: 영상으로도 쓰레기 줍는 것을 담기 시작했고
0: 네.
1: 그런 영상들이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긍정적이었어요.
0: 네.
1: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고 사실 하나의 영상 자체보다는
0: 네.
1: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나도 다음에 산에 갔을 때 그런 마음으로
0: 네.
1: 뭐 쓰레기봉투 하나 챙기고 가야겠다
0: 네.
1: 아니면 나도 다음에 자연을 또 소중히 그런 네. 아껴야겠다
0: 네.
1: 이런 댓글들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0: 네.
1: 그래서
0: 그랬군요.
1: 이어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여러분들 산행할 때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우리 마리엘님 카메라에 찍혀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어느새 1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끝으로 우리 BTN 불교 TV를 시청하는 또 기후 위기 앞에서 절망하기 쉬운 우리 대중들에게 한 문장으로 네. 당부의 메시지도 좋고 희망의 메시지도 좋고 한 문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도수님. 네.
2: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나 하나의 힘이 결코 작지 않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백 걸음을 가는 것보다 백 사람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훨씬 더 희망적이다. 그래서 다 함께 해야 된다. 연대하는 힘을 믿고 싶습니다.
0: 네, 네. 세 문장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연구원님 한 문장으로.
3: 한 문장으로 어려운데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희망은 그냥 막연히 바라는 생각이 아니다. 희망은 실천하는 것이다. 함께 실천합시다. 네.
0: 와우. 함께 실천합시다. 우리 마리엘님. 네.
1: 진짜 한 문장으로 하기 너무 어렵네요. 네, 여러분 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길을

0: 그냥 좀 둘러보면서 다녀보세요.
1: 네.
0: 분명히 있었는데 보지 못했던 생명들, 또 다른 세계들이 펼쳐질 겁니다. 네. 주변에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1: 고맙습니다. 한국말을 배워서 한 문장으로 하시라고 하니까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길을 걷다가 그냥 걷지 말고 좀 돌아보시라고 하잖아요. 이쁜 꽃도 보이지만 또내 손길이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분 시간 내어주셔서 이렇게 지대방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이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 위기는 자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미래 그리고 다음 세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살리는 일은 곧 우리 자신을 살리는 일이고 또 작은 실천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거대한 담론을 넘어서 위기의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이 시간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축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우리 남태희 불자님, 오나경 불자님, 그리고 정명숙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붓다회 모든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이 시간에도 세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린 붓다가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신부,

0: 그리고 멋진 턱시도를 걸친 신랑과 반짝이는 조명, 버진 로드, 그리고 감동적인 축가까지.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런 결혼식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저 완벽해 보이는 이 아름다운 결혼식 이면에 우리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꽤 불편한 진실들이 많이 감춰져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는 환경운동가 이소연 작가님 모시고 이 결혼식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이라는 책을 쓴 저자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작가님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작가님 자랑을 좀 먼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작가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먼저 제가 알기로 해양환경단체에서 시 셰퍼드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BBC 2025 올해 여성 100인 팀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작가님이 궁금해서 BBC에 찾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제65회 한국문화출판상에서 올해 교양서로 선정된 책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한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 영상의 누적 조회수가 120만 뷰라고 들었거든요. 그야말로 인기가 많은 거잖아요, 작가님. 인기 비결이 뭘까요?
1: 제 생각에는 너무 공감되는 얘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맞는 말을 계속 했으면 네. 조금 듣기 싫으실 수도 있는데 네. 뭐 옷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패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이기도 하고 또 좋아하시는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좀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올해 이제 3월에 책을 또 새로 출간을 하셨고 지금 이제 또 옷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뒤에서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요. 먼저 저는 해양환경단체 시 셰퍼드 활동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시 셰퍼드가 뭔지 아직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1: 시 셰퍼드 코리아는 일단 바다 생태계, 해양 생태계를 좀 보호한다라는 취지로 봉사활동처럼 모여서 활동하는 단체고요. 우리가 사실 길 위에 떨어진 쓰레기들은 눈에 보이지만 네. 바다에 있는 쓰레기는 절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직접 다이빙을 해서 걷어 올리거나 아니면 애초에 바다로 쓰레기가 가지 못하도록 그런 운동을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캠페인도 하는 그런 활동 단체입니다.
0: 그렇군요. 이 땅에서 하는 이제 쓰레기를 주우면서 걷는 플로깅 같은 게 있다면
1: 맞아요.
0: 바다에서는 직접 뛰어들어서 또 그 안을 청정하게 해주시는 거네요.
1: 맞아요.
0: 작가님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1: 네, 저도 이 활동을 하면서 네. 처음에는 이제 글을 쓰고 관련 자료를 만들다가 나도 좀 다이빙을 해보고 싶다 해서 팀에서 배워서 동해 정말 30m, 40m 바다로 입수를 네. 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쓰레기들을 건져 올리고 그리고 이제 뭐 구청과 좀 긴밀하게 소통해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뭐 사실 작가님은 제로웨스트를 실천하는 이 한 여성으로 또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관심이 해양 환경까지 가게 된 건가요?
1: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가 너무 많다라고만 네. 생각했는데 이 쓰레기들이 결국에는 분해가 돼서 그리고 또 제대로 분류되지 않아서 향하게 되는 곳은 결국엔 바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바다를 생각하면 되게 아름답고
0: 맞아요. 네.
1: 평화로운 그런 느낌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정말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다 생태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좀 알게 돼서 조금이라도 그런 영향을 좀 줄여보고 싶어서 네. 저도 이제 처음으로 한번 그런 활동을 해봤습니다.
0: 야, 사실 진실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멋지십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옷에 대한 이야기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작가님 이제 3월에 새로 나온 책보다도 그에 앞서서 작가님은 사실 이 책으로 더 많이 알려지셨잖아요.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1: 네.
0: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제목만으로도 굉장히 뭔가 쿵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 3월에는 또 완전 다른 주제로 책을 내셨어요. 바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죠.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 왜 결혼에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혹시 실제 결혼을 준비하신 건가요?
1: 네, 맞아요. 네. 이 책을 쓰는 과정이 사실 제가 예비 신부로서
0: 그러셨구나. 네.
1: 직접 결혼을 준비하면서 쓴 책이기도 한데 저의 이제 자연스러운 관심사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게 20대 때는 패션

0: 뭐 네. 화장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좋아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산업의 이면에 대해서 책을 썼다면 30대에 접어들면서 결혼하는 친구도 많아지고 이제
1: 네.
0: 저도 좀 결혼을 할까 하고 식을 준비하려다 보니 시간에 정말 많은 것들이 얽혀
1: 네.
0: 있더라고요.

0: 회의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그 진실을 보고 사실은 같은 여성이다 보니 남성도 물론 그렇겠지만 결혼에 대한 로망은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정확히 결혼식에 대한 로망. 아무리 내가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또한 여성으로서 결혼식만큼은 좀 흐린 눈, 그야말로 못본 척을 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은 안 드셨어요?
1: 아, 들었죠. 안 들었다면
0: 네.
1: 거짓말이고요. 예쁜 티아라, 막 화려한 비즈 드레스
0: 네.
1: 이런 것들에 저도 되게 현혹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어떤 결혼식을 하고 나아가서 결혼 이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면 그런 요소들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아니야. 좀 이렇게 좀 걸러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물론 그 과정이 너무너무 쉽지 않았어서 그래서 좀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책을 썼던 것 같아요.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결혼을 준비하는 가족을
0: 네.
1: 분들에게 모두 좀 도움이 될 만한 책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들더라고요.
0: 이런 큰 일은 나뿐 아니라 또 가족,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다 보면 용기 내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강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1: 네, 그럼요.
0: 강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이라는 책을 쓴 저자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결혼식이 어쩌다 이렇게 피곤해졌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아마 결혼식 가실 일 주말마다 많으실 거예요. 본인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결혼을 할 가족들을 축하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은 비단 그 두 부부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친구들, 가족들 모두가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새 결혼식을 가면 피곤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의 예시를 생각해 보면요. 결혼식에 가야 할 일에 아침에 옷을 뭐 입을지부터 고민합니다. 아, 이 옷이 좀 너무 초라해 보이진 않을까 해서 옷을 입고요. 가방을 드는데 명품백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샀던 그 가방을 하나 메고 갑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가면 더 예뻐 보이는 옷, 또 더 비싸 보이는 가방들을 보면서 그 앞에서 조금 주눅이 들기도 하고요. 결혼을 하는 그런 준비하는 예비 신부의 경우에는 그 결혼식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 이 식장은 어떻게 준비를 했구나, 어떤 정도의 돈을 결제를 했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서 그 피곤함이 서로서로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쓸 때 제가 직접 결혼을 준비한 예비 신부이기도 했는데요. 예비 신부로서 사실 책을 쓸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저 저의 취향과 로망을 실현시킬 결혼식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원래 뭐 패션 쓰레기에도 조금 관심이 있고 환경 문제, 나아가 기후위기 문제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화려한 드레스, 꽃장식, 화려한 웨딩홀, 이런 것들이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레스는 한번 입힌 후에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 이 화려한 꽃들은 한번 쓰이면 설마 다 버려지는 걸까? 우리가 먹다 남은 이 뷔페 음식들은 과연 어디로 어떻게 버려지는 걸까? 라는 질문들이 계속 쌓였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부였기 때문에 플래너 혹은 홀 관계자분들께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자분들이 저에게 직접적인 답변을 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신부님, 그런 부분은 걱정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더 예쁘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식으로 제가 알아야 할 정보를 좀 숨기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예비 신부 그리고 예비 부부에게 주어지는 정보들이 이런 기후위기 또 저출산 시대에도 폐기물 그리고 비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연출할 수 있을지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 여러 분야의 관계자들을 취재하게 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러한 정보들을 낱낱이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결혼식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올리세요? 일단 화려한 예식 홀이 떠올릴 거고요. 단아하고 아름답게 서 있는 신부, 그리고 듬직한 신랑, 그리고 주변을 메꾸고 있는 화기애애한 하객들과 가족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기보다는 철저하게 연출된 모습에 가까운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하객 서비스에 대한 소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객 알바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저도 언뜻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예비 부부들이 자신의 몸매 그리고 뭐 다이어트만 관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객의 수 그리고 친절함까지도 소비할 수 있었는데요. 예컨대 신랑과 신부의 하객 수가 너무 차이가 난다면 한쪽에서 하객 알바를 고용하는 건데요. 하객 알바를 고용할 때는 친절함의 정도에 따라서 단가표가 차이가 납니다. 그냥 오기만 하면 뭐 5만 원, 그런데 대기실에 들어와서 친한 척을 하면 만 원, 2만 원이 더 추가되는 형식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 결혼식의 풍경을 연출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와 산업은 아주 깊숙이까지 침투해 있었고 예비 부부들은 이런 것들을 기꺼이 소비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식을 준비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아름 물어서 결혼식을 준비하곤 했는데요. 최근에는 모든 것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결혼식을 하든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하게 됩니다. 먼저 결혼을 결심한 부부는 웨딩 박람회에 갑니다. 이 박람회에 갔을 때는 드레스를 본다거나 주얼리를 만져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거의 없고요. 플래너분들만 쭉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와 플래너의 만남이 처음에 아주 랜덤하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플래너는 부부가 해야 되는 여러 계약 사항들과 일정 그리고 단가표를 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스드메라고 하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렇게 가장 유명한 3대장 계약건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테스트 메이크업, 그리고 청첩장, 선물, 신혼여행까지 전부 패키지로 이 플래너와 계약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1년 정도 결혼식까지 시간이 남은 동안 예비 부부는 다음과 같은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청첩장 모임을 진행하죠. 사실 이 청첩장 모임이란 건 청첩장을 돌릴 때 그냥 주기가 뭐하니까 밥을 대접하거나 선물을 하는 문화인데요. 이것은 사실 자리 잡은 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마치 하지 않으면 내가 예의가 없는 것처럼 문화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하게 됐죠. 그리고 드레스를 고르기 위한 드레스 투어를 가고요. 드레스 투어를 하기 위한 드레스 샵 투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1년 전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수정이나 취소가 있을 때 굉장히 비싼 위약금을 물게 되는 구조 아래에서 신랑 신부들은 더 추가적인 부담을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계약된 업체의 서비스가 좋은 양질의 서비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예컨대 드레스 투어 같은 경우에는 신부들이 사진을 직접 보고 드레스 투어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드레스를 입어보고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업체들은 계속해서 사진 촬영을 막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침해된다거나 아니면 외부 유출을 막겠다는 의미로 사진 촬영을 못하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부부들은 어떤 선택까지 하게 되냐면 대생을 하는 미대생을 고용해서 이 드레스 투어를 함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부담으로 부당한 선택을 더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드레스 투어 역시 한 가지 샵 혹은 두세 가지 샵만 보고 결정할 수 있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다섯 가지 선택지를 모두 가게끔 강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정당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작 결혼식은 20분에서 30분 정도 굉장히 간략하게 진행이 되고 끝납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떠나서 올 인클루시브, 모든 게 포함된 그런 호화로운 식사와 여행을 즐기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포인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임에도 마치 결혼식이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내 삶의 유일한 의미 있는 순간인 것처럼 그날만을 위해서 소비하고 우리 자신은 소진되고 만다는 것이 씁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플래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처음엔 단순하게 선택이 어려운 신랑 신부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 중개업체라는 개념은 사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개념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웨딩홀을 계약하면 모든 서비스가 함께 계약이 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강매를 하는 것 같다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에서 이걸 분리했습니다. 그러자 신랑 신부들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정보가 많고 방대해 라고 얘기해서 플래너가 그 중간에 중개업체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이 플래너가 건강한 역할을 했더라면 복잡한 시장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그 통로가 되어주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플래너는 이 역할을 잘 해주지 못했습니다. 중개업체는 이 다양한 웨딩 업체로부터 돈을 조금씩 받아가기 시작했고 또 신랑 신부들에게서도 기본금 외에도 추가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웨딩 전체 시장의 금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동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를 웨딩과 물가가 오른다라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웨딩플레이션이라는 단어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더 심해졌는데요. 코로나19 때 많은 웨딩 업체들, 특히 예식장 홀이 많이 망하게 되면서 소수의 자본을 많이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업들은 소비자들을 등에 업고 가격을 많이 올리게 됐고요. 그 이후에 나타난 신생 기업들도 더 많은 가격을 소비자에게 요구하게 된 거죠. 오늘날 서울에서는 한 예식장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1년 반 전에 전화를 해도 이미 늦었다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예비 신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A홀, B홀, C홀까지 모두 예약금을 걸어두고 결혼이 다 와가서 취소하고 취소 위약금을 내게 되는 형태로 소비를 하고 있죠. 이러한 웨딩플레이션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는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건강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있는 많은 요소들은 경제적 자본으로 이루어진 요소들일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서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가 이야기한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상징 자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혼식에는 절대적으로 비싼 가격의 물건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맥락에서 명예와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취향과 감도가 좋은 음악과 꽃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상징 자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냥 축하의 화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화환에 어떤 회사, 어떤 사장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서 이 부부가 잘 살아왔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도 그 화환이 바로 상징 자본이 된 것이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하객들이 손에 들고 오는 명품 가방 혹은 명품 액세서리, 명품 차량 같은 것도 그것을 신경 쓰게 되는 이유가 결혼식이라는 자리가 이 상징 자본이 극대화돼서 그 역할을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하는 하객마저도 아, 나도 이런 자본력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자리하게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피로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사실 부부는 이

결혼식에서 미래를 약속하고 잘 살아갈 것을 다짐만 하면 그만이지만 부부 그 자신마저도 스스로 하나의 상징 자본이 되어서 아무데도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게 되는 신부의 모습처럼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징 자본은 사실 그 의미에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절대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사회 초년생인 신혼부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데요. 2025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예비 부부의 모의 견적서를 내보았을 때 예상 비용은 7,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념해봐야 할 것은 예비 부부의 나이입니다. 보통 결혼 적령기라고 하는 나이대가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이 되는데요. 이 나이대의 평균 연봉이 3,000대 혹은 4,000대로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오로지 단 하루를 위해서 아주 큰 지출을 하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에 신혼집이 또 빠질 수 없죠. 신혼집까지 포함한 비용은 약 3억 원대로 기록되는데요. 이 3억 원은 사실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부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인데요. 여기서 부모님이 두 부부의 의사결정,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상징 자본으로서 드러나는 곳이 많은 곳이 결혼식이기 때문에 두 부부의 기준, 가치관대로 식이 진행되기보다는 부모님이 이 자리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리로 대신 자리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 의미가 퇴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들 중에 과연 우리가 꼭 지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반대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 바로 결혼 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여기 결혼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결혼 반지는 결혼할 때 맞춘 건 아니고요. 학생 때 커플링으로 맞춰뒀던 반지를 결혼 반지로 쭉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의미를 보자면 조금 훼손되고 사용감이 있더라도 이 반지가 결혼 반지로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결혼 반지는 정말 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혼자 중에 86.8%,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에서 9명꼴이 결혼 반지를 사거나 맞췄다고 답했고요. 그에 대한 평균 비용은 3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실 더 유명한 브랜드에서 맞춘다면 수천만 원도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 바로 결혼 반지였는데요. 결혼 반지 중에서도 반지 상단에 올라가는 큐빅, 반지의 다이아몬드가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결혼식에 대한 로망을 떠올리면 큐빅이 크게 달린 반지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당연한 문화적인 것으로 이해했었는데요. 제가 책을 쓰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이게 결코 어떤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산업이 철저히 계획하에 만들어낸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캠페인 사진을 보시면요, 영국의 드비어스라는 회사에서 진행한 다이아몬드 반지 광고 캠페인입니다. 상단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두 달치 월급으로 영원하게 하려면 넌 어떤 걸 할 수 있겠어? 두 달치 월급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많은 거야?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노골적이죠.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의 반지를 두 달치 혹은 세 달치 월급으로 상정해두고 네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이 정도의 금액은 마땅히 지출해야 해 라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집행했던 거죠. 그런데 이 광고가 완전 대박이 납니다. 영국에서만 대박이 난 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필수품인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아, 다이아몬드 반지는 굉장히 낭만적인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현실이 있었냐 하면요. 남아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광산이 발견되는데요. 아주 막대한 양의 다이아몬드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 철저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에 전쟁과 대공황이 겹치면서 드비어스라는 그 다이아몬드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판매를 많이 올릴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나온 전략이 바로 이 반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지 못해서 사랑을 확인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려 100여 년 전에 아주 성공적인 마케팅 캠페인의 사례의 효과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낭만성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그런 프로포즈, 선물, 주얼리, 가방 같은 것들이 철저히 모두 마케팅 전략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감정을 혼동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양 문화에서 온 다이아몬드 반지와 달리 또 우리나라 전통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예물예단입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정말 많은 신랑 신부들을 만나봤는데요. 요즘 친구들이 예물예단의 뜻을 정확히 모르면서도 그래도 어르신들이 좋아하니까 집안 어른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선물을 많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신혼부부의 이 지출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혼수와 예식홀 다음으로 1,300여만 원을 예단 예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단 예물 과연 전통적인 것인지 저희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북사라는 역사책에 고구려전 일부에 남아있는 혼례 전통에 대한 기록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집가고 장가들 때에 남녀가 서로 좋아하면 그곳으로서 혼인을 성사시킨다. 예물 같은 복잡한 절차가 없고 남자 집에서 단지 잔치에 쓸 돼지고기와 술만 보낼 뿐이었다. 만약 다른 재물을 받는다면 그것은 탐욕스럽고 부끄러운 일로 여겨져 사람들이 비웃었다. 라고 적혀 있죠. 전 사실 이 대목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고가의 예물 예단이 사실 우리의 전통이 아니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 이후에 고려에 관련한 그런 역사책에서도 혼인잔치에서는 그저 사용할 음식만을 준비하면 될 뿐이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유교사상이 자리 잡으면서 혼수가 없는 혼인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록도 나오지만 동시에 이런 것들을 너무 중시한다면 혼례의 원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한다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전통과 문화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잘 팔리는 소비, 자본의 대상만이 살아남은 것이었죠. 예컨대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이 많습니다. 청첩장을 뿌리지 않아도 지역 주민,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나 우리 결혼식장에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문화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겹치면서 이 청첩장을 주고받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고 마치 그 청첩장을 받은 사람만이 식장에 올 수 있게 된 것처럼 자본화된 방식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더 옛날에는 결혼을 하는 부부가 수의를 해서 서로의 집에 가는 그런 전통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또 서로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유의미한 전통들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소비와 구매하는 대상만이 남은 것이 지금의 결혼식의 현실이었고 예비 부부는 마치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나도 이 많은 소비를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소비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웨딩이 너무 고급화되고 상업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더 문제가 되는 건요. 바로 낮은 저출산 문제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신문 지면 1면에 우리나라의 프로포즈 문화를 아주 대대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 1면이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소식만이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프로포즈 문화가 들어간 거죠. 이 기자는 너무 값비싼 한국의 프로포즈 문화가 한국의 결혼율을 낮추고 나아가서 출산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에는 결혼을 제안하는 프로포즈가 마치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을 빌려서 굉장히 비싼 가방 혹은 주얼리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매우 변질이 되었어요. 그리고 SNS의 발달과 함께 이것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죠. 해외에서 보기에도 너무 많은 지출을 요구하는 이런 한국의 결혼식 문화가 저출산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건데요. 2,300만의 한 유튜버는 한국은 끝났다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썸네일로 콘텐츠를 올렸는데요. 바로 한국의 출산율이 1인당 0.78명을 기록하면서 아주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미래가 아주 불투명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저출산 시대 그리고 홍수와 폭염이 반복되는 이 기후위기 시대에 그동안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식을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아주 무리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아주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저의 결혼식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보기로 했는데요. 제게 도움이 됐던 것은 그 기준을 다른 외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적어도 내 결혼식 날 너무 많은 낭비, 오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음식을 결정하거나 꽃장식을 결정하거나 또 이런 꾸밈 요소를 결정할 때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들이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나는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혼식 할 것인지 선택을 하다 보면 나아가서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결혼 생활 그리고 나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자본화된 결혼식의 문제를 많이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쉬워도 직접 결혼을 준비하는 당사자가 된다면 그러한 기준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또 결혼을 직접 해본 예비 신부로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자본화된 소비 옵션 중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나만의 결혼식 그리고 우리 가치관을 잘 담은 결혼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K-웨딩 문화의 민낯을 진솔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혜 다락방 다음 이 시간도 이소연 작가님과 함께 이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텐데요.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자

땅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리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 마음이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수레가 황소를 따르듯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 마음이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른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이

전이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이 주인이 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즐거움이 따르고 마음이 어두

마땅히 세계 머무르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며 마땅히 성향 미촉법에 머무는 마음이 있어서도 안 된다. 마땅히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재미난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부처님의 8만 대장경, 수많은 경전들이 있는데요. 우리 부처님의 경전, 말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죠. 그런데 이 수많은 경전 중에서 한국의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1위가 금강경이라고 합니다. 금강경. 천수경도 소중하고 지장경도 소중하고 법화경도 소중하고 화엄경도 소중합니다.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중한 수많은 경전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인기가 많은 경전, 베스트 1위가 금강경이라고 합니다. 저도 금강경 경전을 참 좋아하는데요. 단순한 내용이면서, 짧고 단순한 내용이면서도 읽고 읽고 읽다 보면 정말 무궁무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경전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의 핵심을 모아놓은 가르침을 사구계라고 부르는데요. 네 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개송, 사구계라고 해서 금강경 사구계. 그 금강경 사구계 중에서 첫 번째 개송이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라고 합니다. 모든 모양이 다 허망하니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 진짜 부처님 깨달음을 보게 되리라 라는 단순하면서도 아주 소중한 무량한 진리의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소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우리 중생들은 자꾸 모양에 속습니다. 스스로 어떤 모양이나 모습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 착각을 일으키면서 겉모양, 겉모습에 시비와 분별을 일으키고 그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겉모양에 스스로 속으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닦아야죠. 자꾸 닦는 수밖에 없죠. 닦고 닦고 닦아서 마음을 훤하게 깨치면 우리 부처님과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겉모양에 속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제법 실상, 제법 공상, 반야의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면서 자꾸 닦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옛날 옛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불교설화에 보면 겉모양에 속지 말아라, 겉모습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는 재미난 불교설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효대사,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고승, 최고의 수행자가 바로 원효대사 아니겠습니까? 항상 마음속에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늘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직접 친견하기를 바라면서 늘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다고 합니다. 한창 원효대사가 젊었을 적에 늘 마음속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기를 바라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직접 뵙고 가르침 받기를 바라옵니다. 그렇게 간절히 열심히 늘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원효 스님이 산길을 걷다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아 몹시도 목이 타는구나 갈증이 나는구나 시원한 물 한 바가지 먹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쪽에서 계곡의 물소리가 졸졸졸졸 하면서 물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계곡의 물소리를 따라서 가보니까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이제 계곡의 물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고 잘됐다 해가지고 계곡의 맑은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는데 물을 다 먹고 나니까 저쪽에서 보니까 위에서 웬 젊은 여인이 계곡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효대사가 원효스님이 막 계곡물을 시원하게 먹고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보니까 위에서 젊은 여인이 막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빨래를 하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에그머니나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젊은 여인이 그 월경이라고 하잖아요. 월경. 달마다 달거리. 그 월경. 여자가 월경을 해서 피가 묻은 월경천을 막 계곡에서 빨고 있는 거예요. 원효 스님이 아우 태태태 아우 더러워 하면서 원효대사가 순간 그 젊은 여인한테 아 이보시오 그 내가 밑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 더럽게 피 묻은 월경천을 거기서 그렇게 빨래를 하고 있어야 되겠어 하고 원효 스님이 그렇게 젊은 여인에게 타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 밑에서 물 마시고 있는데 거기서 그 피 묻은 천, 월경천을 거기서 그렇게 이제 빨고 있어. 그리고 옛날에는 뭐 지금은 뭐 그냥 이제 그런 일종의 여성의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새 사람들은 그런 관념은 없지만 옛날에는 여성의 월경, 여성의 피, 그 달거리, 월경하는 것을 부정하게 봤대요. 그걸 좀 부정적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옛날 사람들은 여성의 그 월경한 그 피가 묻은 것을 굉장히 불결하고 부정타는 것이다. 뭐 이런 관념이 옛날에는 있었나 봐요. 요새는 이제 그런 거 없죠. 다 옛날 얘기죠. 어쨌거나 원효 스님이 젊은 여인한테 막 이제 타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원효 스님도 웃긴 게 아니 그 자기가 물 마실 때 미리 좀 보고 좀 위쪽에 가서 마시든가 그러지 자기가 물 다 마셔놓고 젊은 여자한테 아유 나 물 마시는데 더럽게 거기서 그거 빨고 있어 뭐 또 이러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제 원효 스님이 아우 태태태 이러고 있는데 그 여인이 묵묵하게 이제 빨래를 하다가 빨래를 툭툭 털고서 바구니에다 담고 다 산길을 가면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멀었구나, 멀었구나. 깨끗함과 더러움에 집착하면서 분별심을 일으키는데 어찌 관세음보살을 볼 수 있겠는가. 여자가 그러면서 이제 산길을 가는 거예요. 멀었구나, 멀었구나. 깨끗함과 더러움을 집착하면서 분별심을 일으키는데 그런 집착하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관세음보살을 볼 수 있겠는가 하고 여인이 이제 산길로 싹 걸어가니까 원효스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저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좀 붙들고 내가 좀 몇 마디 내가 좀 대화 좀 나눠봐야겠다 하고 원효 스님이 여보시오 여보시오 잠깐 멈춰보시오 내가 좀 물어볼 게 있어 하고 여인이 지나간 산길로 이렇게 갔는데 여인이 그새
흔적도 없이 뿅 하고 사라진 거예요. 하늘로 솟구쳤나? 땅으로 꺼졌나? 어디로 갔나? 못 찾겠다 꾀꼬리 막 이러면서 그 여인을 막 찾는데 그 산길에 여인은 보이지 않고 덩그러니 산길에 덩그러니 그 여인이 신었던 신발 한 짝이 딱 산길에 이렇게 놓여있대래요. 참 별일이 다 있죠. 여자는 보이지 않고 그 여자가 신고 있었던 다 떨어진 신발 한 짝이 산길에 딱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원효 스님이 일단 그 떨어진 그 여자의 신발 한 짝을 품속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다시 길을 떠났대요. 아우 더럽게 그거는 또 왜 챙겨? 여자가 신었던 다 떨어진 신발 그 한 짝 남아있는 거는 또 왜 챙긴대요? 어쨌거나 원효스님이 다 떨어진 그 신발 한 짝을 품에다 다 이렇게 품고서 길을 가다가 서산에 해가 뉘어뉘어 질 때쯤에 아, 이 하룻밤 자야 되는데 어디서 자야 되는고 하다가 저기 이제 작은 절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절에 가서 주지스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길을 가는 객승인데 날이 저물어서 산길이 험하니 하룻밤만 이 절에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지스님이 남는 방이 있으니 하룻밤 쉬고 가시구려.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이 어쨌거나 하룻밤 그 절에서 자기는 자는데 그래도 공짜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법당에서 부처님께 인사라도 드리고 부처님 오늘 하룻밤 잘 쉬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절이라도 한번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려고 하는데 인사를 올리려고 하는데 때마침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은 관음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은 관음전에 딱 들어가가지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 하고 관세음보살님께 삼배를 다 올리고 관세음보살님 보살상을 딱 쳐다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삼배를 올린 관음전에 관세음보살님 불상 앞에 낮에 봤던 그 여인이 신고 있었던 그 신발 그 한짝, 나머지 한짝이 관세음보살님 불상 앞에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원효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품속에 담아두었던 그 산길에 있었던 여인이 신었던 그 신발 한 짝을 다 꺼내가지고 관세음보살님 보살님 앞에 있던 그 나머지 신발 한 짝하고 딱 맞춰보니까 같은 짝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원효 스님이 앗! 그때 산길에서 보았던 빨래하던 그 여인이 그 월경, 피 묻은 월경천을 빨고 있던 그 여인이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었구나. 아, 아직도 겉모습에 깨끗함과 더러움에 집착하면서 시비분별하는 내 마음을 일깨워 주시려고, 나를 가르쳐 주시려고 빨래하는 여인으로 나타나서 나를 제도해 주신 거였구나.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원효스님이 이와 같이 발언하면서 그날 이후로 더욱더 열심히 수행 정진하셨다라는 그런 불교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효스님이 소원 성취하신 거예요. 원효스님이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염불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게 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을 직접 뵙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늘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는데 어쨌거나 관세음보살님이 그 계곡에서 빨래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원효대사에게 크나큰 지혜를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효스님께서 소원이 성취되긴 성취되신 거죠. 참으로 대단하죠. 원효스님 정도 되니까 아, 그분이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셨구나. 나를 일깨우러 나에게 지혜를 주러 오셨던 거구나라고 아는 거지 우리 같은 중생들은 눈앞에 불보살님의 화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제도해 주셔도 긴가 민가 인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헷갈리죠. 그래서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큰 스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큰 스님들께서 법문하실 때마다 늘 하시던 한결같은 법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람들, 중생, 중생들을 다 스승님과 같이 여겨라. 내 눈앞에 보이는 분들이 다 불보살의 화신이다. 다 나의 스승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수행해라 라고 큰 스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이게 저도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도 잘 안 되시죠.

우리가 업이 두터워서 그래요. 머리로는 보이는 중생들마다 소중한 스승님 같이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머리로는 아는데 몸과 마음으로는 잘 따라주지가 않습니다. 저도 뭐 화딱지 나면, 아우, 저놈의 인간 다시는 좀안 봤으면 좋겠다. 전생에 내가 무슨 업을 많이 졌길래 저런 인간들 자꾸 봐야 되나. 뭐 이렇게 나쁜 마음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자꾸 닦는 수밖에 없다.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자비가 저절로 펼쳐질 때까지,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그저 묵묵히 지금 내 스스로 수행이 많이 부족하구나. 더 열심히 닦아야 되겠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히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되새기면서 우리 다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읍시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라 시대의 큰 고승으로 한국 불교 역사에 큰 획을 그으신 위대한 스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장율사, 자장율사. 그래서 이 자장율사라는 위대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자장 스님께서는 젊은 나이에 중국에 가서, 중국에 유학을 가서, 중국에서 오대산에서 간절하게 문수기도를 올리고, 문수보살님을 칭견을 했다고 합니다. 문수보살님이 가르침을 전해주시고, 부처님의 사리를 직접 전해주셨대요. 설화에 의하면, 불교설화에 의하면,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받고, 문수보살님께 부처님의 사리를 받은 뒤에, 신락당으로 돌아와서 그 문수보살에게 받은 그 사리를 신라에 이제 그 정률보궁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법당을 정률보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정률보궁, 5대 정률보궁이 바로 자장율사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 유명한 설악산의 봉정암, 그리고 통도사, 그리고 사자산 법흥사, 그리고 오대산의 상원사, 태백산 정암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대 정률보궁이 자장율사, 자장스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신라 땅에 널리 널리 불법을 펼치셨습니다. 널리 불법을 펼치셨습니다. 그 자비심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아기들조차, 애기들조차 밤에 잠에 들지 못하고 앵앵 울고 있으면 부모님이 자장 스님이 오신다, 자장 스님이 오신다 하며 애기들이 사르르 잠들었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자장가예요, 자장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아, 나 이런 거 너무 재밌어. 그래서 웃자고 한 말입니다. 또 진짠 줄 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장 스님, 자장가. 재밌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자장 스님, 위대한 스님이 계셨는데, 또이 자장 스님과 얽힌 재미난 불교설화가 있습니다. 자장 스님께서 말년에 이제 당신의 마지막 생을 회향하면서 부처님, 문수보살님, 제가 죽기 전에 문수보살님 한번더 칭견하기를 바라옵니다 하면서 말년에 태백산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문수보살 기도를 올렸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문수보살님 칭견하기를 바라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자장 스님이 한창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 때 어느 거지 같은 노인이, 거지꼴을 한 노인이 터벅터벅 태백산으로 올라왔대요. 자장 스님이 계신 절에 다 왔는데 세상에 행색은 완전히 거지꼴인데
죽은 개 한 마리를 어깨

3회당 이렇게 걸치고 절에 올라온 거예요. 미쳤어, 미쳤어. 웬 거지 노인이 죽은 개 시체를 이렇게 어깨에다가 죽은 개를 딱 걸치고 절에 와가지고 자장 스님 뵈러 왔어. 자장 스님을 뵈러 왔어 하니까 그래서 자장 스님을 모시고 있던 제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뭐지? 먹미? 이게 대체 뭐지? 그 기가 막혀서 일단은 스승님께 일단은 여쭈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자장 스님한테 가서 스님, 스승님, 웬 그지가 죽은 개를 어깨에다 걸치고 절에 와가지고 자장 스님 뵈러 왔어 하는데 어떡할까요? 하니까 자장 스님께서 우리 자장 율사께서 염주를 또로로 또로로 굴리시면서 야, 거 아무래도 좀 미친 것 같다. 야, 그냥 좋게 얘기하고 돌려보내라. 야, 내가 그런 사람들 어떻게 일일이 다 만나주냐. 아, 나 지금 기도하느라 바쁘니까 적당히 얘기 좀 해서 잘 그 돌려보내도록 해라. 이렇게 제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가 이제 쪼로로 가가지고 그 죽은 개를 어깨에다 메고 있는 거지 노인한테 우리 스승님이 저기 뵐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어서 가십시오. 절에 와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어서 가세요. 하고 뭐 제자가 조금 박대를 했대요. 좀 박하게 대우를 했나 봐요. 그때 그 노인이 산문 밖을 넘어가면서 저렇게 아상이 있는데 아상. 우리 금강경에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나오잖아요. 아상, 나라는 고집, 나라는 집착,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생각. 아상, 나라는 생각이 저렇게 있는데 아상이 있는데 어찌 나를 보겠는가. 저렇게 아상이 있는데 어찌 나를 보려 하는가 하면서 어깨에 걸쳐놓은 죽은 개를 허공에다 휙 던지니까 그 개가 뿅 하면서 사자로 변했대요. 사자. 어흥 하는 사자 있죠. 라이언. 예? 유식한 말로 라이언. 사자로 쫙 변하더니 문수보살이 사자를 타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뭐 전설 따라 다르지만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다니시고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다니시고 관세음보살님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동해의 용왕이 관세음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시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은 용을 타고 또 다니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용을 타고 다니는 관세음보살님을 기룡관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뭐 여러 이름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다니신다 하는데 이 거지 노인이 어깨에 걸쳐놓은 죽은 개를 휙 하고 허공에다 던지니까 뾰로롱 하면서 죽은 개가 사자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거지 노인이 사자를 타고 오색 광명을 뿜어내면서 하늘로 웅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제자가 자장스님한테 뛰쳐가가지고 자기가 본 걸 얘기했더니 자장스님이 문수보살님 몰라뵈서 미안합니다 하고 막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장스님이 저 허공에 사자 타고 날아가는 문수보살을 바라보면서 I am sorry 막 이러면서 미안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끝내 문수보살을 만나볼 수를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후대에 만든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장 스님 같은 위대한 스님이 문수보살님이 찾아왔을 때 그걸 몰라봤을 리가 있겠느냐. 이거는 후대에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도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어쨌거나 재미난 이야기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그건 것 같아요. 자장 스님 같은 자장율사 같은 훌륭한 스님께서도 자장율사 같은 훌륭한 스님께서도 아상이 있는데 어찌 나를 볼 수 있겠느냐 하고 문수보살님한테
꾸짖음을 당했잖아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자장율사 같은 훌륭한 스님도 문수보살을 친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리고 자장율사같이 위대하신 스님도 문수보살에게 아상이 있구나, 아상이 남아있구나라고 꾸짖음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중생들은, 우리 같은 평범한 불자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장율사도 하물며 그러셨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불자들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잘 닦아야 한다, 그런 아름다운 교훈이 담겨 있지 않겠느냐, 저는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님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 잘났다, 나 수행 많이 했다, 나 공부 많이 했다, 내가 니들보다 낫다, 벌써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벌써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아상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불자라면 정말 진지하게, 올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불자라면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수행 정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아주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뭐 원효대사나 의상대사나 금방 말씀드린 자장율사 같은 분들보다는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분이지만, 역시 우리 한국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고, 그 당시에 수많은 분들에게 존경받았던 대학승, 아주 경종 공부를 깊이 하신 아주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경흥 스님이십니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뭐 원효대사, 의상대사, 자장율사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경흥 스님 하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 한국 불교사에 크나큰 발자국을 남기신 아주 큰 대학승이었습니다. 큰 스님이셨습니다. 이 경흥 스님이 그 당시 그 통일신라 시대 때 그 명성이 천하를 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스승과 같이 모셨다고 합니다. 왕의 예우를 받으면서 왕이 지극정성으로 이 경흥 스님을 모셨는데, 경흥 스님이 그렇게 왕의 존경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다 보니까 항상 어딘가를 오고 갈 때마다 화려한 옷차림으로, 화려한 의전으로 말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다녔는데, 원래 부처님 계율에도 이 비구 스님들은 말을 타는 게 원래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조차도, 부처님 불교설화에 보면 부처님조차도 왕이나 귀족들이 부처님께 마차를 보내도, 마차를 타고 오십시오 하고 마차를 보냈을 때도 부처님께서 스스로 그 마차를 물리치시고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바리떼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직접 맨발로 걸어가지고 왕과 귀족들의 집에 가서 여법하게 공양청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말을 타지 말라 그러냐면, 이제 교만한 마음이 생길까 봐. 부처님의 출가 제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 말을 탄다는 것이 높은 계급, 높은 신분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말을 막 타고 다니면 그 스님들이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수행에 장애가 생길까 봐 부처님께서는 이제 말을 타는 것을 금지시키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경흥 스님은 그때 왕의 존경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우를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말을 타고 다녔나 봐요. 그래도 그날도 이제 왕궁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화려하게 의전을 탁 꾸리고 말을 타고 옆에 시자 스님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타고 왕궁으로 가고 있는데 때마침 행색이 꾀지지한 어느 늙은 스님이, 나이 든 노스님이 다 이렇게 해진 승복을 입고, 다 해져버려서 걸레 같은 승복을 입고, 지팡이 하나를 딱 들고, 등 뒤에 광주리가 있는데 광주리에 바싹 말라 비틀어진 생선, 바싹 마른 죽은 물고기, 생선을 광주리에다 담아가지고 길을 걷다가 거기 돌 위에 앉아서 이렇게 노스님이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주리에 그 물, 바싹 마른 물고기에서 막 이렇게 막 생선 비린내가 막 자욱하게 막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때 말을 타고 경흥 스님이 그 늙은 거지 스님, 노스님 앞을 다 지나가는데 옆에서 시봉하고 있던 그 젊은 시자 스님이 인상이 팍 찌푸리면서 그 노스님한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보쇼! 이것 보쇼! 아니, 머리 깎은 부처님 제자가 승복을 입고 그 비린내 나는 그 마른 말라 비틀어진 물고기를, 생선을 그렇게 가지고 다니니 부끄럽지도 않소 하고 시자 스님이 딱 따지는 거예요. 창피하지도 않냐? 스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 말라 비틀어진 비린내 나는 그 생선 때가리를 그걸 들고 다니느냐? 네가 중이냐?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하는 짓이냐? 그때 그 노스님이 에구구구 에구구구 이러면서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두 다리에 살아있는 상고기는 타고 다니고 죽은 물고기 내가 가지고 다닌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 우와, 그 두 다리에 경흥 스님을 가리켜서, 그 큰 스님을 가리키면서 네 그 두 짝, 네 그 두 다리에 살아있는 산고기, 그 말을 산고기라고 표현을 한 거야. 살아있는 산고기, 쥐는 말 타고 다니면서 나는 말라 비틀어진 생선 좀 가지고 다닌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시자 스님도 놀라고 말에 타고 있던 경흥 스님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오! 그래서 노스님이 침을 퇴! 하고 뱉으면서 숲길로 들어가는데 경우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옆에 있는 시자스님한테 야야야, 저 노스님 따라가 봐라. 어디로 가시는지 따라가 봐라. 범상치가 않구나. 누군지 한번 따라가 봐라. 그래서 이 시자스님이 그 숲길로 들어가는 그 말라 비틀어진 생선을 들고 산길을 걷고 있는 노스님 뒤를 몰래 따라가 보니까 거기가 이제 경주 남산이었나 봐요. 남산 부근에 문수보살을 상징하는 문수사라는 절로 들어가더래요. 문수사라는 절에 들어가면서 광주리 바구니에 있는 그 말라 비틀어진 생선을 땅바닥에 부어버리고는 지팡이를 짚고 쓱 들어가더래요. 시자 스님이 어디로 가나 하고 이렇게 가봤더니 문수사 안에 지팡이를 짚고 들어갔던 그 노스님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고 하늘로 솟구쳤나 땅으로 꺼졌나 어디로 갔나 못 찾겠다 꾀꼬리 하면서 어디 갔나 하고 찾는데 저게 문수보살상에 딱 서 있는데 문수보살상 앞에 땅에 그 거지 노스님이 짚고 있었던 지팡이가 딱 꽂혀져 있더래요. 어이구 어머니다. 시자스님이 놀래가지고 절 밖으로 나오는데 맙소사. 그 거지 노스님이 절에 들어갈 때 바닥에 버렸던

0: 그 말라 비틀어진 그 생선들이 바닥에 있었던 그 생선, 말라 비틀어진 생선 대가리들이 다 말라 비틀어진 소나무 껍질이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말을 타고 있던 경흥스님한테 와서 스승님, 큰스님, 제가 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경은 큰스님께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경은 스님께서 아 하고 탄식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답니다. 문수보살님께서 말을 타고 다니는 나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시기 위해서 직접 몸을 놔두어 나에게 가르침을 주셨구나. 죄송합니다 부처님, 부끄럽습니다 문수보살님. 그리고 그날 이후로 평생토록 경흥스님께서 말을 타지 않으시고 더욱더 경종 공부와 수행에 정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 이런 이야기를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원효대사가 관세음보살님 친견한 이야기, 우리 자장율사께서 문수보살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 경흥스님께서 말을 타고 다니다가 문수보살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실은 저 너머에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큰 스님들의 이야기, 천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지금까지 전해진 이 큰 스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불자로서 어떻게 더 잘 닦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문수보살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룩하신 불보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우리들이 더 잘 닦겠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문수보살님. 여러분, 이번 생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내가 더 잘 닦아야 되겠구나,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났을 때 더 잘 닦아야 되겠구나 마음에 명심하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정한 불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S

가난한 자에게 베풀 때에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부처님께 베풀 때에는 기쁘고 공경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친구에게 베풀 때에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어? 안 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3: 당했다!
5: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3: 아 이거 어떻게 감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여러분? 네. 자유롭게 행복하게 잘 계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 얘기를 먼저 잠깐 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 오신 분 한 분에 대한 얘기도 잠깐 제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 혹시 아세요? 아세요? 제 이름 어떻게 아시지? 아, 본명 말고. 본명 말고 제 속명. 예. 저희 아버님이 주신 이름.
1: 가수 이승철?
0: 네. 이걸 원래 잘 안 알려드려요, 스님들이. 그리고 여쭐 필요도 없죠, 뭐. 이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제 이름이 이거예요.
2: 맞아, 이승환.
0: 아셨어요?
2: 예, 가수 이승환.
0: 아, 아셨어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수 이름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전학을 제가 네 번을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때만. 그러니까 1년 뭐 조금 넘어서 계속 전학을 다닌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이 전학을 가면은 그 반 친구들이 이제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저 어디서 온 누굽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름을 얘기를 하면 항상 애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3: 노래해.
0: 이게 저한테 너무 큰 스트레스였어요. 노래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노래를 하라고 그렇게 막 압박하는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이 저한테는 좀 트라우마처럼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느 날 이 이름을 저희 조부께서 지어주셨어요, 할아버지께서. 근데 할아버지를 어느 날 뵀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승환아, 너한테 원래 이름이 있었지. 이거는 나중에 바꾼 이름이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든 간에 첫 번째 이름이, 나는 무조건 그 이름을 써야겠다.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거. 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2: 이승철.

0: 경철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벗어날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남들 앞에 서고 남들에게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세계가 느껴지거든요. 특히 어른들. 내 또래 애들은 별 볼 일 없고요. 니네 뭔 얘기하는지 다 알아.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살아보지 못한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게 구닥다리고 재미없고 아유 노인네들 하는 얘기 이렇게 들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저한테는 그게 신비롭고 야 그런 것도 있었구나. 와 신기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무인도에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러면 제일 오랫동안 잘 사실 분들이 저는 대한민국의 어머님들 같아요. 그분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머님이 나타나면 먹을 게 생겨요. 그죠? 네. 저는 그분들의 그 삶의 지혜를 듣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나가서 강의를 하거나 하면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스님 몇 살이세요? 이런 걸 물어봐요. 어떻게 그런 걸 아냐고. 근데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어른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남의 말 듣는 얘기예요. 제가 이 뭐 농담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름이 부담스러웠던 이유는 노래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노래를 들으면 어떨까요?
1: 좋죠.
0: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노래해라 막 강요를 하잖아요. 왜냐면 자기는 듣거든. 근데 앞에서 떠드는 사람은 이 무게가 정말 엄청 무거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남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순도 갖고 있어요. 앞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그럼 못해요. 근데 뒤에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최고죠. 그죠? 그 뭐라 그래요? 뒤에서 얘기하는 거? 뒷담화. 이거 정말 최고잖아요. 방금까지 같이 있던 사람이 친구가 화장실만 가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전 놀랐어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듣는 거.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참 많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얘기예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고맙습니다. 또 뭐 했죠?
2: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2: 사랑합니다.
0: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이성 간에만 하는 건 아니죠?
2: 네.
0: 네. 어머니가 딸에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저한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2: 네.
0: 네. 해보시겠어요?
2: 네.
3: 사랑합니다.
0: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끝에 우리 방청으로 오신 우리 거사님이 얼마 전에 그 법당에 오셨었어요. 제가 어떤 강의를 했는데. 근데 법당에 오면 스님들께 제일 먼저 뭘 하죠?
2: 삼배.
0: 그렇죠. 그렇죠. 삼배를 드리잖아요. 삼배. 근데 이 삼배를 하시는데 그 모습이 참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이 절에 가서 스님을 만나서 삼배를 드리는데 다들 와서 삼배를 한 거예요. 아, 저 왔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절하고. 그분 가고 나니까 또 이쪽 분들 와서 절하고. 다 그렇게 절을 했어요. 근데 우리 거사님이 조금 일찍 들어왔죠, 그날? 조금 일찍 들어와서 혼자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삼배를 안 하시고 앉으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가만히 이제 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나 빼고 다 스님한테 삼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거사님이 일어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스님, 제가 저만 절을 안 드리고 앉아 있는 것 같아서 민망합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거사님 저한테 삼배를 하셨어요. 맞죠?
3: 무슨 스님한테는 세 번을 하지?
0: 아, 왜 세 번을 하지?
3: 몰랐었거든요.
0: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처음 하신 게 맞아요, 그때. 근데 처음 하니까 절하는 법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2: 모르시죠.
0: 몰라요. 그러니까 절을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세배 드리듯이 제사상에 절하듯이 우리 한국의 절 있잖아요? 그대로 절을 하셨어요. 전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절을 세 번 일어날 때마다 이러고 일어나서 힘들어갖고 그렇게 하면서도 세 번을 절을 하는 거사님을 제가 합장을 하고 이렇게 뵀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잘 아는 사람은 별거 아닙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남들은 별거 아닌 그 일이 모르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낯설고 힘든 거예요. 맞죠?
3: 네.
0: 그거를 하셨다라는 거는 거사님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그 순간에. 저는 그렇죠.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 대한민국 사내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용기다. 용기다. 아, 나는 어색해서 몰라. 나 50년 동안 절에 다녀도 나 선생님한테 전화한 적 없어. 그리고 뭘 세 번을 해, 한 번만 하면 되지. 아, 다음에 할게, 다음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절 안 한다고 제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혼자 일어나서 다 절하는데 저만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절 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시는 그 모습이 저는 거사님에게 용기가 느껴져서 정말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내 진미는 자격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는 분들은 듣는 것만으로 끝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저하고 공부하실 네 번째 강의 이 시간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집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꼭 써먹으시라고 알려드리는 포인트들을 다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맞죠?
2: 네.
0: 두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 빼고 두 번째 시간에 뭐 했죠?
2: 미안해.
0: 그렇죠, 그렇죠. 이거였어요. 사과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뭐냐면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러이러하게 행동해서 우리 아들 많이 속상했지? 이게 사과예요. 여보, 내가 이렇게 이렇게 고집부려서 당신 많이 힘들었죠? 요게 사과예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던 거 그때 미안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할 때, 이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라고 알려드렸죠? 그렇지.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그때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고 당신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안해. 그때 많이 속상했죠? 미안해요.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미안합니다. 라고 명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사내다운 모습입니다. 정말 용감한 거예요. 저는 이 사과하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하는 이 말, 이건 돈 안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할 줄 몰라서 다른 방법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주변에 해보셨어요?
4: 네.
0: 네. 꼭 하세요. 아마 이게 좀 필요하실 거예요. 용기가 좀 필요하실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해보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그 다음 시간이죠. 오늘도 여러분하고 중요한 아주 즐거운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도반 스님이 한 분 계신데 저하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오랜 도반이에요. 근데 이 스님하고 저하고 이제 서울에 한 6년 동안 자살 예방 상담센터가 있었는데 자살과 관련된 정말 힘든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전화 아니면 이제 뭐 내방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상담사로 6년 동안 이제 봉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고속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제 옆에 있는 그 있잖아요. 그 악연 있잖아요. 악연. 네. 그 스님하고 운전을 둘이 교대를 하면서 이제 서울을 다니는데 그분이 운전을 할 때 저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좀 주무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 아니요, 스님 저 안 졸려요. 전 조수석에 앉아 있었죠. 아, 저 안 졸려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아, 스님 좀 주무세요. 걱정하지 말고 좀 쉬세요. 아, 나 안 졸리다니까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자라 그래요 자꾸? 그랬더니 아 스님이 자야 내가 자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자야 자기가 잔대요. 아, 운전하면서. 그리고 제가 잠들었다가 깨요. 그러면 혼자 운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스님 제가 좀 잠들었네요. 피곤하시죠? 괜찮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운전하면서 아니에요. 푹 잤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고속도로를 그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 돈 까먹는 데 있죠. 어딥니까? 휴게소. 휴게소 나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저희 도반 스님들에게 비난을 엄청 받았어요. 뭐였냐면 휴게소가 나타난다는 표지판이 나오면 저하고 같이 탄 스님들이 제가 운전을 할 때 저한테 물어봐요. 저희 보안 스님 해우소 가실 생각 없으세요? 아유 저 괜찮습니다. 보안 스님 혹시 뭐 좀 출출하지 않으세요? 아유 저 괜찮아요. 보안 스님 목 안 마르세요? 아유 괜찮아요. 저는 다 괜찮대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전 이게 뭔 잘못이지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 인간은 멋대가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해우소 가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건 무슨 뜻이죠? 내가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아유 전 괜찮아요, 그리고 선생님 배 안 고프세요? 그 얘기는 제가 먹고 싶어요 라는 얘기인데 거기서 제가 아유 저는 괜찮아요 그냥 가시죠. 저는 그분들의 용어를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의 의도와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의 내막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 남성분들은 아주 익숙한 대화법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아 오늘 저기 1205호 있잖아, 그 아줌마하고 내가 주차장에서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또 엘리베이터 안에 그 음식물 쓰레기 그 막 더러운 거 그거 막 물 뚝뚝 떨어지는 거 그거 들고 탔더라.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뒷담화 좋아하잖아요.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가족한테 하지. 그거 막 물 뚝뚝 떨어지는 거 아유 그 냄새 나는데 내가 저번에 눈치를 줬는데도 눈치를 못 알아채 그 사람이. 이러면 남자 뭐라 그러죠?
4: 그래서.
0: 그래서.
4: 그래서.
0: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그 막 들어오지잖아, 거기 엘리베이터 들어오지잖아요. 그 사람 다 타는데 그거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유, 그 냄새 나고 어떻게 해? 내가 얘기할까? 남자는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남자는 해결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듣습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남자들은 평생을 책임과 결정이라는 이 두 가지의 짐을 지고 살았어요. 아무도 강요 안 했어요. 근데 지고 살았어요. 왜 그러냐고요? 교육의 힘이에요. 그래서 남자 저 같은 사람 저는 이거 있어요. 이거 결정 장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게 되게 심해요. 그래서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매점에 가면 제 아까 얘기한 그 저와 악연인 그 도반 스님이 이제 매점에 가면은 뭐 무슨 음료수도 사고 그래요. 그 스님이 다 고를 때까지 저는 계속 편의점을 돌아요. 이렇게 빙빙빙빙 돌고 끝까지 못 골라요. 아무것도. 진짜 이것 때문에. 그러면 그 스님이 물어봐요. 아 스님 뭐라도 사세요. 그러면 아 저는 잘 못 고르겠네요.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계산대로 갑니다. 그럼 계산대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자기 것만 샀잖아요. 그 미안하단 말이에요. 아, 뭐라도 고르세요. 그러면 저 계산대 앞에 서 있다가 그 계산대 옆엔 보통 뭐가 있죠? 그렇지. 소세지 있잖아요. 소세지. 그냥 이렇게 서 있다가 그냥 그렇게 하나 뽑아가고 놔요. 그 뒤로 제가 소세지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결정장애예요. 저는 결정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결정 못하면 이런 얘기예요. 남자가 그것도 못해? 이건 올바른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뭘 해도 저처럼 결정을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A와 B의 결정을 하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A냐 B냐를 결정하세요 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정답을 찾는 연습만 해왔어요. 특히 남성분들. 결정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그대로 자기가 결정한 대로 뭘 해줘야죠? 책임도 지어야 합니다. 이런 논리, 이런 생각의 방향에 굉장히 익숙해진 분들이 한국 사회의 남성분들 중에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정을 못하거나 결정한 대로 책임을 지지 못할 때가 되면 스스로에게 벌을 줘요. 나는 남자로서 충분치 못하다, 자격이 없다 라고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성분들이 이 짐을 지고 사는 정말 오랜 습관 때문에 가족이 별거 아닌 얘기를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심한 사람들이 군인 가족입니다. 군인들이. 제가 군에 있었잖아요. 잠깐이지만. 근데 거기 이제 특히 장교들. 장교가 여기 있으면 참 좋겠어요. 공감하실 거예요.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퇴근과 동시에 아이들을 일렬 횡대로 세워서 일과 보고를 듣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초등학생들을. 그 정도로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요점은 해결 방안은 우리 보살님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면 돼. 들어주면 돼.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거사님 이런 경우 있으세요?
5: 거꾸로 가.
0: 거꾸로 가요? 아, 거사님은 얘기를 막 하시고. 예, 그러면 이제 보살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결? 다음엔 모시고 오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방법을 하나 제시해 드릴 거예요. 써먹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오늘 제가 웃자고 가볍게 시작했지만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제가 불교의 경전에서 증명을 해 드릴게요. 뭐냐면 딱 두 단어만 하시면 돼요. 읽어보세요. 아?
4: 그랬구나.
0: 다시 해볼까요? 시작.
6: 아?
0: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아세요? 아, 나 이렇게 해서 나 정말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러면?
4: 아, 그래?
0: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러면 헤어져. 이게 아니라. 그러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하는 첫 번째 자세,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이에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를 쭉 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의 말을 표현하지 못하는 분도 제가 볼 때 한 80%예요. 한 80%는 얘기해보세요 해도 얘기를 못해요. 연습이 안 돼서.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상담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그거를 갖추시길 바라요. 그래서 특히 남성들은 이 대화 중간에 생기는 이 적막의 시간을 정말 못 견뎌요. 아시죠 그거? 네. 얘기하다가 말이 뚝 끊어져서 잠깐 이렇게 대화가 없을 때 있잖아요. 남자들 막 미쳐요 그럴 때. 너무 어색해요. 특히 저하고 얘기할 때. 저하고 차를 한잔 하는데 대화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을 봤냐면 제가 그분은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주제만 얘기해요. 저한테. 그래서 저에 대한 칭찬. 저 말이에요. 저에 대한 칭찬. 그리고 제가 관심 가질 만한 내용만 끊임없이 주제를 던지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아, 그랬구나 라는 이 리액션 있죠. 이거 연습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아셨죠? 거사님들 집에서도 해보시고 회식할 때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 그러셨구나. 아 그러셨어요. 또 아랫사람에게는 아유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해결 안 해도 돼요. 쫓아가서 멱살 잡고 안 싸워도 돼. 아 그랬구나. 왜 이게 중요하느냐. 상담에서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말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때 질문할 때도 아유 그래서 힘드셨겠어요. 아 그래서 즐거우셨겠어요. 이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거는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열린 질문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 평생을 아 자영업을 하셨어요? 아유 힘드셨겠다. 요것도 좋지만 뭐가 힘들고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줄줄줄 나와요.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 사내들이 꼭 장착했으면 하는 기술이에요. 어색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어색한 시간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공감해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리고 경청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열려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좋아해요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경청을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이 수단에 있어서 귀한 법칙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 법칙을 얘기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색깔을 보려면 나에게는 내 눈에는 무엇이 없어야 할까요?
4: 색깔이요.
0: 색깔이 없어야 돼요. 내 눈에는 색깔이 없어야 이 세상의 모든 색깔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내가 빨간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모든 색깔이 다 붉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흰색도 알고 노란색도 알고 파란색도 알고 맑은 물까지도 봐요. 그러면 내 눈에는 무슨 선글라스가 껴져 있는 거죠? 무슨 색?
4: 맑은 색.
0: 투명한 색. 색깔이 없다는 거예요. 색깔을 보려면 색깔을 보는 나의 눈에는 무색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4: 네.
0: 그렇죠. 그리고 소리를 들으려면 당연히 어디에는?
4: 귀에는?
0: 나의 귀에는 뭐가 없어야 될까요?
4: 소리.
0: 이렇게 쓸게요. 나의 귀에는 소리가 없어야 돼요. 이거는 수행을 오래 하신 큰 스님들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제 목소리는 여러분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귀에는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죠? 무슨 소리가 나고 있죠? 없죠? 제가 증명해드렸죠? 그러면 이 법을 알았든 몰랐든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여러분 귀는 언제나 어땠다?
6: 정막이었다.
0: 고요했다. 여러분 눈은 언제나 어땠다? 무색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요 무색과 정막 요거를 불교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청정하다 그래요. 맑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은 어떻다?
4: 청정하다.
0: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은 여섯 가지가 있어요. 눈, 귀, 코, 입,
4: 냄새,
5: 촉감.
0: 그렇죠. 촉감, 피부, 그 다음에 마음, 뜻.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불교용어로 색성향미촉법을 마주하는 안이비설신의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섯 가지의 아니 감각이다. 그래서 육근이라고 얘기해요. 육근 우리의 여섯 가지의 감각은 어떻다? 요게 스님들께서 사시예부를 할 때 읽으시는 추권문에 나옵니다. 사대강건 육근청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육근을 청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감각은 언제나 어땠다? 청정했다. 그러면 보인 게 여러분이에요? 보는 놈이 여러분이에요? 골라보세요. 나한테 보인 것들이 나예요? 그걸 보고 있는 게 나예요? 보고 있는 게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육근 언제나 청정한 존재였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물들 수 없는 존재다.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시끄러운 소리구나라고 아는 게 여러분이지 시끄러움이 여러분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운 시장통에 들어가 있어도 여러분의 귀는 언제까지나 어떻다? 정막이다. 이게 뭐냐면 진흙 위에서 연꽃이 피어도 진흙은 연꽃에 묻을 수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모습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느냐. 경청이라는 것에 이 법칙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색깔을 보려면 눈에는 색이 없고 소리를 들으려면 귀

0: 뒤에는 아무 소리가 없다라는 이 법칙 있죠. 정반대의 성질이 짝을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을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즉법이라고 얘기해요. 서로 상자에 맞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있다. 상즉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신기하죠? 이게 센서의 원리잖아요. 저울의 원리잖아요. 물건을 올리기 전에 저울은 몇 그램? 0. 그렇지. 그래서 10g 올리면 10이라고 아는 거예요. 100을 올리면 100이라고 아는 거예요. 내 귀에는 아무 소리가 없기 때문에 부시럭하면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근, 감각은 언제나 청정한 것이었다. 그 청정한 것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소리와 냄새와 감촉과 색깔과 이런 것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 마주한다는 얘기예요. 서로상. 지금 우리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 앞에는 언제나 시끄러운 것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짐을 반복하고, 그리고 그거를 알고 있는 나는 언제나 어떻다? 청정하다. 이게 이 상즉법의 법문이에요. 이거 여러분 노력해야 청정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청정한 거예요. 자, 다 설명했어요 제가. 뭐냐, 내가 아, 나 그때 사실 선생님 제가 제 가족들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긴 한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당신 그럴 거면 나가 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집 명의가 누구 거예요? 예, 아내 건 거예요. 고사님 거면 괜찮아요. 근데 아내 건 거예요. 부인 거예요. 근데 그 집은 누가 마련했냐면 본인이 일을 해서 마련한 거예요. 남편이. 근데 부인 앞으로 이제 아파트를 해줬는데 나가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은 그냥 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그랬죠. 나가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나가 그러면 아 그랬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나 이렇게 당신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나가 그러면 아 그렇게 힘들었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명의가 부인 앞으로 돼 있으니까 진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게 너무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대요. 그리고 거기서 이 집 누가 돈 벌어서 샀는데 라는 얘기를 입에 입 밖으로 꺼내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자존심상 차마 그 얘기는 못했대요. 그런데도 그게 마음에 계속 남았대요. 어? 나는 평생 일만 했는데? 나는 ATM기인가? 평생 일해서 갖다 줘서 이 집을 마련했는데 이제는 내가 좀 속상하게 한다고? 나가라고? 아무리 그게 농담이라도 나한테는 너무 아픈데?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들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1: 아 그랬구나.
0: 근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당신이 그동안 잘했어요 이 집에다가. 우리는 항상 문제와 정답을 찾는 연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항상 그렇구나라고 얘기하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요 선생님 저 그 얘기 듣고 진짜 화가 많이 났어요. 그 얘기 듣고 저 정말 우울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사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경청. 자 보세요. 이 상황 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스님 저 이래갖고 그때 진짜 짜증나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화를 스스로 봤어요? 안 봤어요?
2: 봤어요.
0: 그렇지. 봤어요. 봤기 때문에 저 그때 진짜 짜증났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화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때 짜증났어. 내가 나의 우울함을 봤기 때문에 나 지금 진짜 우울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우울함과 화를 봤어요. 그러면 색깔을 보는 눈에는 색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대로 문제 낼게요. 여러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상즉법에 대한 퀴즈입니다. 색깔을 보는 눈에는 무엇이 없다? 색깔이 없다. 그러면 나의 짜증을 보는 나의 마음에는 무엇이 없다? 그렇지.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상즉법을 설명한 거예요. 짜증을 보는 나한테는 무엇이 없다?
1: 짜증이 없다.
0: 나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보인 것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걸 보는 놈이에요. 그래서 짜증을 설명하고 있을 때는 나는 나의 짜증을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만큼은 나는 짜증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이거예요. 벗어나 있다. 이거를 불교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월해 있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 뭐 농담으로 제가 요즘 말로 찌질한 게 아닙니다. 우리 정말 이 사내들 우리 다시 한번 생각 바꾸자고요.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 있죠. 그거는 찌질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보 같고 멍청한 게 아닙니다. 나 그때 이렇게 해서 되게 속상했어요. 너 아들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때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짜증이 된 거고 그게 아니라 그때 너가 이렇게 얘기할 때 내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때 나 되게 속상했어. 근데 시간 지나니까 아 그게 내 오해라는 것도 알았어. 그래서 너한테 또 고마웠어. 나의 감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표현하는 거예요. 아셨죠? 굉장히 건강한 마음 상태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내들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 그리고 힘들어갖고 넘어져서 못 일어나겠다 그러면 야, 너 세상 그 정도 마음 자세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지. 넘어지면 가서 아 그랬구나 일어나세요 갑시다 우리 하고 손 내미는 게 어른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넘어지면 패배 졌다 실패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교육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자꾸 자기한테 벌을 주고 자기를 가둬요 울타리 안에. 근데 저는 얘기하셔라 이거예요. 말해라. 내 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해라. 그게 왜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아셨죠 이제? 네. 그래서 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내 말을 그냥 그 선생님한테 그냥 저 이렇게 힘들었고요 하고 막 시어머니 욕하고 막 해봤죠? 안 해봤어요? 시어머니 해보셨죠?
2: 네.
0: 네. 안 할 수가 있나? 안 하면은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셔야 돼요. 시어머니 욕도 하고 남편 욕도 하고 자식 흉도 보고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죄책감을 갖지 마시라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아셨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근데 그거를 절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앞에다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야기할 때는 짜증이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순간만큼은 여러분은 짜증이 없는 마음 상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님께, 선생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아유 속이 다 후련해요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차담을 하시는 분이 2시간 차담을 하는데 들어와서 2시간 동안 자기 얘기만 해요. 제가 얘기할 기회를 안 주세요. 자기 얘기를 다다다다다 해놓고 2시간 동안. 그리고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럼 아유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면 일어나면서 뭐라 그래요?
2: 스님 다음에 또...
0: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아 그러면 좋은데 더 웃겨요.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면서 아유 스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전 한마디도 못했어요. 근데 자기가 2시간 내내 또 들어놓고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한테는 그게 초월의 시간이었어요. 해방의 시간이었고요. 나의 이야기를 내가 풀어놓음으로 해서 나의 감정을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봤고 그 바라봤던 그 시간만큼은 나의 그 부정적인 마음으로부터 내가 벗어나 있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남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원리는 바로 상즉법이라는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어렵습니까? 아니죠. 이게 수행을 30년 40년 해서 깨달음이 로또 복권처럼 빵 터져야지 얻을 수 있는 법칙이에요? 아니요. 강아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절에 있는 삽살개도 부시럭거리는 소리를 들으려면 그 친구 귀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소리가 없어야 돼요. 색깔을 보려면 그 친구 눈에도 색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색깔도 없고.

0: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 여러분의 모습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지 않고요. 나는 몸뚱이고 나는 색깔이고 나는 소리고 나는 냄새고 나는 통장 잔고고 나는 아파트 평수고 나는 자동차다라고 배웠어요. 나는 명함 속에 들어간 직책이 나다라고 배웠어요. 내가 아닌 것을 나로 삼는 연습만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내 앞에 두고 그 감정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이 법조차 잃어버린 것 아닌가라는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큰 스님 앞에서 야 괜찮아 너 속에 있는 얘기 해봐 그러면 무슨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몰랐었어요. 정말 바보 같죠. 근데 이제는 너무 잘해요.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제가 기분 나쁘다고 막 얘기해요.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스님 그 동영상 강의 그 나가면 유튜브에 이제 좋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좋아요 있고 밑에 댓글 막 달리잖아요. 거기 악플 안 달리냐 그래서 달리죠. 그럼 악플 보면 화 안 나세요? 스님은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리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그 악플 보면 어떤 기분이 드냐고 물어봐서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난다 그랬어요. 진짜예요.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근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도.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마음의 물덩이를 고요히 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 기분 나쁜 거 알아요, 몰라요, 지금?
1: 알아요.
0: 그렇지. 내가 지금 저걸 보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아졌구나 라는 걸 아는 순간에 나는 상즉법에 의해서 그것이 아닌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2: 네. 네.
0: 그렇게 누군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거. 특히 우리 여성분들, 아내분들, 어머니들, 집안에서 사내들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평가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똑같이 하셔야 돼요. 이 무게를 단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의 무게를 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하시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냐면 입을 다물게 됩니다. 우리의 정신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살아서 더러워지거나 다시 열심히 기도해서 깨끗해질 수도 없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반야심경입니다. 불구부정, 더러워질 수도 없고 당연히 더러워질 수 없으니 깨끗해질 수도 없다. 부증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불생불멸, 생겨날 수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냥 그것 자체로 완벽한 존재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고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노력하라. 영원한 안락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라. 마음의 불안이나 방임, 나태, 이 모든 것들은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근본을 알고 규명하여 마음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산세가 금강산에 비할 만큼 빼어나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 그 옛날 참수행의 길을 찾던 원효대사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 소요산 자제함이 있다. 자제함은 65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면 중생을 내려다보는 자비로운 시선에 세상사 괴로움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이 되고 만다. 반야심경의 언해본인 보물 반야바라 밀다심경 약소. 세조 10년에 한글로 번역해 금강경 언해본과 함께 발간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불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가람 안에 자리 잡은 청량폭포. 좁은 협곡에서 쏟아지는 웅장한 물줄기가 청량하기만 하다. 마땅한 샘터 하나 없던 돌산에 찾는 이가 늘어가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원효대사가 바위 틈을 꿰뚫어 물이 흐르게 한 것이 원효샘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제암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대구남. 자신을 들여다보고 매 순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수행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리라.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원효폭포와 원효굴. 깨달음을 구하던 원효대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어느 것에도 걸릴 것 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원효대사. 그의 무에 자제한 정신은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함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야상도
1: 남궁진의
0: 쾌남 열전 두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신승태 씨 라이브 연연으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1: 네, 라이브로 불러주신 노래 연연. 네. 어떤 노래? 아 근데 저는 이 하라고 약간 구음 같이 네. 주시잖아요. 네. 거기에서 되게 확 와닿은 뭔가
2: 그걸 노렸습니다.
1: 거기서 끝. 많은 그냥 거기서 끝.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 한 진짜 한 글자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2: 무지 씨 알아보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걸 노렸습니다.
1: 아 진짜로요? 네. 어떤 노래죠?
2: 제 이번에 신곡이에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아직 예. 나온지. 근데 이거 정자르트 우리 정경찬 선생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알던 사이는 아닌데 선생님이랑. 네.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희 동네 사시더라고요.
1: 진짜요? 네.
2: 그래서 집으로 한번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여러 곡을 막 들려주셨어요. 몇 개 막 들려주시다가 이 곡을 마지막에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가 무조건 할 것 같아서 내가 마지막에 들려주는 거야. 내가 이거 옛날에 써놨는데 아무도 안 줬어. 근데 이거 신승태 씨 목에 너무 잘 맞을 것 같아. 잘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 했으면 좋겠고 할 것 같아 내가 들려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딱 듣고 제가 저 이거 할게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그래서 되게 급하게 막 해가지고 누가 남이 가져갈까 봐.
0: 아니 보통은 근데 이제 우리가 곡을 받는 네. 순서가 가수가 네. 작곡가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의뢰를 해서 곡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게 원래 우리가 루트잖아요. 근데 반대로 작곡가 선생님이
2: 맞아요.
0: 오라고 해서 또 이런 경우는 아마도 이 노래를 꼭 선생님께서도 승태 씨에게 주고 싶어서
2: 맞아, 주고 싶으셨대요. 저한테 예, 이 노래를
0: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2: 그런데 어떻게 딱 예. 저도 사실 그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뭔가 같이 마음이 맞는다는 게 네네. 주고 싶지만 가수 입장에서 아 이건 저랑은 좀 안 맞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저도 너무 좋았고 선생님도 꼭 너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셨는데
0: 그게 합이죠.
2: 네. 예. 너무. 그 지금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엄청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1: 근데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곡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감정을 다 담아내시는지 그런
0: 이게 10년 전부터 부른 곡 같아요.
2: 이게 그 저도 들으면
1: 정말 신승태 씨의 이 경험들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2: 경험
1: 이렇게 절절하게 약간 이런 경험들
2: 경험 다 있잖아요.
0: 있을까요? 과연 있을까요?
2: 그런 절절한 경험들 다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뭔가 사랑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연연이라는 노래인데 연연하지 않으리 나 이제 뭐 처음 시작이 이거잖아요. 기억해서 아픈가 아파서 기억하는가 이 아픈 기억아 나 좀 제발 놓아줘. 나 이제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을 후를 버리고 안녕이라 말하고 떠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뭐 사랑의 마지막에 이제 이별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인생에 이제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았다면 내 모든 것을 내 손에 쥐고 살았다면 하나씩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인생의 마지막에서 좀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들이.
0: 아니 근데 저도 너무 좋아하는 거 보니까 뭐 절절한 사연이 있습니까?
1: 아 저 다음 기회에
2: 있는 것 같아요.
0: 저는 뭐 절절한 사연 없고 뭐 질질 짠 사연은 많은데 절절하진 않았어요.
2: 아니 그게 절절한 거죠.
1: 다 이러시면서 다 있어요.
2: 아니 질질 짜는 게 절절한 거죠.
0: 자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우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060-800-7000번을 통해서 BTN 불교TV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편안열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첫 코너에서 두 번째 시간 첫 코너에서는 우리 신승태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저희가 해볼 겁니다. 혹시 평상시에 팬분들과 영상 통화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3: 없죠, 한 번도
1: 없죠. 없으세요?
0: 대부분 없으시죠.
1: 없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신승태 씨 팬분들의 성향은 이렇게 같이.

0: 혹시 좀 밝으신 편이신가요? 아니면 조금
1: 네.
0: 내향적인 분들이
1: 엄청 밝으신 것 같아요, 저희. 그러니까 보통 이번에도 제가 이제 콘서트를 했는데.
2: 네네.
1: 자리 안 앉으시는 스타일, 저희 팬분들.
2: 거의 입성이네요. 입성.
1: 네, 입성이에요. 거의 입성이시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극장에서 하우스 매니저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네. 안전관계상 못 일어나게 네네. 하시고 앉으라고 하시는데. 말릴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나와서 춤추시고
2: 아, 모든 분들이 그러시니까
1: 네. 다들 저, 그렇게 흥이 네. 많으시고 그러신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약간 그래서 같이 그러신 거 같아요.
2: 그리고 이번 콘서트 컨셉 자체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1: 네, 맞아요.
2: 신나게.
1: 네, 신나게. 네,
2: 뭐 재밌게. 느낌이어가지고.
1: 재밌게 한번 우리 놀아보자.
0: 예, 그 어느 때보다 오늘의 영상통화가 진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예, 자 오늘 첫 번째 팬분의 사연을 한번 먼저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 자,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역 가왕을 통해서 신승태 가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TV를 켜둔 채 발톱을 깎고 있는데
1: 너무 솔직하시다. 발톱.
2: 현역 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트로트는 제 관심 분야가 아니라서 TV를 끄려고 하는데 아무리 눈을 돌려봐도 리모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TV에서 진행자가 신승태가 부릅니다. 네 박자를 외쳤고 꽹과리 소리가 다다다닥 나면서 가수님이 가사를 읊조리는데 그 첫 마디에 제 고개가 확 젖혀졌습니다. 무대에서 신명나게 노는 가수님의 모습을 보니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날 이후 신승태라는 바다에 풍덩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입담이면 입담.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우리 신승태 가수님. 가족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승려들고 말았답니다. 회사 업무에 지쳐 무미건조한 생활만 이어갔는데 가수님을 만나고 일상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선한 영향력과 긍정의 끝판왕 우리 신승태 가수님. 이번 신곡 연연도 겁나 좋아요. 매일 연연하는 하루 보내며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연의 주인공 한번 직접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신승태 씨와 네, 인사 나눠주세요.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가수님.
1: 아, 네. 어디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3: 저 남양주 사는 햇빛증손이 이매남입니다.
1: 아, 안녕하세요. 남양주. 근데 지금 어디세요? 지금 배경이 집이 아니신 것 같은데.
3: 네, 저기 딸내미가 저기 타대학 학점 교류 있어서 제주에 와 있어요.
1: 아, 제주도세요?
3: 그래서 지금 한글살이 하고 있는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네, 와서 고기 먹이려고 내려왔어요.
1: 한 달살이? 네.
2: 한 달살이. 그래서 네. 지금 숙소가 호텔 느낌도 나고
1: 그런 거지. 호텔이신 것 같아요.
3: 네네네.
2: 입덕 계기가 굉장히
0: 계기가 엄청 특이하세요. 아니, 발톱을 깎다가 입덕을 하셨다고. 심지어 그 리모컨을 네. 발견을 하지 못하셔가지고.
3: 아, 네. 저는 저희 딸들이 수험생을 2년 터울로 했기 때문에 TV를 아예 키지를 않았어요. 네. 근데 그날따라 TV가 커져 있는데 아, 이제 TV를 꺼야 되겠다. 그 전혀 색소한 장르니까. 그래서 이제 꺼야 되겠다 했는데 리모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안 끄지 않고 그냥 발톱 계속 깎고 있는데 와 그때 한참 송대관 가수님 별세 하시고 네 박자 그 노래를 각색을 하셨다고 하셔서 어 정말 그래? 이러면서 그냥 듣고 있었는데 앵가리를 다다다닥 치는데 갑자기 뿌르
2: 진짜 잘 치네요.
3: 소름이 나고
2: 소름 돋을 정도로.
3: 가수님이 첫 소절을 딱 내는데 정말 고개가 이렇게 됐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진짜 그 무대에서 너무 신명나게 보시니까 진짜 팁이 빠져 들어갔어요. 그냥.
0: 그럼 그 수많은 매력 중에 네. 빠지신 매력 중에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3: 저희 가수님은 뭐 너무 많은데 뭐 가창력은 당연히 이거고 입담도 너무 좋으시고 잘생기시고 배려심 좋으시고
1: 하나만 하세요.
3: 근데,
1: 하나만
3: 근데 가수님 트로트를 하시지만 가수님이 경기민요 꼬리를 살리시려고 잊지 않으시려고 그런 무대에 같이 쓰시고 두각을 나타내시는 걸 보면 네.

0: 진짜 매 순간 인상적이고, 예, 그리고 진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매력?
1: 그 가수와 팬분들이 닮아가요.
2: 예.
1: 근데 입담은 승태 씨 못지
2: 예,
1: 않네요.
2: 많이 많으시네요.
1: 예, 그리고 일단 승태 씨가 저희 동료 가수기도 하지만 동료 DJ잖아요.
3: 맞아요.
1: 예. 그리고 우리 팬분도 우리 오늘따라 신스테입니다. 매주 청취하고 계시죠?
0: 네.
2: 맞아요, 맞아요.
1: 오, 그러면
0: 여기 보세요.
1: DJ
0: 너무
1: 신스테,
0: 궁금해.
1: 가수
0: 근데
1: 신스테.
0: 못 보면 계속 돌려보기 일주일 내내 하고 있어요.
1: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미리 씨도 그렇고, 오늘 승태 씨와 이렇게 연결되신 분들은 누가 진행자인지 모르겠어요.
2: 좋아요, 좋아요.
1: 아,
2: 네.
1: 좋습니다.
2: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1: 다 하세요,
2: 알겠죠? 예, 좋습니다.
1: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3: 네.
1: 라디오 DJ 신승태, 가수 신승태, 어떤 모습이 좋으세요?
0: 저는 가수요.
3: 가수 어떤 모습이요?
0: 그 DJ 하시면서 뭐그 저기 그 가족 얘기를 하시면 참 소심이 대단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따뜻하시고 팬들 얘기 잘 들어주고 팬들이랑 소통도 잘하지만 그래도 무대 위에 서 있는 가수 신분들의 모습은 정말 그거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멋짐. 너무 멋짐.
2: 감사합니다.
1: 오늘 그 지금까지 역대
3: 네.
1: 그 영상 통화한 팬분 중에
2: 네.
1: 수많은 가수가 거쳐갔지만
2: 네.
1: 가장 입담이 좋으신
3: 아,
1: 분. 진짜.
3: 진짜로.
1: 시간이 너무
3: 네.
1: 빨리 가고 너무 잘하시고
2: 네.
1: 그래서 이제 한 말씀밖에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요.
2: 그래요?
1: 예, 네, 마지막으로.
2: 아니, 저희 오늘따라 신승태 청취하시는데 거기서도
1: 네.
2: 사연 제일 많이 쓰세요.
3: 자, 마지막으로 우리 승태 씨와 승태 씨께 바라는 점이나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가수님 노래 중에 건강이 최고더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2: 네.
0: 가수님이 저희를 위해 불러주지만 제가 대신 드리고 싶은 말, 가수님 목소리 국보급이잖아요. 목소리 관리 잘하시고 절대 아프면 안 되고 우리나라는 신승태 보유국이잖아요.
2: 너무 창피하다.
1: 아유.
0: 절대 아프시지 말고 건강이 최고치고 아
2: 네.
0: 그리고 신곡 연연 너무 애절하게 잘 듣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 쭉 팬들에게 연연할 겁니다.
1: 아이,
2: 아이고
3: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2: 감사합니다. 저도 연연할게요. 연연하지
0: 네.
2: 않겠다고 노래는 부르지만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니까 알겠죠? 오래오래 같이
0: 감사합니다.
2: 행복하게 지내요.
1: 감사합니다. 오늘
3: 네,
1: 전화 연결 너무나
3: 감사합니다.
1: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고맙습니다.
0: 안녕히 계세요.
3: 아, 좋습니다.
1: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굉장히
3: 맞습니다.
1: 잘하셔, 진짜.
2: 아니, 좋다. 이렇게
1: 영상을 또 보는 것도
3: 그렇죠.
1: 저 정겹기도 하고.
3: 그러니까요. 두 번째 사연자분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2: 또 있으시, 한 분이 아니구나.
1: 맞습니다.
3: 자, 두 번째 사연은
1: 공디가
3: 네,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신승태님의 목소리 덕분에 웃고 사는 열혈 팬입니다. 승태님의 눈빛만 봐도 하루 피로가 싹 가시는 찐팬이랍니다. 처음 승태님의 무대를 보고 그 깊은 감성과 유쾌한 에너지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지금은 제 인생에서 승태님의 노래를 빼놓으면 시체일 정도가 됐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마다 승태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곤 합니다. 사실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승태님의 노래를 들으면 이상하게 힘이 불끈 솟더라고요. 만약 영상통화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승태님께 직접 늘 좋은 에너지 주셔서 감사하다는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이렇게 바로 주셨습니다. 자,
2: 아,
3: 두
2: 좋습니다.
3: 번째 사연의 주인공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네, 두분 인사 나눠주시고요.
2: 안녕하세요. 신승태입니다.
4: 안녕하세요.
2: 네.
4: 반갑습니다.
2: 누구세요? 누구시죠?
4: 저요. 문경에 살고 있는 전경남이라고 합니다.
2: 아, 안녕하세요. 문경.
3: 네.
2: 혹시 저기 그 막창?
4: 네,
2: 막창집?
4: 맞습니다.
2: 문경에서 막창집 하시는데요.
3: 아무래도 이
1: 기억을 하고
3: 질문을 드리고
1: 계시네요.
3: 싶었는데.
5: 엄청 큰 집이에요.
1: 아, 그래요?
2: 그냥 보통 막창집이 아니고 막창

0: 막 회사죠 거의.
1: 아~ 아니 그러면 그렇게 또 크게 운영을 하실 정도면 여간 또 힘든 일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가장 또 힘든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2: 자영업은 이게 끝이 없다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쵸.
0: 맞아요. 식당 하시면 진짜. 뭐,
2: 네. 매일매일 밑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손님도 상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게 제일 힘들어요.
0: 지난번에는 누가 예약하고 해놓고 몇십 명이 네. 갑자기 그냥 노쇼 해가지고
3: 아 노쇼
0: 네.
3: 아~
0: 그런 게 비일비재하대요.
3: 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0: 스트레스 받지.
3: 아~ 혹시 근데 그 자영업을 하시면 음식 솜씨도 굉장히
4: 좋으시고
3: 음식을 굉장히 또
0: 근데 맛있... 제가 볼 때 직접 안 하실 것 같기도 왜냐면 진짜 큰 식당이잖아요. 아,
3: 그래도 이제
0: 아이구나 막창 진짜
3: 아이뭐 사장님이신데
1: 그래도 경영을 하실 정도면 진짜 그 주특기가 있으실 거거든요.
0: 직접 하세요?
2: 저희 집 음식은 모든 게 제 손을 거쳐야 됩니다.
0: 우와~
1: 제일 자신 있는 요리가 어떤 요리인가요?
2: 막창에 대한 전문점이다 보니까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밑반찬은 뭐 한식은 웬만한 건 다 할 줄 압니다.
0: 우와~
3: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또 입맛이 까다로우시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래 맛있게 부르는 신승태 승태 씨를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안 그렇습니까?
0: 감사합니다.
3: 맛있게 부르잖아요. 쫀득하게.
1: 맞아요. 맞아요.
3: 약간 막창처럼 불러요. 쫀득쫀득하게.
0: 괜찮네. 막창짬뽕. 막창짬뽕.
3: 막창뽕.
0: 막창뽕.
3: 아 좋습니다. 우리 승태 씨의 가장 큰 매력. 아 이거 뭐.
1: 셀 수가 없어요.
3: 이거 셀 수가 없는데.
2: 예.
3: 네.
2: 우리 가수님 얼굴 한번 찾아봐 주세요.
0: 왜요? 왜요?
2: 존재 자체가 매력이에요.
0: 아우 감사합니다.
3: 아까 그랬잖아요. 그 무슨 대한민국 국보라고 했잖아요. 네.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1: 신승태 보유국
3: 아니. 그것도 있고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을 해야 돼요, 신태 씨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인데요.
0: 아, 너무 좋다. 맨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띄워주네요. 네. 예.
1: 너무 좋다.
3: 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태 씨가 진짜
2: 매력이 정말 탄탄 넘치는 사람이죠.
3: 그렇죠. 네. 우리 신태 씨가 정말 수많은 무대를 보여줬잖아요.
1: 맞아요. 진짜 주옥 같은 무대들 정말 많았어요.
3: 그 중에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무대는 어떤 무대세요?
2: 제일 좋아했던 무대는 가수님한테 빠지기 시작한 현역가왕 자체평가전.
1: 자체평가전.
3: 그때 어떤 곡을 부르셨죠?
0: 자체평가전이 뭐 첫 번째
1: 첫 번째.
0: 옥수수밭 옆에 당신.
2: 옥수수밭 옆에 당신 웃고.
0: 맞아요, 맞아요. 그거 불렀었어요.
3: 옥수수 맛있죠.
0: 진짜.
3: 아 이거 옥수수 네. 직관적으로.
1: 아 그만큼 맛있게 불러.
3: 그러니까 맛있게 불러야 돼. 나는 정말 이 정도로 신승태를 좋아한다. 이렇게 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랑을 한다면.
2: 제가 16년째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쉬는 날이 없었어요.
0: 네.
2: 근데 가수님한테 빠지고 나서 작년 한 해 동안은 거의 다 콘서트나 이런 거를 가게 문을 가감하게 닫고 다녔던 거예요.
0: 닫으셨어요? 누가 하시는
2: 네,
0: 분이 없고
2: 닫고
0: 대신?
2: 가는 거예요.
0: 아 진짜?
2: 평신은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닫습니다.
0: 아, 아니 그럼 손님분들이
1: 섭섭해 하실 수도 있고
0: 그러니까 찾아왔다가 문 닫혀 있으면 어떡해요?
2: 많이 혼났어요.
0: 그러니까 혼나지. 저희도 식당 하시니까 엄마가 네. 저희 처음에 안 닫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쉬는 시간 날도 있고 막 닫으시면은 뭐라 하셔요 오셔가지고 왜 마음대로 문 닫냐고 먹으러 왔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3: 자영업자 분들께서 문 닫기가 쉽지가 네. 않아요. 정말
0: 진짜 네. 맞아요.
3: 그리고 문 닫으면 그만큼 또 손해가 되니까
0: 완전 손해죠. 완전 손해죠.
1: 그러면은 가장 좋아하는 우리 신승태 씨 노래가 있으시다면 혹시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2: 가수님 노래는 다 좋아하는데 따라 부르기 되게 힘들어요.
3: 어렵죠.
1: 네 맞아요. 네. 어려워요.
2: 제가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0: 그냥 하나 해주세요. 그래도
2: 그럼 한편의 신라를 위해서 예, 예.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0: 네.
2: 노래 잘 못하지만 네.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1: 박수.
2: 낡고 헤어진 두 개의 그림자

0: 한 소절 부르신다고 하시고 거의 저를 다 불렀어요. 다 불렀어요. 예, 예. 와.
1: 밑파트부터 끝까지 다 부르셨어요.
0: 잘하시는데 저희 엄마보다 잘하세요. 네, 진짜로. 근데,
2: 신승태 씨 팬이시라서 그런지 그 노래 가사에 그런 감정들이 다 담겨져 있는
1: 감사합니다.
2: 그런 느낌이
1: 저도 너무 느꼈어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2: 한편의 시간을.
3: 아니, 감성 장인이다.
1: 아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감성태. 감성 너무 좋아.
2: 자,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승태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3: 일단 오늘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게 해주신 BTN 제작진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가수님은 비타민 같은 분이신데 저는 오늘 이 영상통화로 10년치 비타민을 충전하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신곡 뭐 연연 국민 애창곡이 될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3: 김민재 화이팅!
1: 화이팅!
2: 화이팅!
1: 아이유랑 왕창 화이팅!
3: 화이팅!
2: 네, 번창하시고요.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 승태 씨를 알아보는 사랑하는 팬분들과 캐남 라이브톡 진행해봤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억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1: 와, 너무 좋다.
2: 괜찮다.
1: 이거 너무 좋네.
0: 많이 남죠.
1: 아예 몰랐어요. 네. 처음 해보니까 이렇게 재밌다 이렇게.
0: 재밌어요.
2: 네. 재미있는 코너가 또 다른 재미있는 코너가 또 준비가
1: 또 있어요.
2: 네. 우리 신승태 씨는 본인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하루에 이렇게 녹색창이나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는 편이신가요?
1: 저에 대해서요? 네. 아니요, 검색은 잘 안 하고.
0: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네. 자, 지금부터 우리 승태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2: 네.
0: 인터넷에 떠도는 신승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저희 PD님과 작가님이 모아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2: 네, 이름하여 신승태 퀴즈! 자, 문제를 잘 들어주시고 신승태 씨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0: 자, 이 코너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네. 우리 팬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1: 제가 맞출수록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건가요?
0: 승태 씨가 맞추는 그 개수를 맞추셔야 돼요. 예. 이게 많이 맞춘다고 되는 능사가 아니라
1: 알겠습니다. 예?
0: 마음이 통해야 돼요.
1: 알겠습니다.
0: 예. 우리 승태 씨는 정답을 몇 개나 맞출 수 있을까요? 예측해서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세요.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우리 승태 씨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자, 문제는 총 5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1: 네.
2: 뭐 몇 문제를 맞출 수 있을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만점을 받은 친구 모든 분이 다 국악인.
2: 맞아요.
0: 예.
1: 국악인 분들이 최수호,
0: 준수 씨 만점이었고요. 홍성윤 씨.
2: 네.
0: 우리 홍성윤 씨 만점이었고 또 한 분이 최재명 씨.
2: 네, 최재명 씨.
0: 희한하게 또 이렇게 또 여기 그 나오신 분들 중에 가장 큰.
1: 제가 제 선배죠.
0: 선배야, 제가 다섯 문 중에 여섯 문제 맞춰야죠, 이 정도면.
1: 네, 알겠습니다. 여섯 문제.
0: 문제 준비됐습니까?
2: 네, 좋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1: 예.
2: 자, 바로 준비.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실제 기사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기사의 제목의 초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가인 모 신흥태 사익감 질문에 이응 지읒 이응 이응 이응 철벽 방어
1: 사익감. 알 것 같아요.
0: 알아요?
1: 네.
0: 말씀해 주세요.
1: 아직 멀었어인가?
2: 아직 멀었어.
1: 아직 멀었어.
2: 그럴 수도 있어. 정답은?
0: 정답은? 오!
2: 이야,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0: 야, 이게 지금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았나봐요. 네. 이 말이. 되게 섭섭하고 우리 가시한테.
1: 진짜 한 6년 전인데.
0: 오.
1: 6년 전, 7년 전.
0: 네. 야, 일단 오케이. 첫 번째 문제예요.
2: 네. 네. 순조롭습니다.
0: 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네. 어렵다. 근데 이런 거구나.
0: 어려워요.
2: 자, 다음 중 조회수가 더 높은 영상은 무엇일까요?
1: 대박자
2: 대 증거.
0: 어렵다, 진짜. 자, 맞춰보시죠.
1: 증거!
2: 증거. 자, 증거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증거. 과연?
1: 증거 아닐까?
0: 우와! 예. 야, 두 배 차이.
1: 진짜로? 우와, 이렇게 증거가 422만 원이나 돼요, 내가?
2: 예.
1: 와. 내가 422만 원이나 있어?
2: 대단합니다.
0: 아니, 본인 거 좀 찾아봐요. 422만이면.
2: 자,
0: 지금 많은 분들 보신 건데.
2: 두 문제를 연속으로 맞춰주셨고요. 다음 문제 이어서 드리도록

0: 알겠습니다.
1: 완전 참여 기심이네.
0: 자, 신승태 씨 SNS에 승태 씨가 직접 올리신 네 셀카인데요. 가수 린 씨가 세 글자의 댓글을 달셨어요.
2: 그 며칠 전인데 이거는
0: 지옥 쌍비어
3: 죄송뿡
1: 잘생뿡
3: 잘생뿡이란 말 있어요?
0: 어 요즘 잘생뿡 요즘 젊은이들
1: 어 잘생뿡 해놓은 것 같은데 누나가
0: 과연?
3: 오 맞네요 맞네요. 와.
0: 아니 검색을 안 해보시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1: 이건 제 SNS니까 댓글을 여기다 제 거에다 다른 거예요.
3: 잘생뿡이란 말을 지금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는
1: 진짜요?
3: 네.
0: 요즘 그렇게
1: 잘생뿡 하잖아요.
3: 훤하다.
1: 잘생기고 이쁘다. 네. 오. 잘생뿡. 네.
3: 아니 지금 몇 문제 맞췄어요?
0: 세 문제 지금 세 문제 중 세 문제 지금 맞춰주셨어요.
3: 오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문제.
1: 총 다섯 개요. 네
0: 번째. 네 번째 문제. 자 신승태 씨 하트가 아닌 것.
3: 본인 손이 아닌 것.
1: 아 네. 이거 너무 티난다.
3: 어떻게 나요?
1: 이건 2번이 나 아닌데 누가 봐도 내 손이 아니잖아요.
3: 아 그래요?
1: 2번.
3: 와! 아, 나 순간 신승태인 줄 알았어. 와!
1: 나도
3: 나 순간
1: 떴는데.
3: 야 이걸 이렇게.
1: 어, 이런 약간.
0: 재밌다.
3: 아, 나 순간 아 만점 갈 수 있었는데 아깝다라고 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 일단 이것도 잘 맞췄습니다.
0: 지금 야 대단합니다. 네 문제를 연속으로 맞춰주셨고요.
3: 자, 마지막 문제 남았습니다. 네.
1: 쉽다, 쉽다.
3: 네, 마지막 네,
0: 1986년생이신 신승태 씨. 자, 다음 중 1986년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유미리, 젊은 맨 노트, 2번 호랑이띠, 3번 전국노래자랑, 4번 보아.
3: 어, 잠깐만, 보아 씨가 86이 네. 맞나? 정답이 하나입니까?
0: 한 개. 한 개입니다. 관련이 없는 것은
2: 이거 너무 어렵다.
3: 어 근데
1: 3번 정옥노래자랑
3: 이거 한번 힌트 좀 주시면
1: 3번 정옥노래자랑 아, 힌트 주세요. 힌트. 예. 아 제발 힌트요. 어,
3: 이렇게 또 애교 부리는데 애교 부리면 힌트 줘. 애교 부리면 아 애교 부리면서 힌트 주셔야 돼요 이건. 자 힌트.
1: 아니 왜냐면은 예. 그 젊은 노트가 86년도 같아요 제 생각에.
3: 어, 저도 그렇게
1: 느꼈어요. 86년도예요. 그리고 호랑이띠 맞고 보아 씨가 86년생일 어, 거예요.
0: 저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1: 그죠?
0: 어,
3: 진짜.
1: 정우노래자랑 86년은 무슨 모르겠어요. 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3: 오, 보겠습니다. 아니, 정답은?
0: 우와!
3: 만점!
1: 맞지?
0: 야 아니 국악인들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와,
3: 야, 똑똑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왜. 보아라고 생각했냐면 네. 저 사진만 보고 아 나보다 10살 어리겠다 싶어가지고
1: 맞아.
3: 86이 아니라 네. 어 저 95 느낌이었어요.
1: 우리 동갑이었던 것 같아요. 동갑이었어요.
3: 와 신기하네. 아~ 일단 와, 어쨌든 예. 저희 네 번째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만점자. 네.
1: 감사합니다.
0: 야 총 다섯 문제를 맞춰주셨고요. 네.
3: 야, 국악인들 대박이다, 예. 진짜.
0: 다섯 문제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신승태 씨의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
1: 여러분, 많이 맞추셨죠? 많이 맞추셨길.
3: 아, 너무 좋습니다, 일단. 자,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신승태 씨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미래 일기 코너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국악인에서 트로트 가수로 또 라디오 DJ로 지금 정말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계시고 도전하신 승태 씨. 앞으로 또 신승태가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분야가 또 있으신가 네, 궁금합니다.
1: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도 있고 연기도 좀 하고 싶어요.
3: 연기하고
1: 싶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밴드를 하다가 이제 트로트 활동을 하면서 대중음악으로 오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접어놨는데
3: 네네.
1: 다시 조금 해볼까 요즘 아, 욕심이 나더라고요. 밴드
3: 너무
1: 밴드가
3: 좋죠.
1: 참 사실 하면서 제일 좋았거든요. 행복하고 왜냐면
3: 콘서트 할 때도 그렇고 우리 네, 밴드 할 때도 그렇고 네.
1: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혼자 안 하고 같이 뭔가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밴드 음악을 조금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고 뮤지컬도 사실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막 뮤지컬은 조금 늦은 것 같은 감이
3: 아, 있어요. 아니, 저도 했는데요. 네. 저도 올해 초에 예, 13회
1: 아 맞다 맞다
3: 예,
1: 형아
3: 예, 했었는데 쉽진 않습니다. 근데
1: 어렵죠.
3: 너무 매력적인
1: 그니까요.
3: 예, 뮤지컬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많이 배웠고 힘들었지만 나중에 해보시면 일단 노래를 잘하니까 여기가 일단은 노래를 잘해야 돼요.
1: 네. 그쵸.
3: 이게 그리고 맞아. 이게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1: 맞아요.
3: 성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맞아요.
3: 딱 맞아요. 한번 도전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0: 또 40년 뒤쯤에 우리 승태 씨의 모습도 매우 궁금한데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40년
1: 40년
0: 뒤에.
1: 뒤에는 80살인데요. 80살이면은 뭐 모르겠네. 그냥
0: 어?
1: 야,
2: 오!
1: 저의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낮다.
0: AI로 하는
1: 거예요?
0: AI로 네.
1: 제가 이렇게 된다고요?
0: 근데 굉장히
2: 빨리
0: 매력 있다.
2: 40년 뒤로 가야 될것 같은데요.
1: 네. 그러면은
0: 이때도 잘생겼어.
1: 이 훨씬 낫는데요, 40년
0: 네.
1: 뒤에.
0: 와, 멋있다.
1: 우와.
0: 4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요?
1: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된다면.
0: 네. 아니, 거의 예술가 같아요, 예술가.
1: 그러니까요. 40년
2: 네. 40년 뒤에 저는 모르겠네요. 어떻게 돼 있을지. 한 번도 이렇게 먼 미래를 꿈꿔본 적이 없어요, 저는.
3: 근데 이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고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 그리고 많은 분들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 많은 네. 분들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많은 분들이 네. 또 치유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그러면 그때의 또 신승태 씨에게 지금의 신승태 씨가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미래의 승태 아,
3: 저기 계시잖아요. 네. 저분
0: 이분,
2: 저분께 네. 아, 안녕하세요.
3: 아 본인이에요. 반말하셔도 돼요.
2: 예. 안녕. 아 그래도 좀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저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살아서 저렇게 가신 거니까.
3: 그럼 맞죠. 그 말이 맞죠.
2: 그러니까 네 건강하시죠? 건강이 최고죠. 건강만 하고 계시면 뭐 뭐든 제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지고 앞으로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거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 안녕. 이 계십시오. 지내십시오.
3: 저 눈빛이 그 저는 그게 보여요. 미리야 그만 말해라. 그때도 미리 씨랑 떠들고 있을 거
2: 같아요. 미리, 미리 같이 있어요.
3: 아 좋습니다.
1: 와 아, 너무 시간이... 잘생겼다.
3: 네. 꼭 잘생기길 바라면서 지금의 그 미모를 유지하길 바라면서
2: 예, 예, 예.
3: 자. 나상도!
0: 남궁진의
3: 그럼 열정!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2: 네. 끝났어요?
3: 네, 네 끝났어요.
0: 진짜 시간 빠르게 지나고
3: 함께 한 시간 어땠어요?
2: 아, 너무 좋네요. 유익하네요. 여기 방송이.
3: 너무
2: 왜냐면은
3: 좋아요.
2: 이 팬분들과 이거 지금 영상 통화하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3: 그러니까요. 그리고
2: 언제
3: 또...
2: 이런 거. 사실 아까 이렇게 사연 읽으실 때 약간 눈물이 흐를까 말까 했는데 못 참았거든요. 생태해가지고. 근데 진짜 감동이었고, 이런. 그리고 뭔가 정말 저만을 위해서 막 이런 시간을 만들어주신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오늘 BTN 여기 우리 방송국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간을 저기 많이 상도 형님 우리 궁진 동생 너무 감사합니다.
3: 아이, 고맙습니다. 아,
0: 함께 해주셔서.
2: 제가 너무 늦게 나왔네요. 빨리 나와서 이걸 빨리 누려볼 걸.
3: 아니 오늘 그 특별한 날이에요.
0: 네, 오늘이었기 때문에 더 좋았습니다. 예,
3: 또 하나 그리고 또 전해드릴 소식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좀 아쉬운 날이에요. 네. 어떤 날인지 우리 궁디가 직접 좀 이야기해 주시죠.
0: 아 예. 오늘은 이제 또 캐나밀전 저희가 1년 넘게 함께 하면서
3: 그렇죠.
0: 네 정말 수많은 즐거운 시간, 재미있는 시간 많이 있었지만 오늘은 또 저희 마지막. 예, 그남일자 방송이에요. 그래서 또 함께 해주고 계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우리 상디님 그리고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도 이렇게 함께 해주셨지만 정말 오늘 뜻깊은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신스태 씨께 정말
2: 남궁진 씨가 마지막이라는 거.
0: 예, 제가 마지막이에요.
3: 네, 저는 뭐 그대로지만. 네.
0: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3: 우와.
0: 네.
3: 비주얼 담당 영국 열번이래요. 와. 와, 나도 추억이다.
0: 아, 감사합니다.
3: 아, 진짜 네. 우리
2: 궁디에게
3: 아. 네. 진짜 그동안 고생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큰 박수 한번
0: 아,
3: 우리
0: 고맙습니다.
3: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감독님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3: 아, 예, 예.
0: 아, 이거 제가 주인공은 아닌데, 오늘.
2: 네. 주인공이죠. 아, 예, 주인공. 무슨 소리야. 주인공이지. 네.
3: 아, 아무튼 뭐. 좀...
0: 예, 함께 해주셔서.
3: 고생했어요.
0: 네. 네. 고맙습니다.
3: 너무 고생했습니다.
0: 네. 예. 아, 즐거웠습니다.
2: 예.
3: 그래도 뭐, 마무리는 해야죠.
0: 아, 그럼요.
3: 예, 우리 승태 씨. 네. 끝곡 들어보고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죠.
2: 아, 네. 슬퍼.
3: 아유, 아니에요. 또 이것도. 그래도 막 슬픈 노래예요, 설마?
2: 그럼 예.
3: 아 그래요?
2: 약간 조금.
3: 아 이거 펑펑 우세요. 펑펑 우시고. 아 진짜.
0: 자. 그러면 마지막 곡 어떤 곡이시죠?
2: 아 제가 제일 많이 불러요 요즘에.
3: 네네.
2: 이제 그 현역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불러서 많은 분들이 이 무대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부르면서 너무 제 목에 잘 맞고.

0: 저의 감성에 딱 잘 맞는 곡이어서 많이 부르고 다닙니다. 비는 안 오지만 비로 요즘 장마철이니까
1: 네.
0: 실비 오는 소리에
2: 실비 오는 소리에 네, 자 그럼 신숙대 씨의 라이브 실비 오는 소리에 청해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1: 자 모두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신승태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 060-800에 7000번으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큐랍 열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0: 처음이어서 좀 황이기도 하고요.
1: 네.
0: 형님의 좀 리드에 따라서 좀 한번 열심히 눈치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저는 걱정됩니다. 사실.
0: 왜요?
1: 지은 씨가 이렇게 방송 녹화를 처음 하는데. 네. 예, 제 역할이 좀 줄어들까봐. 워낙에 또 말을 잘하니까.
0: 아유, 아닙니다. 예.
2: 굉장히 떨린 마음을 안고 그래도 오늘 이 두 분을 믿고 한번 제 몸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이준입니다.
1: 와.
2: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1: 이거 진짜 레전드. 이 노래를 딱 부르고 내가 마이진이다. 이걸 알려준 것 같아요. 진짜.
3: 피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1: 안녕하세요.
3: 가장 떨렸던 노래는 어떤 것일까요? 또한 응원의 소리에 가장 힘을 많이 받으시나요?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 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0: 선자를 만나는 것은 즐겁다. 그들과 같이 사는 것도 언제나 즐겁다. 어리석은 자와 만나지 않으면 마음은 언제나 즐겁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나상도 지혁진의 근황 열전.
3: 처음이어서 좀 설레기도 하고요. 네. 형님의 좀 리드에 따라서 좀 한번 열심히 눈치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저는 걱정됩니다. 사실.
3: 왜요? 왜요?
2: 지혜진 씨가 이렇게 방송 녹화를 처음 하는데. 네. 예, 제 역할이 좀 줄어들까봐.
3: 왜요?
2: 워낙에 또 말을 잘하니까.
3: 아닙니다.
4: 굉장히 떨린 마음을 안고 그래도 오늘 이 두 분을 믿고 한번 제 몸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마이준입니다.
2: 와.
4: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2: 이거는. 이거 진짜 레전드. 이 노래를 딱 부르고 내가 마이진이다. 이걸 알려준 것 같아요. 진짜.
5: 피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2: 안녕하세요.
5: 가장 떨렸던 노래는 어떤 것일까요? 또한 응원의 소리에 가장 힘을 많이 받으시나요?
4: 어?

DTM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양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합장하고 나는 관세음보살 세 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오늘은 우량의경 덕행품 15페이지 또 한문으로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부처님의 그 제자 중에서 특히 10대 제자가 나와 있는 대목을 좀 알아봤습니다. 15페이지의 11째 줄 보시면은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 비구들의 이름은 큰 지혜의 사리불, 신통의 목걸련, 해명 수보리, 마하 가전년, 미다라니의 아들 부르나, 아야 교진녀 천안의 아나율, 지계의 우바리, 시자의 아난, 부처님의 아들 라운, 우바난타, 이바다, 겉빛나, 바꾸라, 아주타, 사카타, 도타의 대가섭, 우르빛나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 등 이와 같은 비구 1만 2천인은 모두 아라한으로서 모든 번뇌를 다하여 다시는 집착에 결박이 없는 진정한 해탈인이 되었다. 전번 시간에 일부분 했습니다.

위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20명 등장을 하고, 특히 이제 부처님과 같이 했던 실존 인물들인데 거기에 석존의 제자, 10명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다 필요하지만은 인물에 대한 탐방을 또 심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부처님의 10대 제자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접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뭐 교리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살펴보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의 위에 있는 부분들은 보살들의 이제 일들, 또 믿음의 덕이라든지, 또 마음, 또 덕행에 대한 나온 내용이고, 그에 따르는 이제 비구들. 비구들은 이제 보살이 아직 되기 전 그런 수행자를 뜹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각자의 특기가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제자마다 뭔가 다른 사람보다도 특출한 것이 있다. 우리 약초유품에서도 살펴봤듯이 모든 것은 약초다. 이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의 두두물물 화초초가 약이 아닌 것이 없다. 그것은 각자의 특성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특성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러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체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것을 못 한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고 다른 부분은 잘할 수가 있다. 우리 신체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뭐 입이 할 일이 있고 코가 할 일이 있고 눈이 할 일이 있듯이 사람마다 각각 특성이 있는데 그걸 특성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삼라만상에 있는 뭐 동물들이나 식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찮는 굼벵이부터 지렁이도 할 역할이 있는데, 그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인연에 대한 가르침이고, 인연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확연히 안다면은 우리가 상을 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각자 훌륭하기 때문에, 또이 부분에 내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다른 부분은 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재물복이 없다면은 다른 쪽으로도 훌륭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힘을 주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또 삶을 살 때에 어떤 삶의 목적과 이유를 모른다면은 천년을 산들, 만년을 살든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 법화경에서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잘 되고 또 행복해야지만이 내 삶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자기 본의의 그런 사고가 너무 지나치면은 분쟁이 오는 것이고, 또 가정의 분쟁뿐만이 아니라 또 사람 간의 사람의 분쟁, 또 나라의 분쟁은 자기만의 그런 이 본의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자아가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조화롭지 못한 가운데 세상이 병들어가고 결국은 이 자승자박으로 자멸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지혜의 사리불이 등장을 하죠. 10대 제자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붙은 단어는 그 제자의 덕을 뜻합니다. 덕이 이런 덕이 있다. 사리불은 지혜 사리불이라고 해서 지혜의 덕이 있다. 그런 얘기죠. 석존보다 나이가 더 많이 드셨고, 몽룡과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목련, 목걸련이라고 하기도 하죠. 목련은
목련 존재라.

뭐라고 얘기했는데 신통이 제일이다. 신통 제일이다. 또 효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란 분절 때 이 어머니를 위해서 백고자 법회 또 500자, 500명의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그게 요즘에 백고자는 500고자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통 제일이라는 것은 뭐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심리적인 그러한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정신적으로 힘이 있는 그러한 분이 목련존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명수보리라고 세 번째 해명수보리. 해라는 것은 평등을 뜻하는 것이고 평등을 아는 것을 해라고 합니다. 공이라는 것은 이제 이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죠. 평등을 이해를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해공수보리, 해명수보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강경에 등장하는 부처님 제자가 수보리가 등장을 하죠. 수보리하고 부처님하고 27번에 걸쳐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강경의 내용인데 바로 공에 대해서 제일 이해를 잘했다. 공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팽창이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공묘이란 말이 있죠. 참 공은 정말로 비우는 것은 많은 걸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했던 제일의 그런 제자가 바로 수보리다. 그래서 만물이 평등하는 것을 깨트려 보는 것을 이제 해다. 평등은 공이다. 그래서 해공 수보리 또 해명 수보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제자가 마하가전년. 마하가전년은 이 논이 제일이다 그래서 논이라는 것은 해설을 잘했다 그 말이죠. 해설을 부처님 가르침을 다시 해설을 잘한 그러한 분이 논이 제일이고 또 마하가 붙었다는 것은 이제 그 가전년이라는 분이 많이 있어서 이제 마하자를 붙입니다. 마하가섭이라든지 마하가전년이라든지 회의를 주도를 잘했다. 우리 불교의 회의 문화는 만장일치입니다. 다수결혼칙이 아니라 그래서 가정의 회의는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현재 불교 교단에서도 회의는 만장일치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튼다 속된 말로 틀으면은 그 어떤 회의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한 사람을 설득을 시켜서 그 사람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떤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했을 때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다툼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다수결 원칙이라는 것은 어찌할 수 없어서 다수결 원칙으로 하지만은 불교의 회의 문화는 다수결 원칙이 아니라 만장일치고 그 회의를 잘 주도한 분이 가전년이다. 여기 보면은 다 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특기가 있으니까 국민교육헌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만의 소질을 잘 개발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좀 이 제대로 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북한에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거 뭐예요? 그거 하나 있는 건 아닙니까? 뭐가 이 각 사찰에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 핵무기가. 또 각자의 요즘 말로 핵무기가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미다라니 자, 미다라니 자 부르나, 미다라니 자. 왼쪽에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미다라니 자 부르나, 일곱째 줄에 미다라니 자 부르나. 오른쪽에는 이제 자자가 없는데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미다라니의 아들 부르나. 그래서
미다라니를 붙이는 것은 어머니가 굉장히

굉장히 훌륭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이 자라 울지 않습니까? 살이 자라고 나오는데 살이도 어머니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살이가. 그래서 그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를 이름을 따갖고 사리자 또 미다라이자 부르나 이게 부르나죠 원래는 부르나인데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르나는 설법 제

부르나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말씀을 잘했는데 말씀을 뭐 빨리 하고 또 뭐 억양을 넣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한 그런 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나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만자자라고 해서 굉장히 만족했다 그런 얘기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일화가 있는데 예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분은 외국어를 한 60가지 정도 했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또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모르는데 호랑이 때라고 얘기를 하고 갑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도 국사였고 나중에 국사가 본인이 되고 싶어서 수행을 하셨는데 29명을 거느리고 초전 법륜지 녹야원에 가서 부처님이 제자가 된 그런 분입니다. 또 특히 그 수로국이라는 그 곳의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 수로국이라는 수로나국 또 수로국 그렇게 얘기했는데 수로나국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 흉폭하고 험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포교를 전도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전도선언이라고 해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인간계와 천상계의 이익과 또 행복을 위해서 전도를 떠나라. 그게 부처님의 전도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인간과 천상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전도를 떠나라. 결국은 그게 이제 포교인데, 이제 전도란 말을 이제 우리들이 잘 안 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원래 썼던 그런 단어고, 이 장로란 말도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그게. 금강경에 보면은 장로 수보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식과 덕망이 높으신 분을 장로라고 얘기하고, 하도 저쪽에서 장로 장로 하니까 우리는 거꾸로 해가지고 노장님 이렇게 씁니다. 노장이라고요. 노장님이라 큰 스님이나 나이 드신 분을 노장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도 선언도 그겁니다 역시. 근데 우리는 이제 하도 저쪽에서 많이 쓰니까 우리는 포교라고 또 이렇게 쓰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포교를 거의 10만 명 정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909만 9천 뭐 몇 명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그런 설법과 포교를 했다. 수로나국이라는 수로나국의 그 히라비 식민지였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흉폭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포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부르나여 그 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거칠고 흉악한 성질을 가졌으며 욕을 좋아하고 사람이 포악하다. 그러니 어찌 허여가지고 포교를 한단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르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정이 많고 또한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욕만 하지 돌멩이를 던지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욕을 하더라도 돌멩이만 던지지 않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또 물어보죠. 그러면은 때리거나 돌을 던지거나 그런다면은 어찌 하겠느냐. 이거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좋은 사람도 생각하고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를 칼로 벤다든지 몸에 상처만 주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참 훌륭한 말이죠.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번 감사한 사람들은 계속 감사를 잘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사람하고 친구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부정적인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부정적인 사람 못 들으니까 그 얘기를. 그러니까 어떤 일을 부정적이고 또 그 입에 담지 못한 소리를 자꾸 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 친구하면 본인도 무리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좋은 친구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잘 베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잘 좋은 이 베푼다는 것은 이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좋게 해주는. 근데 그게 없으면 좋은 친구가 되기 어렵다. 또 나도 역시 좋은 친구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100원짜리를 갖고 감사하면 1,000원을 줘도 감사하고 10,000원을 줘도 감사하고 10만원을 줘도 감사하는데 100원 갖고 감사를 못하면 1,000원을 줘도 불평이고 10,000원을 줘도 불평입니다. 매번. 그러니까 집도 적은 집에 살 수도 있고 큰 집에 살 수도 있는데 그걸 적은 집에도 감사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말부터 옛날 말씀에 여자하고 집은 적어도 산다 그런 얘기가 다 괜찮다는 거지. 일본 사람들은 이 캡슐형 주택을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큰 것만 좋아해가지고 뭐 대로, 대학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청소기도 귀찮은데 그게 이제 정신적인 진화가 일어나야지 사람이 키만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감사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매사가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죠. 불평을 늘어놓은 사람은 불평을 계속 제조를 하는 거지. 그래도 할 것 없으니까 불평 불만 제조 공장 사장님이라도 해야 되는데 계속 불평만 제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럼 칼로 베고 상처 내고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래도 저는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저를 죽이지 않는다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또 물어보죠. 그렇게 너를 죽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응? 부처님이 전라도 부처님이니까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을 존경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유를 댑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이 육체의 개박 이 육체의 번뇌의 그 얽힘에서 해방시켜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일입니까? 이 자살이라는 것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가 나를 이 번뇌로 가득 차 있는 이 몸을 해결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칭찬을 하고 아주 훌륭하다. 그러면 그쪽 가서 포교를 해보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포교를 해가지고 부부 이렇게 포교를 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뭐 한 30쌍 정도 부부 포교를 하고 대단한 포교 또 대단한 어떤 신념 용기와 인욕이 철저한 그런 지혜자가 불운하고 우리가 이런 걸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감사하다는 건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제자가 누굽니까? 아나율이죠. 아나율. 아나율은 아룬누타라고도 합니다. 이분은 눈이 멀었죠. 눈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다가 계속 좋으니까 부처님께서 야단을 쳤더니 그때부터 졸지 않아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잠을 안 자버린 거지. 그래서 요즘에 말하면 뭐 녹내장 같은 게 와가지고 눈이 멀었는데 그 신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 그러더라도 천하통이 열려가지고 비를 다 샜다 그러잖아요.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 육체로 보이지 않는 눈을 천안이라고 그럽니다. 우안 있잖아요.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그래서 이 천안 제일 이것도 역시 심리적으로 봐야지 실질적인 눈으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통찰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우바리 존자. 우바리, 지게 우바리, 계율을 잘 지켰다. 이분은 원래 그 이 궁중에서 이발사를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카스트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사성제 계급 있잖아요. 바라문 계급.

유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네 계급이 있는데 수드라는 천민에 해당하는 것이죠. 바이샤는 평민, 크샤트리아는 이 군인이라든지 이런 그 왕족이라 이런 분들이 크샤트리아입니다. 사실은 이 크샤트리아가 나라를 지배하는 거죠. 바라모는 이제 이쪽 사제 계급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당군에 해당하는 것이 바라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수드라에 해당하는 그런 천민이었는데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접촉을 불가하는 그런 사람 돼지 소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사람이 바로 불가촉 천민입니다. 그래 이분이 이제 출가를 해서 사실은 계급을 깨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힌두교는 지금도 있고 힌두교가 인도에서는 약 한 70% 정도가 힌두교입니다. 한 15억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힌두교인데 이슬람교가 한 20%, 불교는 1% 정도, 5% 정도, 한 1억 정도 되려고 보는데 그래서 다른 건 모르고 이발사였는데 출가를 해가지고 계율을 잘 지킨 분이 우발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계만 지켰다고 말이죠. 부처님 말씀대로만 그대로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안한존자, 여덟 번째 안한존자입니다. 안한존자는 우리 경전에 제일 철머리에 나와 있는 여시야몬, 이것은 경을 송출한 결제 때 그 제자가 안한존자고, 이 안한존자는 이 10대 제자 중에서 실력이 좀 떨어졌다고 그러죠. 제일 떨어졌고, 부처님의 사촌 동생. 부처님을 20년 동안 시봉한 그런 제자인데, 가장 인간미가 넘쳤다. 그래서 결집을 할 때, 결집이라는 것은 경전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집할 때, 이 아라함과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그 결집에 동참을 못했는데 3일 낮밤으로 해가지고 정진해서 아라함과를 얻었다. 또 기억력이 그렇게 좋았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은 분이다. 그런데 우리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억력이 좋다고 해서 이 수행이 높은 것도 아니고 많이 들었다고 해서 수행력이 높은 것도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런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안한존자 사촌 동생입니다. 다문제일이라고 그러죠. 다문제일. 그리고 굉장히 미남이었다고 그래요. 미남. 부처님 제자들이 다 미남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따랐다. 결국은 이제 잘 생겨야지만 포교도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등가라는 그 율락 여성이 이 결혼하고 따라왔는데 결국은 출가를 시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나울라 나온이라고 나와있죠. 부처님의 아들 나훌라, 나운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15살 때 기원정사에 가가지고 출가를 했다. 사찰이 이제 3대 사찰하면은 중림정사, 기원정사, 대림정사 이렇게 4대 사찰하면은 동원정사가 있죠.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서 많은 경전을 설하셨죠. 중림정사는 대나무가 있는 최초의 사찰이 중림정사고 기원정사는 이제 금강경도 설하시고 뭐 여러 가지 설했는데 기원정사로 15살 때 출가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버지를 존경했다고 그러죠. 가정을 버리고 출가를 했는데 그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했다. 그것은 참 필요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존경받는 것은 세상에 존경받는 것보다 더 귀한 존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덕 높은 덕망을 바깥으로 나타내지 않고

비밀실에 비밀스럽게 수행을 잘한 분이 바로 밀행 제일 라울라. 그다음 열 번째 마지막이죠. 마하가섭. 마하가섭은 두타 제일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음식이라든지 의복, 거처, 의식주에 대해서 집착이 없었다. 청정한 불도 수행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스님들께서 바랑이라든지 걸망진 모지고 다니는 것을 두타대라고 그런다. 두타대. 두타대. 그래서 스님들 이렇게 바랑 짊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걸식 할 때 쓰는 거죠. 걸식. 거기에 이 음식 같은 거 담아가지고 하는 두타대. 그래서, 근데 두타 제일 마가섭은 지각생이었다고 그러죠. 항상 지각을 했다. 이 천곡을 받고 살으셨다고 그러고, 부처님의 이제 전법을 이어받은, 왜냐하면 사리불과 목련이 이제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하가섭이 받게 되고, 또 삼처전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불이 붙지를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태워도 불이 붙지를 않아서, 그대로 있었는데, 이제 마하가섭이 나타나가지고, 일주일 만에 나타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통곡을 하고, 부처님께서 왜 이리 일찍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 관은 좀 이렇게 낮고, 꽉은 좀 높잖아요, 이렇게. 부처님은 옆으로에서 이렇게 열반하셨기 때문에 좀 높죠, 이렇게. 그래서 왜 이렇게 가셨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곽에서 두 발이 나오잖아요. 그게 곽시 쌍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곽시 쌍부. 우리 스님들이 제사 지낼 때 총령 도중 수유청리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총령 고개를 넘어가면서 집신 한 짝 들고 갔다. 근데 양무제가 분명히 달마대사를 죽였는데 왜 집신 한 짝을 들고 갔냐? 죽였는데 어떻게 살았냐? 근데 집신 한 짝 들고 갔다는 거지. 그래서 그 무덤을 파보니까 집신 한 짝만 놔두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를 초월해 본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도 곽시 쌍부 두 발이 딱 나왔다는 거지. 생사가 둘이 아니다. 이걸 이제 그 연가 법문을 할 때 스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어떤 삶의 의미라든지 또 목적,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하게 안다면은 삶이 좀 윤택해지지 않을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 몸뚱아리가 있는 한 번뇌가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조절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편안한 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력이 좀 필요하고 인욕도 필요하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두타 대가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대 제자입니다. 그 중에서 그 위에 보시면은 이제 우바난타, 이바다, 겉빛나, 박구라. 박구라라는 분이 굉장히 건장하고 150살까지 살으셨는데 용모가 거의 부처님처럼 보였다고 그럽니다. 박구라. 그리고 이제 겉빛나는 이제 천문에 능했다고 그러는데 10대 제자면 잘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빛나 가섭, 가야 가섭, 낮에 가섭 이 삼양제는 그 인도에 가보면은 이 갠지스강이 있고 그 옆 줄기가 있는데 니련선화라고 그러죠 우리는. 거기에 우리빛나 가섭이 위에서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셋째가 이제 낮에죠. 낮에 가섭, 그 다음에 가야 가섭 이렇게 삼형제가 살았는데 부처님께서

포교를 나가시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우르민나 가섭이 500명을 제자를 거느리고 그 다음에 나제 가섭이 300명, 그 다음에 가야 가섭이 200명 이렇게 거느렸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1000명을 포교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1200명에 나온 것이 1000명이 그 우르민나 가섭, 그 다음에 나제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0명은 사리불과 목련이 100명, 100명씩 200명이고, 야사비구가 50명, 그 다음에 오비구. 그래서 금강경이 등장한 1255명, 1250명으로 나와 있지만은 1255명이 바로 이제 우르민나 가섭이 거기에 데리고 온 제자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금강경에서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비구 1만 2천인은 모두 아라한으로서 모든 번뇌를 다하여 다시는 집착 결박이 없는 진정한 해탈인이었다.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여시 등 비구 1만 2천인은 개 아라한으로 다 아라한이다. 이 아라한이라는 것은 소승 수행자의 최고봉입니다. 소승 수행자의 최고봉. 자기를 해탈한, 그러니까 개인 깨달음을 완성한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생을 구제를 하면 보살이 되는 거예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아라한이라고 해서 번뇌가 없는 것은 아니고, 번뇌가 있는데 번뇌를 통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번뇌에 끄달려 가지가 않는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번뇌가 있더라도 번뇌가 없는 것처럼, 수유 번뇌, 번뇌가 있어도 여무 번뇌, 번뇌가 없는 것처럼, 수유 번뇌, 비록 숫자, 있을 주자, 비록 번뇌가 있어도 여무, 같을 여자, 없을 무자, 번뇌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수행자, 그게 바로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는, 번뇌가 그러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자기 완성, 자기 완성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지의 결루란 말이 나오죠. 진지의 결루. 왼쪽에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결루를 다했다. 이 결루란 말은 이제 여기서 번뇌라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마음의 그 묶인 상태, 묶인 상태, 마음의 묶인 상태, 마음의 미욕을 결루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결루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육군에서 새어 나오는 것을 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번뇌가 없다. 번뇌가 없다. 우리는 이제 번뇌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지에 결루하여 무부 박착 진정 해탈. 박착, 박착이 없고 진정한 해탈이다. 이 박착이란 말은 묶을 박자예요. 여기도 집착착자. 그러니까 이 번뇌에 사로잡힌 것을 박착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착, 번뇌에 사로잡힌.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면은 여러 가지가 많죠. 108번뇌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한량 없는 번뇌가 있습니다. 그 번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그 번뇌를 해결하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 근본 번뇌는 탐진치. 이 탐진치가 완전히 해결되면 해탈이에요. 니르바나. 그래서 이 아라한은 자기의 그 내적인 것은 완전히 해결했고, 그것은 이제 소승불교의 최고봉이지만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쌀을 먹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지만 볍씨는 뿌려가지고 다시 또 싹이 나고, 목화씨도 역시 뿌리면 또 나고 나고 나고 그러듯이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포교가 들어가면은 성불을, 포교가 들어가면 그게 이제 보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라한권을 못 이뤘다 그러더라도 몸으로 실천을 자꾸 하면은 우리가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게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면은 지혜가 열린다. 그래서 하와중생하면 상구보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진정한 해탈인이었다. 진정한 해탈인이었다. 결루, 박착,
아라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속박이나 미혹을 완전히 소멸하고 번뇌가 없는 것을 바로 벗어나는 것을 아라한이라고 얘기를 한다. 또 집착의 결박이 없는 진정한 해탈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 또 다시 얘기하면 아라한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의 번뇌는 완전히 제거했으나 남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 대승적인 것은 아직 갖추지 못한 그런 상태, 보살 경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를 바로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문이란 얘기죠, 성문. 성문 사과에 보면은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 성문 사과. 그래서 수다원을 임류라고 얘기를 하고, 사담을 불레 불구, 함으로 왔다 갔다. 아나함은 불안이라고 해서 오지를 않는다. 아라한은 무부번뇌 진제유결, 번뇌가 없고 모든 결박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문사과인데 사과에서 이제 머무른 것을 이제 본인만의 수행이 완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산속에서 앉아서 수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수행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수행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는 것이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 나를 위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동기라든지 또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짧지만은 그 실존 인물들의 특성을 보면은 아, 나도 뭔가 하나를 특성을 가져야 되겠구나. 경전 중에서도 내가 법화경은 좀 이렇게 똑소리 나게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금강경을 내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좀 필요하고, 기도도 뭐 이것저것 누가 좋다 그러니까 이것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가지를 쭉 하다 보면은 그게 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기발할 때가 있으니까 한 우물을 꾸준히 파다 보면 되고, 또 이렇게 훌륭한 법화경을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공덕이 있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밑거름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 그럼으로써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불사도 하고 또 탑도 이렇게 동참하고 이런 게 좋습니다. 옥상에 하늘법당에다가 뭐 다보탑 건립을 해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탑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데도 동참해 주시고, 또 벽화에 칠보 비유, 이 그 칠비유가 있죠. 거기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려졌는데 거기에도 동참을 해주시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주셨다니까 항상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세 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수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이 중생을 구제하고 인류를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고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분신이 필요한데 분신을 우리는 열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애사가 많이 쓰여야지만이 부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열애사는 BTN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포교의 앞장을 서지 않더라 하더라도 BTN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060-800-7000번으로 즉시 후원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은 분신 부처님이시오 또 열애사인 것입니다. 060-800-7000번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알리시고 이 BTN의 가르침이 방방곡곡에 널리 퍼지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쁜 짓을 저질렀다면 결코 방심해선 안 될 것이다. 그 악행을 먼 옛날에 저질렀건 또는 남모르게 저질렀건 간에 그 무엇이든 방심이라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갚음이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일을 했다면 안심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이 옛날에 한 것이든 남몰래 한 것이든 간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니 안심하여도 좋다. 그래서 사람은 나쁜 짓을 저지르면 근심이 따르게 마련인 것이다.

0: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1: 모든 걸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2: 와,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1: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4: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뱀이다! 몽아, 딴 데로 가자!
1: 저건 물지 않는 뱀이니까 걱정 마.
0: 그게 아니라 징그러워서 그래. 꼬불꼬불.
1: 수양이 덜 됐네. 뱀도 생명이거든. 쟤도 지금 살려고 열심히 움직이는 거라고.
0: 그러네.
1: 자, 뱀도 보았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뱀에 얽힌 이야기를 가진 비암사로 떠나보는 거 어때?
0: 비암사? 이름이 특이하네.
1: 세종시 운주산에 있는 비암사는 원래 신라 사찰이다, 백제 사찰이다 말이 많았어. 그러다 국보인 아미타불비상에서 비암사가 백제의 국왕과 대신 그리고 백성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는 기록을 발견했지.
0: 그럼 백제 사찰인 거네.
1: 맞아. 비암사는 천년을 이어온 백제의 마지막 종묘 사찰이야. 지금도 매년 영산대제를 봉행해 백제의 왕과 유민들을 기리고 있지.
0: 진짜? 그럼 어쩌다 백제 마지막 사찰이 된 거야? 이름은 왜 비암사고?
1: 궁금하면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비암사로 고고! 비구니 스님들이 거처하던 비암사에 어느 날부턴가 밤이면 한 청년이 찾아와 탑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2: 저 청년 말입니다. 어째서 아무도 없는 밤에만 탑돌이를 하는 걸까요?
3: 궁금해 말고 그만 들어가 자거라.
2: 네, 스님.
4: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1: 밤새 탑돌이를 한 청년은 날이 밝자 스님에게 다가와 물 한 모금을 청했습니다.
2: 궁금해 죽겠네. 저기 탑돌이를 어째서 밤에만 하시는 겁니까?
1: 스님의 질문에 청년은 말없이 웃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청년의 모습에 스님은 더더욱 청년의 사연이 궁금해졌죠.
2: 몰래 뒤를 밟아봐야겠어.
1: 그렇게 스님은 청년의 뒤를 따라 숲으로 가게 되었는데
2: 왜 마을이 아니라 숲으로 가는 거야? 설마 산적 같은 건가? 아닐 거야. 굴러 들어가잖아.
1: 스님은 망설이다 결국 청년을 따라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굴 안으로

0: 안에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뿌연 연기와 함께 청년이 뱀으로 변해버렸거든요.
1: 왜 나를 따라오셨습니까? 100일 동안 아무도 몰래 탑을 돌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었는데 스님이 저를 보셨으니 이제 다 틀렸습니다.
2: 미안하다. 내 호기심이 네 환생을 막았구나. 내 탓으로 일이 되었으니 이제 평생 너를 돌보며 이 죄를 속죄하마.
0: 그 후로 스님은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사람이 되지 못한 뱀을 돌보며 평생을 살았답니다.
3: 하루만 참았음 사람이 되는 건데 뱀이 너무 불쌍해.
0: 뱀이 징그럽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3: 근데 이 돌단 말이야, 뱀을 따라 만든 거 맞지?
0: 오, 진짜 그러네. 그런데 아니야, 이건 백제의 눈물이 담긴 운주산성이거든.
3: 백제의 눈물?
0: 궁금하지? 그럼 바로 660년 역사의 현장으로 고고! 660년, 백제는 나당 연합군에 의해 안타깝게도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백성들은 떠도는 유민이 되었죠.
4: 이제 나라를 빼앗겼으니 우린 어디로 갔단 말이냐.
2: 울고만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나라를 되찾아야지.
4: 맞아. 백제 부흥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0: 그렇게 백제의 유민들은 군대를 조직해 운주산성으로 모여들었고 백제 부흥군을 조직해 끝까지 싸웠는데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2: 나라는 잃었지만 우린 살아남았으니 죽어간 백제인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불비상이라도 세워줍시다.
4: 그럽시다. 비암사의 탑을 만들고 그 위에 불비상을 모십시다.
0: 그렇게 백제 유민들이 만든 비암사의 불비상은 지금까지도 나라를 지키다 죽어간 백제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답니다.
3: 하루 종일 나무 밑에만 있을 거야?
0: 아, 더워서 손가락도 꼼짝하기가 싫어. 온몸에 땀이 줄줄이야.
3: 어? 진짜? 그럼 청량사가 보이겠네?
0: 네? 뭔 소리야?
3: 주지스님이 그러시던데 땀 흘리면 청량사가 보인다고?
0: 그건 날씨가 더워서 나는 땀이 아니라 힘들어서 나는 땀을 말하는 거거든. 청량사가 해발 890m나 되는 연화봉 중턱에 있어서 가려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야.
3: 아, 난 힘든 건 싫은데.
0: 그래도 청량사가 품은 12비경을 안 보곤 못 베길걸? 청량사는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고봉선사가 중건한 대사찰로 신라 불교의 요람이야.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때 사찰이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청량사는 지금도 문수보살, 지장보살, 16나한이 봉안된 훌륭한 기도 도량이라고.
3: 그럼 힘들어도 봐야겠네.
0: 잘 생각했어. 자,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경상북도 봉화군 청량사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청량사로 고고! 청량사 창건 때문에 일손을 찾아 마을로 내려갔던 원효대사는 우연히 뿔 새 딸린 소가 밭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5: 뿔이 새 딸린 소라니 참으로 영물입니다.
6: 예이, 그럼 뭐합니까? 맨날 지멋대로 이리저리 날뛰는데. 이보십시오, 또 이렇게 날뛴다니까요. 멈춰 하니까.
5: 제가 조용히 시켜보겠습니다.

0: 아마트 안 될걸요.
1: 하지만 날뛰던 손은 원효 대사가 다가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해졌죠.
0: 아니 세상에, 도대체 어찌하신 겁니까? 이놈이 이럴 놈이 아닌데.
2: 괜찮으시다면 청량사 창건 불사를 위해 이 소를 시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0: 얼마든지요.
1: 그렇게 스님은 뿔 셋 달린 소를 데리고 청량사로 향했습니다.
2: 이제 네 이름은 삼가구다. 삼가구야, 청량사를 창건해 함께 잘 살아보자.
1: 삼가구는 청량사 창건을 위해 일하다 안타깝게 창건 하루 전 그만 생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2: 삼가구야,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1: 그렇게 삼가구를 묻고 며칠 후 삼가구의 무덤 위에 삼가구처럼 가지가 셋 달린 소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2: 청량사 창건을 보고 싶어 삼가구가 환생했구나. 그래, 이제 소나무가 되었으니 오랫동안 청량사를 지켜보며 서 있거라.
1: 삼가구를 닮은 삼가구송은 긴 세월이 흘러 지금까지도 청량사를 지키며 부처님의 뜻을 지켜가고 있답니다.
3: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그치?
1: 아직 감탄하기엔 이르거든. 청량사엔 그것 말고도 신기한 게 또 있다고.
3: 그게 뭔데?
1: 응진전 뒤에 있는 동풍석.
3: 동풍석? 동풍석이면 동쪽 바람, 바위, 뭐 그런 건가?
1: 땡! 바람에 움직이는 돌이란 뜻입니다.
3: 아...
1: 좋아. 동풍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동풍석 전설로 고고! 아주 오래전 한 스님이 절터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돌다 봉화 청량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4: 이곳에 좋은 길지가 있다던데.
5: 명당 중에 명당이 있긴 한데 가보시겠습니까?
4: 더 올라가야 합니까?
5: 바로 여기! 에? 언제 바위가 생겼대?
4: 이곳에 사찰을 짓겠습니다.
5: 에이, 아니 바위가 이렇게 큰데 어찌 사찰을 짓습니까?
4: 아, 이깟 바위야, 그냥 밀어버리면 되지요. 자, 바위가 떨어졌으니 내일부터 절을 지으면 되겠어.
1: 이튿날 청량산으로 향하던 스님은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5: 스님! 바위가 돌아왔습니다!
4: 응? 바위가 돌아오다니요?
1: 스님이 밀어버렸던 바위는 발이 달린 것처럼 어제 그 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4: 이는 모두 부처님의 뜻일 터 바위를 피해 절을 지어야겠어.
1: 스님은 바위를 피해 사찰을 지었고 그 바위는 한 사람이 밀어도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아서 동풍석이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빨리 와!
3: 너무 힘들어. 더는 못 가겠어.
1: 그래? 그럼 호랑이를 풀어야겠네.
3: 호랑이?
1: 호랑이 때문에 연못을 한 번에 건넌 스님이 있거든.
3: 정말?
1: 당연하지. 좋아. 오늘은 강원도 동해의 삼화사다.
3: 삼화사?
1: 삼화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고려 땐 태조 왕건의 원찰이었고 조선시대 땐 왕명으로 수륙제를 지내던 국가 사찰이었어.
3: 수륙제가 뭐야?
1: 바다와 육지의 혼을 위로하고 불법을 전하는 행사가 수륙제야. 지금도 삼화사에선 해마다 10월이면

0: 의규에 따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제를 개최하지.
1: 아, 나도 10월엔 꼭 사마사에 가봐야겠다.
0: 그 전에 사마사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가봐야지. 수리수리 마하수리 두타산 사마사로 고고! 옛날 사마사엔 신심이 두터운 젊은 스님이 있었는데 그만 탑돌이를 하러 온 아랫마을 처녀에게 한눈에 반해 상사병으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2: 아니 어찌 갖지 못할 것을 탐해 이리 괴로워하는 게냐. 일어나거라. 가서 처자를 보고 오자.
0: 그렇게 큰 스님은 젊은 스님을 데리고 처녀를 만나러 마을로 내려갔죠.
3: 사마사의 두 스님께서 어인 일이십니까?
2: 시주를 다니다 잠시 밥이나 얻어먹을까 해서 들렀습니다.
3: 안 그래도 감사한 일이 있어 시주를 할까 하였습니다.
2: 아니, 감사한 일이라뇨?
3: 부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좋은 배필을 얻게 되었습니다.
4: 혼인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3: 예.
4: 아이고.
2: 이제 그만 마음의 애욕을 비우거라.
4: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0: 젊은 스님이 처녀에 대한 마음을 저버리지 못해 괴로워하던 그때 호암사 근처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튀어나왔습니다.
2: 어서 피하거라!
0: 큰 스님은 도력을 발휘해 넓은 연못을 뛰어넘었지만 젊은 스님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었죠.
2: 아이, 뭐 하는 게냐? 그대로 죽을 테냐?
4: 어린 새끼들 죽음 앞에서 애욕 때문에 주저하다니.
0: 어리석음을 깨달은 젊은 스님은 연못을 뛰어넘었고 뒤따라오던 호랑이는 그만 연못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젊은 스님은 깨달음을 얻고 정진 수행하여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1: 나도 도력을 쌓으면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0: 넌 다리가 짧아서 안 돼.
1: 치. 뭐가? 저 강 속의 검은 길이 뭔지 알아?
0: 저건 서역의 약사 삼불이 용을 타고 오신 길이야.
1: 삼불이면 세 명?
0: 맞아. 이번엔 사마사 창건에 얽힌 약사 삼불의 이야기로 떠나봐야겠다. 약사 삼불 이야기로 고고! 신라 말, 용 한 마리가 돌배 하나를 끌고 정라진 폭으로 정착했습니다. 배에는 얼굴이 금빛으로 빛나고 키가 6척인 약사불 삼형제가 타고 있었는데 큰형은 검은 연꽃, 둘째는 푸른 연꽃, 셋째는 황금 연꽃을 손에 들고 있었죠.
2: 드디어 두타산에 도착했구나.
5: 산의 형세가 꼭 부처님이 누워있는 모양 같습니다.
6: 두타란 이름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니 우리한텐 딱 맞는 산인 듯합니다.
2: 그래, 이제 각자 터를 잡아 사찰을 짓도록 하자.
0: 그렇게 큰형은 흑년대, 둘째는 청년대, 셋째는 백년대를 지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삼화사, 지상사, 영은사입니다.
2: 우리 약사 삼불에게 이리 많은 제자들이 모이니 이 모든 게 부처님의 뜻이로다.
0: 약사 삼불은 많은 제자들을 두어 불법을 전하였는데 삼화사에 안치된 철불은 약사 삼불 삼형제 중 맏형의 불상이라 전해지고 있답니다.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이는 복을 짓고 은혜를 잊고 배은하는 이는 스스로 복을 떠나며 결국 고통 속에 머무르게 된다. 은혜를 아는 마음은 모든 선법의 근원이요 행복이 머무는 첫 자리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반열방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 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 지혜 무럭 무럭 자라나서 날짝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스승 만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중생 제도하며 6가지 신통 얻고 무색법인 이룬 뒤에 관음 보살 대자비로 시방 법계 다니면서 보현 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 올제 여러 갈래 몸을 놔둬 미묘 법문 연설하고 지옥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

오리까 천건만건 내려오던 원수거나 진안이나 이 세상의 권속들도 누구누구 할것 없이 얽히 어떤 애정 끊고 삼계 고해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온갖 사물은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꽃잎에 맺힌 이슬과 같고 쏜살같이 흘러내려 잠시도 쉬지 않고 흐르는 물과도 같으며 푸석푸석한 모래로 덮인 땅이 견고하지 못한 것과도 같다. 그러니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집착을 일으키겠는가?

진실로 이 세상에 있어서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다면 원한의 고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인내만이 원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또한 원망은 원망에 의해 갚아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잊어버림으로써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선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마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여 설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여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일포요,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내배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그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허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다리를.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차로용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

곡상 소심 심상계 옥고광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어깨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관구서방 아미타 나무서방 대교조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등도사 금생열의 아미

미음 시방세계 무불연 보령 동생인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 무부 급중생 시외 대중 각복이 선망 부모 왕극락 현

대제양령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령 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 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소라세계제가 가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이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업장 보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황화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

주의 개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다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0: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합니다.

괜히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싱그러움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저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름답게 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보세요.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와 있습니다. 현재 내 자신이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 감사해보세요. 행복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이 순간 마음 다해 충실해보세요. 행복이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바뀜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0: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여래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0: 직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2: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2: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1: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0: 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속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됩니다.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이

0: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선방에서 수행하면서도 시대의 아픔이 있는 곳에 나섰던 수잡

0: 명진 스님이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스님의 영결식엔 불교계를 넘어 종교계와 시민사회 각계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전국 불교대학의 교육체계가 2027학년도부터 개편됩니다. 불교대학 학장회의에서 입문과정과 중복되는 교육 내용을 덜어내고 필수 교재를 한 권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조상과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부모에 대한 효심을 되새기는 우란 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생명의 존엄과 자비를 생각하게 하는 우란 분절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남북관계의 현 주소를 짚고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담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적대적 남북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선방에서 수행하면서도 시대의 아픔이 있는 곳이라면 주저없이 산문 밖으로 나섰던 수자 명진 스님이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민주화와 종단개혁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들의 곁을 지켜온 스님의 영결식엔 불교계를 넘어 종교계와 시민사회 각계의 추모가 이어졌는데요. 사부대중은 스님의 52년 수행 여정의 끝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경우 스님과 진우 스님이 명진 스님 영단에 추모의 꽃을 올립니다. 생전 스님을 따르던 신도들과 스님의 도움을 받았던 세월호 유가족 등의 곡소리가 도량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지난 22일 법납 52년 세수 76세로 원적에 든 수자 명진 스님. 서울 봉은사 주지를 지낸 스님의 영결식이 어제 봉은사 대웅전 앞에서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엄수됐습니다.
2: 중생들의 아픔은 바로 스님의 아픔이었습니다. 다시는 뜻 돌아오셔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남아있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는 본래의 소원을 잊지 마시기를 빌겠습니다.
1: 전국 선방을 돌며 40여 안걸을 성만한 수자였지만 스님의 수행은 산문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접한 뒤 사회 현실에 눈을 뜬 스님은 불교 자주화와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고 1994년 조계종 종단개혁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3: 자기를 내던지는 용기와 헌신을 통해 명진 스님은 석가래 부처님의 가르침에 누구보다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1: 백담사 기본선언 조실 영진대종사는 선빵과 거리의 경계를 두지 않았던 명진 스님의 수행정신을 회고했습니다. 땀방울 가득한 노동현장과 어두운 거리 모두 스님의 선빵이었다며 그 정신을 이어 불퇴전의 수행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 우리 수자들은 그 어떤 권위와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깨달음의 지혜를 갈구하는 수행자들입니다. 수자 명진이 종단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 거리를 논일다 영원한 대자유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1: 선방 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뛰어든 스님의 발걸음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세월호와 용산 참사 유가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졌으며 비정규직과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 길 위 구속되기도 하고 국정원의 불법 사찰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2017년에는 승적을 박탈당하는 아픔마저 겪었지만 스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 육신은 제가 되어 흩어지겠지만 당신께서 남기신 크나큰 정신은 밤하늘의 별이 되어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비추어줄 것입니다.
6: 요즘은 후배들 신세지기 싫어 돌봐주는 이 없이 혼자 헤엄쳐 들어간다오. 그러나 나는 슬프, 나는 괴롭소, 나는 외롭소. 코뿔소의 고독을 두 배로 씹어야 하니까.
1: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고문 함세용 신부, 전재수 부산시장, 정의평화불교연대 이희선 대표 등 종교, 사회를 뛰어넘는 대중이 스님의 마지막을 기렸습니다.
7: 권력의 서색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고 교단의 부조리 앞에서는 당대 최고 권력자와도 정면으로 맞서던 그 사자우는 다 이 백

0: 내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대선승의 당찬 기백이었습니다.
1: 명진 스님의 상좌 선용 스님은 참석 사부대중에게 감사를 전하며 일상에서 수행을 몸소 보여준 은사 스님처럼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 가슴 속에 은사 명진 스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어떤 풍파에도 오직 수행으로 이겨내고 가장 어둡고 슬픈 곳에서 민중의 손을 꼭 잡았던 수좌 명진 스님. 스님의 법구는 오랜 시간 주석했던 봉은사를 뒤로하고 출가 본사인 법주사로 이혼됐습니다. 사부대중의 마지막 배웅 속에 스님은 지수화풍 4대로 흩어지며 법납 52년의 수행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조계종 전국 불교대학의 교육체계가 2027학년도부터 개편됩니다. 입문 과정과 중복되는 교육 내용을 덜어내고 필수 교재를 한 권으로 통합할 예정인데요. 전국 불교대학 학장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윤호섭 기자가 전합니다.
4: 전국 사찰에서 불자 양성의 요람 역할을 해온 조계종 불교대학의 커리큘럼이 현대적 감각과 실용성을 더해 새롭게 바뀝니다. 조계종 포교부는 어제 전국 불교대학 학장회의에서 필수 교재 개편안과 이에 따른 강의 이수 시간 변경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존 교육과정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동안 신도 기본교육 교재인 불교 입문과 불교대학 필수 교재인 불교 개설, 부처님의 생애가 내용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교 개설과 부처님의 생애 2종을 한 권의 불교 개설로 통합해 학습 부담을 줄였습니다. 기초적인 상식 수준의 내용은 과감히 정리하고 불교 입문에서 배운 교리를 한 단계 깊이 있게 익힐 수 있는 심화 학습 체계로 재편한 겁니다.
5: 제6장은 보살 행위의 의미와 보리심을 강조하고 서원과 보시를 중점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제7장은 불자로서의 올바른 삶으로 구성하였습니다.
4: 개편되는 불교 개설은 부처님 일대기를 팔상성도에 맞춰 서술한 기존 내용에서 벗어나 8대 성지와 구체적인 전법 일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대중을 제도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 스승으로서의 부처님을 이해하도록 돕는 구성입니다. 이 밖에 예불과 시식 등 기본 의식을 체계적으로 다룬 불자의 의리의 단원이 추가됐고 불자 눈높이에 맞춰 계율과 윤리관을 정리해 일상 속 실천을 강조한 게 특징입니다. 다만 무아와 공을 설명하는 하위 목차에 자신을 버려 자신을 찾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교리와 철학적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6: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무아라는 것은 자신을 붕괴시키는 철학적 어떤 시각이고 자신을 버린다는 건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4: 교재 개편에 발맞춰 불교대학 운영 지침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선택 과목의 과목수 제한을 폐지하고 이수 기준도 과목당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해 각 사찰이 지역 여건과 신도들의 수요에 맞춘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종단 필수 연수교육인 조계종의 이해 4시간을 신설해 종단 소속감과 정체성을 다지도록 했습니다.
7: 내용은 다 짜있습니다만은 학장 선생님들께서 개정과 관련된 건의나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새롭게 개편한 불교 개설은 오는 12월 발간되며 개정된 이수 지침과 함께 2027년 3월 신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조상과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부모에 대한 효심을 되새기는 백중 우란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불교에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 공덕을 쌓고 지장기도와 천도제를 통해 영가를 위로하는 중요한 날인데요. 효의 참뜻을 되새기며 모든 생명의 존엄과 자비를 생각하게 하는 백중 우란분절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양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산스크리트어 울란바나의 음역으로 거꾸로 매달린 극심한 고통을 뜻하는 우란분. 불교에서 우란분절은 부모님에 대한 효심과 승가공덕이 어우러진 날입니다. 부처님 제자 목련존자가 아귀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안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0: 공양을 올리고 어머니를 구제했다는 불설 우람 풍경에서 유래했습니다. 민간에서 백중으로 불리며 100가지 과일과 곡식을 차려 조상과 영가를 위로하고 한여름 고된 농사일을 마친 농부들이 모처럼 휴식을 취하는 절기 풍속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음력 4월 15일부터 석 달간 외부와 단절한 채 수행해온 스님들이 산문을 나서는 하안거 해제일이기도 합니다. 스님들은 수행 중에 허물을 서로 참회하는 자자의식을 거쳐 청정한 정진의 결실을 맺는데 불자들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며 공덕을 쌓습니다.
1: 스님들이 수행에 필요한 뭐 약이나 가사나 법복이나 먹을 거나 공부할 수 있는 초소 이런 것을 공양을 올리고 어머니 천도에 체를 모셔라 해서 시작이 됐어요.
0: 전국 주요 사찰에서는 49일 전부터 시작한 지장기도와 천도제를 일제히 회향합니다. 불자들은 영가의 명복을 비는 백등을 밝히며 인연 있는 조상과 연고 없이 떠도는 중생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최근에 우람분절 신행은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는 의식을 넘어 현대사회에 맞춘 자비의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들과 바다로 돌려보내는 방생법회가 함께 열리는가 하면 백중 공양으로 모인 쌀과 보시금을 지역의 소외된 이웃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따뜻한 나눔 행사가 전국 사찰에서 이어집니다.
1: 공덕이라는 게 이제 산스크리트로 푼나라고 그러는데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이다. 보시는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0: 효에 참뜻을 새기고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며 모든 생명의 존엄을 깨닫는 대자비의 날인 백중 우람분절. 혼자만의 안녕이 아닌 고통받는 사바세계의 모든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계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남북관계의 경색이 길어지면서 교류의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짚고 향후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담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통일의 당위에 앞서 적대적 남북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이재윤 기자입니다.
3: 금강산 신계사복원, 평화기원법회 등 남북불교 교류를 위해 힘써온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하지만 북한이 지난 2023년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국과 관계로 규정한 이후 민간 차원의 교류마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에 민추본이 지난 21일 악화된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고 향후 활동 방안을 모색하는 집단회를 마련했습니다.
4: 지금 무너진 남북관계에서의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인추본도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하고 그 실천 방안들을 오늘 여기 집담회에서 많은 이제 그 고리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객원 교수는 중동 지역 군사 충돌과 북한의 대남 강경 기조 등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국익과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 타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통일이라는 당위성보다 당장 눈앞의 평화 공존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9.19 군사합의 복원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불교계가 평화 공존을 위한 공론장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5: 불교계에서 만약 평화통일, 그런 적대적 감정을 해소하는 그런 강연회를 많이 하면 신도들한테도 그러고 공감하는 서명도 받고 오히려 정부는 그런 공론화 작업에 지원하고
3: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변학문 평화넘어정책연구소장은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볼 게 아니라 국제사회 속 국가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을 사용하는 것부터가 적대적 관계를 벗어나는 인식 전환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 단순히 조선이란 말 쓸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현재의 남북관계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 자신들의 평가, 그리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것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그거 관련된 좀 폭넓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3: 집단회에서는 두 국가라는 형식적 관계보다 그 앞에 붙은 적대적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남북이 현실적으로 두 국가로 존재하더라도 군사적 대결과 적대가 아닌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7: 민초에 의해서 우리는 면면이 흘러가고 있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자꾸 이렇게 모여서
8: 얘기를 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소리 없는 메아리 같지만

0: 이것이 부딪힘이 돼서 이것이 메아리가 돼서 언젠간 들어지지 않을까.
1: 이번 집단회는 단절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위한 논의를 멈추지 않고 민간 차원의 교류와 공론을 이어가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한마음소는 부산 지원이 백중을 맞아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보양식을 영도구청에 전달했습니다. 한마음소는 부산 지원은 지난 24일 영도구청 2층 구청장실에서 지원장 해도 스님과 김철훈 영도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한 여름 보양식 1,700여 개를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부산 지원장 해도 스님은 백중을 맞아 조상님과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지역 어르신들께 공양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나와 이웃이 둘이 아니기에 작은 정성이라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부처님 10대 제자인 목련존자의 효심을 계승하는 백중의 참뜻을 지역사회에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후원 물품은 지역 내 복지관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폭염 속 건강 상태와 안부를 살피며 전달됩니다. 8월 26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0: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해가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몸에 익힌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남의 재산을 보면 탐욕심을 일으키고 잘생긴 이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며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들을 항상 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부질없이 산 목숨을 죽이고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며 삿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우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란분재, 손도제에 대한 말씀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도제에서 이제 천도제가 부모에 대한 효거든요. 살아서도 부모한테 신경 안 쓰게 잘 모시는 것도 효고, 돌아가신 뒤에 우리가 제공덕을 올려서 혹여 좋은 것 대붓다시고 구천 헤매는 영가한테 제공덕을 드려가지고 천도제를 올려서 구원해 주는 거, 고통에서 소멸해 주는 거, 그만큼 더 자식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 은중경에 대한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다가 길거리에 저쪽에 뼈 무더기를 보시고 부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한 무더기 뼈를 보시고 예경을 표합니다. 오체투지 있다는 말씀도 나오는데 세 번 예경을 하는 걸 보고 아난존자가 부처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뒹굴어 다니는 뼈 무더기에 예를 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뼈는 나의 전생에 올라가면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친조상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뼈일 수도 있기에 내가 지금 예배를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내 부모 영가 추원할 때 안 따지잖아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재 올릴 때 잔을 올리고 차를 올리고 예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넓은 효의 의미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 형제가 나의 친부모 형제 아님이 없다. 전생이 무엇이 되어 어떻게 만났는지 몰랐을 뿐이지 전부 다 한 핏줄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은중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남자의 뼈는 흐리고 무겁고 여자의 뼈는 곰고 가벼울 것이다. 여인은 한 번 아이를 낳을 때마다 서말서대에 피를 흘리고 8선 노말에 흰젖을 먹이는 까닭이니라. 남자의 뼈는 희고 무거울 것이다. 여자의 뼈는 검고 가볍다. 왜냐? 젖을 많이 먹여서 아이를 탄생할 때 그런 피를 많이 하여르셔서 검고 가볍다. 라는 말씀합니다. 아나니 부처님께 여쭈기를, 부모님의 은혜를 그럼 어떻게 해야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생부모 10종 대은 해가지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 시간이 있으면 제가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자식을 위해서는 죄를 대신 지을 수도 있고, 쓴 것은 악이 안 먹이고 단 것은 당신이 안 잡숫고 대신 내서 아이들을 드리는 은혜 같은 게 있어서 10가지 큰 은혜를 거기서 부모 은중에 설하거든요. 네, 다른 말씀 많이 드릴 게 있어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생부모 십정대은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넷 이렇게 들어가보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다생이 부모에 대한 10가지 무거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런데 우란분경, 목련경이 또 있는데, 우란분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백정 천도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란분재,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목련경, 목련존자 신통제일, 목련경 얘기 나오고 우란분경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련경, 우란분경이 나오는데, 목련경이 우란분재가 생긴 연유를 많이 알고 계실 건데 간단히 제가 또 언급을 하고 갈게요.

불자 여러분,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이 시간에도 백중우란 분절 해양 기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신통제인인 부처님 십태제자 중에서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청제부인이요. 그 다음에 이 목련존자가 출가하기 전에 이름이 나복이고 아버지가 부상장자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청제부인이 막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아비 무간지옥에 목련존자가 출가해서 이제 깨달아서 신통제일이 저기 목련존자 아니요. 신통으로 보니까 어머니가 어디 계시지 이때 아비 무간지옥. 세속적으로 얘기 우리 이제 무간지옥 아니 무기지옥 나올 수가 없어 거기서 거기 가면은. 그래서 이제 이 신통으로 이 목련존자가 아비 무간지옥에서 흑암지옥으로 도산지옥으로 화탕지옥으로 아기에서 나중에는 이제 어미 개까지 이렇게 이제 신통욕으로 제도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제 힘으로는 더 이상 어머니를 인도완생이나 천상세계 극락세계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목련경 우람분경에 나오는 말씀을 우람분경의 시작이 어찌 되나 말씀을 간단히 드리는 거예요. 너 혼자 신통력으로는 어머니를 구원할 것이 불가하다. 너 혼자는 안 된다. 어머니 못 구한다. 7월분 우람분절 자자일에 스님들이 해왕과 해제일에 스님들이 청정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마음이 맑고 법력이 높다. 그런 스님한테 수행에 필요한 법의, 가사, 법복, 필요한 약, 필요한 음식, 수행처 공부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보시하고 어머니의 천도 기도를 청하면은 3개월 동안 안 나가고 다니지 않고 공부를 해서 법력이 높기 때문에 어머니가 천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7월 보름이 우람분절 백종에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도 이게 7월 보름 우람분절이 상당히 행사가 커요. 공승제 해가지고 공부 많이 한 청정 스님들한테 모든 공양을 올리고 제를 올리는 건데 10만 15만 들어갈 수 있는 대운동장에서 행사를 치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장 본원경을 이제 놓칠 수가 없어요. 천도제에서 지장경을 우리가 금강경, 아미타경 등등 막 여러 경이 독송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시황경 같은 것도 읽으면 좋은데요. 제13 이제 이익 존망품이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시간에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13 총무 인천품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장보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부처님이 이 총무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면 부처님이 다음 또 미륵 부처님 오셔야 되잖아요. 상급이 지나 아승지급이 지난 뒤에 부처님 내가 간 뒤에 부처님이 있지 않는 세상에 내가 많은 중생들 기로하는 중생들을 교화하라고 부촉합니다. 우리가 위촉장을 주죠. 우리 어른이 밑에 이제 뭐 대통령이 밑에 사람한테 뭐 좀 위촉 너한테 이것을 책임지고 너는 능력 있고 그러니까 부촉한다. 그러죠. 부촉하고 가죠. 그래서 이제 총무 인천품이라고 총무품 하늘과 인간 세계한테 내가 가고 나서 무불 시대 부처님이 없는 시대 무불 시대에 무불 시대에 내가 중생에 괴로워하는 중생계를 제도하여라 라는 거예요. 이제 부촉하는 얘기거든요. 총무인천품. 그때에 세존께서 금빛팔을 드시어 지장보살 마사래 임마를 어루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실력이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자비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지혜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변제가 불가사의하도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서가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대원력이나 지장보살이 누구예요? 지옥에 있는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이 하나라도 나오면 성부르지 않겠다는 지장보살 아니요. 그래서 지장보살 대원본연 지장보살 지장경 하지만 지장 본원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원이 하도 커서. 유명 교주 지장보살. 유명을 달리했다.

저승 세계, 극락 세계에 보내는 지옥 세계에서 극락 세계, 천상 세계, 인간 세계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처님께서 지금 총무 이마를 어루만지며 마정수기 하시면서 수기를 주는 거예요. 그대의 실력은 내하 이상의 실력, 불가사의 시간 실력이 있다. 신통력이 있다. 자비가 불가사의하다. 인간은 사람, 인간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다. 실력과 자비와 지혜가 불가사의하다. 변제가 불가사의하다. 몸을 변신한다든가 말을 해서 모든 사람을 근기에 따라서 해서 구원하는 것이 불가사의하다. 바로 시방의 모든 부처가 그대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기를 천만겁 동안하여도 다 말할 수 없다. 모든 시방 모든 부처님이 그대의 불가사의한 그런 자비와 실력과 지혜와 변제를 찬탄한다 해도 천만금과 하더라도 능력을 갖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처건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부처님이 미륵불에 오시기 전에. 그래서 지장보살이 여러분들이 대충 그냥 천도 지낼 때 지장보살 부르는 거야, 지장에 하는 거야. 하지만 이 모든 걸 살아생전 행복, 죽어서 행복, 지옥세계까지, 지옥까지. 그래서 극락세계 가서 누릴 보살이 극락 안 가고 지옥 문전에서 육한장 들고 구제하는 거 아니오? 내가 이제 간절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너에게 부촉하노니, 촉하노니, 부촉하노니, 지장보살이요. 만약에 미래 세계에 하늘과 인간의 선남자, 선녀이 있어서 불법 가운데 자그마한 선근이라도 심되, 그것이 한 티끌, 티끌, 한 모래알, 한 물방울을 만 하더라도, 성근 공덕이 조금만 있더라도, 사람이 넘어지면 짓고 일어날 힘이 있어야 일어나지. 조그만 성근 공덕이 한 방울만이라 있더라도, 너는 마땅히 도력으로서, 너의 불가사의한 실력과 자비와 지혜와 변제로서, 이 사람을 옹호하면서, 법력과 도력으로, 점점 더 높이 위 없는 도를 닦도록 하여, 물러섬이 없도록 하라. 지장보살이여, 만약에 미래 세계의 하늘이나 인간의 업을 따라 보를 받아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너는 그가 떨어진 곳에 나아가 혹은 지옥문에 이르러서 실력과 방편으로서 구출하여 고통에 벗어나게 하라. 만약에 미래 세계의 모든 이 사막도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인사회가 있으면 지옥문까지 가서 실력과 방편력으로, 자비력으로, 지혜력으로, 변제력으로 구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무변신을 나타내어서 지옥을 부수고 하늘에 태어나도록 하여 승명한 낙을 받도록 하라. 세종께서 다시 계송으로 말씀하시기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 내 이제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여 악도에 들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인데, 이 지옥문까지 가서 고통받는 사람을 전부 구원하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지장기도 할때 제가 아주 상당히 힘주어서 기도하는 건데, 수중 금석 진계 지옥지문, 수중 금석 진계 지옥지문 장상명주 장상명주 광섭 대천 지계. 예, 지장보살님이 한쪽 손은 육한장은 들고 계십니다.

한쪽 손은 보배주를 이렇게 들고 계시거든요, 지장모살이. 아까 부처님 지옥문까지 가서라도 다 구원해라. 그래서 유명거지 지장보살인 거요. 유명을 달리한 영가의 세계를 구원하는 보살. 손 중에, 손 가운데는 금서, 육한장을 들고 계셔. 그래서 지옥문전에 가서 쿵쿵쿵 때리면 떨칠진자, 열을 깨자, 지옥문이 열려. 뚱뚱 세번 때리면 지옥문이 열려. 그럼 캄캄해, 지옥문이. 열리는데 이제 밝음이 있어야 이제 나올 거 아니야? 구원할 거 아니야? 그리고 한쪽 손바닥 위에는 밝은 거울, 보배 구슬을 가지고 있어, 지장모살이. 광섭 대천지계, 그 빛을 널리 비춰라, 섭해라. 대천지계, 삼천대천세계를 비추어라. 이게 지장보살의 이게 능력이에요. 불가사의한 의실력, 신통력, 지혜력, 변제력, 자비력이에요. 몸에는 육한장을 질고 지옥문을 두드려서 지옥문을 떨쳐서 열리게 하고 손바닥에 밝은 거울을 들고서 널리 빛을 대천세계에 섭해 비춘다. 비춰서 전부 지옥문을 있는 고통받는 사람을 전부 구원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수행을 하고 그저 윤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그 이유는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나쁜 곳에 가지도 않고 윤회도 안 하고 고통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면 살아서도 고통이고 죽어서도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예설수행공양 화엄경 보현 행음품에 나오는 말씀 제가 자주 썼기 때문에 오늘 판서를 안 할게요.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고향.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죽어서도 우리가 부처님만 말씀과 같이 공양을 올리고 수행하는 공덕을 제로 올려서 부득한 행복한 그런 저승세계 다음 생에 인간세계 태어나던 천상세계 극락세계에 가도록 우리가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에 의한 시식을 하고 제로를 올리고 법문을 해주고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죽은 후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한 공덕. 의 반야바라밀따 의지해서 아재아재 바라아재 했더라. 저온대에 건너갔더라. 이 사바세의 괴로운 세계에서 저 극락세계 열반세계 니르바나에 건너갔더라.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데 내가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대목인데 죽은 후에 가지고 갈수 있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공수리 공수거 그러잖아요. 보통 공수리 공수거. 근데 공수리 공수거 한번 보자고요. 부처님은 세세상행 보살도를 완성한 분이다. 축원할 때마다 세세상행 보살도, 공공법계 재중생 자딸시 성불도 우리가 빼놓지 않잖아요. 태어나고 태어날 때마다 세세생생에 태어날 때마다 보살도를 실천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500여 생을 태어나면서 보살도를 공덕을 져서 완성했기 때문에 부처님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과거생 부처님 수업을 닦을 때 보살행을 500여 생을 보살행에서 공덕을 져서 성불한 거예요. 공덕 짓는 거, 자비행을 하는 거, 보시하는 거, 울력하는 거, 도와주는 거. 이게 보살행의 대승보살의 핵심이에요, 보살이. 보살이 뭐냐? 대승보살이. 내가 자비심으로 모든 걸다 베푸는 거예요. 몸으로 가진 건 모두 다. 아낌없이 달라고만 주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래서 이 죽은 후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그 자타카라는 그런 그 오부니까에 나오는 건데

자타카 본생담 전생담 이렇습니다. 이게 547회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어요. 이야기가 547가지가 부처님이 전생에 부처님 수업할 때 어떠한 행을 했는가에 대해서 자타카라는 5분이까야 중 4분이까야라고 보통 하는데 소부경까지 해서 5분이까야 그러거든요. 547가지의 이야기가 스토리텔링 돼서 전해지고 있다. 자타카, 오브니카야에 자타카가 들어가요. 부처님의 전생에 보살행했던 본생담. 전생담이라면 이해가 빠르겠죠. 전생 이야기, 본생 이야기, 547가지 중에서 제가 지금 연등 불때 우리 서광희 부처님이 부처 수업을 닦은 보살행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인도의 산치레타, 아잔타 석굴, 석굴. 산치레탑이 저는 50년 넘었네. 인도를 21일 동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산치에 안 가더만. 근데 그때는 21일 이상 가야 가. 근데 산치레탑은 비행기 타고 한참 가는데 무지개 더워요. 더운데 이 산치레탑 하나부로 그렇게 이제 한 2박 1박 2일 이렇게 잡아야 돼. 그러니까 거기를 안 늦는다고. 그런데 이게 산치레탑이 아시카 대왕이 이제 8대 성지, 태어난 곳부터 열반드신 곳까지 8대 성지를 발견해 가지고 전부 석주를 세워서 다 썼잖아요. 여기는 탄생하신 거, 여기는 초전법륜 굴린 거, 녹야원, 이것은 부처님이 귀신하거라 열반하신 거. 그런데 산치레탑이 저는 이게 더 상당히 아시카 대왕이 세운 탑 중에서 이걸 저는 제일 참 최고의 대탑이다. 참 진짜 신심 나는 곳이요. 아잔타 석굴 인도에 있는 거 산치레탑 두 가지가 부처님 본생담 전생담을 547가 중에를 해서 다는 못했죠. 그걸 조각해 놓은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산치레탑을 좀꼭 가보시기를 권하는데 본생담 전생담이 실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서광훈 부처님의 과거 보살행. 그러니까 부처님은 보살행을 547가지 스토리텔링 있듯이 500여생을 계속 보살행을 해서 연등불한테 수기 받잖아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서광희 부처님이 과거생 수행자의 시절의 연등불과의 만남 이야기가 산치레탑에 가면 조각되어 있다. 아잔타석굴에도 547가지가 다 수록은 못, 조각을 못하죠. 중요한 것만 조각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광희 부처님이 과거 수행자 시절에 연등불을 만나잖아요. 이 얘기는 그때 이름이 수메다에서 행자 이름이 수행자 이름이 수메다. 수메다가 서광희 부처님 전생 중에 깨달음의 수기를 받게 된첫 번째 삶이요. 수메다의 이름을 가지고 연등불 만났을 때가 전생 중에서 연등불이 수기를 주잖아요. 너는 2500년 후에 인도 땅에 아버지는 정반왕, 어머니는 마야 부인, 때는 갑인년 4월 초파일, 이름은 실달타, 왕의 태자로 태어날 것이다. 수기를 주잖아요. 그리고 성불할 것이다. 중생을 교화할 것이다. 그래서 바라 그 이제 서강의 부처님의 그것이 산치레탑하고 아잔타석굴에 조각되어 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그 신라 시대보다 더 오랜 세월 그 뒤에 얘기 전에 얘기 2500 그때 얘기가 거기에 양각으로 완전히 조각되어 있다.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547생 중에서 한 생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람의 아들로 탄생한다. 부모가 사후에 이제 돌아가셨어. 이 서가모니 부처님 수메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이제 그 집사가 그 재산을 관리하던 집사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보배 장군을 물어서 부모의 유산을 이제 이 수메다한테 보여줘. 보여준 게 수메다가 그걸 쳐다봐. 온갖 보배가 쌓여 있어, 가득. 거기서 몇 가지 생각하는 게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죠. 생명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게 진리죠.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공수거 빈손으로 가셨네. 이만한 재산을 모으는데 쓰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갔네. 형체, 몸뚱아리와 재산과 모든 자기가 가진 것, 눈에 보이는 것은 가져가지 못한다. 빈손으로 간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나는 부처님 수업 닦을 때니까 내가 죽은 후에는 뭘 가지고 가지? 뭘 가지고 갈 것이냐, 나는. 아버지도 못 가지고 갔어, 이만한 재산을. 자. 그런데 보살행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자비심으로 내 중심적인 사고, 이기주의 사고, 에고의 사고에서 자비심으로, 연민심으로, 연민심으로 남에게 보시한 공덕 과보는 내가 가져갈 거라는 거 다음 생으로 알아. 눈에 보이는 내 몸뚱아리나 모든 내 가진 거, 자식들이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된 것은 금은보화나 돈이나 아무것도 못 가져가. 동설이 공수거야, 그거야말로. 그런데 남에게 보시한 공덕은 과보는 내가 가지고 갈수 있다. 그러면 사후에 내가 죽은 뒤에 나를 따라오는 것은 또 무엇일까 또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이 나를 따라올까? 아까는 보시한 공덕이 따라올 것이다. 공덕이 따라와. 형상이 물체가 따 돈이 따라오고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공덕이 따라와. 그런데 또 무엇이 또 따라올 거 하니까 신구의 삼업, 나의 행위, 의업, 부처님이 제일 중요시했던 생각의 업, 자작자수 자업자득, 씨 뿌린 대로 거둔다. 모두 자기 책임이다라는 걸 인과를 믿지 않고 너 때문에 잘못돼서, 너 때문에 안 됐어, 너 때문에 화가 나고, 너 때문에 이렇게 잘못 살아. 원한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응? 탐욕심 부리는 그러한 의업은 죽은 이를 따라가더라, 따라가더라. 그래서 과부는 어디로 갈 거냐? 따라가서 사막도, 지옥아 이 축생에 갈 것이다. 지옥 세계, 귀신 세계, 짐승 세계에 갈 것이다. 그러나 지게에 계를 잘 지키고 자비 의사로 육바람에 행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자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남을 도와주는 보시의 과보는 가져간다. 공덕 가져간다는 앞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삼선도야, 사막도가 아니고 세 가지 좋은 곳에 간다. 인간 세계, 천상 세계, 수라 세계, 극락 세계에 갈수 있다. 사후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또 뭐냐? 여섯 번째. 스스로 자정기의, 스스로 자기의 신구의 뜻을 바로, 원한, 증오, 미움, 증오, 저주를 다 시기 질투를 버리고 깨끗해서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져.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탐진지 삼독의 마음이 스며들지 않으려면은 나는 오원인데, 오원은 헛거야. 실체가 없어. 욕심을 부리면 염호를 해. 나는 집착할 내가 아니고 버려야 할 내야. 염호해. 제 설명 많이 제법 맞대 설명해 드렸어. 그 다음에 이욕 탐지 삼독을 떠나 여일리자 욕심욕자. 그러면 해탈해. 그러면 이게 이제 사후세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자정기 자정능력, 법등명 자등명,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예? 진리의 등불에 의해서. 내가 내 마음의 등을 밝혀서 수행의 과보인 예?

하야탈임을 알고서 전 재산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시하고 설산에 가서 입산 수도합니다. 그래서 연등불이 이제 세상에 이제 그때 연등불이 숙여주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꽃구양을 이거 올리는 거 부처님한테 꽃구양 올리는데 수미타 소녀한테 꽃을 팔라는 게 안 풀어. 나하고 결혼하면 내가 거저 줄게 하니까 일곱 송이 남은 걸 내 거 몫으로 두 송이 올리고 당신 몫으로 다섯 송이 칠경화라고 그래. 그걸 올려. 결혼 약속. 절에서 결혼한 인식이 거기서 시작입니다. 부처님 전생담에서부터 나오는 얘기. 그래서 그러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꽃구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진흙탕 얘기 많이 했는데 부처님 맨발로 진흙탕 가려니까 거기에 진흙탕이 엎드려가지고 나를 밟고 가서서 거기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부처를 이룬 뒤에 반드시 천생이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들을 해탈케 하여 윤회를 벗어나게 하겠으니 이게 내 소원이니 내 등을 밟고 가시면 나는 그 소원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등부처님이 수기를 주잖아요. 나는 사성제 10만급 이후에 성불 수기를 받을 것이다. 인도 땅의 부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반왕 마야부인 소파일 가비년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인 거예요. 부처님은 태자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온 게 아니라 중생 교화를 위해서 부처님이 오셨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하늘이요 하늘에 내가 제일 높다. 상계 고통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마땅히 그들을 편안케 하리라는 말씀. 그래서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그래서 유아독전을 때 서가미 부처님이 1인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놓치지 마시고 다음에 또 얘기 나오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완전한 자유와 자유공과의 행복을 얻으신 부처님의 현신일의 가르침을 주어서 행복을 얻게 한다. 아당한지 편안케 한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시간이 다서 못 드린 게 있는데 자 스님들이 재 지내고 천도 재 지내는 걸 갖다가 재바지라고 그러고 무당 푸닥거리라고 그러고 응? 청정하지 않다고 그러고 그 취급을 그래요. 재바지 무당 푸닥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예. 이 의식은 신부도 제사장이고 스님도 제사장이에요. 의식하는 스님이 제가 대접받는 종교의 의식이 돼야 되겠다. 모르면 모른다고 안 하면 아는 걸로 놔둬야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안 된다. 저의 영험적인 얘기 하나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그 당사자가 스님 제 이야기 그 감동 그 가피분 이야기는 방송에서 해도 됩니다는 얘기를 뜬금없이 하시더라고. 구병시식이라는 게 있는데 보사님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병을 구원하는 시식이다. 천도제하고 같이 하거든요. 천도제 하는 건데 지방에 있는 분이에요. 대구 시내뿐 아닌데 병풍이다 뭘 많이 붙이고 마흔아홉 그릇을 차려놓고 하는 건데 어려워요. 인간은 스님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제 지내다 말고 잔치다 말고 남편하고 같이 왔는데 병풍 앞에 가가지고 그 붙여놓은 걸 전부 떼려고 막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놀래가지고 가서 막 이거 의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난리 난 거지. 그래서 저는 안안고 되지 않고 더 힘을 실어가지고 염불을 구명시식을 하는 거. 이거 천도제까지 하면 한 5시간 하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그래서 제가 최고 큰 기도는 천도제를 하는데 제대로 뜻을 알고 망상, 망념, 잡념 피우지 말고 일타 스님은 혼자서 지내라고 그래. 여러 지내지 말고. 법령만 실어가지고 영가본문한테 그대로 오로지 일념으로 전달하려면 옆에 다른 소리 나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혼자 지내래 전도제를. 일타 스님 그런 말씀 하시 우리한테 의식을 가리킬 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든 말든 아랑곳 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뭐 중지도 염불도 중지도 안 하고 할 일만 계속 했죠. 했는데 다음에 한두 달 후에 오셨는데 딴 사람에 대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상당히 좀 그 뭐라고 할까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깨끗하게 생긴 분이신데 깨끗하게 하고 오셔서

언제 그랬더냐? 그래가지고 그 집에 좀 모셔놨던 이것저것 있어서 다 싣고 와라. 무조건 오고. 내가 가야 되는데 멀어가지고. 거기다가 와가지고 다 실어다 놓고 또 재를 올렸죠. 그러고서 지금 그먼 데서 큰 행사 때마다 저한테 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또한 가지까지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드리는 이유는 스님이 종교가 구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정월기도 사월초파일 백중기도를 하고 백일기도를 하고 동지기도를 하고 왜 하느냐? 영험 있으니까 한다. 형식적으로 구호에만 그치게 하는 염불은 그냥 소리다. 소음불이다. 소리 내는 소리뿐이다. 뜻을 구족하고 뜻을 관하고 법력을 실어서 망상 집착, 망상 잡념, 망념을 버리고 오롯이 이 집안을 맑혀야 되겠다라고 완전히 자기의 그 힘든 걸다 내려놓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은 저녁에 어둘 때 끝나는 건데 저녁도 못 먹어요. 진이 빠져가지고. 근데 보니까 제가 진이 빠져야 완쾌가 돼. 근데 저전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기운이 나고 막 멀쩡하면은 좀 마음이 그래요. 제대로 기도했는지. 상당히 건 자주 그렇게 막할수 있는 사심하지 할수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특별하게. 그리고 한 분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막 기도처럼 기도는 남자분이 부인 보살님보다 남자 거사님이 더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정부공사 입찰해서 낙찰받아서 하는 분인데 기도처 다 다니면서 기도했는데도 이제 뭐 반은 되고 반은 안 되고 이제 부지부지해 사업이. 근데 저한테 와서 1년에 지금 3번, 8년 동안 3번씩 안 빠지고 하거든요. 입찰을 하면 낙찰이 잘 돼. 영험이 과피, 과거의 영험론 과피력 지금도 비텐에서 광수님이 과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과피가 많은데 현실 과피, 내가 겪은 과피를 얘기하자 이거예요. 내가 백일기도 과피 이야기도 내가 과피 이야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실증적인 거, 경험적인 거, 증험된 거 와서 봐라. 본인이 오죽하니 그 어려운 오랜 세월을 고생하고 해서 나왔으면 나한테 스님이 방송에 가서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간 과거 10여 년 동안 BTN의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 생 이야기를 3년 동안 하면서 다음 생 이야기를 어떻게 3년 동안 하겠어요? 할 얘기가 그렇게 많더라고. 시작할 땐 1년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의사도 전문가한테 찾아가듯이 성형수술하는 사람이 안과에 가서 성형수술해서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많은 스님들은 열심히 다 일념을 다해서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런데 스님들 열심히 기도하는데 불자들은 스님들이 다 해주겠지만 안 돼요. 같이 뜻을 받쳐줘야 되겠다. 중요한 얘기예요. 연분삼매 필견불. 몰입해서 독송하고 염불하는 것만 해도 스님들이 다 해서 우리 어머님의 근학생에 가겠지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세 보면요. 없던 힘도 더 달라요. 저렇게 불자, 제자가 열심히 저렇게 기도하는데 한 생각도 망상 피우면 되겠나? 저는 이 이야기를 스님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의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 있게 많은 경험 사례를 가지고 경험 사례를 얘기한다면 한 150까지도 넘어요. 150까지도. 성공한 것, 가피력, 영업력 있는 것만 한다면. 그래서 제바지다, 무당 푸닥거리다, 우리 절은 천도지 안 한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는 건
다음 생을 믿지 않고 윤회를

믿지 않은데라는 분한테 죄를 올려서 과연 천도가 될 건가 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감정에 치우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목소리를 좀 높여 보았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진행생활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복된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돈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우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0: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0: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사모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2: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 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크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 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3: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2: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30일에는 월암 스님을 모시고 간화선 수행과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0: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02-1588-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비티엔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이렇게 날이 굳어도 같이 더불어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백종이 왜 생겼는지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라는 게 무슨 별다로 따로 있는 게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탄생해서 이 세상에 나와서 사는 게 공부예요. 이 세상에 나올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면 불이요. 그 나와서 세상 돌아가는 걸 배우는 것이 바로 교라고요. 그러니까 불교가 별다른 게 아니죠. 우리들의 살림살이를 빼놓고 불교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렵게 믿지 마시고 간편하게 내가 움츠리고 그러는 것이 다 공부니까요. 참선이고요. 마음을 가라앉히면 잔잔하게 가라앉히면 그냥 좌선이 되고요. 누워서 보면은 또 와선이 되고요. 앉아서 보면은 그대로 좌선이 되고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생각을 하면 행선이 되고요. 모두가 그대로 참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안으로 들여서 바깥으로 내서 믿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여서 믿고 거기다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을 다 거기다가 맡기고 잘 됐으면 감사하구나 하고 또잘안 됐으면 안된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나아냐 하고 거기다 놓고 이렇게 굴려가면서 하다 보면은 말이 자꾸 하고 싶어질 때가 옵니다. 남이 물어보면 관하는 도리만 얘기해주고 자기가 이만큼 배웠다고 내세우지를 말라. 또 그다음에 이것이 옳은 거라고 내세우지 말라. 이것이 안 됐다고 내세우지 말라 이겁니다. 안 됐다, 됐다, 이게 옳다, 그러다. 또 나는 이만큼 하다 보니까 이만큼 갔다. 이런 말은 안 해도 자기가 말하는 거 보면 자기가 내세운 게 됐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없는 도리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만약에 그러다가 바깥으로 끄달리고 자기가 내쉬고 잘 됐다 못 됐다 이거를 내쉬다 보면은 공부는 팡입니다. 제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긴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바깥으로 자꾸 끄달리다 끄달려 조금 가다 보면은 자기가 그만 자기는 빈집이 되고 자기 선장은 간 곳이 없고 바깥으로 끄달리게 되죠. 그렇게 하면 연계성으로서 구차한 일들이 벌어지죠. 또이 기복으로 믿으면서 바깥으로 자꾸 끄달리고 부처님 뭐 부르면서 이렇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하는 사람이 연계성이 걸리는 겁니다. 이건 부처님이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백정을 지내고 그 백정이 왜 지내야 하는지

땡기고 이 집 저 집 즉 말하자면 기웃거리는 그런 영령들이 들어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영령이 들어서는 자도 모르고 이게 자기 몸에 있는 자체도 지금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면은 그냥 아주 간 사람이 되죠. 맛이 간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은 참 집안도 그렇지만 자기 혼자 그런 것도 뭐라지만 가정이 다 이거는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심하시라고 하는 것은 극히 더 우리가 나쁘다 좋다, 밉다 곱다, 또는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 항상 꼬집고 마음으로 말입니다. 미워하고 저런 거 그냥 차라리 죽어서 없어지면 차라리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업이 됩니다. 이 모든 업이 되니까 그런 마음과 그런 말과 이것이 말을 하면 구업이 되고 마음으로 저거 하면 업이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한층 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모든 거 바깥에서 닥치는 거 미운 거 곤 거 이러더라도 밉다 곱다 하질 말고 안에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저게 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니까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맡기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해줘라 이런 말을 항상 하죠. 그래야만이 그 업이 모든 게 녹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러신 양반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믿고 술을 마시고 그러더니 어느 날 그렇게 자꾸 관하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주니까 어느 날 그냥 술도 먹는 게 없어지고 그렇게 가정에 화목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 마음을 그렇게 믿게 미우고 그냥 악하게 말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악은 모아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극히 그 조심을 해야 하고 또는 남을 미워하든가 또 자식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면 송두리째 없어지는 겁니다. 길고 짧고 예를 들어서 더디고 좀 느리고 이런 거는 있을지언정 그게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다. 꼭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듯이 녹음기에서 녹음을 자동 녹음이 됐는데 이거 자동으로 또 거기다 입력을 하면 그 앞서 입력이 없어진다고 항상 말해 드렸죠. 그러니까 잘라도 아니 되고 끊어도 아니 되고 이건 아니 됩니다. 업을 끊으려야 물을 칼로 물비기죠.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해서 없애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거 소홀히 듣지 마십시오. 잣대 이 공부하는데 도로라면 타부를 만드는 그런 이치가 있는 것은 잘 됐다 못 됐다 또는 옳다 그르다 이런 말을 남한테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러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아무리 속이 상해도 내 안으로 놓고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부드럽게
행동을 해야만이

업식이 6년 그 수 없는 광년을 거치면서 나온 업식이 거기에서 그게 관습과 업식이 다 녹아야 하늘에서 인정을 받고 해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얻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아주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습을 띄어가면서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이 모습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살려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기간 동안에 한철 사는 기간 동안에 그거를 다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요담에 또 나와서 또 고생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극히 조심하셔서 우리가 요 다음 생에 또 나와서 고생한다는 것보다도 그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현실에 자기 위로는 부모와 아래로는 자식들을 연관성이 항상 이렇게 염주가 항상 같이 끼어 있듯이 그렇게 끼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네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성취를 해야 빨리 그네들도 따라서 성취가 됩니다. 그렇고 우리가 칠석이다 백종이다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칠석은 우리가 지금 젊음을 누리고 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주 간편하게 요 생략해서 얘기입니다. 여기서 살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1분 1초도 앞서면은 미래입니다. 1초가 지났어도 과거입니다. 그렇죠? 안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연방 뒤로 하고서 앞으로 미래를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를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는 촛불을 켜고 칠석을 맞이합니다. 이 칠석이라는 것은 이 내 이 칠석 부처님, 칠성 부처님, 칠성이라는 것은 내 몸과 더불어 같이 예, 그 성자라고 할까, 불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칠석이라고 하고 칠성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동시에 미래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둘로 보지 않는다면 예, 칠석과 백종은 둘이 아닙니다. 허나 이게 백종이 또 무엇이냐? 이게 여러 가지로 분배가 됩니다만은 우리가 죽어서 말입니다. 사람도 되거니와 바뀌어서 짐승이 사람도 되고 사람이 짐승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가 생시 때에 얼만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갈산지옥이다, 화탕지옥이다 이러죠. 또 오간지옥이다, 독사지옥이다 이런 이름들이 허허 많습니다. 이거를 다 말로 할 수 없이 생략하고서 얘기합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닭이 된다거나 독사가 된다거나 이제 소가 된다거나 개가 된다거나 뭐 그 토끼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로

사람이 된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독사로 태어났다면 그게 독사 지옥입니다. 그 허물을 입었으면은 다시는 벗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 독사의 모습을 벗기가 힘들어서 사람 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탕 지옥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매일 그저 몇 번씩 그냥 태어나면은 또 얼마 안 있으면은 화탕 즉 말하자면 끓는 물로 들어가고 불 속으로 들어가고 수십 번 그냥 돌아가면서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찌 화탕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때로는 칼로 그냥 탁탁 쳐서 그냥 산 놈을 탁탁탁 쳐서 우리 모두 먹죠. 그런 거를 볼 때 그게 어찌 칼산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들이 지옥이 그런 칼산지옥이니 화탕지옥이니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 그대로입니다. 현실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옥도 하나하나 화탕지옥이니 독사지옥이니 뭐 모두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하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옥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아이 나쁘게 된다더라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현실에 돌아서 이렇게 죽어서 딱 떠나면은 미래를 해서 한 번 쓱 돌아서 현실로 다시 온단 말입니다. 또 가가지고는 또 현실로 다시 와요. 한 발 한 발 미래로 다가가죠. 한 발 한 발 뭐 미래가 금세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걷고 가고 미래로 가고 있죠. 미래로 가서 다시 현실로 또 오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과거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온 거고 현실에 어떻게 자기가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 오늘 또이 자리에 또 오는 거죠. 그러니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참혹한 일이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은 그것이 돌아 나오는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아무렇게나 살기만 하면 되고 먹기만 하면 되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주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바둥바둥하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걸 많이 봅니다. 부모가 죽어서 그 집이 개로 태어나든 또 고양이로 태어나든 그래서 그 고양이는 알고 개는 알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집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나 그뿐이 아닙니다. 구랭이로 태어나서도 바로 그 집 가서 그 집을 지켜준다고 그 집 가서 틀고 숨어서 틀고 있습니다. 아 집이 헐어지고 그러면 고치려고 보면 큰 구렁이가 그냥 나오면 아 그놈을 잘해서 이렇게 해서 딴 데로 옮겨주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그냥 막 그냥 작대기로 쳐서 죽이거든요. 죽이면은 그냥 그 집안이 그냥 폭삭 망하죠 또. 그게 자식이 부모를 죽인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뿐이 아니라 둘 나는 그런 거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보지 않고 알지 못하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진실치 않은 거는 말을 해서 한두루 떨어뜨리면은 그거는 부처님께서 아예 금한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한대 떨어뜨린다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옳다 그르다 하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자체가 한데 떨어진다고요. 그랬듯이 이거는 진실한 말이 아니라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안 하고도 모두 일체 만물들이 다 살고 있는데 굳이 말을 해서 그릇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관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그 많은 우리가 생각을 한 가지를 비유컨대 한 가지를 말을 해도 열 가지가 다 그렇구나 이런 걸 알아야 돼요. 한 가지 얘기하면 그것만 고르래니 이렇게 하진 마세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끼리끼리 우리가 모이죠. 그건 누가 가라오라 해서 모이는 게 아니듯이 차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냥 분배가 돼서 자연적으로 벌레로 가려면 벌레로 가고 사람으로 가려면 사람으로 가고 짐승으로 가려면 짐승으로 가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가라오라 해서 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모이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니까 억울합니까? 내 한 생각이 잘못돼서 행동하나 하나가 잘못되고 이런다면은 그 과보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누가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잘한 거든 못한 거든 다 자기한테 오는 것이지 누구한테 오는 게 아니니 자기는 자기대로에 그저 마음 하나 잘 써봤던들 뭐이 그렇게 해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마음 하나 잘 쓰면 자기가 흐뭇하고 좋고 좋은 일 한번 했으면은 자기가 흐뭇하고 좋은 것이지 난 남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옥은 따로 없고 지옥도 천당도 우리가 삶의 보람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로 지옥 꼴을 당하는 꼴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생선을 놓고도 그냥 탁 자르죠. 보시죠. 그러곤 옛날 같으면 또 개도 목을 매서 낭구에다 매달아 놓고는 태웁니다. 발버둥이를 막 치고 그냥 이리는 그냥 털이 그냥 다 타고 그게 그냥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발버둥이를 쳐도 그건 소양없죠. 이렇게 하고 뜨거운 물에 항상 그냥 연방 그냥 목 턱 잘라서 그냥 뜨거운 물에 넣고 목 턱 잘라서 뜨거운 물에 넣고 이런 것도 많이 보시죠. 목 턱 잘라서 그냥 꽤 그냥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울고 발버둥이를 쳐도 그것은 살 길이 없는 이런 이치. 그냥 콧장대기를 소로 그냥 때려서 그냥 쓰러지면은 그냥 울고 발버둥이 쳐도 살 길이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 갈 길을 자기가 그런 대로 갈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곱비를 매서 이렇게 끌면은 엉엉 울죠. 사람도 자기가 죽어갈 줄은 압니다. 사람 모르는 거 아니죠. 자기 곱비를 매서 끌고 갈 때가 온다는 얘기는 알죠. 그런데 어느 때에 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다른 게 있느냐. 차원이 높고 낮고 이것뿐이지 뭐가 다르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살생을 첫때에 주의해라. 죽여놓은 것도 많은데도 생생한 거 먹는다고 뭡니까? 그냥 잡아서 먹죠. 그런 거 보면은 모두가 자기 인생이라는 거는 생각지 못하고요. 그렇게 하거든요. 또 어떤 데는 어른을 나누면은 그 짐승

혼백이 영원히 와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또 너도 자식을 길러봐라 하고 영원히 태어나서 보면은 무진하게 뛰고 무진하게 속색이고 무진하게 그러는 게 다 그런 그게 과보죠. 그러니까 인과. 그러니 자식을 낳아도 자식만 낳으면 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내가 하는 소리가 자식만 낳으면 되느냐, 윈수가 태어나도 자식이 좋다고 하겠느냐. 서로 가부가 돼서 업보가 돼서 서로 태어나도 좋겠느냐. 그러니까 애만 낳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를 낳기 이전에 그거를 천천히 자기애와 모든 것을 구하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놓고 좀 더 착실하고 아주 영리한 물리가 터진 그런 영령을 내 아들로 점재해 주소서 하고 점재해 주는 것도 너뿐이 아니야 하고 거기다가 놔라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 모두가 실질적으로 현실입니다. 나는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 얘기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관에서 벗어나라 이 소리입니다. 내 몸통이 독이니까요. 내 몸통이 도관과 같아요. 통과 같아요. 이 몸통 안에서 벗어나야 지구에서도 벗어나고 지구에서 벗어나야 이 우주 세상에서도 벗어나고 우주 세상에서 벗어나야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죽어서 뿐이 아니라 한 번 죽고 또 두 번째도 또 죽어라 세 번째도 또 죽어라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머니 속에서 많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로서의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자유자재 못하고 사는 죽이고 먹고 뺏고 이렇게 하는 세상에서 정말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왜 남을 죽이고 또 뺏어먹고 이러겠습니까? 남을 자꾸 주고 이끌어주고 이러죠. 그러니까 현실 자체가 그대로 우리 지금 얘기한 거 지옥 그 유전성이든 업보성이든 연계성이든 세균성이든 인과성 이 모두가 이 자리에 현실에 있는 거고 현실에 갖고 있는 거고 현실에 우리가 한 발 한 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 미래가 끝나면은 다시 돌아서 또 현실로 오는 과정에 걸음걸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떻게 걸었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또 나오고 그러니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게 과거고 현실이고 미래고 간에 혼랑 벗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러니 때로는 또 이런 게 있죠. 이 공부를 안 하다가 돌아가신 영령들은 이런 수도 있습니다. 아는 집집마다 기웃거리고 댕겨도 아는 척을 안 해. 자기는 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는 척을 안 하니까 아주 그 괘씸스럽죠. 자기 간에는요. 딴 사람이 자기를 못 본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괘씸스럽고 그렇죠. 그럼 자기네가 이렇게 하라고 해도 영 들은 척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우니까 이놈 자식아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그냥 때리고 또 저희 그